0: 유튜브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Alright, let's have a look at your messages. 이채림 님이 언젠가 방송 매체에서 예쁜 캐릭터 도시락을 정성껏 만드는 장면을 봤는데요. 늘 느끼는 거지만 먹기에 너무 미안하고 아까워서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Yeah, I mean, it does take a lot of effort, and then you make a piece of art and you have to eat it. I mean, they do say that food pleases not just the stomach, but also the eyes. But, well, if you do, good luck.
0: When you have young kids, I think, maybe once or twice you'll give it a go, which
1: Yeah,
0: I did as
1: but
0: well. But
1: don't
0: it's
1: feel pressured to do it every day.
0: no, absolutely not. 그래요. 장예소님은 처음 자취를 시작하고 도시락을 싸 다녔는데 한 학기 동안 자연스럽게 3kg이 빠졌어요.
1: Yeah, it's less sugar, less salt, less oil. That's the amazing thing about our own home-cooked food. It's better for us.
0: And probably smaller portions too.
1: Absolutely.
0: 김숙정님은요, 아이를 위한 김밥을 싸는데 재료가 모자라서 냉장고에 있던 김치 볶아서 김치 김밥을 싼 적이 있어요. 큰애가 유치원에서 김치 김밥 너무 맛있었대요. 인기 최고였습니다. 그거 제 실력이 아니라 친정엄마 김치 덕분이죠. 사실은 크크크 하셨는데, 와,
1: Yeah, but it's
0: 유치원,
1: your idea.
0: 네, 맞아요. 김숙정님이 싸신 거니까 당연히 칭찬받을 만하신데 유치원생이 김치김밥을 먹었다는 게 이게 놀라운데요, 저는? 와,
1: Yeah,
0: 너무
1: well, it,
0: 좋은데요?
1: good kimbap is good kimbap, and good kimchi is good kimchi, and
0: That's
1: good kimchi
0: true.
1: kimbap is good kimchi kimbap.
0: That's right.
1: 안녕! Sorry.
0: 자, 최영희님은요, 미국에서 3년 동안 지내면서 당시 초등학생 조카 2명의 도시락을 거의 매일 싸줬습니다. 미리 배포되는 일주일 학교 급식 메뉴의 그 허접함과 성의 없음에 너무 놀라서 제가 도시락을 싸주겠다고 먼저 제안을 한 건데요. 당시에는 좀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싸준 도시락을 맛있게 먹던 지금은 훌쩍 커버린 당시의 어린 조카들 모습이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1: Yeah,
0: 와우.
1: you did a wonderful thing for
0: For
1: them.
0: your nieces and nephews, that's
1: Yeah, and
0: lovely.
1: they will
0: What a
1: remember it fondly forever.
0: This is, an aunt that's very much like a mother, right?
1: Yes.
0: Fantastic. 자, 장주미님, 저도 외국에서 도시락 싸는 엄마예요. 세상이 좋아져서 요즘에는 김밥을 싸가는 날이면은 친구들이 다 알아보고 하나씩 달라고 한다고 하니 두 배로 싸준답니다. 김치, 참치, 삼각김밥은 친구가 생일 선물로 달라고 할 정도였어요. 와!
1: Wow. I'm so glad that your kid is popular because of your cookery. Excellent.
0: 그러니까요. 와. 김현숙님, 저희 딸은 초등학생 때부터 베지테리언의 길에 들어섰어요. 동물을 너무 사랑해서 시작됐는데 벌써 5년째 매일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란말이와 연근조림 반찬을 싸줬네요. 하셨어요.
1: Well done for her for sticking with it. And yeah, I mean, it's healthier for you, generally speaking, and better for the animals in question.
0: 그래요. 질문이 있네요. 강희원님이 예전에 쇼 프로로 냉털 요리 경연이 있었는데 레프 오버예요? 레프트 오버예요? 뭐가 맞아요? 하시면서 LAP인지 LEFT인지 이거 질문 주셨습니다.
1: Well, it's always going to be leftover or
0: Leftover.
1: leftovers.
0: 레프 오버라는 표현은 없어요.
1: Yeah, and it's also LAP doesn't make sense. You can wrap up your leftovers, WRAP, but lap over, I don't know what that's meant to mean there.
0: When you're swimming, you swim in laps.
1: Yeah, but you don't lap over.
0: No, you don't. 그래요. 그래서 lap over라는 표현은 없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말로는 left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우리 F 발음이 없으니까 이게 P인가? 이렇게 착각하실 수 있어요.
1: 네.
0: 이렇게 한국 프로그램 보다 보면은.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Leftover. LEFT. 그 다음에 띄고 OVER. Leftover. 한
1: No,
0: 단어인가요?
1: it's one word, I
0: 그한 단어,
1: think.
0: 한
1: Yeah.
0: 단어네요. 예,
1: And it's usually
0: 생각해보니까.
1: plural, the leftovers.
0: 그러네요.
1: Or you have, when you use it in an adjective, the
0: 맞아요.
1: leftover soup, the leftover rice.
0: 근데 설명을 할 때,
1: No.
0: something was left over.
1: Yes.
0: 그럴 때는 띄어서 쓰는데,
1: Exactly.
0: 그냥 이제 남은 반찬, 남은 음식이라고 할 때는 한 단어로 leftover
1: 네.
0: 이렇게 씁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강의원님. Let's listen to Amy McDonald now with This Is The Life.

0: 네, 그럼 지금부터 뉴욕 타임스 기사로 만나는 뉴스 커버리지 시작하겠습니다. Paul, what's the title?
1: Should I sing the title?
0: Sure, if you want.
1: How Dolly Parton stood on business with
0: I regret saying if you want to.
1: You did give me permission.
0: I did, yes. 자,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돌리 파튼이 I will always love you로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지켜냈다. 이게 제목입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How Dolly Parton stood on business라고 했어요.
1: Yeah.
0: What does that mean?
1: Well, if you stand on something, it means that you're going to act on it. You're going to do what needs to be done. When I first heard this, I was always a little bit confused because I think it's more of an Americanism. Mm. In the UK, we take a stand on something. Mm-hmm. And it's the same meaning here, meaning we're going to do it this way or I will do it this way. And when Dolly Parton had a choice when it came to I Will Always Love You, she took a very strong stand on what she wanted as opposed to what other people wanted.
0: Stand on business라고 하면은 자신의 입장을 굳건히 지킨다라는 뜻이 있어서요. How Dolly Parton stood on business with I Will Always Love You. 그 노래를 어떻게 지켜냈는지 그런 내용입니다.
1: Should I remind people how the song goes?
0: I think we've been reminded enough times now, Paul. 자, Dolly Parton이 우리에게는 이제 미국의 컨트리 가수 중 한 명으로 어쩌면은 미국에서보다 좀 덜 알려졌을 수는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그 위상이 엄청납니다. 굉장히 뭐 거의 뭐랄까요?

0: 대표적인 컨트리 가수, 미국 네. 대표 뭐 이런 느낌까지도 있죠. 자, 그리고 또 거의 모든 미국인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흔치 않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politically people are very divided in America, but I think everyone loves Dolly Parton.
1: Yeah, I think not just for her songs, but also her charity work.
0: Yeah.
1: Everything she's done. She has a theme park, Dollywood. You know, near her home where people could come to celebrate her.
0: 네. 그래서 Dolly Parton이 사망한 직후 뉴욕 타임스에서도 거의 10편 가까운 각종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을 정도입니다. 이번에 볼 기사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Dolly Parton의 대표곡 중 하나인 I Will Always Love You를 통해 알 수 있는 어떤 독보적인 한 모습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Whitney Houston이 불렀던 그 노래가 맞아? 맞습니다. 자, 지금부터 만나볼게요.
1: For Dolly Parton, it was a fantastic opportunity but a terrible deal. In 1974, after Parton released her song I Will Always Love You, she learned that Elvis Presley wanted to record it. She gushed to Presley's manager, Colonel Tom Parker, "This is the greatest thing that's ever happened to me as a songwriter," Parton said in an interview with CMT Television in 2006.
0: 그것은 돌리 파튼에게 너무나 좋은 기회였지만 동시에 계약으로서는 참 좋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974년이었습니다. 돌리 파튼은 자신의 노래 I Will Always Love You를 발표한 후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 곡을 녹음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돌리 파튼은 엘비스 프레슬리의 매니저인 톰 파커에게 이건 작곡가로서 제게 일어난 일 중에 정말 제일 대단한 거예요. 라고 감격에 차서 말했다고 2006년 CMT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She gushed.
1: Yeah, and when we gush to someone about something, or we just gush about something, it's like the water gushing. So the word gush is a very strong flow of water coming out with force and speed. So we talk about something very positively with force and speed. Oh my goodness, Dolly Parton is absolutely amazing. She was one of the best singers ever. I can't believe that though she's died, everybody is saying how much they love her because she was so brilliant. She did so much for the entire world and I really think she's one of the best singers ever. That's gushing.
0: Exactly. So right now, Paul gushed about Dolly Parton.
1: Yeah.
0: He didn't just say, Dolly Parton was amazing. No.
1: No, it's that very fast talking with all your passion and excitement. So we associate, I think, gushing with kids and teenagers often when they're talking about the things they're passionate about.
0: Okay.
1: But as adults too, if we really get excited, we can start gushing about something.
0: Right. It rhymes with rush and it looks like it as well. G-U-S-H. Gush about something. 무언가에 대해서 말을 막 쏟아내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Dolly Parton이 Elvis Presley wants to record my song. Oh my goodness, I am so honored. This is the best thing that's happened to me as a songwriter. 이러면서 gush 했어요.
1: 네.
0: 일단은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1: Absolutely. Any songwriter at the time, their dream would have been to have a sung song by Elvis.
0: 그러니까요. 근데 여러분, Elvis Presley의 I Will Always Love You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왜냐면 없기 때문입니다.
1: 네.
0: 자, 그럼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는지 지금 이미 예상을 할 수 있는데 다음 단락 가보겠습니다.
1: According to Parton, Parker then told her that for Presley to record the song, she would have to give up half the music publishing rights, which govern the royalty she would earn from her songwriting. This was a standard rule, Parker told her, to get a song recorded by rock and roll's original king. I said, I'm sorry, but I can't give you the publishing, Parton later told W Magazine. These are my songs. They're like my children, and I expect them to support me when I'm old. She cried all night over the lost chance, Parton said, but she kept her full copyright.
0: Elvis Presley의 매니저는 엘비스가 이 노래를 녹음하려면 Dolly Parton이 작사 작곡가로서 얻는 로열티를 정하는 음악 판권의 절반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엘비스 프레슬리는 원래 노래를 녹음하려면은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라고 덧붙였답니다. 돌리 파트는 나중에 W 매거진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당시에 자신이 이렇게 말했다.

0: smart, yep. very clever, not just knowing book facts, but knowing about the world, that kind of clever. And to be resolute means to stand firm, yeah. to be strong in your conviction, to have a strong will.
1: Mm. Resolute는 굉장히 단호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savvy, S-A-V-V-Y는 무언가에 있어서 요령이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잘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tech savvy 그러면은 기계를 잘 다룬다는 뜻이고 Dolly Parton 같은 경우에는 지적 재산권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잘했어요. Elvis Presley한테도 no라고 할 정도로 잘 지켜냈어요. 이런 지적 재산 IP라고 하기도 하는데 영어로는 뭐죠?
0: Intellectual property. And that is, well, something that you've created. Could be an idea, invention, could be a song, could be a script, could be a movie, could be a radio show. This EBS Morning Special is intellectual property belonging to EBS. Mm. Because the other important thing is who it belongs to. Someone's intellectual property entitles them to say, this is mine, it belongs to me, you have to pay me to use this.
1: 맞아요. 자, 그래서 intellectual property가 바로 지적 재산이 되겠습니다. 지적 재산권은 intellectual property rights까지 하면 돼요. Okay, well, let's take a break. Give us the quiz again, please.
0: Am I singing or not?
1: It's up to you.
0: Oh,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a song originally written by Dolly Parton? Number one, I Will Always Love You. Number two, 9 to 5. Number three, hello, Dolly. Yes, hello, Dolly. It's so nice to have you back where you belong.
1: 아닌 노래만 불러주셨네요. 힌트 드렸습니다. 샵1045와 반디와 유튜브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뉴욕타임스 기사에서 아주 중요하게 거론되는 노래가 바로 I Will Always Love You인데요. 위트니 휴스턴이 그 소위 And I 뭐 이렇게 해가지고
0: oh, You've got to sing the whole thing.
1: 아니 뭐 어떻게 제가 Whitney Houston을 따라할 수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걸로 굉장히 유명한 노래잖아요. 근데 원래는 1973년도에 Dolly Parton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0: Yeah.
1: 그래서
0: Can I just say you, this is in the movie, in the Bodyguard. When Kevin Costner and Whitney Houston are in the diner and they dance together
1: yeah.
0: in the music on the jukebox in the background is this song. It is Dolly Parton's,
1: Dolly Parton's
0: version of I Will Love
1: version.
0: Always Love You.
1: Oh,
0: it's in the movie.
1: I'll have to rewatch the movie. Yeah. I didn't realize. All right. Well, here is that song. 그 노래 듣겠습니다. Dolly Parton의 I Will Always Love You.

0: 1970년대에 이제 포터 와그너라는 뮤직 파트너 겸 비즈니스 파트너가 있었는데 돌리 파튼이 이제 우리 각자의 길을 가자 하면서 이 노래를 기타 치면서 이렇게 불러줬대요. 네, 그렇게 해서 또참 아름답게 이별을 고했던.
1: It's a beautiful song. This is just proof of how incredible she was, as not just as a singer, but as a songwriter. This is a
0: 맞아.
1: song that has touched millions of hearts.
0: 그래요. 자,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지난주 세상을 떠난 미국의 컨트리 가수, 국민 가수였습니다. 정말 미국에서는 이 돌리 파튼이 얼마나 자기 저작권을 소중하게 다루는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뉴욕타임스 기사를 통해 들어보고 있는데요. 자, 또 기억할 만한 에피소드 하나 더 있습니다. 들어볼게요.
1: She was a staunch defender of the integrity of her work. In 1985, Parton testified in a federal copyright infringement trial in Los Angeles after being sued for $1 million by a couple who alleged that her song 9 to 5, a number one hit from the soundtrack to her 1980 film, had copied theirs, titled Money World. On the stand, Parton accompanied herself on the guitar in a medley of songs about working women, including 9 to 5 and A Little at a Time. I don't steal, Parton testified, according to news reports at the time. She was also self-deprecating on the stand, saying she didn't read music and couldn't tell a motif from molasses. The jury found her not liable after about 35 minutes of deliberations.
0: 돌리 파튼은 자기 작품의 독창성을 꿋꿋이 지켜낸 인물이었습니다. 1985년, 파튼은 1980년에 자신이 출연한 영화 사운드 트랙에 수록돼 차트 1위를 차지했던 히트곡 9 to 5가 자신들의 곡 Money World를 표절했다라고 주장하며 1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한 부부로부터 소송을 당했는데 그후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연방 저작권 침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증인석에서 돌리 파튼은 9to5와 A Little at a Time을 포함한 직장 여성에 관한 자신의 노래 메들리를 기타 반주와 함께 직접 증인석에서 불렀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돌리 파튼은 저는 표절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음악을 훔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증언을 했고, 또 증인석에서 자조적인 유머를 구사하면서 자신이 악보를 읽지 못하며 표절 모티브라는 표현도 당최 무슨 말인지도 모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날 배심원단은 약 35분간의 숙고 끝에 돌리 파튼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Alright, she was a staunch defender of the integrity of her work.
1: Yeah, and if you're a defender of something, you're protecting it. You're from attacks. You're defending it. And a staunch defender is someone who very loyally does that. We say a staunch defender or a staunch supporter, someone who's loyal to whoever or whatever we're talking about.
0: Yeah, and I like the word integrity.
1: Absolutely.
0: What is it? Could you briefly kind of tell us what it means?
1: Well, the integrity of something means the composition of it. We talk about someone's integrity or a song's integrity. We're saying this is 100% this actual thing. It's not something else.
0: And that's what Dolly Parton was doing. She was protecting her own songs. She was saying, "This is mine. I wrote it. And I can testify. I'm very sure about it."
1: Exactly. And someone's integrity is always very important. That's like saying, hey, did you steal that? Or did someone write that for you? You know, so for everyone, we should all protect our integrity strongly.
0: Yeah, exactly. 이 integrity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뭐 진실성이나 독창성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뭐랄까요? 정말 나만의 어떤 줏대를 가지고 정말 내가 온 마음을 다 실어서 무언가를 한다 그러면 그것도 integrity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속임이 없고 진실되고 그래서 이제 진실성이라는 이제 사전적 의미가 나오는 거죠. 그런 게다 integrity입니다. 돌리 파튼이 그랬던 거예요. 증인석.

0: 음악에서 기타 치고 노래 부르면서 이거 제가 작곡 작사한 노래예요. 전 너무나 자신 있어요. 이러면서 얘기를 한 거죠. Alright, and let's look at accompanying herself on the guitar. So Dolly Parton, she accompanied herself on the guitar.
1: Yeah. So when we accompany someone on something, that's when we play a musical instrument for them. So we can accompany someone on piano, accompany someone on guitar. When we accompany ourself, you know, oneself, herself, hisself, myself, that means we're doing it ourselves. There's no other person involved,
0: Right.
1: meaning we're singing and playing the instrument at the same time.
0: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와 함께 한다라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반주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기타 반주를 하면서 노래를 불렀다. Dolly Parton accompanied herself on the guitar. 자, 그리고 self-deprecating한 말을 했네요.
1: I'm too stupid to explain that, Sue. I'm just not good enough. You can explain. You're far better than I am.
0: Paul is being very self-deprecating right
1: Well,
0: now.
1: I am British, and we're famous for our self-deprecating
0: Yes.
1: humor. And if you are being self-deprecating, you're putting yourself down. You're making yourself seem less than you really are. You're being too modest. And in the UK, we do it because we think that being boastful is not attractive. It's
0: Right.
1: much better to speak modestly about yourself and your achievements. So we often use self-deprecating humor, or we self-deprecate.
0: Right.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비하하는 거. 그러면서 저는 악보 같은 거 읽을 줄도 모르고요. 뭐 남의 악보 보고 베끼고 이러는 거 저는 상상도 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뭐 모티프기 뭔지도 몰라요. 몰라세스 같은 건가요? 아, 몰라요. 몰라세스는 먹는 거 아니에요?
1: Yeah, it's
0: 트리클.
1: mulliyot.
0: 그쵸?
1: Yeah, it's she doesn't know the difference between motif and mulliyot.
0: 그러니까요. 물엿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뭐 무언가의 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모티프 이 단어 이런 차이도 전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
1: Yeah.
0: 비하적인 약간 그런 유머를 섞은 거죠.
1: And she was a very funny woman.
0: She was very funny.
1: Yeah,
0: Yes,
1: this is a
0: yes.
1: great line. The use of alliteration here, motif and molasses, and also that they're so different. Yeah, so charming, so
0: 맞아요.
1: filled with integrity.
0: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the jury 배심원단이 they had 35 minutes of deliberations.
1: Yes, a deliberation or deliberations is very carefully considering something, thinking about it before making a decision. And we use it in trials.
0: 네, 그렇죠. 숙고하는 것을 deliberating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 가볼 텐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I will always love you는 Whitney Houston의 노래로 유명한데 그럼 어떻게 된 거지? 요 부분을 설명하는 단락입니다.
1: Presley never recorded I Will Always Love You, which meant that Parton lost out on what could have been substantial royalties, even at a reduced rate. But her determination was proved out when Whitney Houston recorded the song for her 1992 movie, The Bodyguard. The single went to number one for 14 weeks, and Houston's soundtrack album went on to sell more than 19 million copies, according to the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By maintaining her full ownership in the song, Parton said, I made enough money to buy Graceland.
0: Elvis Presley가 결국은 I Will Always Love You를 녹음하지 못했습니다. 자, Dolly Parton은 당시에 비록 줄어든 비율로라도 상당한 로열티 금액을 받을 기회를 놓친 셈이었죠. 하지만 1992년, Whitney Houston이 영화 보디가드를 위해서 이 곡을 녹음하면서 Dolly Parton의 결단력이 옳았음이 입증됐습니다. 미국 음반산업협회에 따르면은 이 싱글은 14주 동안 차트 1위를 차지했고 이 곡이 들어간 위트니 휴스턴의 사운드트랙 앨범은 1,90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이 노래에 대한 소유권을 온전히 유지한 덕분에 훗날 돌리 파트는 내가 그때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엘비스 프레슬리의 그레이슬랜드를 살 만큼 돈을 벌었다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레이슬랜드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집이죠.
1: Yeah, and she made a lot of money in her time.
0: 그러니까요, 이거 이제 엘비스 프레슬리를 살짝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이슬랜드를 살수 있을 정도의 돈 벌었어요, 위트니 휴스턴 덕분에. 이렇게 판권은 유지하면서. 자,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ose out on something.
1: Yeah, if we lose out on something, we miss the opportunity, we miss the chance, or we fail in some way. We don't get what we want.
0: 그렇죠.

0: lose out on something은 어떤 기회를 놓치다, 손해를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엘비스 프레슬리가 한 그 제안을 돌리 파튼이 거절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좋은 기회를 놓친 거예요.
1: Yes, 어떻게 보면 on one side, yeah.
0: 한편으로 보면 왜냐면은 뭐 여러 가지 소유권도 좀 잃고 뭐 그렇더라도 엘비스 프레슬리가 부르면은 또 인지도 올라갔겠죠.
1: Yeah.
0: 그러나 there's a big but here.
1: Of course.
0: 나중에 Whitney Houston이 엘비스와는 다른 조건으로 이렇게 노래를 불러서 굉장히 많은 돈을 Dolly Parton도 벌게 됐기 때문에 잘했다라는 결론입니다.
1: And also we got the best version of the song. Whitney yeah. Houston's version and in fact the movie, the album, everything about The Bodyguard is just magical. We wouldn't have had it if Elvis had sung this.
0: Exactly.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주요 표현 이제 한번 복습해 볼게요. Let's get right to the examples. 단호한, resolute.
1: If we're resolute, we stand firm. We believe in ourselves. We're going for what we believe in.
0: 예문 볼게요.
1: I remain resolute in my opposition to generative AI.
0: 생성형 AI에 대해서 나는 반대 입장인데 아주 단호해. 자, 다음 표현은 확고한, staunch.
1: Very loyal, very supportive. We'll be on that side forever.
0: Mm-hmm.
1: My friend Peter is a staunch supporter of Arsenal. He's loved them ever since he was a kid.
0: 내 친구 피터는 아스널 풋볼 클럽에 아주 충실한 그런 팬이야. 어릴 때부터 팬이었대. 네, 우리의 공통 친구죠.
1: Yeah, Peter, 네, Peter Bint. He loves 네. Arsenal.
0: 그렇죠. 아마 전 국민이 다 아실 겁니다. 네. 아스널 굉장히 좋아하죠. 자, 그 다음에 accompany oneself on 뭐뭐뭐 이제 악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반주한다는 뜻이에요.
1: Yes, 스스로, to play an instrument and sing at the same time.
0: 네, 반주도 하고 노래도 부른다. 예문 볼게요.
1: I can accompany myself on the ukulele, but that's about it.
0: 나는 유클렐레를 연주하면서 노래도 부를 수 있는데 그 정도밖에는 연주를 못해. 자, 다음 표현 이제 심사숙고하는 이런 느낌으로 deliberation.
1: To think about something seriously and carefully before you decide. After careful deliberation, I have decided to have roast duck for my birthday dinner.
0: 정말 아주 내가 숙고를 했는데 심사숙고 해보니 내 생일날 구운 오리고기를 먹는 게 좋겠어.
1: Yeah.
0: 네.
1: It's 자, delicious.
0: 그게 이제 deliberate를 할 일인가요?
1: It was a delicious deliberation.
0: Okay. 자, 마지막으로 lose out on something.
1: To miss the opportunity, to miss the chance, to fail in some way.
0: 네, 그래요. 뭐 어떤 기회를 놓치는 거죠. 예문 볼게요.
1: If you don't apply for your dream job, then you may lose out on an incredible opportunity.
0: 그 꿈의 직업에 지원도 하지 않는다면은 대단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 자, 이렇게 주요 표현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퀴즈 정답이에요. Which song was not a Dolly Parton song?
1: The answer is number three. Hello, Dolly. Yes, hello, Dolly.
0: Louis Armstrong의 노래죠. 이번에.
1: Well, he covered it. It's a musical. Very famous musical from way back when. Louis Armstrong did a cover in the 60s.
0: Okay.
1: But yeah, it was made into a movie musical as well, but Dolly okay. Parton had nothing to
0: right.
1: do with it.
0: Nothing to do with Dolly Parton. 그래요. 자, 정답 3번 정확하게 맞춰주신 두 분입니다. 스틱커피 보내드릴게요. 손윤근님, 지하철에서 졸고 있었는데 폴쌤 노래에 깼어요. 감사합니다.
1: 안돼!
0: 네,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더 잠 잘 깨시라고 스틱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치 토마토 페스토는 4835번 쓰시는 분께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홈페이지 들어와서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세요. 자, 사연 좀 더 보면은 윤P4Use님이요. 유튜브로 Whitney Houston을 처음으로 이 노래를 접해서 그런지 뭔가 어색하지만 이렇게 I Will Always Love You가 원곡자가 있다는 건 모스를 통해 처음 알게 됐어요. 항상 새로운 지식을 주는 모스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Whitney 곡인 줄 알았다는 1인 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1: Of course, yeah. It's only if you're a Dolly fan or a real music fan that you might know these kind of things.
0: 네, 조혜선님도 마찬가지로 Whitney Houston 버전만 들어봤는데 원작 작곡도 정말 부드럽고 좋네요 하셨어요. 네, 근데 Dolly Parton이 이런 부드러운 노래도 불렀지만 9 to 5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에너제틱해요.
1: Yeah, 그리고, she had a wide range. I mean, yes, she was a country musician, but she was a brilliant songwriter.
0: 맞아요. 그리고 Islands in the Stream 같은 경우.

0: Start your day with Morning Special. Idiom 살펴볼 시간입니다. Paul, what is it?
1: Today's idiom is test the waters.
0: 이번 idiom은 test the waters입니다. 반응을 떠보다 이런 뜻인데요. 오늘 폴쌤은 게임 디자이너하고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임의 디자인을 방금 마쳤습니다.
1: Well, it's easy, Sue.
0: Oh, really?
1: Yeah.
0: Okay, well, let's have a listen. Idiom package, test the water.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EBS 북카페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이브닝 스페셜의 마스터 유진.
2: And I'm Kristen.

20세기 피아노의 전설 블라디미르 호로비츠. 그를 언급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압도적인 테크닉입니다. 마치 피아노라는 악기의 한계를 시험하는 사람처럼 엄청난 속도에 폭발적인 음량, 믿기 어려운 에너지를 뿜어내는 피아니스트였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호로비츠의 연주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런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나는 더 이상 빠르게 치지 않는다. 대신 더 깊이 친다. 젊은 호로비츠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연주할 수 있는가를 중요시하겠다면 말년의 호로비츠는 한음 한음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가를 고민했습니다. 결국 위대한 연주와 그렇지 않은 연주는 얼마나 많은 것을 보여주느냐에 있지 않고 연주를 통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가, 그것으로 갈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9월 1일 화요일 EBS FM 정기의 클래식 쇼팽의 마주르카 D플랫 장조 작품으로 30의 3 알레그로 논 트로포 블라드미르 호로비치의 피아노 연주로 문을 열었습니다. 호로비치의 말년 연주를 듣다 보면 음과 음 사이의 침묵이 아주 크게 다가옵니다. 거장 호로비치도 무대에 대한 극심한 부담감으로 불안을 겪었던 때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동안 무대를 떠났다 다시 돌아왔을 때 좀 더 느긋하고 힘을 뺀 연주 스타일을 선보였는데 그 때문에 음악이 더 깊어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젊은 음악가들은 세상에 자신을 증명하려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오랜 세월 음악가로 살아온 연주자들의 연주는 확실히 다릅니다. 음악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연주는 분명 청중들에게도 어렵지 않게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나누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의 사연 기다립니다.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프로의 반디로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11시부터 약 18분 정도까지는 중학교 1학년 영어 듣기 평가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정경의 클래식 오늘 2부는 11시 18분경에 이어지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2부를 여는 곡,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작곡가와 곡명, 짧은 한 줄 사연이면 충분합니다. 바로 보내주세요. 지금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이전 방송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상 안내 드립니다. 오전 9시 50분 충남 태안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박용래님, 오늘도 어제에 이어 촉촉히 비가 내립니다. 비 많이 내리는 지역에는 비 피해가 더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골고루 오면 좋은데 기상이변이 심해서 그렇습니다. 아, 비가 좀 안 올 때는 그렇게 와야지 하는데 막상 이렇게 어느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내리게 되면 그 피해로 걱정이 되는데요. 박용래님 말씀처럼 골고루 왔으면 좋겠고요. 또 비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상 상황 더 자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독일 시인 요제프 폰 아이엔도르프의 시에 곡을 붙인 작품입니다.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고통과 기쁨을 함께 지나왔다. 이제 여행을 멈추고 쉬자. 저녁 노을 속에 우리는 얼마나 평온한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네 개의 마지막 노래 중 임 아벤트 로트, 저녁 노을. 소프라노 제시 노먼의 노래, 크루트 마저가 지휘하는 라이프치 개반타우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네 개의 마지막 노래 중 임 하벤틀로트, 저녁 노을, 소프라노 제시노먼, 크루트마저가 지휘하는 라이프치 개반타우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승용님, 작년 9월 1일에도 비가 왔는데 오늘도 비가 오네요. 작년에 휴직하고 창밖에 내리는 비를 보면서 보낸 메시지를 정경님이 소개해 주신 기억이 납니다. 항상 같은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군요. 작년 9월 1일에도 비가 내렸습니까? 이승용님, 아, 작년 9월 1일과 올해 9월 1일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왠지 감동이 되는데요. 네,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좋은 클래식, 감동 있는 클래식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이승용님, 응원합니다. 민영도님, 요즘 가을벌레 소리가 한창인데 들어보셨나요? 지난 일요일에는 북한산에서 한강으로 흐르는 창릉 천길을 걸었는데 핸드폰에서는 정경의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길 옆 풀밭에서는 가을벌레 소리가 아우성. 환상적이었습니다. 가을맞이 멋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민영도님. 저는 집이 북한산에 붙어있어서 벌레 소리 정도가 아니라 벌레를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네, 아, 북한산 창릉 천길 다녀오셨군요. 정말 좋죠. 우리나라 산은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클래식 퀴즈 시간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그 곡, 퀴즈를 통해서 곡 제목을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악 나갑니다.

목가정이면서도 서정적인 선율이 특징인 이 곡의 제목은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유래한 춤 또는 음악 양식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바흐 시칠리아나, 2번 폴의 시칠리안네. 문자 샵 1045나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번에는 탱고 한 곡을 골랐습니다. 탱고 하면 아르헨티나의 피아졸라를 떠올리게 되지만 오늘 만날 음악의 작곡가는 의외로 폴란드 사람입니다. 예제 페트르스 브로스키의 곡인데요. 유럽에서 탱고가 얼마나 폭넓게 사랑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들어볼까요? 예제 페트르스 브로스키의 엘 솔 수에니오, 태양의 꿈, 기던 크레머의 바이올린, 페르아른의 글로비겐의 반도네온, 바딤 사라흐노프의 피아노, 알로이스 포쉬의 콘트라베이스 연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예지 페트르제브르스키의 엘솔 수연이요. 태양의 꿈. 기던 크레머의 바이올린, 페르 하르네, 글로비긴의 반도네온, 바딤 사카로프의 피아노, 알로이스 포쉬의 콘트라베이스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 작곡가가 그린 이탈리아를 만나볼까요? 베를리오즈는 1830년 로마 대상을 받았습니다. 당시 프랑스 젊은 예술가들에게 로마 대상은 대단한 영예였습니다. 수상자는 이탈리아에서 일정 기간 공부할 수 있는 특전을 받았는데요. 젊은 시절 로마에서 생활했던 베를리오즈는 이탈리아에서 받은 인상을 자신의 오페라에 담았고 그 오페라에서 가장 활기찬 음악을 따로 떼어내 만든 작품입니다. 들어볼까요? 베를리오즈의 로마의 사역지의 서곡입니다. 작품 번호 9. 로린 마젤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음악이 있는 풍경,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경희님의 사연입니다. 은퇴한 친구들과 함께 브리즈 하모니라는 작은 음악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함께 노래를 하게 된 건 건강이 많이 안 좋았던 친구의 아들 결혼식에서 축가를 연주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후 저희는 실버 동요 대회에서 입상도 하게 되었고 올해에는 찾아가는 음악회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9월 16일 수요일 첫 연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을 설렘으로 이겨내고 저희 연주가 많은 분들에게 마치 코스모스 같은 가을의 산들바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레퍼토리 중에서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The Lonely Goatherd 함께 듣고 싶습니다. 와, 이경희님, 은퇴 후 예술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다. 음악 모임 결성이 된 거, 아, 과정도 멋있고 계기도 멋있는데요. 브리즈 하모니 첫 연주의 준비도 재미있고 즐겁게 해나가시길 바라고요. 연주에 어떻게 마치셨는지 후기 부탁드려도 될까요? 궁금합니다. 그동안 큰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셨는데요. 윤세영님, 천현정님, 정무성님, 홍성희님. 이 방송을 꼭 듣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희님의 신청곡 들어볼까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OST 중에서 The Lonely Goatherd, 줄리 앤드루스와 어린이 출연진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OST 중 The Lonely Hearted 줄리안 드루스 아이들의 노래로 감상하셨습니다. 정규의 클래식 클래식에서는 매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문자 반디로 신청해 주세요.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는 중학교 1학년 영어 듣기 평가 관계로 조금 늦게 11시 18분쯤에 시작됩니다. 그래도 2부 첫 곡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니까요. 짤막한 사연과 함께 듣고 싶은 곡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오늘의 클래식 퀴즈 다시 한 번 더 들려드립니다.

어딘가 쓸쓸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가 매력적인 이 곡은 프랑스 작곡가의 곡입니다.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바흐 시칠리아나, 2번 포레 시실리안느. 문자 샵1045나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다음 곡 들어볼까요? 스크리아빈이 불과 22살의 나이에 작곡한 곡입니다. 당시 스크리아빈은 쇼팽의 강한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협주곡을 들으면 쇼팽의 서정성, 스크리아빈 특유의 몽환적인 감각이 함께 느껴집니다. 스크리아빈의 피아노 협주곡 F샵 단조, 적흥으로 20종 1악장 알레그로, 아나톨 오고로스키의 피아노, 피에르 블레즈가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스크리아빈의 피아노 협주곡 F샵 단추 적모로 20중 1악장 알레그로 아나톨 호고로스키의 피아노 피에로 블레즈가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오늘의 정답은 2번 폴의 시실리안노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당첨 선물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소와 연락처도 꼭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퀴즈 정답곡 감상해보실까요? 폴의 시실리안느, 이정란의 첼로, 일리아 라시콥스키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4의 시실리안느, 이정란의 첼로, 일리아 라시콥스키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잠시 후 11시부터는 중학교 1학년 영어 듣기 평가가 진행됩니다. 다 소개해드리지는 못했지만 전국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많은 응원 메시지가 오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실력 발휘 잘해서 모두 원하는 점수를 얻길 바라고요. 영어 듣기 평가가 끝난 뒤 전개의 클래식 클래식 2부에서는 영화에 쓰이면서 더 친숙해진 클래식 음악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1부 끝곡으로 폴디니의 춤추는 인형, 찰스 그로브스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우리 청취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 영어 듣기 평가가 끝나는 오전 11시 18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아이를 잘 키우면서 내일도 잘 해내는 것. 모든 엄마의 바람일 텐데요. 이게 말처럼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엔 이런 워킹맘들을 위한 기관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더스 헬로워크라는 이름으로 도쿄, 오사카, 삿포로 등 수십 개 도시에 설치돼 있는데요. 일을 구하는 엄마들에게 육아와 병행하기 좋은 일자리를 맞춤으로 소개, 주선해준다고 합니다. 더불어 지역 어린이집 현황 같은 보육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요. 무엇보다 아이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특별한 점인데요. 원하는 시간에 방문할 수 있고 상담을 받는 동안 아이를 돌봄 교사에게 맡길 수 있다니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어디서든 출산과 육아로 엄마의 시간이 멈추지 않게 돕는 것. 함께 더 밝은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잠시 후 영어 듣기 능력 평가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2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6학년도 제2회 중학교 1학년 영어 듣기 능력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실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라디오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고 학생 여러분은 답안지에 반, 번호, 그리고 이름을 써넣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2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6학년도 제2회 중학교 1학년 영어 듣기 능력 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영어 듣기 평가가 있어서 오늘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는 평소보다 많이 늦게 시작했습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0131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영화 금지된 장난 중 로망스. 나르시소 예페스의 기타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0131님, 비가 오니까 잔잔한 어쿠스틱 기타곡이 듣고 싶네요. 로망스 신청합니다. 네, 오늘 날씨와 잘 어울리는 곡 보내주셨습니다. 덕분에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목요일까지는 이렇게 중학교 영어 듣기 평가가 있고요. 또 다음 주 화, 수, 목에는 고등학교 영어 듣기 평가가 있어서 2부가 조금 늦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함께하던 코너는 잠시 미뤄두고 좀 특별한 선곡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객과 평단의 극찬을 받았던 영화 세계의 주인엔 반복해 흐르는 음악이 있는데요. 정클클 오프닝 곡이기도 한 바흐의 세속 칸타타 양들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데요. 곡이 흐르는 동안 영화가 비추는 주인공의 일상은 언뜻 평화롭게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대비가 너무 선명해서 절묘한 선곡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오늘은 극적 효과를 더해주는 클래식 음악들, 영화에 쓰이면서 더욱 친숙해진 영화 속 클래식을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먼저 피아니스트 데이비드 헬프갓의 삶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샤인입니다. 주인공은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지만 아버지의 강압적인 교육과 가족 간의 갈등, 콩쿠르에 대한 압박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오랜 공백 후에 다시 피아노를 시작하면서 삶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 그려지는데요. 영화 샤인에는 라마이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처럼 극도의 긴장과 광기를 표현하는 음악도 있지만 평온을 상징하는 음악도 등장합니다. 바로 이 곡입니다. 비발디의 모테트, 놀라이 문더 박스 신체라, 소프라노 제인 헤더드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영화 샤인의 삽입곡이었습니다. 비발디의 모테트, 놀라이 문더 박스 신체라,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 소프라노 제인 헤더드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전 11시 20분에 충남 당진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을 자제하고 위험지역 접근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영화 속 클래식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 샵 1045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춤출 때 가장 행복한 소년이 있었는데요. 영국의 작은 탐광 마을에 사는 빌리입니다. 우연히 발레 수업을 접한 빌리는 자신이 춤을 출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하지만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은 남자아이가 발레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죠. 영화 빌리 엘리어트에서 빌리의 꿈을 상징하는 음악이 있는데요. 바로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입니다.

이 음악은 빌리가 왕립 발레 학교 오디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성인이 된 빌리가 발레 백조의 호수를 공연하는 장면에서 등장하는데요. 어린 시절 빌리가 꿈꿨던 모습 그대로 성장해서 발레리너로서 무대에 크게 도약하는 마지막 장면은 관객들의 가슴을 아주 벅차게 만들죠. 이 장면에서 백조의 호수는 단순한 발레 음악이 아니라 꿈과 자유의 상징으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영화 빌리 엘리어트 소 클래식, 차이콥스키의 발레, 백조의 호수 중 2막 전경. 유리 테메르칸오프가 지휘하는 베르비에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영화 빌리 엘리어트의 수익곡입니다. 차이콥스키의 발레 백조의 호수 중 2막 정경. 유리 테미니칸 오프가 지휘하는 베르비의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김민혜님, 이 영화를 볼 때마다 정말 뭉클해집니다. 런던에서 운이 좋아 직접 뮤지컬을 관람하기도 했는데요. 아름다운 꿈을 이루는 소년의 여정이 시골 무용 선생님의 사랑이 멋졌던 영화입니다. 그렇습니다. 명화도 또 음악도 한번 보면 한번 들으면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오늘 또 우리가 추억을 기억해봅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오늘은 영화 속 클래식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영화 자체도 너무 유명하지만 이 장면은 영화 역사상 손에 꼽히는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클래식 음악이 너무나 효과적으로 쓰인 장면이죠.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주인공 앤디는 교도소의 방송실에서 우연히 모차르트의 음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생각이 났다는 듯이 방송실의 문을 걸어 잠그더니

그 음악을 교도소 전체에 울려 퍼지게 하죠. 음악이 흘러나올 때 죄수들은 하나같이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비록 몸은 교도소에 갇혀있지만 정신만큼은 자유로움을 만끽하는 것만 같았죠. 이 장면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바로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에 나오는 이중창입니다. 오페라 속에서 백작 부인과 수잔나가 비밀스러운 계획을 나눌 때 부르는 노래지만 그 아름다운 목소리가 죄수들에게는 자유의 세계를 열어준 것만 같았습니다. 영화 속에서 이 장면은 단 몇 분에 불과하지만 작품 전체를 대표하는 명장면으로 남았습니다. 영화 쇼생크 탈출 속 클래식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편제 이중창 솔라리아 게수아베 제프레토 저녁바람이 부드럽게 소프라노 군둘라 야노비치 헤티드 마티스 카를 뷰엠이 지휘하는 베를린 도이치오퍼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편지의 이중창. 솔라리아 게 소아베 제프레토. 저녁 바람이 부드럽게. 소프라노 군들라 야노비츠. 에티드 마티스. 카를 베미 지휘하는 베를린 도이치 오퍼.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영화 속 클래식, 이번에는 아카데미 사관왕에 빛나는 우리 영화죠. 기생충의 클라이맥스에 쓰인 곡을 가져왔는데요. 바로 헨델의 오페라, 로렐린다의 아리아, 미역가루 벤의 나의 사랑하는 이어입니다. 영화 후반, 박사장 가족은 아들의 생일을 맞아서 정원에서 파티를 엽니다. 박사장 가족과 지인들이 저택의 정원에 모이고 초청된 성악가가 이 아리아를 부르는데요. 헨델의 음악은 단순히 고상한 음악이 아니라 영화에서는 계층과 공간의 경계를 드러내는 장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 평화롭고 화려한 파티 분위기 속에서 지하실에서 숨어 지내던 인물 근세가 등장하면서 상황은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헨델의 오페라 로렐린다에서는 사랑하는 남편을 다시 만나 기뻐하는 장면의 아리아이지만 영화 기생충에서는 고통과 슬픔이 막 폭발하려는 순간에 등장하게 된 거죠. 상류층 가족의 취향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의 분위기를 보여주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된 곡입니다. 영화 기생충 속 클래식, 헨델의 오페라 로렐린다 중 미역가루 벤의 나의 사랑하는 이유. 소프라노 지모네 케르메스, 앨런 커티스가 지휘하는 일 컴플레소 바로코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헨델의 오페라 로렐린다 중 미역가루 변해 나의 사랑하는 이어 소프라노 지모네 케르메스 엘런 커티스가 지휘하는 인콤플레소 바로코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영화 속 클래식 이번엔 이병헌 이은주 주연의 영화 번지 점프를 하다에서 찾아봤습니다. MT를 간 두 주인공 인우와 태희는 캠프파이어 자리에서 몰래 빠져나와 해변으로 갑니다. 태희는 인우에게 왈츠 출 줄 알아요? 라고 묻더니 대뜸 왈츠를 가르쳐 주는데요. 두 사람이 해변에서 춤을 추기 시작할 때 흘러나오는 곡이 바로 쇼스타코비치의 왈츠 2번입니다. 두 주인공의 사랑에 빠지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흘러나오는 곡인데요. 이 음악은 처음 들으면 상당히 낭만적이고 우아합니다. 하지만 어딘가 우수와 그늘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영화 번지점프라다에서 이 음악은 두 사람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일종의 테마처럼 사용됩니다. 여러분, 영화 번지점프라다뿐 아니라 다른 영화에도 이 음악이 쓰였는데 혹시 기억하실까요? 네, 클래식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잘 사용하는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그의 유작 영화 아이즈 와이드 샷에서도 쓴 음악입니다. 톰 크루즈와 니콜 키드먼 주연의 영화였죠. 영화 번지점프라다 속 클래식 또 아이즈 와이드 샷 속에 나왔던 그 클래식 들어볼까요? 쇼스타코비치의 버라이어티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중 왈츠 2번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 콜라겐 마스크 2.0 ECM 액티브,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 초특권 선물입니다. M&M 시리즈 3, 마르티노와 이혁, 이효. 9월 19일 토요일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에서 있을 무대입니다. 지휘자 지중배의 치밀한 큐레이션과 KBS 교향악단의 깊이 있는 해석으로 함께하는 시리즈 공연이죠. 그 세 번째 무대는 피아니스트 이혁, 이효가 협연합니다. 9월 4일 금요일 예술의 전당 인춘화톨에서 있을 앙상블 S 정기연주회 러시안 라이트에 초대합니다. 독창적인 기획과 깊이 있는 해석으로 호평받아온 앙상블 S가 이번 무대에선 19세기 러시아 음악을 대표하는 새 거장 보로딘, 림스키 코르사코프, 차이콥스키 명작을 집중 조명할 예정입니다. 관람 원하는 분들은 정기의 클래식 클래식 홈페이지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오늘 2부는 중학교 1학년 영어 듣기 평가가 진행되면서 평소보다 조금 짧게 함께 했는데요. 내일은 중학교 2학년 영어 듣기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초대석 코너는 잠시 쉬어가고 오늘처럼 2부에는 영화 속 클래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끝곡은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찾은 클래식인데요. 오펜바흐의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 중 뱃노래입니다. 영화 속에서 이 곡은 처음에는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에 그리고 나중에는 강제 수용소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시 등장하죠. 비록 강제 수용소에서 떨어져 지내는 신세가 됐지만 귀도는 이 음악을 들려주는 방법을 통해서 아내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4610님, 오늘 영화 속 클래식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 오늘 소개해 주신 영화들 좀 찾아보고 싶어졌어요. 와, 좋습니다. 내일도 영화 속 클래식 넉넉하게 준비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 여러 영화의 클래식을 들려드렸으니 그 클래식 음악을 또 찾는 기쁨으로 영화를 다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영화를 보면 어떤 음악이 나올까 귀 기울여 듣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클래식 음악이 나오면 더 반갑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영화 보시면서 이 클래식 음악 너무 좋았다 혹은 이 분위기에 맞았다 하는 것 발견되시면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고맙습니다.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속 클래식 오펜바흐의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 중 뱃노래 소프라노 몽쉐라 까바에 메조 소프라노 셜리 베렛 안톤 과다뉴가 지휘하는 뉴 피라모니아 오케스트라로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클래식에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사람 작가 김중혁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왜 책을 좋아하고 왜 글을 쓰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책이란 제게 스페이스 타임 머신입니다. 아름답고 비밀스러운 표지를 넘기면 언제나 머나먼 우주를 항해하게 되거든요. 그 우주는 저자의 과거이기도 하고 읽는 저의 현재이기도 하고 또 세상의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상상하고 예감하는 미래이기도 합니다. 저는 늘 새로운 놀라움, 깊은 깨달음을 안고 현실로 돌아오죠. 그러니 여러분도 이 타임머신을 타는 재미, 책을 펼쳐 미지의 시공간을 넘나드는 기쁨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2: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Morning Special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Morning Special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저는 전화 영어를 조금 더 애정하는데 그건 전화라는 매체가 주는 어딘가 낡은 느낌 때문입니다. 오직 목소리만으로 상대를 상상해야 하기에 그 과정에서 특유의 긴장감이 동반되는데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화는 조금 더 미스터리해지죠. 상대를 완전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은 불안감을 야기하기도 하지만 묘한 안정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화 영어를 떠나지 못하는 것인지도요. 잠결에 받은 전화로 하루가 시작되고 덜 깬 목소리로 나눈 대화가 일기의 첫 문장이 되는 나날을 애정하게 된 것입니다. 문보영 시인의 책 아무튼 전화 영어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입니다. 아무튼 전화 영어에서 한 부분으로 깔아드렸습니다. 문보영 시인님은 이 독자에게도 이벤트 신청을 받아서 불쑥 밤에 딱 전화를 걸어서 다짜고짜 시를 읊어주기도 하는 그런 이벤트를 기획하기도 하는 정말 엉뚱하고 사랑스러운 시인이시죠. 그 시인이 영어 공부를 화상 영어도 있고 전화 영어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전화 영어를 선택해서 꾸준히 해왔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담아둔 부분이었습니다. 뭔가 이 목소리만으로 대화가 오가기 때문에 거기서 정보가 좀 제한되잖아요. 거기서 오는 어떤 미스터리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화 영어를 밤에 하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기도 하는데 그 기록들을 이 책에 담아뒀습니다. 오랜만에 또 문보영 시인의 이 책 구절로 북카페 문장 카페스를 깔아봤는데 그래서인지 지금 카페인님들이 문보영 시인님 그립다 반갑다라고 하시는 사연들을 많이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우리 벌써 몇 년이 흘렀죠? 북카페 몽상조상이라는 이름으로 북카페 그 시절에는 금요일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화요일이었나? 아무튼 시요일에 오셔서 북카페에서 서효인 시인과 함께 시 소개를 해주셨던 시인입니다.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잠깐 오실 겁니다. 북카페 오늘 깜짝 손님입니다. 오늘 김소연 시인이 자리를 비우게 되셔서 무리하는 시인들 오늘은 김상혁 시인과 문보영 시인이 함께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문보영 시인님 지금 그리워요 반가워요 하시는 분들 사연으로 많이 환대해 주시길 바랄게요. 9월의 첫날입니다. 9월 1일 매달 첫날은 정말 좀 잘 보내고 싶은 마음이 두 배가 됩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 9월 좋은 일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길 가다가도 행운의 어떤 소식들을 많이 접하는 그런 날들로 채우시길 바라고요. 박용례님, 가을에 읽을 책을 사러 서점에 갈 예정이라고 하시네요. 적어도 3권 이상 구입할 예정입니다. 북카페에서 소개해준 책도 구입 예정입니다 하셨습니다. 큐레이션이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책도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이 작가도 많고 작품도 많고 책도 많은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나에게 정말 딱 맞는 좀 엄선된 큐레이션이 중요합니다. 북카페가 그런 역할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런 것 같아요. 카페인들 사연 보면 영향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서 뭔가 뿌듯하고 더 동기부여가 되고 그렇습니다. 8745 쓰시는 카페인님, 번쩍 어제부터 비가 제법 내리고 있네요. 비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천기 누설을 하나 하시겠다고. 어제가 세상에 제 생일이었지 뭐예요?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반말 축하를 받으라는 다른 카페인님 압박에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와 생일이 같은 유명인으로는 아이브의 장원영이 있습니다. 제가 고작 26살 오빠네요. 뭐 그냥 그렇다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브 장원영님과 같은 날 태어나신 제가 우리 휴대폰 뒷번호만 읽어드리는데 또 동일한 번호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전번과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서 이름을 찾았습니다. 최고훈님이십니다. 여기 지금 보내신 엽서도 뒤에 걸려있죠. 그래서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아니면 이제 8745야 할 뻔했는데 네 고훈아 생일 축하해. 천기 누설 알려줘서 고마워. 우리 북카페에 또 이렇게 알려줬으니까 전 세계가 다 아는 그런 비밀이 된 거네. 생일 잘 보냈지? 요즘에는 또 생일 그 앞뒤로 한 며칠쯤은 또 이렇게 좀 그 분위기에 이렇게 훅 흘러서 뭔가 또 세상 모든 것이 다 새삼스럽게 고맙고 감사하고 아름답고 그렇게 느껴지는 그 감각들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그렇게 새 달로 넘어갔으면 좋겠어. 고우나 건강하고 그리고 또 이 여기 버스 운전하는 그 몰고 간다. 저 이런 표현을 왜 이렇게 많이 쓰죠? 아무튼 버스 몰고 갈 때, 운전을 할 때 그 등장하는 그 버스도 사진 딱 이렇게 해가지고 엽서로 만들어줬잖아. 보면서 항상 와, 저 버스에 우리 북카페가 흘러나가고 있겠구나라는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반갑고 고마운 마음이었는데 운전할 때 항상 조심조심하고 그리고 그 버스 타는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바란다.
좋은 일도 많이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치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커피 소년이 부른 전화해 줄래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위고에서 펴낸 문보영 시인의 에세이

있었으면 좋겠어. 네, 음악을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아이유의 나의 옛날 이야기, 이문세 이적이 함께한 곡 조조할인 띄워드릴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7292 쓰시는 카페인님 사연 주셨네요. 어제 오늘 사이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지만 9월이라는 이유로 공식 가을 시작처럼 느껴지네요. 북카페 들으며 그 좋은 맘에 가을 닮은 국방색 컬러의 단호박죽 끓여보네요. 껍질을 벗기지 않고 끓이는 건100%제 게으름 때문이지만, 맛만큼은 우리가 아는 그 달콤 고소한 단호박죽 맛이네요. 하셨습니다. 맛있겠어요. 지금 사진도 함께 이렇게 첨부해 주셨는데, 이 새알까지, 새알심까지 빚어서 넣으셨네요. 정말 제대로 만드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단호박죽의 컬러를 국방색이라고 표현하신 것도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게으름이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그 모든 채소의 그 영양분이 껍질에 많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까지 다 먹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이 국방색 단호박죽 너무 좋아 보입니다. 100% 완벽한 음식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주미경님, 병원 신세 지다가 탈출하니 일상이 감사할 뿐이네요. 모두 건강하세요. 하시면서 지금 북카페에 흐르는 음악 하나하나에 마음 실어서 사연 주고 계십니다. 와, 병원에 얼마나 계셨습니까? 지금 탈출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왜 탈출이라는 표현을 쓰실 정도의 마음이 됐을지 감히 좀 짐작을 해보면서 감사한 일상 다 정말 소중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북카페가 또 옆에 매일매일 있어 드릴게요. 이서우님, 출근 전에 도서관에 왔는데 9월에 도서관 행사가 많네요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뭐꼭 통계상 그렇다고는 하지 않지만 또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9월, 10월 특히 이럴 때 특히 9월 더 그런 것 같아요. 이책 행사가 정말 많더라고요. 이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쫙 주변을 둘러보시면 우리 동네에서 이런 행사도 있네 하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옥현님, 오늘은 첫째 이루의 생일, 내일은 둘째 규빈이 생일인데 아들이 개강했다고 어제 자취방으로 가버려서 생일상도 못 차려줬어요. 아침 잘 챙겨 먹.

먹었나 모르겠어요. 비 오는 운치 있는 9월의 첫날입니다. 아들들 생일 축하하고 카페인 분들도 행복한 한달 되세요 하셨습니다. 와, 첫째, 둘째 그 아들의 생일이 나란히 있다는 것도 참 재미납니다. 와, 재밌는데요. 지금 첫째가 또 1일생, 그리고 둘째가 2일생이 되는 거네요. 이 옥현님 가정의 9월은 굉장히 특별한 달일 것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0786 쓰시는 카페이님, 문보영 시인님 반갑습니다 하고 잠시 후에 오실 예정이잖아요. 요즘 잠은 잘 주무시나요? 2년 전에 시인님의 일기 딜리버리를 신청했는데 시인님이 아무튼 전화영어를 쓰게 되었다고 해서 책 발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2년 전에 출판한 삶의 반대편에 들판이 있다면의 외전처럼 느끼셨대요. 그리고 수잔과의 케미도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시인님의 좋은 작품 기다리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잠시 후에 오시니까 또 반가우실 것 같습니다. 수잔은 전화영어 선생님입니다. 아, 이또이 삶의 반대편에 들판이 있다면 요것도 가지고 북카페 초대석에 나오신 적이 있죠. 잠시 후 시인들, 무리하는 시인들 코너에서 또 만나실 수 있고요. 일간 카페인 이번 주 주제가 날짜 변경선인데 오늘은 정말 제대로 날짜 변경한 기분이 듭니다. 9월의 첫날이니까 오늘 얘기 바로 만나보시죠.

비행기를 타고 여러 시간대를 가로질러 낯선 나라에 도착하면 우리는 어김없이 지독한 시차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두 발은 분명 새로운 영토에 닿아 걷고 있지만 내 안의 생체시계는 여전히 출발지의 궤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밤낮이 뒤바뀐 피로감 속에서 억지로 잠을 청하고 무거운 몸을 이끌어 보지만 물리적인 공간의 이동 속도를 우리 몸이 온전히 따라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대적인 적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비단 머나먼 바다를 건널 때만 시차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8월에서 9월로 달력의 날짜 변경선을 훌쩍 넘은 오늘처럼 계절의 장면이 바뀔 때 우리의 마음 역시 시차를 겪곤 하니까요. 작렬했던 태양의 기세가 누그러지고 선선한 가을 바람이 밀고 들어올 때, 텅 비어 있던 일상이 새학기의 팽팽한 긴장감으로 빽빽하게 채워질 때, 혹은 익숙했던 궤도를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홀로 던져졌을 때, 우리의 머리는 상황이 변했음을 투명하게 인지하지만 마음은 익숙한 어제의 시간에 닻을 내린 채 자꾸만 서성거리게 됩니다. 억지로 보폭을 넓혀 쾌적하고 씩씩한 척 흉내를 내봐도 마음의 시차가 만들어내는 뭔지 모를 피로감과 고립감은 좀처럼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팍팍한 세상은 늘 우리에게 즉각적인 적응과 맹렬한 속도전을 강요하지만 마음이 다음 페이지로 온전히 건너가는 일은 결코 방 안에 스위치를 켜듯 단숨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시차를 다스리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엇박자로 뛰고 있는 내 안의 낡은 시계를 다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 새로운 계절의 온도에 동화되지 못해 덜컹거리는 나 자신을 향해 너그러운 위로를 건네는 투명한 여백이 필요합니다. 낯선 땅에 도착한 여행자가 그곳의 밤낮에 익숙해지기 위해 며칠 밤의 뒤척임을 기꺼이 감내하듯 우리의 마음도 어제의 궤도에서 서서히 빠져나와 새로운 내일의 리듬에 안착하기까지는 얼마간의 헤매는 시간이 허락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세상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고 해서 조급해하거나 스스로를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엇갈린 시간의 틈새에서 길 잃은 마음을 다정하게 안아주고 가만히 기다려주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보폭은 새로운 9월의 속도와 묵묵하게 맞춰져 있을 테니까요.

윤종신의 9월 띄워드렸습니다. 여행지에서 겪는 물리적인 시차가 있다면 뭐 출장이든 여행이든 어떤 이유로든 다른 시간대에 도시를 갔다 오면 우리 몸이 알잖아요. 그 시간을 다시 맞추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때, 그리고 계절 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9월, 뭐, 새학기 시작한 경우도 있고, 새로운 일 시작한 경우, 혹은 또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하던 일을 잠시 접으신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또 건강 관리 더 힘써서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 앞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그럴 때, 나 스스로를 믿어주는 사람이 적어도 세상에 한 명은 있어야 되잖아요. 누군가 타인이 그렇게 해주면 너무 좋은데, 기본값으로 그냥 나를 설정해 두는 것이 일단은 안전하다. 내가 나를 다그치기도 하지만, 믿어주는 딱한 사람? 그거? 일단 내가 하자. 기본값으로 나는 나를 믿는다. 깔고 가면 조금 더 안심되지 않나요? 그런 의미에서 천천히 갑시다 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7817 쓰시는 카페이님, 9월의 첫날을 맞아 잠시 쉬고 있던 운동하러 왔습니다. 헬스장에서 듣는 북카페도 꽤 괜찮네요 하셨습니다. 와, 운동하시면서 북카페 들으시는 분들 꽤 많으시죠? 근데 산책하면서 듣는 거하고, 이 조금 빠르게 러닝하면서 듣는 거하고,

헬스장에서 드는 거랑 느낌 좀 다를 것 같은데 의외로 그 헬스장에서 북카페 들으신다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좀 속도를 높여야 되는 곳이 아닌가요? 이좀 이렇게 하나 더, 한 세트 더 이렇게 응원합니다. 네, 지금 접으려고 하셨죠? 한번 더. 이렇게 또 우리 헬스장 멘트로 한번 했습니다. 자, 김윤진님, 비 오는 9월 첫날 블로그에 독후감을 두 편이나 썼어요. 세상 뿌듯합니다. 독후감을 한 편도 아니고 두 편이나? 이 속도로 계속 가실 거예요? 윤진님? 하루에 두 편씩? 근데 이 지금 의지가 충만하게 느껴져서 너무 좋습니다. 블로그에 독후감을 쓰기 시작하신 윤지님 응원하고요. 한상현님은 북카페는 참 너그러워요. 항상 천천히 가도 된다고 해주잖아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쵸. 천천히 가도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가끔은 서둘러야 될 때도 있고요. 우리 북카페가 우리 카페인 분들 그 삶의 속도에 그 밀당을 좀 해드릴게요. 네, 필요할 때는 또 서두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살짝 또 흘렸잖아요. 2026년 4달 남았다고 달력 지금 4장 하면 끝입니다. 9월은 이미 다 갔어요. 지금 9월 1일이라고 하지만 제 기분은 거의 추석 있잖아요. 연휴 있고 이러면 금방 갑니다. 분명히 이제 며칠 후에 제가 10월이라고 할 겁니다. 3장 남았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카페인 분들을 좀 재촉하해 드리기도 하니까요. 네, 너무 마음 놓지 마시고. 그러나 오늘은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진수정님, 마음의 시처란 말 와닿네요. 제가 느끼는 이 엇박에 이름 붙여주셔서 감사해요 하셨습니다. 그쵸. 저는 시차라는 표현 되게 좋아하거든요.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해요, 시차가. 그래, 그리고 이런 시차가 너무 없으면 재미없죠. 약간 시차 적응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 그 혼란기도 있는데, 이름 붙여주고, 그것도 즐기거나 다스리거나 하면 되는 거죠. 카페인님들, 아무튼 오늘 카페인님들이 살고 싶은 속도로 오늘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얼스 윈드 앤 파이어의 September, 루더 이모션스의 Best of My Love까지 두곡 듣고 가시죠.

0: 여기 뭔가 달라졌는데?
1: 뭐가 달라요?
2: 좋은 냄새가 나는데요.
1: 상혁씨님 때문인가 보다.
0: 맞아요.
1: 아, 이럴 수가. 무리하시네요.
0: 계속 무리하려고요.
1: 가시죠, 그럼 무리하러.
0: 네.
1: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 시간입니다. 김상혁 시인 그리고 오늘 김소연 시인의 빈자리를 채워주실 너무나 반가운 얼굴이죠. 문보영 시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와, 두 분이 오신 김에 또 자리도 이렇게 살짝 바꿔서 앉으셨습니다, 오늘.
3: 네. 여기가 원래 제가 예전에 앉던 자리여서.
1: 맞아요.
0: 바뀌었어요.
3: 선점했습니다.
1: 아, 맞습니다. 우리 카페인님들 문보영 시인님 오셨습니다. 너무 많이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아, 진짜 전 지금도 문보영 시인님 처음 여기 북카페에 오셔서 우리 나눴던 그 대화가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제가 되게 재밌다라고 느꼈던 게 그때 그 안마의자 얘기하시면서
3: 제가요?
1: 도서관에 네. 안마의자가 있어서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좀 한참 걸려서 간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네.
3: 어제도 안마의자 하고 왔어요.
1: 아, 그래요? 네.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 대화가 어떻게 흘러갔냐면 제가 아니 그렇게 안마의자가 너무너무 그 늘 필요하다면 그러면 그냥 아예 뭐 집에 두시는 건 어때요? 했더니 집이 좁다고 하셨던가. 그래서 그냥
3: 돈도 없어.
1: 아, 예, 돈도 없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흘러가서 너무 재미난 대화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제도 하고 오셨군요.
3: 아, 네, 그럼요. 중요합니다. 안마의자.
1: 네, 도서관에 가서
3: 그 공유오피스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네. 거기에서도 이제 제가 작업실을 선택할 때 안마의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아, 네. 그러고 이제 거기를 다니게 됐.
1: 그렇군요. 사실 뭐 공유 오피스 도서관만 가시는 건 아니고 먼 길을 돌아서 오셨습니다. 그렇죠? 네, 네. 중간에 한번 또 북카페에 나오시기도 하셨지만 아이유와 다녀온 다음에 네. 그다음 또 유학을 가셨잖아요.
3: 네.
1: 네.
3: 제가 얼떨결에 어쩌다 보니 계속 해외 살이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오와의 이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한국 네. 작가로서 다녀온 다음에 너무 영감을 많이 받아서 더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에
1: 맞아요.
3: 아예 이제 유학을 2년 동안 미국으로 다녀왔습니다.
1: 이제 완전히 다 마무리를 짓고
3: 네.
1: 오신 거예요?
3: 네.
1: 왠지 또 근데 내일모레 또 훌쩍 떠나실 아니, 수도 있을 것 같은 에너지. 아, 그렇죠.
0: 마음 동하면 떠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네. 들거든요.
3: 그러니까요.
1: 나 얽매이지 않는다.
3: 아, 약간 한 발 걸쳐놓고 사는 게 심적으로도 편한 것 같아요. 언제든 떠날 수 있는 마음으로.
1: 그렇군요. 아무튼 좋은 소식도 많았던 문보영 시인 모시고 오늘 이야기 이어갑니다. 오늘 상혁 시인님은 어떠세요? 문보영 시인 오랜만에 또 이렇게 앞에.
0: 아, 저는 되게 연예인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같은 학교에 적을 두고 있을 때는 좀 자주 보기도 했거든요.
1: 아,
0: 근데
1: 그러니까요.
0: 그 뒤로는 뭐 땡스타그램 이런 화면으로만 계속 보게 되었고
1: 막 행사하시는 막 이런 그리고 그런 모습이나
0: 그리고 이런 어떤 방송을 여기도 나오신 적이 있잖아요.
1: 네.
0: 그때도 이제 저랑은 엇갈려서 아 오셨다더라 이런 얘기만 듣던 어떤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뵈니까 아, 너무 반갑고 사인을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1: 아, 두 분이 같은 작품을 하는 기분이네요. 그렇죠? 네. 자, 두 분이 골라오신 작품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상혁 시인이 골라오신 것부터 볼게요.
0: 네, 저는 수 블랙의 남아있는 모든 것이라는 에세이로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요 분은 해부학자이자 법의 인류학자예요.
1: 네.
0: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건 현장을 좀 돌아다니면서 죽음을 많이 관찰한 분이고 여성분인데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아서
1: 네.
0: 그중에서 아버지에 대한 에피소드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1: 그럼 낭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아버지는 매주 리나 할머니를 찾아가셨다. 할머니는 전혀 반응이 없으셨고 아버지를 알아보지도 못했지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이 스코틀랜드 남자는 몇 시간이고 리나 할머니 옆에 앉아 할머니가 쉴 새 없이 손가락을 문지르며 몸을 앞뒤로 흔드는 동안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다. 어느 날 내가 왜 굳이 알아보지도 못하는 분을 매주 찾아가느냐고 여쭙자 아버지는 그분의 어머니를 떠오르게 하는 대답을 해 나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때 들은 대답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다. 우리 이야기를 못 듣는다는 걸 어떻게 알지? 자신의 머릿속에만 갇혀 있어서 그저 대화를 못 하시는 걸 수도 있잖아. 그분이 외롭고 무섭지 않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어? 아버지는 그런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에 계속 리나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고 어머니가 할머니의 상태가 너무 속상해서 차마 볼 수 없다고 결정하셨을 때도 계속 할머니를 보러 가셨다. 나로서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치매가 찾아왔을 때 나는 아버지는 두려움에 떨면서 홀로 머릿속에 갇혀 있는 것이지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지 않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을 때 나는 죽어가는 어머니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에게도 이제 우리는 돌아갈 거라고. 하지만 아침에는 돌아올 테니 그때까지 꼭 버티고 계셔달라고 말씀드렸다. 오래된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내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의 얼굴에는 공포임이 분명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고 아버지의 검은색 눈동자는 그 감정을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었다. 나는 기절할 것만 같았다. 지난 2년 동안 아버지는 자신의 생각을 단 한 번도 드러낸 적이 없었다. 베스가 헉 하고 숨을 들이마셨다. 그에도 할아버지의 표정을 본 것이 분명했다. 내 상상이 아님이 분명했다. 엄마, 엄마는 어디 가면 안 될 것 같아. 베스가 말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리나 할머니에 관한 아버지의 추론이 옳았던 것이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곳에 계셨다. 대화를 할 수 없는, 아니면 스스로 대화를 거부하는 침묵만이 흐르는 아버지의 세계에 갇혀 계신 거였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생기자 아버지는 힘을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구조 신호를 보내셨다. 아버지는 이제 무슨 일이 생길지 알고 있었고 홀로 있고 싶지 않으셨던 것이다.

0: 마틴 루이스의 How Do I Say Goodbye 듣고 왔습니다. 밤의 책에서 펴낸 수블랙 산문집, 남아있는 모든 것에 담긴 글 낭독으로 만나셨습니다. 1867 쓰시는 카페이님이 왜 사람은 태어나는 건 알아도 죽는다는 건 종종 까먹을까요? 누군가는 언젠가 다 겪어야 하는 순간인데 실감이 나서 슬프다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1: 네, 이 에세이는 지금 이 내용은요. 아버지가 죽음 앞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셨는지를 내가 보고 그 행동을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자신이 따라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을 혼자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다 듣고 있다,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아 정말 그렇다는 걸 지금 이 수블랙이라는 저자가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깨닫는 것이죠. 아버지가 잠깐 이제 계세요라고 떠나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 내가 죽음이 임박했구나라는 것을 네. 알게 되는 순간이었고 그때 말을 못하는 상황에서 날 떠나지 말라라는 눈빛을 보내고 그쵸.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인데 이 수블랙이라는 이 해부학자잖아요. 네. 되게 독특한 게 12살 때부터 5년 동안 정육점에서 스스로 일했어요. 어릴 때부터 죽음을 만지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러니까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켰더니 바로 네. 정육점에 취직해서 5년 동안 계속
0: 5년간?
1: 뼈와 살을 만지면서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이제 죽음과 자기가 대단히 뭔가 좀 친근감을 느낀다라는 걸 알고 진로를 따라서 쭉 이제 법의학자까지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0: 와 정말 놀랍네요. 삶의 이력이.
2: 그니까요. 그러니까 정육점에서 일을 했다는 게 어떤 육체, 몸이 말하는 언어를 터득하는 데 어떤 계기가 됐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0: 그리고 12살부터 5년이었으면 정말 인생에서 많은 것이 네, 새로 형성되는 시기에.
1: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다른 부분에 나온 게 어떤 이 저자의 후회도 나오는데요. 죽음과 관련돼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를 혼자 두었던 걸 되게 후회하는 네. 장면도 있는데 그 장면도 많이 슬프게 좀 와닿았습니다.
0: 이 골라오신 이 부분 중에서 읽어주시는데 이런 부분에 밑줄 긋게 됐어요. 그냥 자신의 머릿속에만 갇혀 있어서 그저 대화를 못하시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분이 외롭고 무섭지 않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어? 근데 이런 부분은 그렇죠. 우리가 놓칠 수도 있고 안다 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2: 그래서 그 아버지 태도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보통 상대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은 이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법한데 네. 이제 아버지는 반대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지라고 질문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딸이 나중에 그 태도를 배우게 되고 네. 상대방의 내면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다정한 선택을 해버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그런 게 좀 필요하네요. 어차피 어떻게 어떤 게 진실인지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럴 때는 애초에 가장 다정한 내가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선택을 하라라고 하는 거 좀 새기게 되네요.
1: 근데 이걸 통해서 결국 이제 수블랙의 경우에는 아버지 눈빛을 보고 깨달았고 네. 그걸 또 아들이 말을 해줬잖아요. 할아버지 곁을 엄마는 떠나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해주는 장면이 있는데 이런 걸 깨달으면서 이제 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어머니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네. 내가 떠났을 때 그 말은 못 하셨지만 내가 떠났을 때 그 뒷모습을 보면서 나를 얼마나 잡고 싶어 했을까? 이 후회가 더 사무치는 것 같아요. 이게 밝혀지고 나니까.
0: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이 글을 또 쓸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할 것 같고.
1: 네, 맞습니다.
0: 구조신호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구조신호를 보냈다. 이런 것들 진짜 그러니까요. 아마 많이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카페인님들.
1: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 아까 다정한 선택이라고 해주셨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런 선택을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읽었으니까 이래야 한다라고 알고 있겠지만 과거로 돌아간다면 저는 그냥 혼자 있게 두는 게 맞지 않나? 그 마지막 순간을 혼자 정말? 있게 두는 게 더 예의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0: 의외인데요.
2: 네. 이제 바뀌셨나요?
1: 이제 바뀌었습니다. 완전.
0: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외로움과 슬픔이 들어가니까.
2: 네. 그러니까요.
0: 네.
1: 근데 저와 비슷한 생각으로 수블랙도 어머니를 혼자 남겨뒀더라고요. 그게 예의라고 생각했고 마지막 순간을 혼자 하고 싶지 않을까 싶다. 돌아보면서. 근데 그걸 후회하는 거죠.
0: 그쵸.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네. 미루어 짐작할 뿐인 것인데. 자, 3637 쓰신 카페님 지금 요양원 계신 아빠 생각나고 맞아요. 엄마 임종 지켜드린 게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도 하게 만드는 글이었다라고 하시고요. 최준호 님도 아, 겉으로 소통이 안 된다고 해서 마음속까지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거 그러니까 정말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샤샤 알렉스 슬론의 올더 들으면서 2부로 건너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0: 내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0: 하고 있습니다. 이승혁님이 그 1부에서 우리 수 블랙의 글 읽어주셨는데 들으시면서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요양원에 계셨던 시어머니께서 코로나로 면회가 금지돼서 한참 만에 갔더니 입을 꾹 다무시고 말씀을 안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은 눈물만 흘리시면서 눈빛으로만 신호를 보내시던 기억에 이 상혁씨님 낭독 들으면서 울컥하셨다고. 이게 다 우리가 겪었거나 겪고 있거나 겪어야 할
1: 그니까요.
0: 일인 거잖아요.
1: 그래서 뭔가 그 상대방이 듣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지만 일단 그냥 듣고 있다고 믿는 게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훗날에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0: 후회하지 않을
1: 네, 후회하지
0: 정도로.
1: 않기 위해서라도.
2: 저도 신호를 혹시 제가 놓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 자꾸 하게 돼요. 되돌아보게 되고,
0: 그러네요.
2: 네, 어떤 죽음의 장면들이 떠올라서 괴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0: 이 3483 쓰시는 카페님도 알수 없으니까 가장 다정한 선택을 한다는 게 마음에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그쵸? 자, 이번에는 문보영 시인이 골라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북카페에 또 이렇게 작품 두편 골라오셨는데 고르는 과정은 어떠셨어요?
1: 제가 가장 최근에 읽었던, 재밌게 읽었던 것들 중에서 가져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은을 시인의 회신지연이라는 시집을 좀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EBS에 가져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또
0: 네.
1: 연락을 받아서, 후딱 가져왔습니다.
0: 후딱 가져오셨군요. 좋습니다. 오늘 또 자리에 앉자마자 문보영 시인님이 김상혁 시인님한테 매주 이렇게 작품 골라오는 거 정말 대단한
1: 그니까요.
0: 거라고 뭐 이렇게 경탄의 말을 건넸거든요.
2: 아니, 근데 뭐 고은 작가님도 있는데.
0: 아니요, 저는 작품을 골라오는 것은 아니니까.
2: 네.
0: 예.
2: 아, 저는 문장 카페 들을 때마다 매주 놀라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또 시집을 좀 읽어야 되기도 해서
0: 네.
2: 읽는데, 그래도 확실히 방송하면서 한 권, 두권더 읽게 되는 게 있어서 오히려 좋습니다. 더 많이 읽을 수 있어서요.
0: 맞아요. 이게 북카페 게스트분들의 보영신님도 하셨지만 그 공통적인 얘기예요. 여기 오니까 더 읽게 되더라.
1: 뜻밖의 교양을.
0: 뜻밖의 교양을 쌓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보영신님이 이거 소개할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하셨는데 그 작품 볼게요. 어떤 거부터 열어볼까요?
1: 나은을 시인의 자가지기라는 작품 가지고 왔습니다.
0: 네, 좋습니다. 그러면 낭독 통해서 만나보시죠.

사가지기 나하늘 자가지기는 변신술, 둔갑술의 일종으로 통념과 달리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처음 이 주제가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한 마녀가 특정 상황에서 자신의 키가 미세하게 줄어든다는 것을 눈치채면서부터라고 알려져 있다. 책을 읽으면 작아지고 손잡이가 있는 유리컵 속에 들어가도 될 것 같다. 마녀는 일지를 작성했고 작성하는 동안에도 꾸준히 작아져서 13년 차 이후의 기록들은 돋보기나 현미경을 통한 독해가 요구된다. 나는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오래 자야 했다. 일지의 마지막 기록이다. 정확히는 식별 가능한 마지막 기록으로 이 다음에 적힌 글자들은 글자라기보다는 작은 점의 연속처럼 보인다. 실제로 이 시점에 그는 실종되었는데 후학들 역시 행방이 묘연해진 이들이 대다수이므로 자가지기는 오늘날 연구가 권장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무력하게 이 주술에 천부적 재능을 가진 이들이 있는데 이들은 유년기에 꼭 맞는 사이즈를 신어도 신발이 잘 벗겨지곤 했다는 공통된 경험을 공유한다. 꼭 맞는다는 것은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이후의 고통은 고통이라기보다는 작은 점의 연속처럼 보인다. 작은 점, 작은 고통, 작은 슬픔. 작은 내가 작아지면 나의 슬픔도 같이 작아지고

사랑도 같이 작아진다. 사랑은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을 사랑이라고 여긴다. 다시 커지는 법에 관해서는 단 한 가지만이 알려져 있다. 타인 한 사람이 함께 작아져 주는 것이다. 이외의 방법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0: 데니 에이프먼의 스토리타임 띄워드렸습니다. 미눔사에서 펴낸 나하늘 시인의 시집 회신지연에 담긴 시 자가지기 낭독으로 만나봤습니다. 와, 너무 재밌습니다.
1: 맞아요.
0: 네.
1: 뭔가 동화나 판타지 설정집을 읽는 것 같았어요. 이 시집 전체가. 자가지기라는 현상이 뭔가 굉장히 진지한 학술적 대상인
0: 네.
1: 것처럼 되게 뻔뻔하게 다루잖아요.
0: 그쵸.
1: 변신술, 둔갑술의 일종이라든가 이 주제가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이런 말투 때문에 논문이나 백과사전을 읽는 느낌이 드는데 다
0: 맞아요.
1: 읽고 나면 약간 내면의 고백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0: 아,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도 또 시가 될수
1: 네.
0: 있구나.
1: 네. 맞아요.
0: 재미있습니다. 네.
1: 이 마지막이 아마 너무 인상적으로 들리셨을 것 같은데요. 타인 한 사람이 함께 작아주는 것 외에는 다시 커지는 방법이 알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이런 어떤 규정 같은 거는 비슷한 규정이 많긴 해요. 뭐 같이 늙어가는 게 사랑이고 같은 방향을 봐야 사랑이고 이런 게 있지만 그렇게 툭 말할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하거든요.
0: 네.
1: 근데 이렇게 멋지고 재밌는 이야기를 통과한 다음에 여기서 타인 한 사람이 함께 작아주는 것이다. 이외의 방법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0: 네.
1: 하니까 아 정말로 아 그렇구나 싶어요.
0: 맞아요. 뭔가 비관적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왜냐면 방법이 달리 없다. 근데 타인 하나가 같이 작아져 주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낙관 같기도 하고, 그렇죠.
1: 따뜻한 결말.

0: 같아요.
1: 어떤 느낌으로는 그 이외의 방법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0: 아직.
1: 왠지 자가직이 2 나올 것 같아요.
0: 오, 또 이게 또
1: 그래서
0: 연장이 있거든요.
1: 밝혀졌다.
0: 네.
1: 최근 연구된 결과에 따르면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이럴 수도 있지
0: 아, 그니까요.
1: 않을까.
0: 다음 시집에서.
1: 네,
2: 혹시?
1: 그렇다면 뭘또 어떤 방법을
0: 아,
1: 얘기하실지
0: 그러니까요.
1: 궁금하고요.
0: 네.
2: 저는 이걸 보면서 이야기 자체도 재밌잖아요. 근데
0: 네.
2: 이야기를 끌어가는 중간중간에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게 이 자가지기에 천부적 재능을 가진 이들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들의 유년 생활을 묘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1: 네.
2: 이거를 시인이 어쩌려고 하지 하고 궁금해서 더 들여다보게 됐는데 아, 정말 이렇겠구나 싶었던 게 유년기에 꼭 맞는 사이즈를 신어도 신발이 잘 벗겨지곤 한다. 이거는 정말 너무 재밌는 상상력이라고 생각했어요.
1: 그렇죠. 그리고
0: 맞아.
1: 이것도 재밌잖아요. 그 돋보기나 현미경을 통한 독해가 요구된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적힌 글자들은 글자라기보다는 작은 점이 연속처럼 보이고 또 고통도 그 다음에 고통은 이후의 고통은 고통이라기보다는 작은 점의 연속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고통이든 글자든 다 작은 점의 연속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우리를 되게 아현시계 만드는 그런 효과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뭔가 꼭 맞는다는 게 고통을 수반한다는 게 어떤 맞춰진 거 세상이 요구한 크게 나를 맞추는 일에 대한 이야기처럼
1: 네.
0: 들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 고통을 피하는 방법이 신발을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작아져 버리는 거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게 버거울 때 그 상황을 바꾸기보다는 원하는 거를 저도 줄이고 뭔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렇게 제하면서 적응해버렸던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슬펐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작아지면 여기서 또 이제 내가 작아지면 나의 슬픔도 작아지고 그런데 사랑도 작아진다고 얘기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어떤 방어 기제에 관한 재미난 시, 슬픈 시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 내가 작아지더라도 이것만은 작아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는 것을 또 목록을 정해둘 수도 있겠네요.
0: 그러니까요.
1: 내가 작아지기 시작할 때 그것만은 원 세상에 어디서 이렇게 킵해둘 수 없나 이런 거.
2: 요 이야기의 재밌는 점은 뭐 여러 가지로 읽을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재밌는 것 같은데 꼭 맞을 때 고통이라고 했잖아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이제 그걸로부터 자이든 타이든 벗어나는 방법이 내가 작아지면 어쨌든 고통에선 벗어나잖아요.
1: 그쵸.
2: 근데 고통에서 벗어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랑도 같이 작아지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사랑을 좀 어떤 정도 크기를 확보하려면 고통이 있어야 한다는 또 그런 말처럼 들리기도 해서.
1: 그러네요.
2: 네, 그래서 이런 어떤 회피 아니면 그냥 뭐 이런 삶의 방식이 결국은 사랑도 작아지게 만든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부정적으로 끝내지 않고 아 그러면 같이 작아지는 사람 만나면 되잖아.
1: 네.
2: 이런 시선이 너무 좋습니다.
0: 맞아요.
1: 그리고 타인 한 사람이 함께 작아져 주는 것이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2: 네.
1: 지금 약간 뭐 좀비처럼 우리가
0: 네.
1: 억지로 한 사람을
0: 나도 이렇게 된 김에 너도
1: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이 어투가 그래서 다정함이 유지되는 것
0: 네.
1: 같아요. 누가 기꺼이
0: 중요하네.
1: 나도 함께 작아져 주는 선택을 한다면 가능한 거니까.
2: 네, 그러니까 요 처음에 우리가 시를 읽으면서 어떤 예상했던 것과는
1: 네.
2: 되게 뭐 비슷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많은 메시지를 주면서 마지막에
1: 그러네요.
2: 끝나는 것 같습니다.
1: 시집 전체를 읽어보고 싶어졌습니다.
0: 시집 전체도 굉장히 어떤 이런 다른 세상의 어떤 마법 같은 것들을 얘기하면서 은근슬쩍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떤 방어 기제랄지 작아지고 싶고 사라지고 싶어하는 욕망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재밌게 읽으실
1: 네.
0: 것 같아요.
1: 지금 이승영 님이 그럼 우리들은 때때로 작아지기가 필요한 건가요? 이게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 거죠. 그렇죠?
2: 네.
1: 이게 누군가와 함께 작아질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뭔가를 지키기 위해 내가 고통스러워도 이 위치를 그냥 유지해야 될 수도 있고
2: 네, 그렇죠.
1: 이 크기를 그렇죠. 최준호님은 문체는 딱딱하고 보고서나 사전 같은데 함께 작아지면 작아진 것들을 볼 수 있다는 내용의 따뜻함이 느껴진다라고 하시면서 어쩐지 오늘은 잘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0: 그러네요.
1: 것들이 주제 같다고 앞서
0: 정말.
1: 우리 만난 두 시가.
2: 네, 압박이 좀 되는데 다음 시가 그런지.
0: 다음은 아니어서.
1: 너무 앞서가지 마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김태우님이 스토리타임 데니엘 풍헌 음악 가위손 같은데 하셨는데 그거 맞았습니다. 네, 이 아마 예전에

보셨으면 그 꿈처럼 남아있는 어떤 그 OST 가락 제가 가락이란 말 쓰는 것도 저도 참 입에서 안 떨어지는데 그런 게 있었을 텐데 선율이 있었을 텐데 아마 이번 곡도 여기에 딱이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정미나의 작고 작게 띄워드릴게요.

울타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한 시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혁 시인님이 가지고 오신 작품인데요. 상혁 시인님이 갖고 오셨습니다. 상혁 시인님. 이

0: 이게 참
1: 네,
0: 재밌네요.
1: 이 제목이
0: 네.
1: 현과
0: 네.
1: 혁이거든요. 현이라는 아이와 혁이라는 아이, 둘은 쌍둥이이고 둘에
0: 네.
1: 대한 이야기인데요. 조인호 시집 처음으로 물에 뜨는 시간이 나왔고 그 안에서 한 편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야기로 되어 있는 시라서 조금 긴데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면 낭독 듣고 갈게요.

현과 혁, 조인호. 현과 혁이 고아원에 처음 왔을 때 우리는 모두 그 둘의 얼굴이 똑같아서 놀랐다. 얼굴이 두 개인 신기한 동물. 현은 어디 갔어? 난 혁인데 현은 지금 여기에 없어. 혁은 어디 갔어? 난 현인데 혁은 지금 여기에 없어. 고아원에서 그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아이들은 없었다. 우리 모두는 고아원 아이들 중 쌍둥이 형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현과 혁, 둘 중 하나는 언제나 없었기 때문에 그가 둘이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았고, 어린 내가 쌍둥이 형제를 목격할 때마다 그 둘은 고아원 뒷산에서 불을 피우고 있었다. 작은 모닥불 앞에 앉은 그 둘의 뒷모습만을 나는 바라볼 수 있었고, 이거 먹어봐라. 맛있다, 맛있어. 불에 무언가를 구우며 모닥불 옆에 놓인 형제의 검은 봉지가 죽은 고양이처럼 불을 쬐고 있고, 키득키득 그 둘이 웃고 있는 것만 같은 등짝, 사내에게 허리띠로 맞던 두 아이의 등짝, 티셔츠를 걷어 올리면 매 맞은 상처들이 붉은 입술을 우우우 벌리며 이거 먹어봐라, 맛있다, 맛있어, 한꺼번에 짓거려 낼 것 같은 입술들, 불에 댄 입술들. 상처는 쌍둥이 같아서 그 둘의 입술 중 누가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어린 시절 내 기억 속에 그 작은 모닥불과 입술들은 너무 오랜 시간을 침묵했고, 흉이 진 자리에 작은 모닥불을 피운 흔적만이 남아있었다. 현과 혁이 몇 살인지 알 수 없었다. 어른들은 그 둘을 얘들아 불렀지만 그 둘은 성장이 멈춘 100년쯤 살아본 아이들 같았고, 아니면 서로를 번갈아 살아본 것일지도 몰랐다. 어느 날 다른 고아원의 선생님이 찾아와 둘 중 하나를 데려가고, 둘 중 하나가 우리와 함께 남았을 때 현은 어디 갔어? 난 혁인데 현은 지금 여기에 없어. 혁은 어디 갔어? 난 현인데 혁은 지금 여기에 없어. 현과 혁, 둘 중 누가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고아들이 모두 잠든 밤, 그 둘은 언제나 고아원 뒷산에서 불을 피우고 있었고, 작은 모닥불 앞에 앉은 두 아이의 굽은 등을 멀리서 바라보던 그날 밤, 나는 모닥불 가까이 걸어갔고, 모닥불이 가까워질 때, 두 아이의 등이 가까워질 때, 그때마다 잠에서 깼지만 그날 밤은 깨지 않았고, 그날 밤 모닥불 앞에 앉은 현과 혁의 얼굴을 처음으로 볼 수 있었다. 그 불이 일그러지며 둘 중 하나의 얼굴을 흉내내고 있었다.

0: 창비에서 펴낸 조인호 시인의 시집 처음으로 물에 뜨는 시간에 담긴 시 현과 역 낭독으로 만나셨고요. 영화 외출 OST에서 조성우의 기억의 굴레 띄워드렸습니다. 와, 지금 허기윤님이 집 창밖에 해가 나는데 혁 시인님의 이야기에 맞춰 해가 열리는 기분이라고 너무 슬프지 말라고 그러나 봐요.
1: 영험하네요, 저.
0: 그러네요, 진짜. 어떻게 또 해가 맞춰서 움직일
1: 네.
0: 정도로.
2: 그러니까요.
0: 아, 시가 너무 강렬합니다.
1: 네, 이 시집은 이제 15년 만에 나온 시집이에요. 첫 번째 시집 방독면이 나왔고 그 이후에 15년 만에 나온 시집인데 이 해설을 쓴 신영철 평론가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딱 꼽아서 말하고 있는데 15년을 기다려 읽은 조인호의 두 번째 시집은 나를 2000년대 중후반 그 미친 시절로 데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시에 대한 어떤 설명 중에 하나가 도덕주의라는 안전핀마저 뽑아버려 곧 터질 듯이 보이는 용감한 시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도덕주의를 벗어나는 게꼭 옳다는 것이 아니라
0: 네.
1: 그런 것에 훨씬 더덜 신경을 쓰는 어떤 시집이라고 보이고 오늘 읽은 현과 혁은 그래도 좀 짧은 시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께를 보시면
2: 정말
1: 알겠지만
2: 두껍거든요.
1: 역대급 제가
0: 오,
1: 본 모든
2: 그러네.
1: 시집 중에 가장 두꺼운 시집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재밌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길어도 길지 않은 시집이라는 내용 어떤 해설도 들어가 있는데 길지만 길게 읽히지 않는 시집이라는 말처럼 길수록 오히려 더 재밌는 시들을 많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어떠셨나요?
2: 저도 이게 긴 시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게 일단 이야기가 있고, 또이 쌍둥이의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되게 빠르게 몰입해서 읽었던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저 너무 강렬하게 들었습니다. 얼굴이 두 개인 신기한 동물, 이렇게
1: 네,
0: 현과 혁을,
1: 처음에.
0: 그쵸, 묘사하면서 시작이 되는데, 100년을 산것 같기도 하고, 이 아이들은 서로를 번갈아 살아본 것인지도 모른다라는 표현들도 참 인상적이고요.
1: 그리고 중간중간에 구어체, 그러니까 대화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너무 잘 반복해서 집중하게 만들어요. 이 리듬도 너무 좋고, 현은 어디 갔어? 라고 물으면 고아원 애들이 난 혁인데 현은 지금 여기에 없어. 똑같은 아이한테 혁은 어디 갔어? 라고 물으면 난 현인데 혁은 지금 여기에 없어. 라고 대답하는 게 이게 처음에는 장난인가 싶다가도 뒤로 가면 슬프게 느껴져요.
2: 맞아요.
1: 왜냐하면 그 쌍둥이 같은 상처와 그
0: 네.
1: 이미지와 연관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0: 있습니다.
1: 맞아요. 맞아요.
2: 그래서 맨 처음엔 저도 이 대사가 네. 뭔가 어린아이의 천진한 시선처럼 느껴졌는데 점점 뒤로 갈수록 굉장히 쓸쓸해지고 그게 이 두 쌍둥이가 같은 상처가 있잖아요.
1: 네.
2: 그래서 결국에 이 두 명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이게 누구의 상처인지 누구의 입술인지 누가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거는 그쵸. 어쩌면 그 둘이 같은 고통을 너무 오래 공유해서 고통의 주인조차 구별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 대사도 굉장히 쓸쓸하게 읽히더라고요.
1: 이들이 동시에 거기 있음을 인지하게 될 때는 주로 뒷모습인 거고요. 그쵸?
0: 네, 뒷모습일 그쵸? 때만. 그리고 뒷모습에 어떤 상처가 말하는 듯한 느낌도 있잖아요. 불을 네. 피우면서 이거 먹어봐라 한 사람이 말하면 맛있다 맛있어라는 이렇게 사소하게 넘길 수 있는 대화들도 어쩐지 심오하게 느껴지는
2: 맞아요.
0: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인의 말도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 네. 왜 시를 쓰게 됐는지 궁금해서 이제 시집을 끝까지 읽고 시인의 말까지 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유머러스와 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병실에서 어머니는 내게 말했다. 인호야,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축복하신다는데 나는 둘 다 해당되니 축복이 너무 많다. 그녀의 농담 한마디가 다시 시를 쓰게 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그녀의 바다 앞에 서 있다. 라고 말해요. 병실에 계신 어머니와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다라는 그게 뭐 실제 현실이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1: 네.
0: 이 시인이 생각하는 어떤 이미지는 죽음 앞에서 농담을 하는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로 상징이 되는 바다 앞에서 시를 다시 쓰게 되는 어떤 결심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떤 시 전체의 분위기를 또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더라고요.
1: 지금 신희연님은요. 어떤 등은 굳이 훌쩍거리며 들썩이지 않아도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해줄 때도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그래 다 닮지 않았으니까 훗날 이 두 아이가 만날 수 있기를 그리고 이제 그들의 등이 과거를 뛰어넘는 다른 얘기를 좀 더 나은 얘기를 들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사연으로 주셨는데 이런 마음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시가 끝났는데 길지 않게 느껴진다는 것이 계속 알고 싶은 거예요. 이 뒷얘기들을.
0: 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현과역이 또 나오나 했는데 제 이름하고 비슷하기도 하고요.
1: 네.
0: 나오진 않았습니다.
1: 사실 그래서 올라오시는가 했는데
2: 사심이.
1: 아 사심이 짧아서라고 네. 당신이 또 소개하시기 위해서.
0: 왜냐하면 너무 전체적으로 시가 긴 시가 많고 그걸 다 읽을 제가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요. 좀 그나마 짧은 걸로 가져오게 됐습니다.
1: 자 지금 너무 놀란다. 놀라고 있다. 시가 참 대단하다라고 맞아요. 이승영님 얘기하셨고요. 김인혜님은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네,
2: 먹먹해졌어요. 현과 혁이 쌍둥이인데 이름 부르면 한 명은 없고 불에서 맛있다, 맛있어 하는 게 서로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불 앞이 둘의 안식처였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도 이제 등짝만 보인다는 것도 그렇고 근데 네. 그 등은 또 이제 허리띠로 맞은 등, 굵은 그렇죠. 상처가 있는 등이잖아요. 그래서 따뜻하게 몸을 녹이는 불과 폭력으로 상처 입은 몸이 이제 한 장면 안에서 같이 있게 되지만
1: 네.
2: 한편으로 두 아이가 서로에게 마련해 준 그 모닥불이 아주 작은 그리고 임시적인 피난처였던 것 같아요.
1: 어떻게 보면 이 둘이라는 면에서 그 아까 작아지는 그 함께 작아지는 그 장면이 전 좀 또 연관돼서 떠오르기도 하는 것 같아요.
0: 그렇게 이어주시니까 또 제 마음도 편해지고
2: 다음 시간
1: 네. 흐름을 지금 계속 네, 네. 생각하고 계셨군요.
0: 그리고 네. 같이 맞아주는 어떻게 보면 같이 항상 피해를 당하고 있는 두 사람이잖아요.
1: 그렇죠. 아는 정말 네, 네. 말하지 않아도 아는 수 있는 맞아요. 거. 네, 이 시도 참 강렬해서 시집을 펼쳐보고 싶어졌습니다. 15년 만에
0: 네, 성공입니다.
1: 하니까. 네, 좋습니다. 음악 듣고 오늘에도 마지막 작품도 열어보겠습니다. 막시밀리언 해커의 The Space That You're In 띄워드릴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 김상혁 시인과 또 문보영 시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민정 님이 쌍둥이와 함께 살고 있어서 그런지 두 배로 슬프다고 하셨습니다. 시를 읽으면 아무래도 그시 자체로도 홀릴 때가 있지만 거기서 뭔가 나의 일상을 건드리는 것을 이렇게 만나면 그러면 더좀훅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1: 네, 쌍둥이 같은 어떤 코드가 시에 나오면 우리는 그냥 자동 연상처럼 아 이거 혹시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둘은 한
0: 그렇죠.
1: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0: 맞아요.
1: 되잖아요. 그렇게 읽어도 사실 재밌는
0: 그렇죠.
1: 시이기도 합니다.
0: 그러네요, 정말. 신수아님, 서로 그리워하는 서로. 이 서로가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위로해주는 마음 오늘 느끼고 계신다고 하셨고요. 김희향님은 시 선택, 채택, 비하인드 스토리 듣는 거 재밌어요 하셨습니다. 예전에 문보영 시인님은 이제 그래서 이시 코너에 좀 초창기에 또 계셨기 때문에
1: 네.
0: 몽상 조상이라고 제가 네,
2: 조상입니다.
0: 몽상을 즐기는 조상인데 그 몽상 조상으로서 그 작품, 낭독할 작품을 채택할 때 어떤 기준이 그때 가장 신경이 쓰였나요?
2: 저는 오랜만에 제 방에 들어가서
0: 네.
2: 서재를 이렇게 쭉 보면서 고르는 습관이 있어요. 제가 제 방에 잘안 들어가는데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기회가.
0: 책 앞에 서게 하는 거죠?
2: 네,
0: 내
2: 되게
0: 서가 앞에.
2: 오랜만에.
0: 오, 거기서 딱 느낌이 오는 것들을 이제
2: 네,
0: 골라오신
2: 그런
0: 거고요.
2: 편입니다.
0: 김인혜님 소개해주신 시집 다 너무 궁금해요. 시집이 오늘 딱 듣고 궁금하다 하면
2: 네.
0: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 다음에는. 네.
2: 꼭 사서.
1: 네.
0: 사서 한번 서점가들이 해보시면 어떨까. 그렇죠? 그리고 누차 강조를 해주셨는데 상혁 시님이 아까 읽어주신 조인호 시인의 시집은 지금 골라오신 작품이 가장 짧은 거였고
2: 네.
0: 아까 스며 얘기를 음악 나가는
2: 들었는데.
0: 사이에 들었는데 엄청 강렬하고 막그 쇼킹한
1: 네.
0: 느낌의 시들이 많더라고요.
1: 웃다가 울다가 합니다.
0: 네.
1: 네.
0: 그래서 꼭 펼쳐보고 싶어졌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작품도 이제 보겠습니다. 보영 시님이 골라오셨죠?
2: 네.

0: 박순 시인의 쟤네 말이라는 시입니다.
1: 네, 쟤네 말. 이렇게
0: 네.
1: 읽으니까 어디
0: 쟤네 말.
1: 지명처럼
0: 네,
1: 느껴지죠.
0: 그니까요.
2: 그러니까요.
0: 그니까요.
1: 네,
0: 스위스 같은 느낌.
1: 제네바 비슷해요.
0: 제네바, 저도 그
1: 제네바
0: 생각했어요.
1: 옆에 있는 어디
2: 네, 무슨
1: 약간.
2: 마을 같고.
1: 네, 그런. 근데 쟤네 말?
0: 실제로
1: 네.
0: 박술 시인이 이제 독일에서
1: 오.
0: 살고 계시고 번역과 창작을 그곳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더
1: 아.
0: 그렇게 읽힐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그럼 어떤 느낌일지 낭독 통해서 만나볼게요.

입안에 침이 고이듯 한국말이 고였다. 지금 입을 열면 모두에게 더러운 것이 튄다. 외국어란 쓰레기를 삼키고서 병에 걸리는 일. 여러 여자를 만나서 너네 나라 말을 짓니겨 발랐다. 나나니 벌처럼 혼자서 집을 짓고 방울뱀처럼 내 가슴을 두드려 보니 한국말로 울기에 좋았다. 사랑이란 나라 말을 몸에서 벗겨내는 일. 삭발을 앞둔 메두사의 심정으로 거울 앞에서 발화를 연습한다. 안녕? 내 이름은 안녕. 이것은 우리말이 아니야. 우리는 모두 쟤네 나라 사람이야. 내 마음도 돌이니?

0: 아침달에서 펴낸 박수신의 시집 오토파일럿에 담긴 시 제네 말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이상은의 지도에 없는 마을 띄워드렸어요. 오늘 선곡 너무 좋아요 하는 사연들이 많은데요. 또 여기 딱 맞는 음악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읽어주신 부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공감이 되잖아요. 첫 부분부터 아 모국어라고 하는 게 입안에 침이 고이는 것 같은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요.
1: 저도 이제 해외살이를 하다가 오다 보니까 이첫 문장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한국어가 입에 침이 고이듯 고였다. 한국어로 너무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니까, 그리고 거기 한국어 화자가
0: 그쵸.
1: 없으니까 혼자 제 말을 계속 삼키는 거예요.
0: 네.
1: 또이 시에서 언어가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몸 안으로 들어오고 몸 밖으로 나가는 물질처럼 그려진다는 게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외국어도 삼키는 쓰레기이고.
0: 그러니까요. 쓰레기를 삼키고서 병에
1: 병에
0: 걸리는
1: 걸리는
0: 일이란.
1: 일이라고.
0: 네. 와.
1: 결국 어느 언어에도 편하게 속하지 못하는 상황? 근데 이게 비단 해외에서 생활을 하는 한국어 화자뿐만 아니라 그냥 한국어를 하는 사람들끼리도 벌어질 수
0: 그렇죠.
1: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좀 와닿던 것 같아요.
0: 이698 쓰시는 카페이님이요. 말문이 막히는 시네요. 하고
1: 맞아요.
0: 사연 주셨거든요. 독일어 공부해 보신 적 있나요? 이 16개 관사에 다 의미를 실을 수 있는 욕 나오기 어려운 언어라고. 이 박수현 씨님 시가 왜 독일어처럼 들리는지요. 말로 나오지 않아 안에서 힘겨움이 갇히는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1: 그러니까요. 그래서 뭔가 타인의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새로운 집을 짓는 것이기도 한데, 여기서도 배웠다, 익혔다가 아니라 지지겨 발랐다라는 되게 강한 표현이 나오잖아요.
0: 그쵸. 진이게 바르는 거는 정말,
1: 네. 그래서 소통이라는 게 뭔가 매끄러운 지적이고 행복한 과정이라기보다는 뭔가 엄청 육체적인 노동인 것처럼 표현이 된다는 점에서
0: 네.
1: 다시 한번 소통이 뭘까에 대해서
0: 네.
1: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0: 그러네요.
2: 저는 이게 여행을 가서 잠깐 외국어를 하는 것과 거기서 살면서 혹은 공부를 하면서 계속 언어를 부득이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매우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0: 그렇죠.
2: 지금 이 박솔 시인이 말하는 건 후자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압박으로 느껴질 거라는 생각이 너무 들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보영 시인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0: 네.
2: 이 시는 짧고 어떤 분은 뒤가 좀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0: 네.
2: 저는 이게 짧잖아요.

0: 네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구멍이 더 많이 보이는 시여서 더 좋기도 했어요. 내 마음을 더 담을 수
1: 맞아, 맞아.
0: 있고, 그리고 아까도 다 말씀해주신 한국말을 못 쓰는 어떤 상황에서 이거를 입안에 치미고이듯 한국말이 고였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1: 그쵸.
0: 요거는 정말로 거기서 어떻게 보면 좀 한국말을 정말 고여본
1: 고요.
0: 자만이 고여본 자만이 할수 있는 말 아닌가, 표현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1: 그리고 이런 부분도 참 인상적인데요. 너의 가슴을, 그러니까 내 가슴을 두드려 보니 한국말로
2: 이게
1: 울기에 좋았다.
2: 좋았다.
1: 한국말로 운다라고 하는 것도
2: 그니까요. 그
1: 인상적이었어요.
2: 울음이라는 게 사실은 언어가 없잖아요.
0: 네.
2: 그냥 이렇게 우나 저렇게 우나 언어가 없는 건데 타인의 가슴을 두드려 보고서야 한국어로 울었다고 했으니 뭔가 입안에 계속 고여있던 모국어가 타인을 만나면서 의미를 지니게 된 걸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1: 그러네요. 그 타인은 또 함께 작아진 타인인가요?
0: 모든 걸 이렇게 꼭 연결하셔야.
1: 아, 연결. 저 일부러 강박을 갖는 건 아닌데요. 그 순간 타인이란 말 듣자마자 또 갑자기 앞서 읽었던 그 기록, 몇 사람만
2: 네.
1: 읽은 것 같은 그 기록이
2: 아,
1: 떠오르면서,
2: 역시
1: 네.
2: 부럽습니다.
1: 부러가 아니고요. 근데 공감 많이 되죠. 이게 진짜 뭐
2: 네.
1: 언어와 언어의 장벽을 떠나서 우리 다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각자의 모국어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진짜 소통
0: 그러니까요.
1: 차원에서. 그랬을 때 누군가의 가슴을 두드려보고 그 앞에서 내 모국어로 울기에 좋아다란 말을 한 적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
0: 그러니까 뭐 장르적으로 고립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냥 어떻게 보면 내 결이 너무 달라서
1: 그쵸?
0: 대중 사이에서 고립감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읽다 보면은 그냥 고립감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 아,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 맞아요.
0: 재밌는 게 방울뱀처럼,
1: 네.
0: 나나니 벌처럼, 그리고 삭발을 앞둔 메두사의 심정.
1: 저 이거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메두사가 삭발
2: 어떻게
1: 앞둔
2: 될까요?
1: 심정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너무
0: 그러니까
1: 신기했어요.
0: 뭔가 너무 끔찍하지만 내 능력의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벗겨내야 되는 과정인데,
1: 와.
0: 언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1: 네.
0: 언어가 지금 나의 위치 아니면 지금 내 관계들을 만들어주는 아주 결정적인, 어떻게 보면 메두사의 머리 같은 것일 텐데, 머리칼 같은
1: 그쵸.
0: 그걸 벗겨내는 심정이라는 게 공감이 됐습니다.
2: 맞아요. 그래서 뭔가 그 삭발을 앞둔 메두사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1: 네.
2: 언어를 잃었을 때 저도 한국말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을 때 굉장히 취약한 상태가 되는 것
1: 아,
2: 같아요.
1: 그쵸.
2: 그래서 파티 같은 데 가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1: 아, 저 아직도 기억나요. 그 에세이에서,
2: 아,
1: 예, 그 어디 화장실 가서 오래
2: 아, 맞아요,
1: 계시고 막
0: 네.
1: 이랬던 거.
2: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말은 굉장히 기초적인
0: 맞아요.
2: 자기소개밖에 없는데,
1: 그쵸.
2: 그거조차 하고 나면 말이 이제 동나고, 근데 그렇게 언어가 다 동이 났을 때도 누군가에게 정이 생기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통한다는 느낌? 그거는 어떻게 된 일일까? 소통이라는 게 언어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부차적인 것일 수도 있겠네요.
0: 네.
1: 얘기 듣다 보니까. 오늘 우리 이야기 나누는 동안 또 반가운 분의 사연이 왔습니다. 김복희 시인님이 노래도 시도 두분 시인도 고은 작가님도 너무 좋네요. 빗소리랑도 어울려요라고
0: 네, 아,
1: 이렇게.
0: 김복희 시인님도 좋습니다.
1: 아우,
2: 좋아요.
1: 좋아요. 복희
2: 좋아합니다.
1: 시인님. 카페에서 이렇게 만나서 더 반갑습니다. 오늘 문보영 시인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는데 어떠셨나요?
2: 아, 너무 오랜만에 와서 떨릴 줄 알았는데 되게 집처럼 그냥 이
1: 그러게요.
2: 자리를 사수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편안하게 또
1: 네.
2: 스트레스도 풀고 가는 것
1: 스트레스 풀고
2: 같아요. 네.
1: 간다고?
0: 다음에는 자리 바꾸지 말고 한번 해보죠.
1: 네, 다시 이 자리로 한번
2: 네.
1: 같이로. 네,
2: 아,
1: 좋겠습니다.
2: 좋습니다.
1: 네. 또 뵙기를 기대할게요. 보영
2: 네.
1: 씨님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성현 씨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끝곡 해내 그런 날로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상의 작은 즐거움 SNS.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습관이 필요한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여러 기기에 접속할 수 있지만 사용 뒤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합니다. 비밀번호 기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둘째, 비행기 탑승권, 집 주소가 적힌 우편물, 이력서처럼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은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셋째, 친구 신청이 들어오면 광고나 해킹을 위한 계정은 아닌지 꼼꼼히 살핀 후 받아줍니다. 여러분, SNS 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2: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3: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4: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아일랜드와 영국의 청소년들은 지금 신종 도시괴담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모자를 쓴 고양이 남자가 밤거리와 주택가를 배회하는 동

무더기로 업로드 되기 시작했습니다. 영화 속 한 장면은 누군가에게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청소년 유저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공식 성명을 내기에 이르렀죠. 고양이 귀신의 영상은 AI로 제작된 가짜이며 누구의 집 마당도 염탐하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이 실체가 없었던 도시 괴담이 신기술을 동원해 공동체의 현실과 정보 판별 능력을 교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9월 1일 화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오늘 첫 곡 아일랜드의 싱어와 송라이터 호지어의 Someone New였습니다. 서양에서는 닥터 수스의 Cat in the Hat, 아이들이 사랑하는 동화의 캐릭터죠. 닥터 수스의 또 유명한 캐릭터 중에 그린치

그린치도 있는데 그린치는 오늘 소식과 부합하는 그런 무서움이 있다 해도 캐린 더 해트도 원래 그렇게 무서운 캐릭터였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봤을 때와 얼마나 공포에 떨까 이렇게 AI로 생성된 영상이 몇 가지를 봤더니 주거 침입까지는 아니더라도 집 앞에서 이렇게 물끄러미 집 안을 들여다본다거나 이렇게 여기저기 그 일상적인 공간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예 뜬금없기도 하지만 공포심을 유발하려는 그런 예 영상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현실 감각이 좀 아직 뚜렷하지 않은 그런 어린 세대에게는 엄청난 공포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 시대마다 10년 단위 정도일까요? 아니면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행운의 편지 받는 게 그렇게 공포스러웠거든요. 예, 이걸 준 사람이 믿기도 하지만 이걸 다 필사해가지고 뭐몇 명에게 보내지 않으면 엄청난 불운이 온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게 저는 기억할 수 있는 최초의 도시괴담, 민담,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요. 서른 넘어서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는 또 매저 영상이란 게또 있었죠. 여러분들 아실라나 모르겠네. 이 두더지가 막 수백 마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떼창을 하는 가운데 그거 끝까지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 뭐 이래가지고 도전을 해본 기억이 나네요. 블레어 위치라는 영화도 있었죠. 이게 실제를 가장한 마큐멘터리 형식의 영화였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런 괴담이 생성돼서 그 커뮤니티 안에서 진지하게 그게 공유되는 그런 상황들은 뭐 그닥 뭐 제재가 필요하거나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왜냐하면 그런 걸 바탕으로 영화가 뭐 창작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뭐 오늘 5775님께서 고등학교 시절 오늘처럼 비가 많이 내리는 날 교실에서 갑자기 컴컴해지면서 한 친구가 비명을 지르고 나니까 도미노처럼 이 비명의 물결이 일었다. 우는 친구도 있었다. 이런 기억이 생각나신다고 한 것처럼 이 매스 히스테리아 뭐 이런 게 번진다면 뭐 제재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김정환님께서 우리로 치면은 홍콩 할매 귀신쯤 될라나요? 그 유명한 홍콩 할매 디테일은 좀 모릅니다. 근데 홍콩 할매는 약간 희화된 약간 캐릭터라서 저에게는 공포고. 이런 건 약간 어린 친구들이 좀 식겁하는 그런 주제인 것 같긴 하네요. 아무튼 오늘의 첫 소식이었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죠. 유료 문자 샵 1045 또는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죠.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십시오. 색다르게 독일 팝두 곡입니다. 올해 발표된 독일의 싱어송라이터 미하엘 슐터가 부르는 5am 새벽 5시, 오전 5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팝록 밴드의 2005년 발표곡이네요. Wir sind Helden. 그들이 부르는 Von hier an blind. 이제부턴 앞을 볼수 없다. 두곡 이어서 듣고 오죠.

독일 밴드 Wir sind Helden의 Von hier an blind, 이제부터는 앞을 볼 수 없다 들으셨고요. 먼저 들으신 곡도 역시 독일 아티스트 미하엘 슐터의 5am 이었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인 9월 1일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즌부터 함께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계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음악의 키워드 시작합니다.

오는 9월 5일 푸에르토리코의 아주 특별한 대학교가 완공됩니다. 푸에르토리코가 탄생시킨 이 음악 장르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고 보존하며 홍보하기 위해 설립된 대학교, 바로 Universidad del Pereo입니다. 이 음악 분야의 메가스타 위신이 참여한 프로젝트이기도 한데요. 눈치채셨나요? 레게통 대학교입니다. 2000년 이후 이 글로벌 팝 음악의 가장 강력한 축으로 자리 잡은 레게통이 결국 여기까지 온 셈인가요? 레게통, 이 단어가 처음 생겨나고 대중의 사랑을 받은 건 1990년대 중반에 푸에르토리코, 그 중에서도 빈민가와 언더그라운드 클럽가였습니다. 당시 이곳에선 자마이카의 댄스홀 리듬에 스페인어 랩을 얹은 음악이 유행했다죠. 참고로 댄스홀 리듬은 이 고전 레게의 느긋한 리듬을 드럼 머신, 신터사이저 같은 전자악기를 이용해서 클럽에서 춤추기 좋게 빠르게 변형한 비트를 뜻합니다. 이 스타일은 당시에는 엘 언더그라운드 또는 카리브 해변의 흥겨운 리듬이라는 뜻의 리트모 플라예로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1994년 푸에르토리코의 래퍼 데디 앵키가 랩을 하던 도중에 레게라는 단어에 스페인어 전미사인 톤을 붙여 레게톤이라고 말하면서 장르 이름을 확립하는 데 기여했답니다. 그 궤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세기 초 파나마 운하 건설을 위해 이주한 자메이카 후손들이 1980년대 파나마에서 자메이카 레게 댄스홀에 스페인어를 얹은 스페인어 레게, 레게 엔 에스파뇨를 탄생시켰답니다. 이후 미국의 힙합 문화와 함께 푸에르토리코로 흘러들어가 융합되었고 현세기 가장 강력한 글로벌 팝이 된 결과가 바로 레게톤입니다.

레게톤을 들으며 레게를 바로 떠올리긴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레게톤이 독자적인 스타일을 갖고 있다는 거겠죠. 레게의 비트가 약박의 강세를 주는 느긋한 싱코페이션이라면 레게톤은 강렬한 4분의 4박자 비트를 내세웁니다. 이를 특별히 댐보우 비트라고 하는데요. 레게보다 훨씬 빠르고 역동적입니다. 춤추기 위한 비트로 자메이카 댄스홀에서 탄생한 기원 때문이죠. 언어적인 면에서 레게톤은 흑인 영어에 뿌리를 둔 자메이카의 토스팅 또는 미국 뉴욕 힙합의 랩과 달리 스페인어 라임을 사용합니다. 여기에 봄바, 플레나 같은 푸에르토리코의 전통 음악 스타일 그리고 살사, 메렝게 같은 라틴 카리브 리듬을 디지털 샘플링과 결합시켜 라틴 아메리카 특유의 유연한 육체성을 전면에 드러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계 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 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카리브 지역의 디아스포라, 그리고 파나마의 스페인어 레게, 여기에 미국의 힙합 문화까지. 이 요소들이 푸엘토리코라는 용광로를 거쳐 완성된 후에 21세기 글로벌 팝의 가장 강력한 음악 스타일 중 하나가 된 레게톤 만나봤고요. 두 곡 듣고 왔죠. 두 아티스트 모두 이 레게톤의 개척자로 꼽히는 주요 인물들인데요. 데디 앵키의 두 프린시페, 너의 왕자 먼저 들었습니다. 피처링 자이언 앤 레녹스였습니다. 얼핏 듣기에 벌스 부분엔 랩이 막 집중적으로 벌어지고, 근데 노래 보컬 멜로디가 후렴구에는 이렇게 또 풀어주고, 뭐 이런 좀 로맨틱 계열이라고 하는 이런 형식이 2000년 초반부터 좀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네요. 두 번째 곡은 이 실제로 레게톤에 대해서 이게 좀 마초적인 장르야라는 비판도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그 틈바구니에서 여성 아티스트로 또 레게톤의 초기 개척자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인물이죠. 아이비 퀸, 기에로 바일라라, 난 춤이나 추고 싶은 거야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여성 주도권, 그러니까 춤은 결국 뭐 플러스 알파다 이런 공식을 정면으로 무너뜨린, 내가 원하는 건 내가 결정한다, 뭐 이런 뉘앙스라고 하네요. 노은영 청취자께서 줌바를 가르치는 강사라고 하시면서 레게톤, 살사, 뎀바오, 메렝게 등등 라틴 음악 많이 듣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와, 귀로 듣고 몸으로 이 리듬을 타신다면 이거 진정한 전문가 아니신가 싶은데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옹이김유키님께서 운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이거 BPM이 너무 빨라가지고, 그리고 이 엇박이 이거 잘 타야지. 아무튼 운동은 잘 되겠네요. 오늘 세음행 세계음악 키워드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키워드 기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1970년대에 발표된 프랑스 팝 두 곡입니다. 일레테 윤화가 부르는 제언거 랩델, 또 그녀의 꿈을 꾸었어, 그리고 니콜 리우의 주스위, 나는, 두 곡 이어서 듣고요. 세음행 전환 노래 이어갑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이탈리아의 프랑코 바티아토가 부르는 라쿠라 치유입니다. 싱어송라이터, 영화감독, 화가로 이탈리아에서 명망높은 바티아토가 1996년에 발표한 자작곡이죠.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다는데요. 이 노랫말 대상은 부모만이 아니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연인, 형제, 나아가 우리와 우리 내면의 자아에 바치겠다라고 말한 거죠. 그러면서 이 노랫말이 역전된 기도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곡은 1996년 이탈리아 음악상이 수여하는 올해의 노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을 건강 염려증으로부터 지켜줄게요. 오늘부터 품게 될 불안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줄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불평등과 기만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줄게요. 당신의 천성이 반복해서 저지를 실패로부터 당신을 지켜줄게요. 당신의 슬픔과 요동치는 감정으로부터, 당신의 강박적인 집착으로부터 당신을 건져줄게요. 나는 테네시의 들판을 헤매고 있었어요. 내가 어쩌다 그곳까지 흘러갔는지 나도 알 수 없었어요. 당신은 내게 줄 하얀 꽃 한 송이도 없는 건가요? 나의 꿈은 독수리보다 더 빨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난 무엇보다 침묵과 인내를 당신에게 줄 거예요. 우리 함께 세계의 근원에 이르는 길을 걸어가요. 사랑의 향기에 몸이 취하면 8월의 잔잔한 바다조차 우리의 감각을 잠재우지 못할 거예요. 당신의 머리카락을 한편의 노래처럼 엮어줄게요. 나는 세상의 법칙을 알고 있으니 당신에게도 알려줄게요. 당신이 늙지 않도록 중력의 흐름을, 공간과 빛을 뛰어넘어 볼게요. 그러면 당신은 모든 병에서 치유될 거예요. 당신은 특별한 존재이기에 나는 당신을 보호하려 해요.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인 새 음행 전환 노래 이탈리아의 프랑코 바티아토의 1996년 곡 라쿠라 치유였습니다. 역전된 기도니까 메시아의 해야 할 일들 목록쯤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이번에는 바티아토의 듀엣곡입니다. 알리체와 함께 부르는 이 트레니디 토세우르, 토세우르의 기차들 듣고 오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알리치에 그리고 프랑코 바티아토의 듀엣 이트레니 디 도세우르의 기차들이었습니다. 이제 1부는 마무리해도 될 것 같고요. 제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면서 아무튼 오늘 2부 순서가 월간 재즈 피플의 김광현 편집장과 함께하는 김광현의 재즈 노트입니다. 개편은 됐지만 저희 세 명의 기존의 훌륭한 패널들 그대로 함께 합니다. 기쁜 소식 전해드렸고요. 2부 가기 전 듣는 노래는 1960년대 미국 그룹 The Brothers Four의 인기곡 Greenfields의 재해석인데요. 카보베르데 모르나의 여왕 세자리아 에보라가 해석한 Jardín Prometido 약속의 정원 함께 듣고요. 2부로 이어갑니다.

0: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천재 과학자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바로 상대성 이론을 만든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수학과 과학의 천재성을 보였지만 학교 생활에는 잘 적응하지 못했는데요. 대신 늘 책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200년 동안 출간된 무수히 많은 물리학 책을 차례차례 읽어나갔고 입문 고전에도 심취해서 독서 모임을 만들 정도였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책을 읽다 보니 자신만의 독서법을 가지게 됐는데요. 걸러 읽기 독서법입니다. 책의 모든 부분을 다 읽으려고 하기보다는 유익한 부분은 취하고 무관한 내용은 빠르게 걸러 읽는 것. 아인슈타인은 이런 생산적인 독서를 통해 나에게 필요한 지식을 식별해내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는데요. 이것은 기존의 물리학 이론에서 모순을 발견하고 새로운 이론으로 발전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궁금한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딱 필요한 독서법 아닐까요?
1: 마유,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2: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1: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2: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1: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2: 오, 신기하네요.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1: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2: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1: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오늘 2부 첫 곡은 기타 연주 곡이었죠. 미국의 기타리스트 송라이터 산타나의 1976년 아미고스 음반에 최초로 수록된 유로파 부제는 Earth Cry Heaven's Smile 함께 들어봤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이제 바로 신청곡 없이요. 오늘의 2부 순서 월간 재즈 피플 김광현 편집장의 시간이죠. 오늘 시즌 개편 첫 시간으로 재즈 노트 시작합니다.

0: 그가 사랑을 바치는 대상은 재즈입니다. 고고학의 살아남을, 재즈의 미래를 확신하는 월간 재즈피플 편집장 김광현의 재즈노트 시작합니다. 편집장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김광현입니다.
0: 이제 가을 개편 이게 슥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제가 아까 일부 끝자락에 네. 개편 이후에도 훌륭한 패널들 패널님들과 함께합니다라고 소식을 전했는데 그때 밖에서 듣고

0: 하셔서 어 개편하셨어요. 그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는데요. 네. 역시 또 개편과 함께 소감 한 말씀 또 네. 여쭤봐야죠. 네.
1: 뭐 개편한지 모르고 살아남은 게 잘 된 거겠죠. 네. 또 가을에 또 겨울에 같이 재즈 소개해드릴 수 있게 돼서 제가 더 좋고요. 여러분들 낮 시간 그리고 밤 시간 한 번 더 재즈 가까운 시간 계속 이어가 응원해 주시면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야말로 또 훌륭한 패널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늘 고맙고 그렇습니다. 그나저나 밤 시간도 염두에 두신다는 말씀을 하셔서
1: 네.
0: 아 그렇구나. 혹시 생방송 선곡을 하시면서도 우리 심야 재방송을 염두에 살짝 두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1: 물론 이제 네. 낮 생방을 먼저 우선하긴 네. 하는데요. 네, 재즈라는 음악이 약간 리듬감이 있더라도 네. 밤에 들어도 조금 어울리긴 합니다. 그래서
0: 그럴 것 같아요.
1: 너무 막 쾌활한 음악을 선곡하다 보면 이거를 나중에 밤에 들을 때 어떠실까라는 생각은 간혹 하는데요. 약간 그래도 좋은 게 또 네. 재즈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0: 음악여행님께서 청취자 음악여행님께서 안녕하세요. 김광현 편집장님 코너 오래 진행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코너입니다. 이렇게 인사 올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최영경 청취자께서도 글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써니 연주곡들을 오늘 가져오셨네요. 밥보다 듀오 재즈 드디어 나온 것 축하드립니다. 라고 벌써 알고 제가 네. 요 멘트 끝나고 소개를 할까 했는데 네. 벌써 최영경 님께서 밥보다 듀오 재즈 책 나온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밥보다 재즈에 이은 네. 2탄이죠. 축하드립니다.
1: 네.
0: 지금 판매가 되고 있어요.
1: 네. 온라인 네. 사이트에 올라와 있고요. 아직 이제 제가 몇 개 받은 거가 지금 다 소진돼서 오늘 네, 네. 이제 저희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려야 될 거를 못 갖고 와서 말씀을 못 드리긴 했는데요.
0: 예.
1: 다음 저희 방송 때는
0: 이벤트라도 예, 하시는
1: 이벤트도
0: 건가요?
1: 하고 뭐 이것저것 예. 떠들썩하게 일단 진행해 보고 있는데요.
0: 예.
1: 뭐 몇 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예. 마감이 늦어지는 바람에 예, 이제야 됐는데요. 뭐 어쨌든 학기로 본다면 이제 가을 개편 예. 2학기 시작할 즈음에 나올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축하드립니다. 밥보다 듀오 재즈 부제는 재즈 듀오의 모든 것 악기 소리에
1: 귀 기울이다.
0: 귀 기울이다.
1: 네.
0: 지난 시간에도 그 한창 마감하시는 중이라고 약간 힌트를 주시긴 했는데 또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또 내셨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할게요. 실물로 또 보면 네. 또 느낌이 또 다르겠죠. 오늘 말씀 최영경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니
1: 네.
0: 시리즈로 또 준비해 주셨는데
1: 네.
0: 그보다 먼저 제가 장난스럽게 질문 하나 드리려고
1: 네.
0: 저 일부에서 도시계담에 관련한 소식을 네. 전했는데 그 재밌는 은근히 재밌으신 우리 편집장님께서는 재밌는 도시계담 그런 거
1: 뭐 재즈 쪽에는 뭐 괴담이라기보다는 이제 뭐랄까 이제 잘못한 일들 아티스트들이 이제 약물에 중독되고 술에 빠져 살고 가정생활 내팽겨 치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0: 네.
1: 특히 예전에는 근데 이제 그걸 괴담이라고 하긴 그렇고 네. 어떤 아티스트의 인생사니까요.
0: 네.
1: 근데 그거 외에 뭐 괴담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존 콜트레인 같은 경우가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신격화돼서 존 콜트레인을 믿는 교회가 이제 미국에 와. 있기는 합니다.
0: 예, 예, 예.
1: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재즈를 잘 모르시는 분들, 뭐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괴담으로
0: 수준으로
1: 받아들일 수 예. 있겠죠. 근데 지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고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0: 신도들이 열심히 있다고 합니다. 섬기고 있다.
1: 예. 안에서 존 콜트레인 음악이 나오고 사진도 걸려져 있고요. 특히 러브 슈프림 같이 약간 즉흥 연주 한 10분 20분 동안 즉흥 연주가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신과 약간 신과 하나가 되는 걸로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0: 예, 예.
1: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쨌든 뭐 괴담 수준의 이야기 드릴 수 있겠죠.
0: 세인트 존이라고 네, 이렇게 또 예. 와, 색소폰을 탁

0: 왼손에 거머쥐시고, 와, 이게 실제로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탐방 기사 같은 거 한번.
1: 예, 아직 저도 이제 가보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인터넷에 검색하면은 사진들이 나오거든요. 뭐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또 콜트레인의 후반기 임펄스에서 나온 프리재즈 연주를 들으면은 뭔가 어딘가의 종교와 나와 자아가 하나가 되는 약간 그런 순간을 경험할 수 있을지 않을까요? 네.
0: 초월적인 그런 경험을 할수 있는 교회, 예배, 가보고 싶긴 한데 좀
1: 맞습니다.
0: 무서 무서 무서울 것 같기도 하는데. 자, 오늘 소니 중심으로 선곡해 주셨는데 어떻게 이
1: 네.
0: 테마 이름이 뭐예요?
1: 네, 지난번 이제 소니 이름을 갖고 있는 연주자를 들으면서 아, 소니 이름을 가진 색소폰 연주자가 아니면 재즈 연주자가 많구나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요. 실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름을 소니를 달고 있는 갖고 있는 그래서 My name is Sony라는
0: My name is Sony.
1: 예, 그렇게 손흥민이 나온 건 아니고요. 네. 소니라는 이름을 가진 재즈 연주자. 악기는 조금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제 색소폰과 그다음에 피아니스트 있고요. 조금 더 찾아보면은 이제 아방가르드나 프리재즈 쪽에 또 기타리스트도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 재즈 팬들이 많이 알고 있는 대표 연주자 네 분을 골랐습니다.
0: 알겠습니다. My name is Sony. 청취자 요청도 있었는데, 아, 제가 요청했나요? 어쨌든 친절하게 받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첫 아티스트부터 그럼 소개해 주십시오.
1: 네, 소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아티스트 바로 소니 롤린스가 아닐까 합니다. 올 5월에 향년 9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굉장히 장수했고 세상 떠나기 몇해 전까지 물론 이제 말년에는 뭐 활동을 못했지만 80대 후반까지 재즈 페스티벌에 나가서 공연을 할 정도로 노익장을 과시했죠. 진짜 살아있는 전설이었는데요. 올해 그의 부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뭐 50년대부터 뭐 너무나 많은 명연들, 색소폰 콜로서스부터 해서 프레스티지, 블루노트, 그 다음에 RCA 뭐 여러 레이블에서 걸작들을 많이 냈습니다. 특히 2000년대 90년대 말, 특히 2000년대 들어오고 나서 9.11 테러가 난 다음에 그 현장이 그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언제나 2000년대 9.11 테러 이후에는 자신의 공연 때마다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가 생존해 있었고 그 사고가 난 다음에 자신의 아파트에서 걸어 내려와서 굉장히 힘들었단 얘기.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학교에 공연인데 그 다음 날인가요? 다다음 날에도 현장에 대학교에 가서 공연을 했다. 그래서 거기에 그들에게 위로될 수 있는 건 재즈밖에 없었다.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을 살아 있으면서 재즈 팬들, 재즈 연주자들에게 남겨주었던 진정한 거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 이분은 그러고 보니까 비밥 시대부터
1: 그렇죠.
0: 그
1: 예.
0: 모든 스타일의
1: 과정이 있었죠.
0: 변천사를 다그 직접 주도하고 경험하신 분
1: 맞습니다. 예,
0: 몇
1: 잘.
0: 안 되는 사람일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그러면서 올해까지 생존해 있었으니까요.
0: 네.
1: 그 재즈의 모든 역사의 한 획을 같이 그었던 뭐 찰리 파커, 버드 파월, 델레너스 몽크, 마일 데이비스 수많은 연주자들 옆에서
0: 네.
1: 연주하면서 또 본인의 리더작도 발표했던 아티스트가 바로 이 소니 롤린스입니다. 뉴욕 태생이고요.
0: 네.
1: 그리고 또 뉴욕에서 세상을 떠난 진정한 뉴요커 중에 한
0: 네.
1: 명이 바로 이 소니 롤린스입니다.
0: 그 아티스트의 음악성이나 뭐 이런 것도 사람들의 관심 부분이지만 그 성격이나 뭐 퍼스널리티 같은 것들도 뭐 인터뷰나 이런 자료를 통해서 잘 알려지는 편인가요? 재즈
1: 소니 롤린스는 비교적 많이 인터뷰를 한 편입니다.
0: 그렇구나.
1: 그래서 연대별로 이렇게 검색하시면 젊은 시절부터 나이가 들면은 지금은 이제 젊은 시절에 50, 60년대는 검은 머리지만 나이가 들면 완전히 백발이 됩니다. 근데 또 머리는 빠지지 않으셔서요. 장발인데 하얀 머리를 그야말로
0: 수치 많으셔서.
1: 뭐 어떻게 보면 괴담 아까 얘기하셨지만 약간 그런 존재로까지 신격화되어 있는 존재로까지 느껴질 정도로 그러면서 언제나 자신의 이야기들을 자신과 같이 했던 거장들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들을 선각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해
0: 그러네요.
1: 주셨던 바로 그 아티스트 소니 롤린스입니다.
0: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 같다. 이런 인물들이 사라진 뭐 세상을 떠날 때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 사람

0: 이분은 그 얘기가 좀 정말
1: 그렇죠.
0: 더 다가오네요.
1: 예. 그 다행히 책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손녀린스에 관련된 평전이나 자신의 뭐 인터뷰를 녹취한 거래. 한국에는 아직 번역된 책은 없지만 미국의 그 서점에 가니까 소니 로렌스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찾아보시면은 원서에서 소니 로렌스의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 있습니다.
0: 오늘은 어떤 곡 고르셨나요?
1: 예, 그의 전성기 시절이죠. 물론
0: 네.
1: 뭐 평생이 다 전성기였지만
0: 네네.
1: 59년에 발표한 소니 로렌스 앤더 컨템포러리 리더스라는 음반인데요. 이 컨템포러리가 레이블
0: 레이블,
1: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거기에 자신의 이제 뭐 본인 이제 리더니까요.
0: 네네.
1: 본인과 함께 또 같이 이제 젊은 리더로 평가받았었던 햄튼 휴스라는 피아니스트, 루이비네고 베이스 연주자, 슐리맨 드러머, 그다음에 기타의 바니케슬이 같이 연주합니다. 이 당시 이 관악 연주자들이 기타리스트하고 이렇게 협연하는 게 많지 않았는데요.
0: 네.
1: 소니 로렌스는 비교적 일찍 기타리스트와 연주를 한 편이고요. 이 바니카슬 이후에 60년대에는 재즈 기타의 거장이죠. 지몰. 지몰을 이렇게 자신의
0: 포함시키는
1: 밴드로 하고 피아노를 빼고.
0: 피아노와 기타를 이곡 같은 경우는
1: 이때는 같이
0: 동시에
1: 하고요.
0: 운영하고
1: 예.
0: 있네요.
1: 그리고
0: 예.
1: 이제 60년대는 아예 기타를 빼고 기타와 함께
0: 피아노 빼고 기타와
1: 네,
0: 함께.
1: 기타와 지몰과 연주한 것도
0: 네.
1: 명반으로 남아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 My Name is Sonny 테마로 선곡하신 첫 곡입니다. Sonny Rollins의 The Song Is You 듣고 오죠.

0: 제롬 컨 오스카 해머스타인 작곡의 The Song Is You. 오늘은 써니 롤린스의 1959년 음반 버전으로 오늘 김광현의 재즈 노트 첫 곡으로 잘 들어봤습니다. My name is Sonny. Sonny라는 이름의 재즈 명인들의 음악 골라오셨는데요. 첫 곡 잘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아티스트, 두 번째 써니 소개해 주시죠.
1: 예, 피아니스트 소니 클락입니다.
0: 네.
1: 아, 소니 롤린스도 블루노트 레코드에서 활동을 했죠. 특히 빌리지 뱅가드 라이브 같은 경우는 그 뉴욕의 재즈 클럽 빌리지 뱅가드의 첫 번째 라이브 앨범의 주인공이 바로 소니 롤린스였는데요. 그 블루노트를 또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바로 소니 클락 빠질 수 없습니다. 아, 50년대, 60년대 초반까지 예, 블루노트의 거의 하우스 피아니스트라고 할 정도로 다른 관악 연주자 그다음에 다른 뭐 드러머 연주자의 피아니스트가 필요하면 소니 클락이 연주할 정도로 블루노트에서 많은 녹음을 남겼습니다. 물론 자신의 리더작도 연주를 했는데요. 그중에 블루노트를 대표하는 그리고 50년대 후반 음반을 대표하는 쿨 스트러팅이라는 음반이 있습니다. 뭐 아마 이 곡을 그러니까 앨범 타이틀이고요. 그 똑같은 타이틀 곡이 있습니다. 쿨 스트러팅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앞에 선율을 들으면 많이 익숙하신 곡이죠. 예전에 지금은 이제 없어진 이정식 선배가 그 DJ했던 영시 재즈
0: 아, 예.
1: 오프닝 시그널이었죠. 여러 재즈에 관련된 행사할 때 앞에 자주 나오는
0: 그렇습니까?
1: 곡입니다.
0: 아.
1: 익숙한 선율을 갖고 있고
0: 네.
1: 특히 이제 피아노 베이스 드럼에 관악기가 둘 들어간 이제 트럼펫과 색스폰
0: 네.
1: 전형적인 이제 모던 재즈의 편성이죠.
0: 네.
1: 그 연주로 익숙한 멜로디와 솔로를 다 들을 수 있는 명연

0: 아닐까 합니다. 굉장히 느슨한 템포의 익숙한 멜로디, 그리고 또 이 앨범이 이 소니 클락의 대표작, 그리고 재즈의 대표작이 됐던 거는 그 앨범 자켓이죠. 커버. 이렇게 뉴욕의 번화한 거리를 거니는 여성의 약간 이제 다리 사진이 클로즈업 되어 있죠.
1: 쿨 스트러팅 하고 있는.
0: 그렇죠.
1: 모던 여성의 이미지.
0: 맞습니다. 네. 예, 자신만만하게 걷다라는 뭐 뜻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뭐 여러 가지 예, 상징적인 네. 뉴욕의 그 당시의 사진, 그다음에 재즈가 갖고 있는 이미지 그런 것들을 다 이 걸음걸이에서 알 수 있는데요. 또 이 걸음걸이 여성이 바로 이 블루노트 레이블의 아내. 루스 라이언이라는 여성분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레이블 사장의 사모님이시죠.
1: 사모님이신.
0: 네,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인데요. 여기는 이제 다리만 나오지만 다른 자켓에서는 얼굴이 나온 커버도 그래요.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루노트의 여러 가지 것들,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이 자켓을 볼 때마다 저 글자가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
1: 아, 이 글꼴 네, 말씀.
0: 글자 폰트도 네네. 그렇고 글의 그 위치. 네네. 글자도 자신만만하게 위아래로 그러니까 글만 보더라도 이 앨범이 갖고 있는 운율이나 리듬감을 표현한 게 아닐까 합니다. 그 앨범 이름을 앞에다가 네. 노란색으로 하고 아티스트를 화이트로 하고 사진은 흑백으로 처리하고 그래서 여기는 컬러는 노란색밖에 없어요.
1: 네네네. 네,
0: 그게 아주 굉장히 인상적으로 이 58년작인데요. 네. 이미 이렇게 아주 디자인적으로 지금 봐도 촌스럽지 않은 너무나 세련된 작업들을 이뤄냈습니다.
1: 김광현 편집장님의 컬렉션에도 이게 있나요?
0: 있죠. 네, 당연히 있습니다. 네.
1: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소니 클락의 58년 발표곡 쿨 스트라튼 듣고 오죠.

0: 하드바 피아노의 명인으로 꼽히는 소니 클락의 1958년도 쿨 스트라틴 음반에서 쿨 스트라틴 듣고 왔습니다. 블루스 잘 들어봤고요. 콩콩님께서 1950년대 뉴욕을 상상하며라고 또 글을 올려주셨고요. 이게 무슨 음이죠? 첫 손인
1: 소니.
0: 소니.
1: 예, 첫 번째 소니 소니 롤린스.
0: 예, 소니 롤린스는 따숩고 두 번째 소니는 쿨한 그런 감각 충전을 돕는 연주다라고 또 이렇게 멋지게 감상평을 올려주셨습니다. 역시 소니표 연주는 밑뜻이군요. 유영주님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My name is Sony. 이제 세 번째 소니 소개해 주시죠.
1: 예, 지난번 방송 때 소니 크리스가 이제 발단이 돼서 소니 연주자를 고르게 되는데요. 이 소니 크리스와 함께 같이 얘기되는 또 소니 이름을 가진 색소폰 연주자가 있습니다.
0: 네.
1: 첫 번째로 따숩게 연주했던 소니 롤린스는 약간 뭐랄까 원탑 같은 느낌이 있죠. 이제 주변과 비교 대상이 없는
0: 네.
1: 가장 뛰어난 연주자가 소니 롤린스라면은
0: 네.
1: 뭐 등수를 나누는 건 의미가 없겠지만 약간 이제 지명도 차원에서 약간 반 걸음 뒤에 있는 아티스트가 지난번 소개해드린 소니 크리스와 또한 명의 소니스틱이라는 아티스트입니다.
0: 네.
1: 지금 세 번째 소니 바로 소니스틱이 연주자인데요. 50년대, 60년대에 활약을 했습니다. 80년대 조금 이른 나이 환갑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다작을 했었던 그래서 음반이 꽤 많이 남아
0: 100장
1: 있습니다.
0: 넘는 리더작 이렇게 써 있네요.
1: 예,
0: 와.
1: 100장,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0: 네.
1: 그러니까 82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살아있는 나이로 친다면 생존했던 활동 기간으로 본다면 굉장히 다작을 한 거죠.
0: 그러니까.
1: 1년에도 여러 장 음반을 냈으니까요. 레이블 바꿔가면서 활동을 했는데요. 특히 활동 기간이 모던 재즈 전성기였기 때문에요. 주변의 동료들과 함께 아주 많은 스탠다드 곡집 그리고 자작곡도 이렇게 연주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56년 약간 이제 초기 전성기 시절이 되겠죠. 소니 스틱 플레이스라는 음반에서 하나 골랐는데요. The Nearness of You라는 아주 로맨틱한 발라드 스탠다드죠.
0: 네.
1: 이 곡을 빠르게도 연주하고 느리게도 연주하네요. 소니 스틱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소니 스틱을 얘기할 때는 그 소프라노, 알토, 테너, 바리톤, 색소폰이 네 가지 성부가 있는데요. 주로 이제 하나만 연주하는데요. 이 소니 스틱은 알토와 테너를 다 같이 연주하는 예전 한번 말씀드렸지만 원래 알토 연주자였다가요. 찰리 파커를 보고 넘을 수 없는 벽을 느낀 다음에 이제 테너로 전향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나중에는 알토도 불고 또 말년에는 소프라노까지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개의 악기 성부를 다 구사했는데요. 오늘 들으실 곡은 알토
0: 연주로
1: 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소니 스틱의 The Nearness of You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화요일 2부 코너 월간 재즈 피플의 김광현 편집장과 함께하는 재즈노트입니다. 오늘은 My name is Sonny. Sonny라는 이름을 가진 재즈 명인들의 연주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 연주 알토 색스폰의 Sonny Stitt였죠. The Nearness of You 1956년 Sonny Stitt Plays 음반에서 골라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소니 만나볼까요?
1: 네, 색스폰 연주자입니다. 색스폰 연주자가 뭐 압도적으로 소니 이름을 가진 사람이
0: 많네요.
1: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소니 롤린스, 소니 크리스, 소니 스티 그리고 오늘 마지막은 소니 포춘이라는
0: 이름 본명이 가진. 맞나요?
1: 뭐 활동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0: 활동명 예명이겠지만 네. 어쨌든 네. 네.
1: 소니 포춘이라는 네. 아, 뭐 음악처럼 들으면은 활기차고 희망적이고 뭐 그런 것들 행운도 느껴지는 아주 그 경쾌한 연주를 들려주는 필라델피아 출신의 색스폰 연주자입니다. 아, 물론 활동 기간은 모던 재즈에 있지만 예, 그렇게 이제 모던 재즈에서 연주한 사람이 70년대 80년대 됐다고 해서 갑자기 컨템포러리 그리고 재즈 퓨전 스타일로 확 넘어가지 않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이 소니 포춘은 70년대 중반부터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데이브 코즈나 데이비 샌본 같이 약간 그런 재즈 퓨전 스타일의 연주를 받아들여서 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70년대 후반 블루노트에서도 색깔이 좀 변하거든요. 그래서 블루노트에서 그런 연주를 했었던 색스폰 연주자 바로 이 소니 포춘이고요. 블루노트에서 약간 생소한 음악의 색스폰 연주가 나오면은 그거는 이제 소니 포춘이 연주한 컨템포러리 음반이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0: 그게 블루노트 색깔은 아닌 건가요?
1: 아니었죠. 아. 그러니까 블루노트가 70년대 중후반 그리고 80년대 중반까지 약간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네. 뭐 블루노트뿐 아니라 재즈사적으로도 약간 어두운 시기죠. 네네. R&B, 디스코, 소울, 뭐 하드라고 너무 인기가 있을 때니까 그리고 블루노트 레이블도 몇 번의 경영 악화로 이제 인수합병이 되는 네네. 그 어두운 시기인데요. 그때 이제 블루노트가 뭐 어쨌든 모색을 해야 되니까요. 그때 이제 그런 힙합이나 아니면 힙합까지는 아니고 약간 R&B나 소울 음악 연주자들을 데리고 와서 네. 소울 재즈를 보여줄 때거든요. 그때 이제 소니 포춘이 그런 음악을 여기서 보여주었는데요. 그가 79년에 발표한 음반에서 하나 듣겠는데요. 여기에는 다양한 연주자들이 등장합니다. 이제 79년 음반이니까요. 네네. 레리 고메스의 기타 네. 그리고 레리 윌리스 컨템포러리에서 아주 뛰어난 건반주자죠. 뭐든. 작곡도 많이 했고요. 네. 그리고 베이스에는 마크 이건. 마크 이건은 실은 팬 메슨이랑 같이 했었던
0: 맞아요. 맞아요.
1: 베이스 네. 연주하죠.
0: 세션으로도 이력이 아주 그냥
1: 많죠. 화려합니다.
0: 엄청나더라고요. 네.
1: 네. 그리고 또 다른 아주 전문 세션 스튜디오 세션 드러머죠. 스티브 조던 드럼을 연주하고요. 다양한 라틴 타악기들도 여기서 협연이 되고 있습니다.
0: 오늘 My Name is Sonny 마무리까지 잘 듣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도 그때 흥미로운 기획으로 네. 또 나와주시기 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아, 그리고 다시 한번 바쁘다 듀오 재즈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 기대할게요.
1: 네.
0: 소니 포춘의 조지아나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초록풀은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 문화유산. 전하, 종묘사직을 보존하시옵소서. 여기서 잠깐. 종묘는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셔놓은 곳이고요. 사직은 토지와 곡식의 신을 말합니다. 오늘은 조선 왕조의 권위와 정통성을 상징하는 종묘를 걸어볼게요. 종묘 안으로 들어서면 돌로 된 쭉 뻗은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길 이름은 삼도, 세 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가운데 길은 혼백이 다니는 신의 길, 오른쪽은 왕의 길, 왼쪽은 세자의 길입니다. 삼도를 따라가면 종묘의 중심 건물, 정전에 닿게 되는데요. 정전에선 100m 달리기가 가능해요. 정전의 길이는 101m, 단일 목조 건축물로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나 종묘의 아름다움은 정전 앞에 펼쳐진 너른 마당, 월대로 인해 완성됩니다. 이른 아침이나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오후 4시쯤 혼자서 월대에 서보세요. 비어있으면서 꽉 차있는 느낌이 주는 가슴 벅참을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아, 고민되는데. 그래, 결심했어. 아리아 씨, 저 완전히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거예요. 오늘부터 다이어트 시작입니다, 저.
3: 더요? Again? 우리 이샤, 지난주에 시작했던 다이어트 오늘 또 시작하는 거예요? 이샤 never stops taking on challenges. We're always cheering for you.
2: 아, 원래 인생이란 도전의 연속이잖아요. 알람 끄고 다시 자던 나, 운동 미루던 나, 다 지나간 과거일 뿐 용기 내서 다시 도전해보려고요.
3: 오호, 쓰담쓰담. Good job. 칭찬합니다. If you keep challenging yourself without stopping, you'll be able to take one more step forward.
2: 맞아요.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되죠. 실패해도 괜찮고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 도전하면 되니까요.
4: Hello, I'm Isha of EXIM, calling up for new challenges with a fresh heart today as well.
3: Hi everyone, I'm Aria of EXIM, here to cheer for you and for Isha.

0: 둘, 셋.
1: 우리 엑신. 안녕하세요. 엑신입니다.
0: 안녕하세요. 아이돌 한국어 스페셜 DJ 엑신의 이샤입니다.
2: 우! 안녕하세요. 스페셜 DJ 엑신의 아리아입니다.
0: 스쿨. 네, 오늘 아이돌 한국어의 문을 연 곡은 카라의 스텝이었습니다.
2: 와!
0: 저도 진짜 너무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예요.
2: 대박이죠.
0: 네, 아리아씨, 오늘 오프닝에서 인생은 도전의 연속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저희가 이렇게 K-POP 아이돌로 데뷔한 것, 그리고 오늘처럼 라디오 DJ 진행을 맡은 것도 다 도전이잖아요.
2: 그쵸.
0: 그렇다면 평소에 우리는 모든 일에 거침없이 도전을 하는 편일까요? 아니면 매사에 좀 조심스러운 편일까요?
2: 저는 큰 도전을 엄청 쉽게 하고 오히려 작은 도전들 좀 조심해서 어려워하는 편인 것 같아요.
0: 진짜요? 예를 들자면?
2: 예를 들자면 제가 인도에 있을 때 한국까지 오는 도전을 당연히 쉽지 않았지만 그냥 하고 싶어서 했어요. 근데 또 작은 제가 어려워하는 도전들 예를 들어서 버스에 있을 때 버스 내려야 되는데 이제 벨 누르고 내려야 되는데 사람 많으면 제가 손을 못 들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눌렀다? 근데 제가 사람들 많아서 못 내렸다. 그래도 제가 기사님 좀 잠시만요 내릴게요 말 진짜 못하겠어요. 저 그냥 다음에 내리고 내릴 수 있을 때 내리고 다시 버스를 타는 편이고요. 식당에서도 그렇게 손을 들고 막 주문 같은 거 잘 못합니다.
0: 혹시 그럼 못 내려가지고 한참 더 간 적도 있어요?
2: 많죠? 진짜? 많아요. 많아서 어떡해. 내리고 그냥 지하철에 있을 때도 엄청 시간, 사람들 많을 때 그냥 밀려서 그냥 안 내리고 한 30분 더 갔다가 또 다시 따본 적도 있어요.
0: 근데 저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2: 진짜요?
0: 네, 저도 뭐 아리아 씨는 알 수도 있겠지만 저도 좀 도전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2: 그죠.
0: 그래서 새로운 일을 하는 거에는 크게 막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이라든가 불안이 크게 없는 편이라서 뭔가 할 때 그냥 재밌겠다 하고 약간 어떻게 보면 심플하게 생각하고 도전을 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 한 고등학생 때 한 20살까지는 저 주문을 못했어요. 그 만약에 내가 식당에 갔어? 밥을 먹었어요? 다 먹고 진짜 물을 먹고 싶어요. 근데 그럴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 물이 한 통씩 나와요. 근데 제가 진짜 물을 한 입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물을 달라고 하면 이 한 통을 또 다 주셔야 되는데 난 진짜 한 입만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 저 말 못해요. 진짜 이랬는데 또 이렇게 엑신 하면서 뭐 하다 보니까 바뀌더라고요.
2: 성장했죠.
0: 그럼요. 또 이런 식으로 약간 용기가 필요했던 일이 또 있을까요?
2: 더 용기? 제가 봤을 때 제 인생의 제일 큰 용기는 한국까지 와서 이 아이돌이라는 직업을 하는 거긴 해요.
0: 맞긴 해요. 그게

0: 제일 큰 용기였죠.
1: 이샤신요?
0: 저도 저 용기가 필요했던 일, 저는 약간 그럴 때 있어요. 약간 저희가 이제 액신으로서 어딘가를 처음 가거나 뭐 행사를 가거나 아니면 스케줄 하러 가거나 이럴 때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처음 보는 장소에 들어갈 때꼭 이제 멤버들이 뒤로 슬금슬금 가요. 그러면 제가 앞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도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나도 약간 무서워. 그럴 때 속으로 생각해요. 겉으로는 아, 애들이 보고 있으니까 아무렇지 않은 척. 내가 먼저 들어갈게.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큰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문을 열죠.
1: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있어요.
0: 뭐 있어요?
1: 처음으로, 이제는 더 자주 잘 하지만, 처음으로 비디님 말씀을 제가 동의 안 했을 때 말하기가 항상,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넘어갔는데, 근데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아, 내가 말할게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엄청난 용기를 내서 했는데, 근데 이제는 자주 부딪힙니다. 네.
0: 아니 또 그쵸 약간 윗사람의
1: 그쵸.
0: 말이니까 당연히
1: 맞아요,
0: 팔로잉 해야
1: 맞아요.
0: 하지만 또 이제 저희도
1: 이제는
0: 아티스트로서 의견이 있을
1: 의견을
0: 때는
1: 나누면서 좋은
0: 그럼요
1: 방법을,
0: 결과물을 위해
1: 그쵸, 그쵸.
0: 그럼요 그럼요 네 한국인들과 함께라면 용기가 샘솟는 방송 아이돌 한국어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1045 문자나 반디앱으로 메시지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1: Need help translating K-pop lyrics? Need someone to listen to how your day went? Your friend is right here.
0: 그럼 노래 듣고 와서 K-전래동화극장 함께 할게요.
1: 네, Alpha Dry One의 Bon Jovi 그리고 키키의 Sweet Sour까지 이어집니다.

0: 네, 노래 듣고 왔고요. 이번에는 스페셜 DJ인 저희와 함께 K전래동화극장을 재미있게 꾸며주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성욱, 강영호님, 박지은님, 어서오세요!
1: We're so glad to meet you.
2: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4: 아, 저희도 나름 이 시그니처 인사가 있어서 한번 그걸로 인사를 드려볼게요.
3: 좋아요.
2: 얼마나 유명해지고 싶은지 감도 안 옴. 안녕하십니까. 유명할 성우 강영호입니다.
4: 음악할 때 성우 박지음입니다.
0: 네, 저희가 오늘 아이돌 한국어 스페셜 DJ를 맡은 지딱 이틀째 되는 날인데요.
2: 축하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아유, 잘 저희가 잘 부탁드립니다. DJ, 라디오 DJ는 처음이세요?
0: 맞아요.
2: 게스트로는 몇번 오시다가.
0: 네네. 맞아요, 맞아요.
2: 누군가에겐 꿈의 자리인데. 어떠세요?
4: 저희에게도
0: 꿈의 자리였는데 네. 앉아보니 약간 좀 어깨도 무겁고
4: 조금 긴장도 되실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4: 좋네요. 재밌어야죠. 네.
0: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수줍게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2: 당당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0: 오케이, 당당하게 해보겠습니다. 혹시 저희 그룹 엑신 알고 계셨나요?
2: 아, 당연하죠.
0: 네. 진짜요?
2: 아, 그럼요.
4: 아이돌 네. 한국어에 게스트로 나오셨던 그 방송을 봤어요.
0: 아,
4: 와, 그래서 알고 있었어요.
1: 그렇군요.
0: 그렇다면 실제로 만나보니까 어떠신가요?
4: 훨씬 더 실물이 예쁘세요.
0: 진짜요?
4: 네, 진짜. 아니, 원래 그 뮤직비디오에서 봤을 때 되게 매력있고 예쁘시다라고 생각했지만 네. 아, 역시 실물이 더 훨씬.
1: 감사합니다.
2: 맞아, 카메라가 인물을 좀 이렇게
4: 아, 맞아요. 다 네, 닮지 못했어요. 좀, 진짜 실물을 보셔야 네. 됩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저희가 또 앞으로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4: 네. 응원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그럼 슬슬 오늘의 코너 K전래동화극장으로 떠나볼까 합니다.
1: Yes, at K전래동화극장, we are going to explore fun old tales and learn the Korean language through traditional folk tales. Now let's begin today's story.
5: 노란 벼가 익어가는 어느 가을날, 사이 좋은 언니 이샤와 동생 아리아가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 수확 중입니다.
0: 올해 농사 잘 됐다.

0: 그나저나 아리아는 이제 막 독립해서 돈 들어갈 때도 많을 텐데 언니는 내가 더 챙겨줘야지?
1: 언니는 쟁기 식구도 많고 요즘 키운도 없어 보이던데.
2: She seems to have a lot on her plate these days. So I think my sister will need some help. 내 살을 좀 나눠줘야겠어.
3: 그날 밤 커다란 달이 뜨자 두 사람은 몰래 비밀 작전에 나섭니다.
0: 으차! 동생 아리아한테 들키면 안 되지. 쌀자루 툭! 내 동생 아리아 밥 굶으면 안 돼.
3: 그리고 같은 시각 동생 아리아도 쌀자루를 지고 언니의 집으로 향합니다.
1: 영차! 으차! It's a secret mission. 언니 몰래 살짝 놔둬야지. 쌀자루 툭! 내일 깜짝 놀랐겠지? 서프라이즈!
3: 다음날 아침 두 사람은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0: 어라? 분명 밤에 동생에게 쌀을 옮겨놨는데 왜 쌀자루가 그대로지? 도깨비가 왔다 갔나?
1: 어? 오, 이상하다. Why is it still full? 왜 그대로야? 아야, 꿈이 아닌데? I don't think this is a dream.
4: 이 동네에 사는 도깨비가 착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준다더니 쌀이 저절로 불어나는 도깨비 창고인가 보구먼.
3: 동네를 지나던 어르신도 두 자매의 곡식 창고가 신통방통하다고 여기고, 그렇게 또다시 찾아온 밤 이샤와 아리아 두 사람은 전날보다 더 많은 쌀자루를 메고 다시 길을 나섭니다.
0: 오늘은 진짜 두 배로 옮겼다. 이제 내 창고보다 아리아 창고가 훨씬 풍성하겠지?
1: 으아, 딸이야, my legs. 그래도 언니를 위해서라면 할 수 있다. 파이팅!
3: 밤 산책을 나왔던 동네 어르신은 영문모를 두 사람의 쌀자루 운반에 깜짝 놀랐는데.
5: 아이고, 깜짝이야. 아유, 쌀을 훔쳐가는 도둑인 줄 알았더니 저 둘은 이샤와 아리아구만. 밤새 저렇게 서로의 집에 쌀자루를 옮겨놓는 건가? 힘들어 보여도 참 우애가 좋구만. 보기 좋아.
3: 그렇게 쌀자루를 메고 헉헉거리며 언덕을 오르던 두 사람, 달빛 아래서 그만 딱 마주치고 맙니다.
0: 아리아? 너 그 쌀자루 뭐야?
1: 훅! 오마이갓! 언니? 그 쌀자루는 뭐예요?
0: 설마 매일 밤 내 집에 쌀을 가져다 둔 게 너였어?
1: Oh no! 설마 언니도요? I was carrying this for you!
0: 아리아, 우리 몰래 잘해주지 말고 이제는 대놓고 잘해주자. 가을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쓰러지겠어.
5: 도깨비가 아니라 천사들이었구먼, 천사들! 저렇게 의 좋은 자매가 어딨어? 아,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 배불러!
3: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마음 덕분에 이샤와 아리아 두 사람의 창고에는 풍성한 정이 쌓였다고 합니다.
6: 와, 대박.
0: 와, 너무 고퀄리티로 네. 해주셔가지고.
1: 이렇게 직접 듣는 게 진짜 처음인데 완전 완전 맞아. 너무
6: 네, 다들 저희를 처음 만나시면.
1: 아니, 근데 목소리가 네. 다르세요.
0: 맞아요. 아,
1: 진짜요.
7: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은 진짜 리더시고 막내시잖아요.
1: 맞아요.
7: 그래서 그런지 정말 약간 되게 리얼하게 느껴졌어요. 아, 실제로는 약간 두 분이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서로 이렇게 챙기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6: 맞아요.
7: 너무 귀여웠어요.
1: 감사합니다.
6: 분명히 전래동화인데 네. 동생이 유학을 갔다 왔어.
1: Oh my gosh! Oh my gosh!
0: 네, 오늘의 K전래동화극장 의좋은 형제를 만나봤습니다.
6: 네, 원작은요, 형제가 서로를 위해 밤마다 몰래 곡식을 옮겨주다가 달빛 아래에서 딱 마주친 따뜻한 우애의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샤와 아리아 자매 버전으로 각색해봤습니다.
0: 네, 의좋은 형제 전래동화를 꺼내온 김에 형제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볼까요?
2: Alrighty, let's talk about siblings.
0: 어, 다들 혹시 형제자매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7: 아, 저는 외동입니다.
0: 오!
6: 저는 형 있습니다.
2: 오빠요.
0: 저도 외동이거든요. 아~ 오, 약간 이렇게 짝꿍처럼.
7: 그러게요, 정말.
6: 외동.
0: 어떠세요? 약간 그런 포인트 있잖아요. 네. 사실 지금 이 이야기에서는 엄청 우애가 좋은 자매로 나왔는데 저도 외동이라서 사실 저는 겪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이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현실 남매,

0: 현실형제 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1: 맞아요. 그렇죠.
0: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떠신지.
2: 근데 저는 외동이기는 한데 제 사촌 언니가 저랑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아. 그래서 어렸을 때는 워낙 같이 어디 놀러 가고 그런 적이 되게 많았어서 제가 항상 저희 어머니한테 불가능한 부탁을 했거든요. 언니를 낳아달라. 그래서 지금도 언니가 있는 친구들은 좀 부러워요.
1: 저 같은 경우는 아까 현실 남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형이랑 나이 차이가 7살 차이가 오. 나서 이런 것들을 느낄 겨를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살아가는 시간대가 달라요.
2: 아, 그렇죠.
1: 네, 그래서 있겠다. 마주치지도 않고 그리고 그가 저를 보기에는 굉장히 애기이기 때문에 아. 혹시 뭐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너무나도 체격 차이도 많이 나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니까 아. 그런 부분들을 느낄 겨를은 없었다. 네.
0: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2: 네. 오빠가 있으시다고요? 맞아요. 하셨잖아요. 어떠세요? 네.
3: 저희는 아기 때 엄청 싸웠고 아. 맨날 싸웠다가 이제는 좀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네, 서로 말도 하고 좀 약간 아 이런 거 집에 아무한테 아 누구한테 말하지 마 이런 거 있으면 서로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2: 그렇군요. 이전님은 그러면 외동인 게 좋으세요? 아니면 저처럼 뭔가 언니가 갖고 싶었다던가 있으셨어요?
0: 그치. 저도 아기 때는 약간 학생 때는 오빠가 있었으면 좋겠었거든요. 왜냐면 친구 중에 네. 오빠랑 그 친구도 한 4살인가 5살 차이가 나는 오빠가 있었는데 네. 맨날 오빠가 막 신발 사주고 아~ 막 이러는 거예요.
2: 선물을 많이 하는 네. 오빠가 있었군요.
0: 그래서 보면서 저런 오빠라면 되게 너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지금 사실 저로서는 저는 외동 굉장히
2: 만족합니다.
0: 아, 그래도 또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1: 그쵸.
0: 또 이렇게 싸우다가도 아니면 또 이렇게 약간 조금 대면대면 하시다가도 또 이제 큰 도움을 주고받았던 순간 혹은 든든했던 순간이 있으실까요?
2: 이거는 실제로 있으신 분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궁금해요.
1: 한 살 차이 나는 사촌
0: 언니랑은
2: 아, 사촌 언니랑은 이제 어렸을 때는 같이 놀러 다녔고 성인이 되고 나서는 이제 또 언니는 아기도 있고 사실 큰 행사가 있을 때 아니면 자주는 못 보는데 그래도 뭔가 그런 건 있어요. 뭐 각자의 어머니 두 분을 여행을 보내드린 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내가 한 요거까진 이렇게 할 테니까 언니가 여기 좀 예약해줘 라든지 뭔가 그렇게 좀 나눠서 돕는 건 있었던 것 같아요.
0: 너무 좋은데요.
3: 네. 저는 뭐 오빠 든든해요. 항상 늘 든든하긴 해요. 오빠도 이렇게 지켜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강한가 봐요. 그래서 아기 때부터 뭐 학교에서 누가 저를 괴롭히거나 아니면 제가 누구랑 싸우면 제가 잘못했든 그 아기가 잘못했든 상관없고 항상 제 편은 들어주고 약간 그렇게 아기 때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엄청 네, 제가 지금 이 직업을 하고 있으니까 항상 너무 힘들겠다 그래도 집에서 내가 다 잘 챙기고 있다 저 걱정 마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선물도 자주 신발 핸드폰 이런 것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2: 든든하네요.
0: 좋은 오빠인데요.
2: 진짜 좋은 오빠네요.
0: 그러면 오빠가 처음에 아리아 한국 온다고 했을 때는 뭐라 했어요?
3: 저 엄마 아빠랑 같이 웃었죠. 또 그런다 또 그런다 또 그래 그런다. 그래 너 오늘 한국 가고 싶지 내일 너 다른 나라 가고 싶을 거야 막 이랬어.
0: 아 별로 진지하게 안 받아들이셨구나.
3: 진지하게 안 받아들였어.
0: 아 그럴 수 있죠.
2: 네, 그럴 수 있죠. 네.
0: 아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네. 좀 저도 미래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긴 해요. 뭐 한 10년 뒤, 20년 뒤? 약간 이럴 때는 네. 좀 형제자매가 있으면 약간 부모님한테 같이 효도할 수도 있고 뭔가 의지할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각자의 가정이 생기고 나면 네. 뭔가 거기서 힘든 게 있을 때 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쵸, 있는 맞아요. 느낌이라서
2: 맞아요.
0: 약간 미래는 좀 갖고 싶어질 것 같기도 해요. 이미 다 지나버린 네 이렇게 이렇게 K전래동화극장 재미있게 이야기 나눠봤고요. 잠시 노래 듣고 와서 오늘의 한국어 이어가겠습니다.
3: 네, 악뮤 나크아빗 아이유 그리고 빌리 아일리시의 Everything I Wanted까지 듣고

0: 하루에 하나씩 배우는 오늘의 한국어 시간입니다. 앞서 K전래동화극장에 이런 표현이 나왔죠. 이제 내 창고보다 아리아 창고가 훨씬 풍성하겠지?
1: Today's Korean expression is 풍성하다. It means that there is an abundance of something, sometimes even more than what one needs. In English, it's similar to plentiful, rich, or abundant. 네, 오늘의 한국어 풍성하다. Shall we listen to the exact pronunciation?
2: 풍성하다.
3: 풍성하다.
0: 예시도 한번 들어볼까요?
2: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서 식탁이 정말 풍성해졌어.
1: The table was filled with delicious food, so it felt truly abundant.
3: 친구들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마음이 풍성해졌어.
1: After having deep conversations with friends, my heart feels much fuller.
0: 네, 풍성하다 이 단어를 활용해서 이야기 더 해볼게요.
2: 네.
0: 요즘 내 하루를 풍성하게 채워주는 건 무엇일까요?
1: What is something that makes your day fuller?
2: 네.
4: 두 분은 어떠세요?
5: 저는 네. 요즘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다이어트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음식 꼭 한 가지를 먹어줘야 돼요, 저는. 아니면 스트레스 받아서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에그타르트를 자주 맞아. 하나씩 꼭 먹어줍니다.
4: 에그타르트 맛있죠. 네.
5: 제가 옛날에 에그타르트 별로 관심 없다가 네. 별로 무슨 맛인지 잘 이해 안 됐었어요, 옛날에. 근데 요즘은 그 매력에 빠져버렸어요.
4: 그래서 아리언님이 좋아하시는 그 에그타르트는 약간 그 파삭파삭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약간 타르트처럼 이렇게 좀 쿠키 같은 느낌의 에그타르트를 좋아하세요?
5: 저는 파삭한 게 좋아요. 파삭해서 그 맞아 완전 저 페이스트리 반대 쿠키 같은 타르트 베이스를 안 좋아해요.
4: 저도 그렇거든요.
5: 저 완전 페이스트리
4: 바삭바삭한
0: 맞아.
5: 그 덜 달고 그 식감도 좋고
4: 맞아요.
5: 그리고 카스트드랑 그 식감 차이 나는 게 페이스트리 베이스랑 되게 네 말이 길어진 것 같은데 근데 네 제 요즘을 에그타르트가 제 인생을 되게 풍성하게 만들고 있어요.
4: 좋네요.
0: 좋다.
2: 샤라우 에그타르트.
4: 기사님은 어떠세요?
0: 아 저는 네. 요즘은 사실 조금 저희도 바빠져가지고 맨날은 못하는데 저희 팬분들이랑 소통하는 그 어플이 있거든요. 네. 저는 주로 아침에 출근길이나 아니면 이제 저녁에 하루 일과가 다 끝나고 집 가면서 이제

0: 또 팬들이랑 소통을 하는 편인데 그럴 때 약간 그렇게 팬들이
1: 네.
0: 본인의 일상을 남겨주거나 아니면 뭐 오늘 하루도 뭐 고생했고 뭐 너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오늘도 막 약간 이런 류의 그런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1: 네.
0: 그걸 보는 게 그렇게 제 하루가 또 풍성해지더라고요.
1: 너무 좋네요.
2: 이 질문을 처음 봤을 때, 아우, 나왜 이렇게 요즘 삭막하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풍성하게 해주는 게 뭐가 있을까? 아무리 고민해도 퍼뜩 이렇게 떠오르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좀 자기 전에 내가 그래도 조금 시간을 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니까 좀 예전에 유행했던 컴퓨터 게임 같은 거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다시 좀 해보게 됐어요. 최근 한 일주일 전부터. 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뭐랄까. 요즘은 좀 이렇게 관심 가는 게 없으니까 옛날에 내가 좋아했던 걸 다시 한번 꺼내보면서 아, 그래. 이런 건다 되게 재밌게 했었지라고 얘기하면서 좀 마음이 좀 좋아지는 네. 그런 시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0: 와, 좋은 것 같은데요.
1: 좋네요. 저도 사실 비슷한 감상이었거든요. 이 질문을 처음 받았을 때. 그래서 뭐가 있지, 뭐가 있지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 퇴근하고 집에 가서 되게 예전에 공부할 때 썼던 대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대본들을 다시 켜서 옛날엔 이렇게 해봤는데 지금 다시 하면 어떻게 나올까 같은 느낌으로 다시 그냥 한번 편하게 쭉 대본을 리딩을 해보는데 또그 느낌이 달라진 걸 발견했을 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좀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0: 우와. 그런 게 뭔가 일의 연장선 같은
1: 그쵸,
0: 느낌이
1: 그쵸.
0: 아닌 거예요?
1: 그게 너무 신기한 게 그때 했던 것들은 사실 제가 하고 싶어서 만들어 놓은 대본들이어서 약간 그냥 정말 순수하게 그냥 재미로
3: 아,
1: 느껴지더라고요. 일도 안
0: 진짜요? 아, 너무
1: 느껴지고.
0: 좋다.
1: 네, 진짜.
3: 완전 그 저는 집 가면 일단 일 생각 안 하고
0: 맞아,
3: 싶어요. 저
0: 저희는 좀.
3: 자야겠어요.
1: 근데 뭔가 두 분도 막 레코딩을 하거나 그럴 때는 또 되게 일로 느껴지시겠지만
3: 네.
1: 가끔 정말 뭐
3: 맞아요,
1: 친구들이랑
3: 맞아요.
1: 만났을 때 노래방을 간다든지 아니면 그냥 요새 이 노래 유행한대 해서 이렇게 뭐 노래
3: 맞아요,
1: 들었는데
3: 맞아요.
1: 취향이라든지 그럴 때는 또 일로 안 느껴지실 것
3: 맞아요, 완전, 완전
0: 맞아요.
3: 맞아요.
0: 약간 새로운 장르나 새로운 분야의 노래를 들을 때또 그렇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1: 네.
0: 저희도 제가 처음 노래를 시작했을 때
1: 네.
0: 뭔가 연습했던 노래라던가 이런 걸
1: 아.
0: 또 우연히 듣게 될 때가 있어요.
1: 네네.
0: 그럼 또 괜히 약간 또 생각나갖고 연습실 가면 또 한번 불러보고
1: 맞아요,
0: 그럴 때가
1: 맞아요. 그런 게 진짜 있는
0: 있더라고요.
1: 것 같아요.
0: 맞아요. 약간 이런 부분들도 너무 좋은 것
2: 네.
0: 같은데, 앞으로 저희의 삶에서 이것만큼은 진짜 풍성했으면 좋겠다. 약간 욕심나는 게 있으시다면요?
1: 아, 전 이건 진짜 완전 있어요.
0: 이거 약간 저희 동시에 대답해도 다 같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아닐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저는 제가
0: 네.
1: 요새 좀그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0: 아, 진짜요?
1: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더니 머리가 너무 빠지는 거예요.
0: 아이고,
1: 그래서
0: 그럴
1: 저는
0: 수 있어요.
1: 정말 이 풍성한 머릿결, 머리 숱이 필요해요.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2: 운동을
1: 너무
2: 끊고
1: 이
2: 많이
1: 분위기를
2: 잡수세요.
1: 엄숙하게.
0: 많이 잡수세요.
2: 머리한테 영양분을 주란 말이야.
1: 아, 근데 또 그렇게 하면 또 살이 안 빠지더라고요.
2: 그러니까요. 네.
0: 아,
2: 원래 하나를
0: 맞아요.
2: 쥐면 하나를 놔야 되는데 좀 가슴이 아파요.
1: 맞아요. 가슴이
0: 맞아요.
1: 아파요.
0: 많이
2: 좀 가슴이
0: 아파요.
2: 아파요. 네. 그 어쩔 수
0: 맞아요.
2: 없는 부분인데 다 챙기다 보면 또다 챙길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면서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1: 그쵸.
2: 악순환이
1: 맞아요.
2: 계속돼요. 여러분, 다이어트는 안 좋은 겁니다. 많이 잡수세요.
0: 좋은데요?
1: 어떠세요? 욕심
3: 좋아요.
1: 나는 거 있으세요?
2: 저요?
1: 네.
2: 아, 저는 사실 은행 어플을 들어갈 때마다 가슴이 많이 아프고요.
1: 아.
2: 불어나라 통장 잔고 유명해지겠습니다. 네.
1: 아, 약간 저희 둘은 너무 웃긴 얘기를 한것 같은데. 두
3: 아니요.
1: 분은 좀 다르실 것 같아요.
2: 맞아요.
3: 아,
2: 네.
3: 저도 계좌가 좀 봉성했으면
0: 좋겠어요.
3: 좋겠어요.
0: 맞긴 해요. 맞아.
3: 네.
2: 알겠습니다. 네.
3: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게 예를 들어서 랩, 노래, 춤뭐 하나 봉성했으면 좋겠다보다는 재력이 힘, 재력 봉성했으면 이게 3개 다더
1: 아,
3: 많이 할수
1: 그쵸.
3: 있잖아요. 그러면 늘
1: 맞아요.
3: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체력 하나로 하고 싶어요.
1: 체력.
0: 저희 연습실에서 요즘 저희끼리 많이 하는 말은 아, 약간 저희가 지금 한 3년 차, 4년 차 정도 이제 되어 가거든요.
1: 네.
0: 이게 데뷔 초 때랑 체력이 너무 다르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희도. 그래서 멤버들께도 아, 우리 운동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2: 아, 얼마나 힘드시면.
1: 진짜.
2: 네.
0: 또
2: 파이팅.
0: 그런 것 같습니다.
1: 네.
0: 파이팅.
1: 파이팅.
0: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의 한국어 퀴즈를 풀어볼까요?
3: 네. 오.
2: 소중한 사람에게는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눠주고 싶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1: 다음 중 아무리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라도 서로 나누는 따뜻한 마음을 뜻하는 속담은 무엇일까요? 1번 라면 한 그릇도 나눠 먹는다.
0: 라면을?
1: 2번 아이스크림 한 입도 나눠 먹는다.
3: 냠냠.
1: 3번 새로 산 옷도 나눠 입는다.
0: 아리아 라면.
1: 4번 콩 한쪽도 나눠 먹는다.
3: 맛있어.
2: 정답을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앱 메시지로 번호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블루투스 스피커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0: 와. 네. 굉장히 유명한 속담이죠.
2: 아주 유명한 속담이고요. 문제에 답이 있었어요.
0: 맞아요.
2: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고 싶다.
3: 아주 작은 거.
2: 네. 네.
1: 제가 요새 다이어트를 하면서 그 두부를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두부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무언가.
0: 아. 너무 다 주신 거 아니에요?
2: 아. 저는 사실 이 두부를 참 좋아했는데 두부가 이걸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듣고 깜짝 놀랐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생각했어요.
0: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별로 안 좋아하기는 하는데
3: 저 네. 엄청 좋아해요. 오, 저 심지어 서리 때 따로 사서 다이어트 때 엄청 많이 먹어요. 칼로리도 낮고 단백질도 맞아요. 엄청 높아서
1: 맞아요.
0: 너무 다 준 것 같아서 힌트는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네, 그럼 항공이들이 퀴즈 푸는 동안 노래 듣고 올까요? IOI의 갑자기 듣고 올게요.
3: 그리고 제니, Fallen Angel이 이어집니다.

아이돌 한국어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0년 전통 오디오 전문기업 브리츠에서 스피커, 건강한 피부의 시작, 비건 스킨케어 브랜드 멜릭서에서 비건 스타터 키트를 드립니다.

0: 하루 나를 제일 잘 챙기는 방법은 바로 칭찬받기.
1: This is the time when we are exclusively on your side. Here, you can only hear praise.
2: 마음을 활짝 열고 들어오세요.
3: 모두 칭찬받을 준비됐나요?
0: 쓰담쓰담
4: 칭찬 타임!
0: 쓰담쓰담 칭찬 타임은 항공이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읽고 칭찬을 선물하는 시간입니다.
1: Even small things are fine. Please send us your stories. You can submit them to EBS FM Korean on social media.
0: 그럼 메시지 확인해 볼까요? 짱 언더바 C 언더바 HJ님이 보내주셨습니다.
5: 부모님이 하시는 과수원 일을 처음으로 도와드렸어요.
1: I helped out at my parents' fruit farm for the first time.
2: 과수원.

0: 무슨 과일을 재배하는 농장일까요?
1: 궁금하네요.
2: 오, 굉장히 좋은 일을 하셨는데 혹시 부모님 직장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1: 저희 어머니가 식당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아르바이트 겸 헬퍼 겸 해서 이제 도우러 갔었는데 그때 또 나름 에이스 직원으로서 서빙을 열심히 했었던 네.
0: 경력직 경력직
2: 저는 제가 기억나는 거는 네. 초등학교 때인가? 약간 방학 숙제로 직업탐구 이런 과제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1: 진짜요?
2: 근데 사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누군가의 직장에 가서 이걸 체험을 해본다는 게. 네. 그래서 좀 그나마 가능했던 게 이제 엄마를 하루 따라가 보는 거였던 것 같고 그 당시에 이제 엄마가 병원에서 일을 잠깐 하셨었던 적이 병원. 있었거든요. 그래서 따라가서 옆에서 열심히 관찰을 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1: 그때 뭔가 어머니를 좀 이렇게 다시 보게 되셨나요?
2: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1: 너무 어렵군요. 네,
2: 철 없는 애기였던 것 같아요.
0: 와, 신기하다.
3: 우와, 우와,
2: 우와 엄마 이런 거 해?
1: 그쵸 그쵸.
2: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쓰담쓰담 칭찬해드려야겠죠.
0: 네.
2: 그러면 아이디가 조금 기시니까
0: 네.
2: HJ님이라고 할까요?
1: 오, HJ? 좋아요.
2: 좋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칭찬을 해볼게요.
1: 네.
2: 자, 둘, 셋.
4: 잘한다, 잘한다, HJ. 잘한다, 잘한다, 쓰담, 쓰담.
1: 너무 귀여워요. 진짜 너무 대견하신 것 같아요.
2: 맞아.
1: 또 이런 과수원 일이면 막 따고 막 무거운 것도 많을
0: 맞아요.
1: 거예요.
0: 몸이 힘든 일이에요.
1: 네네, 맞아요. 몸이 힘들 텐데 도와드렸다니.
0: 맞죠. 너무 많이 먹었을 거야, 그래도.
2: 그럴 수 있어요.
1: 네. 그럴 수 있죠.
2: 자, 이렇게 쓰담쓰담 칭찬 타임 코너까지 함께 했고요. 헤어지기 전에 퀴즈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1: 네. 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서로 나누는 따뜻한 마음을 뜻하는 속담은 무엇일까요?
5: 정답은 바로바로.
0: 4번. 콩 한쪽도 나눠 먹는다 였습니다. 퀴즈 당첨자는 방송 후 홈페이지에 공지하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남겨주세요.
2: 네, 오늘도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네요. 와, 진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1: 그러니까요.
2: 벌써 인사드릴 시간이 왔어요. 그럼 헤어지기 전에 오늘 저희와의 호흡 어떠셨는지 소감 부탁드려도 될까요?
0: 와, 기대했고 궁금했고 네, 설렜고 좋았습니다. 네. 언제나 이런 첫 만남 이런 거는 진짜 기분 좋은 긴장이랑 같이 오는 것 같아서 너무 같이 하면서 너무 좋았고요. 스페셜 DJ 하시는 동안 진짜 행복한 기억만 가득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저도 이렇게 두 분을 만나게 되면 어떨까 되게 두근두근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정말 이 시간이 너무 순식간에 지나갈 만큼 너무너무 와,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5: 다행이에요.
1: 진짜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끝곡으로 홍이삭의 Doesn't Matter 들으면서 저희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항공이들아, 오늘도 내일도 우리 모두 사랑하자.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줍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누룽지 카페이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Today is the first day of September. 오늘 아침 달력을 넘기면서 벌써 9월이네 하신 분들 많으시죠? 8월에서 9월로 달력은 딱 한 장 넘어갔을 뿐인데 왠지 공기도 마음도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오늘, 지난달의 아쉬움은 잠시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9월을 시작해보는 거 어떨까요? 9월에는 기다리던 추석 연휴도 있고요. 조금씩 선선해지는 바람도 있고요. 무엇보다 이브닝 스페셜, 어김없이 여러분의 저녁과 함께할 거고요. 9월도 기분 좋게 시작해보자고요. 그럼 뉴스로 오늘을 읽고 영어로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EBS FM 이브닝 스페셜 오늘 첫 곡입니다. Noah, Beautiful That Way.

0: 9월 1일 화요일 EBS FM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제재님이요. 안녕하세요. 아주 조금 선선해졌어요. 9월 1일 이브닝 스페셜과 함께 신나게 시작해봐요. 시작이 또 화이팅이 넘쳐야죠. 자, 에스터님이요. 저는 오늘 호박죽 먹으면서 함께 할게요. 하셨습니다. 저희도 좀 나눠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호박죽이라고 하신 이유가 좀 이따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 설악산 대청봉 일대에서 단풍이 관측됐다고 합니다. 그 일대의 평균 기온이 16도 안팎까지 내려가고요. 낮과 밤 기온차가 커지면서 또 일부 나뭇잎이 노랗고 붉게 물들기 시작한 건데요. 다만 이 기상청이 산 전체의 약 20%가 물들었을 때 그 정도는 돼야 첫 단풍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 기상청 기준으로는 첫 단풍은 아니라고 합니다. 예, 아직 가을 오면 안 되는데요. 저 아직 여름 휴가도 못 갔다 왔단 말이에요. 네. 자, 한 분 모셔야겠습니다. 왠지 가뜩이나 마음도 여린데 가을도 많이 타셔서 걷다가 낙엽을 밟아 바사삭 소리가 나도 어머 낙엽아 내가 밟아서 미안해 할 것 같은 일산 낙엽 크리스틴 샘 소개합니다.
1: Good evening everyone.
0: 오늘 굉장히 낙엽 같고요.
1: If you see my skirt, it's brown.
0: Wow.
1: It's like fall.
0: It's like fall right
1: here. Because it's the first of September, I thought, okay, it is fall.
0: 그리고 저는 아까 전에 호박죽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크 쌤을 보시고 호박죽을 생각하셨나?
1: Oh my gosh, I love 호박죽.
0: 너무 달콤하죠. 쌤, 궁금한 게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Mm-hmm. So do you get sentimental in the fall, like you know, by just looking at foliage and the fallen leaves and you know?
1: I mean, we are both sentimental people.
0: Oh yes.
1: Right?
0: 눈물이 또 날라 그래요 벌써.
1: Sam, that's why we do broadcast. Because, you know, we're in tune with our emotions. So, of course.
0: 가을은 또 뭔가 그런 느낌으로 또 차분하면서도 즐겁게 가보겠습니다. 자, EBS FM Evening Special 라디오와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화면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vening Special 1부는요. 국내외 뉴스를 만나보는 Evening Headlines 함께하고요. 6시부터 시작되는 2부에서는 뉴욕타임스 기사를 깊게 들여다보는 Deep Dive Daily 그리고 하루 한 문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만나볼까요?
1: 네, EU has classified ChatGPT as a very large online search engine under its Digital Services Act. As a result, ChatGPT will now be subject to more stringent obligations aimed at mitigating risks such as the spread of illegal content and threats to the safety of minors.
0: EU가 ChatGPT를 AI 챗봇 가운데 처음으로 디지털 서비스법 DSA 적용 대상인 초대형 검색 엔진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ChatGPT는 불법 콘텐츠와 미성년자 보호 등 체계적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더 엄격한 의무를 지게 됩니다.
1: The Korea Forest Service is leaving no stone unturned to ensure a stable supply of chestnuts and jujubes, the quintessential forest products of Chuseok, in the run-up to the holiday. It plans to supply 2,300 tons of chestnuts and 180 tons of jujubes.
0: 산림청이 추석을 앞두고 대표 임산물인 밤과 대추의 수급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추석 전까지

0: 유류밤 2,300톤과 대추 180톤을 각각 공급할 계획입니다.
1: A whiskey cask bought by a British man for about 240,000 won in 1971 has gone up for sale after being forgotten for more than half a century. Still in pristine condition after 57 years, the rare whiskey is expected to fetch around 500 million won.
0: 영국의 한 남성이 1971년 약 24만 원에 구입한 뒤 반세기 넘게 잊고 지낸 위스키 통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57년이 지나도록 최상의 상태를 유지한 이 희귀 위스키는 약 5억 원에 팔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1: Simply drawing lines or shapes on paper may assuage stress. Experts say even 5 to 20 minutes of drawing a day can help people decompress and put their worries on the back burner.
0: 종이에 단순히 선이나 도형을 그리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루 5분에서 20분 정도의 짧은 그림 그리기만으로도 긴장에서 벗어나고 걱정을 잠시 미뤄두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네,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첫 번째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The EU has classified ChatGPT as a very large online search engine under its Digital Services Act. As a result, ChatGPT will now be subject to more stringent obligations aimed at mitigating risks, such as the spread of illegal content and threats to the safety of minors.
0: EU가 ChatGPT를 AI 챗봇 가운데 처음으로 디지털 서비스법 DSA 적용 대상인 초대형 검색 엔진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ChatGPT는 불법 콘텐츠와 미성년자 보호 등 체계적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더 엄격한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이브닝 스페셜에서도 뉴스를 몇 번 다뤘지만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AI에 대한 경각심이 엄청 커지고 그리고 이 관련되어 있는 규제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이 유럽연합 EU가 이 ChatGPT를 AI 챗봇으로는 최초죠. 처음으로 이제 디지털 서비스법 적용 목록에 이제 추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1: Yeah, so After investigating this, the EU found that there was more than 45 million monthly active users across the EU.
0: Wow.
1: And so based on that data, they felt, okay, this is considered very large, which means that it can, you know, they can kind of monitor under its Digital Services Act, DSA.
0: 이게 그냥 큰 게 아니라 정말 뭐 지금 월간 활성 이용자가 4,500만 명 이상 정도 되는 그런 검색 엔진 그리고 플랫폼에 대해서 초대형으로 분류를 한다. 아무래도 그렇게 크면 영향력이 너무나 클 거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뭔가 아 이거 규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한 거네요.
1: It's interesting because we do not really think of it as a service or online search engine.
0: Right.
1: We think of AI.
0: Yes.
1: But really, just like you and me, we do a lot of searches on ChatGPT or these AI services. So that's why they're saying, okay, we can kind of, you know, regulate this a little bit.
0: 아,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사실 AI를 그냥 AI로 봤지. 이것을 뭐 우리가 검색 엔진으로 쓰나? 이렇게 했는데, 어, 이것도 맞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포함시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불법 콘텐츠 유포라든가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뭔가 규제를 좀 해야 된다라고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ChatGPT는 모르겠지만 Reddit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장이 돼 있는 컴퍼니인데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처음에는 얼핏 들으면 이게 되게 좋은 건가? 크게 분류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데 뭐 주가도 살짝 영향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출렁인다든가 그래서 왜 그러지 했더니 아 규제가 들어가게 되는 거군요. 오케이. 자, 어떤 표현 나왔는지 살펴볼게요.
1: The EU has classified ChatGPT as a very large online search engine under its Digital Services Act.
0: EU가 ChatGPT를 AI 챗봇 가운데 처음으로 디지털 서비스법 DSA 적용 대상인 초대형 검색 엔진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ChatGPT를 classified 했다는 거는 그 클래스에다 넣어버린 거죠. 그렇죠? 분류를 해버린 거예요. 어, 이거는 엄청 큰 것, very large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 이런 Digital Services Act 아래서. 여기서 Act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쌤. 그렇죠? 이런 어떤 법률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연결해 볼게요.
1: As a result, ChatGPT will now be subject to more stringent obligations aimed at mitigating risks, such as the spread of illegal content and threats to the safety of minors.
0: 이에 따라 ChatGPT는 불법 콘텐츠와 미성년자 보호 등 체계적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더 엄격한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제 부담이 쌓이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런 뉴스에는 꼭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런 거예요? 네.
1: No, I mean, no doubt.
0: Right, so yeah. ChatGPT will now be subject to more stringent obligations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stringent obligations부터 먼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뭔가가 stringent하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1: Stringent is spelled S-T-R-I-N-G-E-N-T. And really, this is a formal way of saying very strict.
0: Very strict.
1: That's right.
0: Okay.
1: So it's like very tight measures, mm-hmm. for example, especially when it comes to law or rules mm-hmm. or obligation.
0: Okay.
1: If they're stringent, it means it's very tight.
0: Mm-hmm.
1: There's not much room to move.
0: There are not many exceptions. 그냥
1: no, that's
0: 딱
1: right.
0: 해버린다.
1: That's right.
0: 그러면 쌤, 그때 예전에 strict를 얘기를 할 때 strict parents라고 사람한테도 쓸 수 있다고 했는데
1: yes.
0: stringent은 왠지 사람한테 왠지 못 쓸 것 같아요.
1: No, no. okay. We would never say like the parents are stringent.
0: Okay.
1: But usually when we're talking about law, mm-hmm. we're talking about rules, mm-hmm. obligation,
0: right.
1: responsibilities, this is the context that we use it the
0: okay.
1: most.
0: 어떤 규율이라든가 mm-hmm. 이런 개념 같은 거에는 쓸 수 있는데 사람한테는 좀 어색하다.
1: Yeah.
0: So stringent obligations라고 하면 진짜 엄격한 의무, 뭐 엄중한 준수 의무를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더 subject가 되었다?
1: Yeah.
0: 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1: So I want our listeners to think about kings like a monarchy. Like a king and its subjects.
0: Right.
1: Okay. And that's a noun. And the subjects are under the rule of the king.
0: Okay.
1: But here, so basically anything here as a verb,
0: right, right.
1: be subject to, mm-hmm. means that you're kind of under the control of something.
0: 아, 그 뒤에 뭐가 나오든 아무튼 그것에 yeah. 컨트롤을 받는다.
1: Yes.
0: 뭔가
1: yes.
0: 그거에 적용을 받는다.
1: Right.
0: 아, okay.
1: Of course, it's not a king, mm-hmm. but in this case, subject to more stringent obligations. And mm-hmm. we just talked about that. So you could be subject to certain taxes.
0: Mm-hmm.
1: You can be subject to fines.
0: Right.
1: This is how this expression is used very often.
0: 별로 뒤에 나오는 게 좋은 건 아니네요.
1: Usually not.
0: 뭔가
1: usually not.
0: 벌금이라든가
1: yeah.
0: 이렇게 엄격한 의무라든가 mm-hmm. 뭐 이런 거에 대한 subject가 된다라는 것은 그것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혹은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1: yeah.
0: 뜻이고요. 진짜 여러분들 뭐 a subject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Be subjected to a fine of up to 얼마. 이러면 최대 얼마의 그 벌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Sam, let's go back. When you were in the States,
0: uh-huh.
1: you heard a lot of commercials.
0: Yes.
1: And usually you have a commercial.
0: Uh-huh.
1: And then at the end, they have these sort of like really fast kind of little thing.
0: Uh-huh.
1: How shall I say? A little tag at the a tagline at the end,
0: like in small
1: and it goes,
0: fonts,
1: yeah,
0: right?
1: little fonts, right? Like legal terms,
0: yeah.
1: And it's blah, blah, blah, blah, blah. They speak really fast.
0: Uh-huh.
1: And one of the things that you always hear is subject to changes.
0: Oh,
1: subject to changes.
0: 이게 제일 함정이죠. 광고하고 마지막에 진짜 작은 글씨체로 의무 이런 거 표기를 하다가 그리고 이 지금 조건은. Subject to changes. 이렇게
1: almost,
0: 하면 바뀔 수 있음.
1: Yeah, almost always.
0: 변경에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Alright, so be subject to something 하는 것은 뭔가에 적용을 받거나 대상이 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엄격한 의무를 받을 그런 가능성이 있다,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목표가 있을 거예요. So aimed at mitigating risks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리스크들을 mitigate 시킨다는 게 뭘까요?
1: So mitigate, M-I-T-I-G-A-T-E, mm-hmm. means to kind of reduce the seriousness, make something less severe.
0: Okay.
1: So you can reduce, like mitigate risks, mitigate damage.
0: Mm-hmm.
1: You can mitigate consequences.
0: Okay.
1: Obviously, you're kind

0: kind of reducing bad things.
1: Right.
0: Right?
1: And 뭐 여기서 뭐 illegal content가 yeah. 막 퍼지는 거라든가 mm-hmm. 뭐 미성년자의 안전을 뭐 위협하는 거 이런 거를 줄이는 거
0: yeah.
1: 그런 거를 하려고 이게 하는 거잖아요.
0: That's right.
1: Oh, okay. So mitigate 왠지 어려운 동사이긴 하지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alleviate, 뭐 ease, relief 이런 식으로 lower mm-hmm. 결국 완화시킨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0: Yes.
1: 그게 목표이다.
0: That's right.
1: Okay.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The EU has classified ChatGPT as a very large online search engine under its Digital Services Act. As a result, ChatGPT will now be subject to more stringent obligations aimed at mitigating risks such as the spread of illegal content and threats to the safety of minors.
1: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Here's Mimi Webb with Good Without.

0: EBS FM Evening Special,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The Korea Forest Service is leaving no stone unturned to ensure a stable supply of chestnuts and jujubes, the quintessential forest products of Chuseok, in the run-up to the holiday. It plans to supply 2,300 tons of chestnuts and 180 tons of jujubes.
0: 산림청이 추석을 앞두고 대표 임산물인 밤과 대추의 수급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추석 전까지 밤 2,300톤과 대추 180톤을 각각 공급할 계획입니다. 2026영님이요. 대추 발음이 주주배인 줄 알았는데 주주비였네요. 크쌤에게 배워요.
1: Oh,
0: 아, 주주배도 약간
1: well,
0: 귀여운데요?
1: That was close. Right. I actually think 주주배 is very cute. Yeah. 예,
0: 주주비도 있고 주줍도 있고 공식적인 발음은 뭐 한 두 개 정도가 됩니다. 근데 주주배도 세 번째로 하나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1: I think not bad.
0: Not bad,
1: why
0: right?
1: Not? It's kind

0: have a French jujube?
1: 아, jujube. Okay. 자, 9월 24일 목요일부터 추석 연휴입니다. 이 산림청이 이 추석을 대비해서 추석 연휴 전날인 9월 23일까지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그중에서도 밤 대추 등 임산물은 평시에 9배 수준의 물량을 공급한다고 하네요.
0: Yeah. Right. So, Napa cabbage and radishes will increase by 1.9 times. Mm-hmm. And then apples and pears more than triple.
1: Right.
0: And then egg supplies will also be increased to 2.4 times.
1: 아.
0: So everything is, you know, available.
1: 아니, 왜냐면 가족들이 모이고 음식도 음식이고 뭐 제사를 지내는 집도 있을 거고
0: yeah.
1: 또 과일이 빠지면 안 되거든요.
0: Oh, of course.
1: 그러다 보니까 쌤은 어떠세요? 그 댁에서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뭐 하고 그러시나요?
0: Well, I mean, you know, we do the typical 추석 food, you know. I mean, I love the chons.
1: Oh, I do.
0: You need the eggs, you know, for the chons, because, you know, you need like 12 eggs.
1: Yeah.
0: Yeah.
1: Right.
0: Yeah.
1: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약간 프리스타일이에요.
0: 그래서
1: 프리스타일에서 저희 삼촌이 결정을 하십니다.
0: Oh, really?
1: 올해는 지금 누구누구가 뭐 아프고 뭐 기타 등등해서 왔다 갔다 하기는 해요.
0: Oh, really?
1: 아무튼 그래도 뭔가 모인다는 거, 그 뭔가 음식을 먹는다는 거, 얘기한다는 거 너무 좋거든요.
0: It's good family time.
1: 네. Mm-hmm. 자, 그럼 뉴스 속 표현 볼게요.
0: The Korea Forest Service is leaving no stone unturned to ensure a stable supply of chestnuts and jujubes, the quintessential forest products of Chuseok in the run-up to the holiday.
1: 산림청이 추석을 앞두고 대표 임산물인 밤과 대추의 수급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The Korea Forest Service가요. 갑자기 stone이 나오면서 is leaving no stone unturned 라고 합니다. 이거 그냥 머릿속으로 해석을 하면 돌을 unturned 된 상태, 그러니까 뒤집지 않은 상태로 두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0: Yeah.
1: 갑자기 무슨 말일까요?
0: This is a great idiom. So if you leave no stone unturned,
1: right.
0: means whatever it is that you're doing, you are doing everything possible.
1: 아.
0: So if there are all these stones, you are looking and checking everything.
1: 다 뒤집어보는
0: 거야. 다. Everything.
1: 어디 숨어 있는 거 아니야?
0: Yeah, that's right. So the idea is that you are putting all your effort, you're doing the best everything that you can do to make something possible.
1: 아, 그러니까 unturned 있다는 거는 뒤집혀 있지 않은 돌인 거잖아요. 그 상태로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0: 없어요.
1: 너도 확인해 봐야 돼.
0: Yeah, that's right.
1: 너도 확인해 봐야 돼. 라고 해서 leave no stone unturned라고 하는 건 모든 수단을 다 쓰고 총력을 기울인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do whatever it takes to right?
0: Yeah, do whatever it takes, make it possible.
1: 다 하는 거예요.
0: Everything.
1: 완전 노력하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는 표현입니다.
0: Yeah.
1: 자,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to ensure a stable supply of chestnuts and jujubes and jujubes.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게 확실히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 잠깐 멘션을 했지만 이 대추라고 하는 거는 jujube이라고도 공식적으로 발음도 하고 jujube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굉장히 특이한 게 하나 나왔어요. 지금 이 대추하고 밤 같은 거는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추석에.
0: Absolutely
1: 없으면
0: necessary.
1: 안 됩니다. 그래서
0: yeah.
1: quintessential forest products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이 안에 essentially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0: That's right.
1: Right.
0: You see that word essential? The front part is Q-U-I-N,
1: right.
0: T, and then essential, quintessential.
1: Right. Quintessential.
0: It's one word. It's almost as if it's essential.
1: Mm-hmm.
0: Okay. What this means, it is the typical or perfect example.
1: Mm-hmm.
0: It's almost like without this, there can be no 추석.
1: Without Kusam, there can be no evening special.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0: To evening special. Thank you so much.
1: 그렇게 보면 될까요?
0: Okay. 그러니까, yeah. So it doesn't mean we're not focusing on the word essential, but to help you memorize, it can kind of help you. The typical
1: 맞아.
0: Perfect example. Like it needs to be there.
1: Essential 하다는 게 진짜 꼭 있어야 되는 거니까
0: uh-huh.
1: 그 앞에 뭔가 스페셜한 게 들어간 거야. 뭐
0: yeah.
1: 이렇게 얘기를 해서 quintessential 하면은 뭔가 이거 하면 딱 떠오르는 뭔가 대표적인 전형적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0: New York pizza. Quintessential.
1: Oh yeah.
0: Okay.
1: Uh-huh.
0: Right.
1: Uh-huh.
0: And the American dream.
1: Right.
0: When we think of the American dream, people like a

0: house, yeah. white fence.
1: Uh-huh.
0: Right, quintessential.
1: Quintessential.
0: Yeah. So these things that kind of almost like uh-huh. symbolic.
1: 그럼 quintessential radio program of EBS는 뭐가 있을까요? It's evening special.
0: Evening special.
1: Okay, so quintessential이라고 하면 뭔가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이거 하면 딱 떠오르는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So 이런 것들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 그것을 하려고 모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언제 하냐면 다 늦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The holiday 전에는 확실하게 해야 될 거잖아요. Mm-hmm. 여기 보면 in the run-up to the holiday라고 돼 yep. 있습니다.
0: In the run-up just simply means like before a major event, mm-hmm. meaning leading up to that event.
1: 오케이, 그쪽으로 yep. 달려가는 건가요?
0: Yeah, that's right. Mm-hmm.
1: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려울 필요가 없는 거네요. Ahead of something, well, right before something, well, prior to something. Mm-hmm. 결국에는 전에다라는 yeah. 느낌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쌤 어떨까요? 약간 바로 앞에 있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강할까요? 아니면 뭐 한참 남았다라는 느낌일까요?
0: It, well, I feel like somewhere in between because uh-huh. it is kind of building up to it. It
1: okay.
0: is a bit leading up to it. So uh-huh. it's not like right before, like mm-hmm. this weekend is Chuseok. Mm-hmm. That's a little bit, you know.
1: Okay.
0: But we've got kind of a month, maybe a couple weeks uh-huh. in the run-up to the holiday.
1: 그래도 어느 정도는 미리미리 준비해볼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을
0: yeah.
1: 때. 아, okay. So 여러분들, in the run-up to, 정말 달려가듯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벤트를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 행사를 넣게 되면 뭔가를 앞두고 뭐뭐에 이르는 기간에 뭐뭐 전에 정도로 mm-hmm.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0: It plans to supply 2,300 tons of chestnuts and 180 tons of jujubes.
1: 추석 전까지 밤 2,300톤과 대추 180톤을 각각 공급할 계획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뭔가 ton이 나오면 몇 톤이잖아. 엄청 많은 겁니다. 그렇죠? 자,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The Korea Forest Service is leaving no stone unturned to ensure a stable supply of chestnuts and jujubes, the quintessential forest products of Chuseok in the run-up to the holiday. It plans to supply 2,300 tons of chestnuts and 180 tons of jujubes.
1: 자, 다음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0: A whiskey cask bought by a British man for about 240,000 won in 1971 has gone up for sale after being forgotten for more than half a century. Still in pristine condition after 57 years, the rare whiskey is expected to fetch around 500 million won.
1: 영국의 한 남성이 1971년 약 24만 원에 구입한 뒤 반세기 넘게 잊고 지낸 위스키 통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57년이 지나도록 최상의 상태를 유지한 이 휘기 위스키는 약 5억 원에 팔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 현재 영국 서리주에 살고 있는 81세 앵거스 커 씨는요, 1971년에 당시 130파운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아까 약 24만 원 정도 주고서 이 위스키 원액을 숙성하는 나무 통인 이 캐스크라고 하는 걸 구입을 했는데요. 이제 원래는 이제 자녀들의 이제 학비 마련하고 이런 투자 목적이 있었겠죠. 근데 그걸 만든 업체가 파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끊긴 거예요. 그래서 내 캐스크 어디 갔지? 이렇게 된 상황이고 이제 거의 포기한 수준이 돼 있었는데 한참 후에 이 한 보관업체에서 캐스크 보관료를 내세요. 보관하고 있잖아요. 한 걸 딱 연락받으면서 있었구나. 그때까지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된 거라고 하네요.
0: What 네. a profit.
1: I know.
0: What a profit.
1: like, 수익률이.
0: I mean, come on.
1: Right.
0: You know, maybe we need to all just buy a casket of whiskey
1: right.
0: and wait for 60 years.
1: 60년. 근데 60년 오랜 기간이지만요. 지금 생각해보면 거의 2,000배 수익률이에요.
0: What? This is incredible.
1: 괜찮지 않습니까?
0: Absolutely.
1: Right.
0: So, yeah, he got it in 1971 and it's been 57 years. Mm-hmm. It was filled. The whiskey was actually filled in 1969 mm-hmm. and they tasted it and they said it was absolutely fantastic. Fantastic.
1: 와, 이게 거기 그냥 놔둔 게 오히려 도움이 됐네요. 그러니까 yeah. 위스키 원액이 채워져 있었던 거죠, 그냥. Mm-hmm. 근데 숙성이 자동으로 됐네요. 맛봤는데. 이거 대박. 와, 좋습니다. 자, 어떤 표현들이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0: A whiskey cask bought by a British man for about 240,000 won in 1971 has gone up for sale after being forgotten for more than half a century.
1: 영국의 한 남성이 1971년 약 24만 원에 구입한 뒤 반세기 넘게 잊고 지낸 위스키통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자, 지금 그 24만 원에 처음에는 이제 샀어요. 근데 이거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결국엔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Right? So it has gone up for sale 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왠지 할인은 아닐 것 같아요. 그 세일 아닐 것 같아요.
0: No, 그렇죠? that's right. It's for sale. And also very important, if the preposition for is there, for sale, it means that you can buy it. Now, it goes up for sale, it means it is available to buy.
1: 누가 거기에 마켓에 올려놨네요.
0: Yes.
1: 사세요.
0: Yeah.
1: 그러면서.
0: Go up for sale.
1: Go up for sale.
0: Yeah.
1: So if something is already for sale 이라는 얘기는 이미 한참 팔고 있는 거고요.
0: That's it.
1: 상태를 강조하는데 이제 go up for sale 하면 딱 올라가는 느낌이라고 보면 될까요?
0: Exactly. So there is a feeling that like, you know, a phone, the latest, you know, version. Everybody wants it, but it's not available right now.
1: Right.
0: It's up for sale or go up for sale, you know, December 2027.
1: 그쵸, 날짜가 나오죠.
0: Yeah, that's right. So it feels like there's something coming. It's there. It's but not available to buy.
1: Okay. So 아직은 한참 팔고 있는 건 아닌데 이제 딱 올라간다.
0: Yeah.
1: 이런 느낌. So go up for sale. 매물로 나오다, 판매에 들어가다. 결국에는 판매에 들어가는 시점을 딱 동작을 강조하는 표현이 되겠고요. And again, be 동사를 대신 써서 be up for sale. 이건 이미 한참 판매 중인 겁니다. 그래서 미국 영화에 보잖아요. 100% 보게 되는 게 뭐냐면 집들이 막 있잖아요. 양쪽에. 전형적인 미국의 그런 스트릿이 있으면 집들이 막 있으면 꼭 어느 집에 이렇게
0: for sale
1: 하고 부동산에서 일하시는 분이 꼭 이러고 있잖아요.
0: yeah,
1: 뭔지
0: right.
1: 아시죠? 연락 주세요 하면서.
0: Right. So the so again, go up for sale and be for sale.
1: Okay.
0: Okay.
1: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0: Still in pristine condition after 57 years, the rare whiskey is expected to fetch around 500 million won.
1: 57년이 지나도록 최상의 상태를 유지한 이 희귀 위스키는 약 5억 원에 팔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고 했어요. 57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컨디션이 pristine condition에 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좋은 상태가 당연히 될 것 같은데요. 이 컨텍스트상.
0: Okay.
1: Right?
0: So, if something is in pristine condition, it means that it is very in excellent condition. The idea of the word pristine means it's perfectly clean, it's spotless, and we can also use this word with nature.
1: Right.
0: Like pristine water. You know, it's just like so clean you can see your feet.
1: 아주 좋은 거네요. 결국에는 그냥.
0: That's right. So pristine. So we talked about the expression mint condition.
1: Right.
0: Very similar. However, pristine can be used in a more general, broader context.
1: Okay.
0: And mint condition is usually for used items,
1: okay.
0: like, you know, things that are like collectibles,
1: okay.
0: you know, cars and cards.
1: 항상
0: 써
1: 있어요, 중고마켓에. Still in mint condition.
0: That's right. 그래서. But they don't say pristine. Usually they could, but usually the word is mint in that context.
1: Okay. 그러면 그러니까 mint하고 둘 다 pristine이라고 하는 거 컨디션이랑 섞으면 둘 다 결국에는 굉장히 좋은 상태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음식에는 pristine을 써도 뭔가 어울릴 것 같은데 이렇게 음료나 왠지 음료가 mint condition이라고 하면 좀 어색하기도 하죠, 그렇죠?
0: That's right.
1: So, mint는 저는 약간 그런 음식이랑은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왕이면 앞에 in까지 같이 가서 in 뭐뭐뭐 condition이라고 하면 아주 좋은 상태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the rare whiskey is, 위스키 하니까 계속 쌤 강아지 위스키가 떠오르네요.
0: Oh, that's right.
1: That's 쌤의 right. 강아지 이름이 위스키거든요.
0: Whiskey, yeah.
1: So, is expected to fetch 잠깐만요. 이것만 보면 강아지들도 fetch 한다는 거, go fetch 하면 가서 저기 뭐야, 그 뼈 같은 거, 뭐 던진 거, 공 같은 거 가져와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그런 뜻은 당연히 아니겠고요.
0: So fetch for all the people who have dogs, you know, they love to fetch.
1: Right.
0: You know, throw that ball, fetch, go get something and bring it back. We can also say this like, could you fetch me a glass of water?
1: Right.
0: Could you go get me some water? It's another way of saying that. In this specific context, it means simply to sell for a certain price.
1: Oh.
0: So oftentimes like auctions, big things on sale, for sale, it fetches a certain price. And you do feel like it's going to be a lot.

0: 그러니까 fetch 뒤에 뭔가 amount가 나오면 그만큼을 번다. 그 가격이 그 정도 된다. Yeah. 생각하면 진짜 이걸 올려놨더니 그 물건이 그 돈을 fetch 해온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 여러분들이 go fetch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아. 이제 반려견이 있는 분들은 go fetch 하면 가서 가져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고요. Yeah. 근데 이게 굉장히 좀 너무 신기하네요. Whiskey is expected to fetch 이러니까 왠지 쌤의 강아지가 막 떠오르면서
1: you, Whiskey is like, let me tell you, Whiskey is not in pristine condition. He's like oh, all no. hairy and he loves to fetch. Uh-huh. I, you know,
0: 딱 맞네요,
1: it's right here.
0: Okay, so fetch는 원래 뭐 가서 가져오다인데요. 여기서는 어떤 가격에 팔리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A whiskey cask bought by a British man for about 240,000 won in 1971 has gone up for sale after being forgotten for more than half a century. Still in pristine condition after 57 years, the rare whiskey is expected to fetch around 500 million won.
0: 네, 여기서 세 번째 뉴스에 관한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자, 방금 57년산 위스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 위스키가 오크통에서 오래 숙성되는 동안 자연스럽게 증발해서 줄어드는 양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영어 표현은 무엇일까요?
1: I mean, even native speakers might not know this.
0: 이거는 그냥 개수를 해야 되는 수준이에요.
1: Yeah, she said, okay, number one, angels share. Number two, demons drink. Number three, fairies breath.
0: 와,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위스키가 오크통에서 오래 숙성되는 동안 자연스럽게 증발을 해서 줄어드는 양을 가리키는 영어 표현은 무엇일까요?
1: Angels share, demons drink, fairies breath.
0: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 보내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1: Here's LSD singing Thunder Clouds.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vening Special, Evening Headlines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위스키가 오크통에서 오래 숙성되는 동안 자연스럽게 증발해서 줄어드는 양을 가리키는 영어 표현입니다.
2: All right, the answer is number one, angel's share.
1: Wow.
2: Sam, do you know why it's angel share?
1: Why?
2: I was curious because I didn't know either, but this comes from the fact that like it evaporates
1: yes.
2: and the angels are taking their share of the whiskey.
1: Oh, 가져갈게.
2: That's why it's angel share.
1: This is my share. 그래서 가져가는 거군요. Yeah. 자, 5328님께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2: Congratulations.
1: Right. 6684님이요. 위스키 좋아하는 남편이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천사랑 나눠 마신다나요? 핑계는? 하셨습니다.
2: Yeah, that's right.
1: 핑계는이 최고네요. Okay, 자 마지막 뉴스 만나보시죠.
2: Simple drawing lines or shapes on paper may assuage stress. Experts say even 5 to 10, 20 minutes of drawing a day can help people decompress and put their worries on the back burner.
1: 종이에 단순히 선이나 도형을 그리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루 5분에서 20분 정도의 짧은 그림 그리기만으로도 긴장에서 벗어나고 걱정을 잠시 미뤄두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한 메디컬 센터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 복잡한 생각으로 머리가 지끈거리고 막 스트레스로 두통약이 필요할 때 이 종이 한 장 그리고 연필 한 자루가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엄청 근사한 그림일 필요도 없어요. 무슨 화가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손을 막 움직이면서 선하고 모양 이런 거에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좀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네요.
2: Right. That makes sense. You know, Sam, you know what I do is I write. But I'm not writing okay. like a poem or yes. like a book. But I just write letters.
1: And 저 지금 소름 돋았어요.
2: Really?
1: 제가
2: I mean,
1: 그래요.
2: If you look at my script, it is full of writing.
1: Yes. It's,
2: I love you, I love you, I
1: right,
2: love you.
1: Right,
2: I
1: right.
2: say that, oh, whiskey, whiskey, whiskey. Mm-hmm. I just write it and write it and write it and write it. So this is something I do all the time.
1: 그래서 진짜, I guess it really does help, huh?
2: It does help. Wow. It just kind of, and when you do it, the idea is that it kind of calms down the
1: right.
2: nervous system, it lowers your heart rate,
1: mm-hmm.
2: and eases muscle tension.
1: Right.
2: So when you're stressed, sometimes you just need to like, need to zone out
1: yes, yes.
2: and do something.
1: 아니, 그러니까 심박수 이렇게 글을 뭔가를 이렇게 그리거나 우리 doodle 한다고 하잖아요.
2: Doodle,
1: 낙서를
2: yeah.
1: 이제 하게 되면 심박수하고 근육 긴장을 낮추는데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키캡이라고 해서 뭔가 불안하면 누르기도 하고 이렇게
2: oh,
1: 하는데
2: yes, yes.
1: 뭔가 펜을 그랬을 때 옆에서 펜을 선물하면 어떨까? 글을 써봐 이러면서.
2: Please, 네. if you want to send me a gift. I am obsessed with pens. Sam, at home, I have a whole box of pens.
1: Wow.
2: You know, every day I carry like different pens. It's my uh-huh. joy.
1: 제가 나중에 펜을 하나 선물해드려야겠네요. 알겠습니다. Okay. 느낌 왔어요.
2: All right.
1: 네,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2: Simply drawing lines or shapes on paper may help assuage stress.
1: 종이에 단순히 선이나 도형을 그리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 뭐 말 그대로 뭐 글을 쓰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 것 자체가 스트레스를 완화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아마 기대하기를 뭔가 스트레스를 완화한다? Relieve가 나오겠군. 아까 얘기했었던 뭔가 ease가 나오겠군 했는데 굉장히 특이한 게 나왔습니다. Assuage라는 게 나왔어요.
2: This is not a word that we commonly use in everyday conversation, but you will see it from time to time. Assuage.
1: Right.
2: Assuage. So assuage is to calm things down, to ease something, especially, Sam, emotional anxiety, discomfort.
1: Okay.
2: So, for example, stress, assuage, fear, anxiety.

0: concerns.
1: 아.
0: These are the things that you are calming down.
1: 결국에는 정신적으로 좀 정신적으로 안 좋은 것을 누그러뜨리는데 쓰이는 것이 assuage가 될 수가 있겠네요.
0: Exactly.
1: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나 좀 단어 좀 알지. 라고 생각했을 때 아, 나 ease, more relief, alleviate 또 좀 알지 했을 때 요거를 알아둬야겠네요.
0: I mean, if you use this word properly, we call this in English a 25 cents word.
1: 아, 진짜로.
0: Really?
1: 이건 돈이 돼, 심지어요.
0: You know, like SAT, right. SAT, the American SAT, this is an SAT word.
1: 아, 이거 100%입니다, 이거는. Yeah. Okay, so assuage stress라고 하는 거, 스트레스를 완화하다, 누그러뜨리다가 될 수 있겠고요. 연결해 볼게요.
0: Experts say even 5 to 20 minutes of drawing a day can help people decompress and put their worries on the back burner.
1: 전문가들은 하루 5분에서 20분 정도의 짧은 그림 그리기만으로도 긴장에서 벗어나고 걱정을 잠시 미뤄두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할 필요도 없는 거네요. Mm-hmm. 5 to 20 minutes, right? 근데 이게 사람들이 decompress 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고 일단은 나왔어요. 그렇죠? Mm-hmm. 뭔가 decompress. 우리가 compressed files 같은 거 보면 압축 파일이 있잖아요. Mm-hmm. 근데 여기서는 앞에 DE가 달려 있습니다.
0: So unlike the word assuage, this is not a word that we use often in everyday conversation. But this word decompress is a very common everyday expression. Kind of fancy, but what this means is that it was compressed, very tight, squeezed in. And if you decompress, you're releasing the pressure and the tension. So the way we use this expression means relax, meaning after a hard, like you had a stressful day, and you're decompressing at home.
1: It's like, I just want to kick back and,
0: do nothing. So there is that idea that you had this built-up tension in the day and built-up stress, and then you come home and you decompress.
1: 아, 이게 약간 우리가 스프링 같은 거네요, 그렇죠? 스트레스 받고 하면 스프링이 완전히 컴프레스가 됐다가 뿅 하면서 디컴프레스가 된다는 거는 결국에는 긴장을 풀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뭐 unwind, 무슨 뭐 you know, kick back and relax,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0: Right.
1: 그리고 또 하나가 있네요. Put their worries on the back burner 하게끔 도와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우리 어디 놀러 갈 때 버너가 필요하잖아요.
0: Yeah.
1: 그렇죠? 그 버너가 그 버너인가요?
0: Okay. Well, here's the thing. Well, very similar. But when we take that portable burner, it's only one.
1: Yes.
0: But at home, when we have a stove, we have two or three.
1: Yes.
0: Right? And so traditionally in America, there's like four. So usually the ones on the back burner when you're cooking is not so important.
1: Right.
0: The most priority like is the front.
1: Yes.
0: Main cooking.
1: 빨리 아침에 그 프라이드 에그 하려 그러면 뒤에 거 안 쓰죠.
0: No.
1: 보통 앞에 작은 게 있으니까 빨리.
0: That's right. Okay. So put something on the back burner means to delay a task because it's not important right now. It means to not make something a priority. This is not a priority right now.
1: Okay. So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흔히 뭐 가스레인지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우리가 스토브 같은 게 있으면 화구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보통 앞에 거 제일 중요한 거 빨리 할 거 앞에 쓰는 거니까 우선순위가 앞에 있는 것이 제일 올라가네요.
0: That's right.
1: 그 뒤에 있는 거는 아 이건 나중에 뭐 중요하지 않아.
0: Slowly. Oh, that can cook a little bit slower. Put it back there.
1: Okay. 그래서 put something on the back burner. 뒤에 화구에 놓는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낮춘다 아니면 잠시 뒤로 밀어둔다라는 것인데 여기서는 그들이 걱정하는 거 사람들이 걱정하는 their worries를 back burners에다가 놓는다 burner에다 놓는다는 거는 나 지금 걱정할 필요 없어.
0: Yeah.
1: 걱정 미뤄두자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Mm-hmm. 오, 나이스. 자,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Simply drawing lines or shapes on paper assuage stress. Experts say even 5 to 20 minutes of drawing a day can help people decompress and put their worries on the back burner.
1: 네, 이렇게 이브닝 헤드라인스 모두 만나봤는데요. 자, 오늘 함께한 헤드라인은 이브닝 스페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표현들 가볍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e subject to something 하는 것은 뭔가에 적용을 받거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0: All employees are subject to the new safety rules.
1: 모든 직원은 새로운 안전 규정에 적용을 받아요라고 했습니다. 자, mitigate 한다는

0: 것은 뭔가를 완화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 risks를 그렇게 하는 것은 위험을 완화하다, 줄이다 되겠죠?
1: Regular backups can help mitigate the risks of data loss.
0: 네, 정기적인 백업은 데이터 손실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라고 했고요.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Leave no stone unturned. 모든 수단을 다 쓰다, 총력을 기울이다.
1: We left no stone unturned to find the missing document.
0: 네, 우리는 잃어버린 문서를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어요. 가 될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가 매물로 나오는 것은 go up for sale 이 되겠습니다.
1: Mm-hmm. Their house went up for sale last week.
0: 그들의 집은 지난주에 매물로 나왔어요. 여기까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ll right,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New York Times 기사로 Deep Dive Daily 함께 하겠습니다. 자, 어떤 곡 듣고 올까요?
1: Well, Matthew Cuss and Aloe Black is going to wrap up part one with the song Never Growing Up.
0: All right, stick around. 2부에서 저희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Stay tuned.

0: 아이를 잘 키우면서 내 일도 잘 해내는 것. 모든 엄마의 바람일 텐데요. 이게 말처럼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엔 이런 워킹맘들을 위한 기관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더스 헬로워크라는 이름으로 도쿄, 오사카, 삿포로 등 수십 개 도시에 설치돼 있는데요. 일을 구하는 엄마들에게 육아와 병행하기 좋은 일자리를 맞춤으로 소개, 주선해준다고 합니다. 더불어 지역 어린이집 현황 같은 보육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요. 무엇보다 아이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특별한 점인데요. 원하는 시간에 방문할 수 있고 상담을 받는 동안 아이를 돌봄 교사에게 맡길 수 있다니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어디서든 출산과 육아로 엄마의 시간이 멈추지 않게 돕는 것. 함께 더 밝은 내일로 나아가는 비결입니다. EBS 저출생 캠페인. 지금까지 박슬기였습니다.
1: Mayu,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2: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1: 15 minutes? I'm getting...

0: over here.
1: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0: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1: 오, 신기하네요.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0: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1: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0: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1: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r window to the world. Evening special.

0: EBS FM 이브닝 스페셜 2부 시작됐습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2부는 Deep Dive Daily, 매일 하나의 뉴욕타임스 기사를 깊이 있게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요.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15년 만에 다시 만난 어린 시절 친구의 정체. 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우선 오늘의 미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어 문장을 듣고 어떤 뜻인지 해석해 주세요.
1: How did you two strike up a friendship? How did you two strike up a friendship?
0: 당신 둘은 friendship을 어떻게 strike up 했느냐 뭐 이런 거네요.
1: Yeah.
0: 자, 뭐 힌트 못 드리겠습니다. 오늘
1: 네,
0: 못 드리고요. 끝까지 우리 이브닝 스페셜 들어주시면은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세요. 토익 스피킹 정기 시험 응시권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2: Deep Dive Daily.
0: 오늘 기사 제목은요.
1: Everything looked like me. Adopted childhood friends discover their sisters.
0: 한글 제목은 모든 게 나와 닮았어요. 어린 시절 입양 친구, 알고 보니 친자매 정도로 바꿀 수 있겠죠. 자, 오늘도 이 이야기의 일부를 발췌해서 네 개의 파트로 들어볼 텐데요. 자, 올 봄 어느 날 저녁. 미나 겔팅크는 어린 시절 친구에게서 뜻밖의 메시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나 기억해? 15년 만에 연락해온 친구 미날 타이센이었는데요. 타이센은 가족의 뿌리를 찾아주는 한 웹사이트에 화면을 캡처해 보내면서 겔팅크도 같은 알림을 받았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파트 들어볼게요.
1: With shaking hands, she reinstalled it and promptly received the same notification as Tyson. There it was, a DNA match. Gelting and Tyson had the same parents. I burst into tears, Gelting said in a phone interview. Gelting, 43, and Tyson, 44, had first met as teenagers during an organized weekend for adopted children. They instantly struck up a friendship.
0: 떨리는 손으로 앱을 다시 설치하자 곧바로 타이센이 받은 것과 똑같은 알림이 떴습니다.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였습니다. 겔팅크와 타이센은 부모가 같은 친자매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눈물이 터졌어요. 겔팅크는 전화 인터뷰에서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43세의 겔팅크와 44세의 타이센은 10대 시절 입양아들을 위해 마련된 주말 행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인도에서 이제 태어나서 1980년대 네덜란드 가정에 입양된

벨트윙크는요, 2017년에 그 가족을 찾아주는 웹사이트에서 DNA 샘플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도록 이 일치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냥 몇 달 전에 아예 앱을 삭제한 상태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보고서 진짜 소름이

0: who were separated and adopted mm-hmm. to different countries. And then they found each other, mm-hmm. like they were doing YouTube.
1: Right.
0: And a friend said, oh, like I saw you on YouTube, but that's like weird. And that's how they found each other. They were the same. True story.
2: Wow.
0: It is mm-hmm. incredible. So when I saw this, mm-hmm. the New York Times article today, I thought, oh, these things, they do happen.
2: 와, 이거는 진짜 어떻게 뭐 말로 형용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Right. 자, 표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With shaking hands, she reinstalled it and promptly received the same notification as Tyson. There it was, a DNA match.
2: 떨리는 손으로 앱을 다시 설치하자 곧바로 타이슨이 받은 것과 똑같은 알림이 떴습니다.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였습니다. 와. 자, 그래서 막 손이 떨리면서 그 앱을 다시 설치를 했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뭔가 타이슨이 받은 the same notification 같은 알림을 받았는데 그냥 received가 아니라 promptly received라고 yeah. 했어요. Mm-hmm.
0: This word prompt is a great word. Mm-hmm. And it's spelled P-R-O-M-P-T. Mm-hmm. And so oftentimes this means quick, without delay.
2: Okay.
0: So a lot of the times people use this in business. Oh, thank you for your prompt response.
2: Yes.
0: Yeah. Ah. Yeah. It's a nice way of saying, oh, you sent it to me really quickly. Mm-hmm. Thank you.
2: 진짜 quick response 같은 그런 느낌. 내가 보냈는데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지체 없이 그냥 바로 보내줬다.
0: 바로. 아. So that's a great way to use it. So here she promptly received it means she received it like really quickly.
2: Like right away.
0: Right away without, oh. yeah.
2: 다시 reinstall 하자마자 띵 하고 바로 뜬 거네요. Mm-hmm. So promptly received something 하면은 뭔가를 곧바로 받았다, 뭐 즉시 받았다. 여기에서는 그 아, 그렇죠. 타이슨이 받은 것과 똑같은 notification 바로 받았습니다. 얼마나 소름이 돋았겠어요.
0: Yeah.
2: A DNA match.
0: There it was, a DNA match.
2: Mm-hmm. 자, 연결해 볼게요.
0: Gelting and Tyson had the same parents. I burst into tears, Gelting said in a phone interview.
2: 겔팅크와 타이슨은 부모가 같은 친자매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눈물이 터졌어요. 겔팅크는 전화 인터뷰에서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눈물이 안 나오는 게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조금 뿅
0: Cry.
2: 나오는 게 아닌 느낌이고 뭔가 강하게 나왔을 것 같은데
0: yeah.
2: 지금 I burst into tears라는 표현을 썼네요.
0: Yeah, there's many different forms of crying.
2: Yeah.
0: It's like, you know,
2: right.
0: or just like tears coming down.
2: Yes.
0: This here is burst into, and you have to focus on the word burst.
2: Burst.
0: It's something exploding.
2: Right.
0: So your tears like, like it's an ugly cry.
2: 만화 보면은 눈 옆에 물 이렇게 거의 나오는 그런 느낌이네요.
0: Yeah. We call this an ugly cry.
2: Ugly cry.
0: Ugly cry. Like, okay. like it's a, right, you're bursting into tears means you're crying suddenly and because you have this kind of emotional response.
2: 그 결국엔 눈물이 터지다네요.
0: 터져.
2: 말 그대로
0: That's right.
2: burst에서 tears로 변했다. 왜냐면 yeah. into 뒤에는 뭔가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burst 터졌는데 눈물이 막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shed tears랑은 좀 다른 느낌이네요.
0: Absolutely.
2: Right.
0: So shedding tears is basically just the tears rolling down your face. And maybe you don't hear the it's just shedding the tears.
2: 이거 아니라 그냥 눈물이 shedding tears. 하지만 burst into tears는
0: But you can
2: 거.
0: also burst into laughter as well.
2: Oh, yeah. Mm-hmm.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Burst into tears는 갑자기 눈물이 터지는 건데 이거 웃는 거에서는 없을까 생각해봤는데 약간 crack up 하는
0: yeah.
2: 거, right?
0: Yeah.
2: 이런 게 빵 웃음이 터지는 거잖아요.
0: Right.
2: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갑작스러운 느낌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0: 빵.
2: 그래서 빵 하고 빵. 눈물이 터졌습니다.
0: Mm-hmm.
2: 자, 연결해서 가볼게요.
0: Gelting, 43, and Tyson, 44, had first met as teenagers during an organized weekend for adopted children. They instantly struck up a friendship.
2: 네. 43세의 겔팅크와 44세의 타이슨은 10대 시절 입양 아들을 위해 마련된 주말 행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렇죠? 두 사람이 지금 알고 지냈던 이유는 어떤 계기가 있었고 지금 그렇죠? Organized weekend 무슨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걸로 만나서 그렇게 많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필 어떻게 둘이 굉장히 친해지는 그런 느낌, right?
0: Yeah.
2: So

0: they instantly struck up a friendship. 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1: Right. I mean, it's understandable. They're both Indian and they're very similar in age. So, yeah, they struck up a friendship. Mm-hmm. Now, to strike up means simply to start or to begin. Mm. And it's not like a slow, like, you know, like gradual right. friendship. It's like instantly.
0: 갑자기.
1: They're like, they're friends.
0: 바로 친구.
1: Yeah.
0: 우리 바로 베프야. 이런 느낌.
1: 바로.
0: okay. So 방금 strike up 한다는 거가 뭔가를 시작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strike up a conversation 이라고 yeah. 얘기를 하면은 대화를 시작한다라는 느낌. Mm-hmm.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initiate a conversation 이나 비슷한 표현인 거잖아요.
1: Now, if you can initiate, you can start it. But the idea, the feeling that you get with strike up, it's like no hesitation, like boom.
0: 바로.
1: Yeah, 바로. It's like, hey, my name's Kristen.
0: Oh, I love you. You're my bestie now. Yeah. 바로.
1: Yeah.
0: Okay, so
1: let's be friends.
0: Oh, so 여기서는 conversation이 아니라 strike up a friendship이라고 얘기를 하면 친분을 맺고 바로 친구가 되다라는 yeah. 뜻이 친해지다도 될 수 있겠네요. 바로
1: sure.
0: 친해지다, 바로 친구가 되다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뭐 어떤 그런 망설임도 없었던 거죠. 그리고 뭐 이거는 문법적이긴 한데 원래 friendship은 그냥 개념 자체에 우정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지만 그럴 때는 어를 쓰지 않지만 여기서 쓰는 것은 굉장히 그들만의 혹은 뭐 특정한 특별한 우정이기 때문에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With shaking hands, she reinstalled it and promptly received the same notification as Tyson. There it was, a DNA match. Gelting and Tyson had the same parents. I burst into tears, Gelting said in a phone interview. Gelting, 43, and Tyson, 44, had first met as teenagers during an organized weekend for adopted children. They instantly struck up a friendship.
0: 네, 노래 듣고 part 2로 넘어갈게요.
1: Here's Bunt with Sure, Don't Miss You.

0: 이브닝 스페셜 2부 딥다이브 데일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기사 제목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1: Everything looked like me. Adopted childhood friends discover their sisters.
0: 주민 대부분이 백인이었던 네덜란드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겔팅크는 늘 내 정체성을 찾고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타이센 역시 그곳에서 100마일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자랐는데요. 두 사람 모두 양 가족과 가까운 사이였고 각각 남자 형제와 함께 성장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파트입니다.
1: Tens of millions of people have taken consumer DNA tests in recent years and allowed their details to be kept on file. Sibling discoveries are not uncommon, but finding a biological family member in an adoptive country and so close to home is extremely rare, experts said.
0: 최근 몇 년 사이 수천만 명이 일반 소비자용 DNA 검사를 받고 자신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했습니다. 이를 통해 형제 자매를 찾는 사례 자체는 드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입양된 나라에서 그것도 가까운 곳에 살고 있던 친가족을 발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 해외 입양인들을 돕는 상담가가 있대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을 따르면 입양인들이 친가족을 찾기 위해서 자신이 출생한 나라를 찾는 경우가 많지만 이 문화 그리고 언어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죠. 아무래도 다른 나라에 가면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입양을 갔다라고 하면 뭐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그 한글을 완전히 좀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2: Oh, yeah.
0: 그러다 보니까 찾으려고 해도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이 시도해보는 것 자체가 그렇죠. Alright, 자 어떤 표현들 나왔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Tens of millions of people have taken consumer DNA tests in recent years and allowed their details to be kept on file.
0: 최근 몇 년 사이 수천만 명이 일반 소비자용 DNA 검사를 받고 자신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런 경우가 많은가 봐요. 일반인이 그냥 신청을 해가지고 DNA 검사를 실제로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고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이거를 우리가 인포를 가지고 있어도 되냐라고 했을 때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and allowed their details to be kept on file 이라고 했네요.
1: Right. So they allow. So they gave permission to keep their personal information
0: right.
1: on the file. So to be kept on file means to be officially stored.
0: Mm-hmm.
1: And the idea is that so that maybe later mm-hmm. it can be used.
0: Okay.
1: So that maybe later it can be checked
0: mm-hmm.
1: and maybe find a match.
0: All right. Mm-hmm. So 뭔가가 파일상 kept data라고 하는 것은 기록으로 보관이 되고 특히나 조금 정식으로 보관한 걸 얘기를 할 때 많이 쓰겠죠, 그렇죠?
1: Yeah, sure. So, I mean, of course, like the police department, you know, may have a lot of information kept on files.
0: Uh-huh.
1: But then maybe some things not kept on files.
0: Right.
1: So, like you see these, you know, I'm making a movie reference
0: yeah,
1: again.
0: Yeah, yeah.
1: But you know, like, oh, do you know more about? Oh, we didn't keep it. It's not on the file.
0: Okay.
1: Right. It's not stored.
0: 인포가 없어요.
1: No. Nope.
0: 기록이 없습니다.
1: Yeah.
0: 여기서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on file인 것 같아요. 그렇죠? Mm-hmm. So 뭐 예를 들어 we have it on file 이런 mm-hmm. 식으로 have를 쓸 수도 있는 거고 결국에 on file 상에 있다는 것은 기록상으로 있는이 될 수가 있겠네요.
1: Yeah.
0: Okay. 자 연결해 볼게요.
1: Sibling discoveries are not uncommon, but finding a biological family member in an adoptive country and so close to home is extremely rare, experts said.
0: 이를 통해 형제 자매를 찾는 사례 자체는 드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입양된 나라에서 그것도 가까운 곳에 살고 있던 친가족을 발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렇죠. 찾아보는 경우는 많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So, sibling discoveries are not uncommon 이라고 했습니다. 자, sibling이라고 하는 것은

0: 가족, 뭐 남매다, 뭐 자매다 이런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를 통틀어서 부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discover 하는 거, 결국에는 sibling discoveries는 형제 자매를 발견하는 일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are not uncommon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헷갈리게 두 번이나 부정하면서 지금
1: it's a double negative.
0: Double negative, not 나오고 un 나오고 했어요. 이거 not uncommon은 common한 겁니까? 아니면 not common한 겁니까? 이거.
1: Okay, we gotta use math.
0: Right.
1: Cancel each other out. Cancel, cancel.
0: 이거 잠깐만요. 수학이 나왔네요.
1: Yeah, that's right.
0: 이거 두 번 나왔으니까 이거 cancel이니까 cancel. 긍정이다.
1: Okay. So, not uncancel, meaning common. So, not uncommon uh-huh. is a way, when you use a double negative, mm-hmm. it is to kind of emphasize the fact. Right. Surprisingly, uh-huh. it is actually kind of common.
0: 꽤 많다.
1: Yeah.
0: 은근히 있다 이런
1: yeah,
0: 느낌이네요.
1: 은근히.
0: 은근히
1: yeah.
0: 있다. Right. okay, so not uncommon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double negative 이중 부정이니까 둘 다 없애버리면 결국에는 common 흔한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랑 뉘앙스가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common은 정말 꽤나 흔하고 많다는 건데 왠지 not uncommon 이렇게 하면 드물지 않다. 은근히 있다.
1: 은근히 있다. That's perfectly said, Sam. That's right. Because anyone can just say, oh, it was just common. No, that's not the point. That's not it. It's not, it doesn't mean that it's all common. But like you said, 은근히 있다.
0: 은근히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Okay. So common 발음할 때는 come on 이게 아니라 강세도 common에서 앞쪽의 강세 co에 줘야겠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보는 거 뭐 찾게 되는 거는 뭐 꽤나 은근히 있는데 but finding a biological family member in an adopted country 특히나 또 so close to home 이런 거는 정말 extremely rare 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멤버 중에서 지금 biological family member 이라는 게 나왔어요.
1: So in a case of adoption, they usually use the word biological.
0: Right.
1: Like you can have your adoptive parents, your mom and dad,
0: right.
1: but your biological mother is someone else. So biological just simply means related by blood.
0: Okay.
1: You know, the person who gave birth to you.
0: Right, right.
1: That's your biological.
0: 정말 생물학적인 뭐 그런 family member, 뭐 부모님, parents 이런 식으로 뭐 mother, father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1: Yeah. Uh-huh. Yeah. So these are the people, they did not raise you, but they gave birth to you.
0: Okay.
1: That's what we mean by biological family member.
0: Okay. So biological family member는 진짜 친가족, 혈연으로, blood로 정말
1: by
0: 이어진
1: blood.
0: 그런 가족 구성원을 얘기를 하고요. 참고로 뭔가 그 양어머니, 예를 들어 말한다면 adoptive mother,
1: yeah.
0: adoptive father, yeah.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겠죠. 어머니, 아버지를
1: That's
0: 얘기를
1: right.
0: 한다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Tens of millions of people have taken consumer DNA tests in recent years and allowed their details to be kept on file. Sibling discoveries are not uncommon, but finding a biological family member in an adoptive country and so close to home is extremely rare, experts said.
0: 네, 오늘의 미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어 문장을 듣고 어떤 뜻인지 해석해 주세요.
1: How did you two strike up a friendship?
0: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영어 문장 듣고 어떤 뜻인지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1: How did you two strike up a friendship?
0: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세요.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드립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1: Let's listen to the brilliant John Batiste with It's Alright.

0: EBS FM Evening Special 2부 Deep Dive Daily. Everything looked like me. Adopted childhood friends discover their sisters.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외 입양인들을 지원하는 네덜란드 기관 INEA의 연구 정책 담당자 멜리사 하우번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1: A lot of people who were adopted grow up without anyone in their vicinity who looks like them, Haubon said in a phone interview. Recognizing yourself in another person is something surreal and indescribable. Still, she said, such reunions can be laced with a wide range of emotions. It can be a very beautiful thing, but also very intense, Haubon said.
0: 많은 입양인은 주변에 자신과 닮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환경에서 성장합니다. 하우버는 전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만큼 말로 표현하기 힘든 경험입니다. 하지만 이런 재회에는 매우 다양한 감정이 뒤섞일 수 있다고 하우버는 설명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일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감정적으로 매우 벅찬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 그리고 노래 나가는 동안 저희도 그런 얘기를 막 했었어요. 어떤 감정일까? 라고 했는데 진짜 겪어보지 않으면 뭐 생각을 할 수 없는 뭔가인 것 같아요.
1: That's right.
0: 자, 어떤 표현들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A lot of people who were adopted grow up without anyone in their vicinity who looks like them, Haubon said in a phone interview.
0: 많은 입양인은 주변에 자신과 닮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환경에서 성장합니다. 하우버는 전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해외를 가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딱 봐도 뭐 레이스도 다르고 기타 등등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데서 보통 이제 생활을 하게 된다. So a lot of people who were adopted grow up without anyone in their vicinity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Vicinity, 이거 좀 어려운 단어 같이 생겼는데요. 앞에 V로 시작을 합니다.
1: V-I-C-I-N-I-T-Y, in their vicinity. Vicinity means in the general area, meaning usually the surrounding area. Here, in their vicinity means in their area, specifically.
0: Okay.
1: So basically what this is saying is that there isn't anyone who looks like them in their neighborhood or where they live.
0: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활동하는 반경이 있잖아요.
1: Right.
0: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샌문 뭐 일산에서 여기저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정도 vicinity가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많으면 뭐 경기도권이라든가 서울

0: 권이라는 이 정도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나를 닮은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1: Yeah, because a lot of these people who are adopted go to like Denmark, Netherlands. You know, it's predominantly white. Like it's very hard to find an Indian person.
0: 그래서 그만큼 또 운명이었던 것 같네요, 그렇죠?
1: Yes.
0: So in one's vicinity라고 얘기를 하면 주변에 가까이에 뭐 활동 반경 내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1: Recognizing yourself in another person is something surreal and indescribable.
0: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만큼 말로 표현하기 힘든 경험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형용사가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 나왔어요. 그렇죠? Recognizing yourself in another person is something surreal 하고 and indescribable이라고 했습니다. 뭔가 indescribable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describe를 할 수 없다이기 때문에 뭐 뭔가 표현할 수가 없다, 형용할 수 없는이 되겠는데요. 그 앞에 surreal이라는 게 좀 궁금하죠.
1: Yeah. Right. So this is actually a common word that we use. S-U-R-R-E-A-L. You see the word real, but then in it's one word, but it also has S-U-R, surreal. So it's almost as if something is so fantastical, so unbelievable, so strange, almost like dreamlike, that it doesn't seem real. So maybe I was thinking about this, Sam. If Michael Jackson were alive, and you had an opportunity to meet him in person.
0: My goodness.
1: Oh my gosh.
0: Surreal.
1: It would be surreal and indescribable.
0: 어, 그러니까요.
1: It's a good example, right?
0: 아, 진짜 마이클 잭슨이니까 딱 느낌 딱 옵니다.
1: Yeah.
0: 지금 뭔가 현실적 이 꿈 같은 거죠.
1: Is this a dream?
0: 이건 특히나 굉장히 좋은 일에 많이 쓸 것 같아요.
1: Yes.
0: Right?
1: Yes.
0: 그래서 샘이 다른 사람들이 무슨 뭐 로또가 됐다. 라터리가 된 거를 들었는데 실제로 샘이 그거를 겪은 거예요.
1: Yeah.
0: 그걸 보고 잠깐만
1: hold on.
0: Okay. This is surreal.
1: Yeah, it's
0: 꿈 같다.
1: Yeah, it's like reality but it doesn't seem like it's reality.
0: Right. So 이게 굉장히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unreal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단어가 이것도 굉장히 비슷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뭔가 놀랍고 대단하다, 말도 안 된다라고 쓸 수 있는데 unreal 같은 경우에는 좀 안 좋은 뜻으로도 쓸 때가 가끔 있죠. 이건 너무 황당하고 이거는 가짜 같은데라고도 쓸 수 있는데 surreal 하다는 거는 진짜 꿈 같은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대단한 거 쓰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남을 딱 봤는데 내가 보이네? 이것은 진짜 꿈을 꾸는 것인가? 라는 느낌 들 수 있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Still, she said, such reunions can be laced with a wide range of emotions. It can be a very beautiful thing, but also very intense, Halban said.
0: 하지만 이런 재회에는 매우 다양한 감정이 뒤섞일 수 있다고 하우버는 설명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일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감정적으로 매우 벅찬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Reunion, 다시 만나는 거, 재회입니다. 이거는 can be laced with a wide range of emotions. 여러 감정들이 laced 가 될 수가 있다라고 했네요.
1: Right. You know, this word is actually typically used when people mix poison into a drink or like poisonous mushrooms into food to be laced with. Here, it just simply means mixed with. Okay? So, mixed with a wide range of emotions. So, they're feeling many, many, many things.
0: 그러니까 여러 감정을 다 정말 그 느낄 수 있다.
1: Yeah.
0: Mixed emotions를 느낄 수가 있다.
1: Totally.
0: 결국에는 be laced with and be mixed with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lace 자체가 you know, shoelaces처럼 끈을 얘기를 하면서 이런 저런 감정들이 다 이렇게 엮여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A lot of people who were adopted grow up without anyone in their vicinity who looks like them, Halban said in a phone interview. Recognizing yourself in another person is something surreal and indescribable. Still, she said, such reunions can be laced with a wide range of emotions. It can be a very beautiful thing, but also very intense, Halban said.
0: 자, 노래 듣고 올게요.
1: Here's Andra Day with Rise Up.

0: 이브닝 스페셜 딥 다이브 데일리 마스터 유진 앤 크리스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친자매를 찾은 겔팅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지막 파트입니다.
1: For Gelting, finding her sister felt as if a puzzle piece had fallen into place. But she said she also felt a profound loss. A sister is something really wonderful to have, she said. But all that time, she said, they could have been there for each other.
0: 겔팅크에게 친자매를 찾은 것은 마치 퍼즐의 한 조각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상실감도 밀려왔다고 합니다. 자매가 있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에요. 겔팅크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나온 그 시간 동안 서로 곁에서 힘이 되어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이 겔팅크는 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 둘 다 마음속에 그런 외로움이 있었다. 늘 뭔가를 찾고 있었는데 정작 무엇을 찾는지는 모르는

0: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느낌으로 오나 봐요.
1: Oh, sure.
0: Something's missing. But well, I don't know I mean, what it is, right?
1: Well, I mean, and you know, I mean, they're living in a foreign... I mean, they've got loving parents, but something's missing.
0: Yeah.
1: Why do I look different?
0: Right.
1: You know, these questions.
0: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자, 표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For Gelting, finding her sister felt as if a puzzle piece had fallen into place. But she said she also felt a profound loss.
0: 겔팅크에게 친자매를 찾은 것은 마치 퍼즐의 한 조각이 마침내 제 자리를 찾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상실감도 밀려왔다고 합니다. 라고 돼 있는데요. 그렇죠. 퍼즐이라고 하는 게 드디어 플레이스에 떨어져 들어왔다. Fallen into place. 그런 기분이 든 것 같았다. 이거 뭐 진짜가 아니어도 마치 그런 기분이었다. As if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장소에 place에 fall into 한다는 거예요. 들어간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1: Okay, this expression fall into place means that in the end, everything is where they belong. It's almost as if it works out in the right way.
0: Okay.
1: So, like naturally, it arrives at a certain point. So maybe like, you know, you had a really hard, you know, childhood, but when you're an adult, you get married and you have children, you know, things are falling into place. Like to be where they belong.
0: 그러니까 여기서 place는 결국에는 the right place라고 볼 수 있겠네요.
1: Yes, that's a very good point. Okay. It is the right place. It makes sense why this happened.
0: 아, 원래 거기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 place에 안 들어가고 그 puzzle pieces들이 떨어져 있었는데 결국엔 이제 자리를 찾았구나. So fall into place는 딱 맞아 떨어지다, 제자리를 찾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런 거 가끔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 해결이 안 돼요. 근데 뭔가 하나를 했는데 갑자기 things just fell into place.
1: It's so true.
0: 있죠?
1: You know,
0: right?
1: in life, like you cannot control these things.
0: Right.
1: And like it may be why me, but then later, you know, things fall into place.
0: 결국에는 그렇게 또 되니까요. 자, but she said she also felt a profound loss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이제 자리를 찾아가는 거나 내가 찾던 걸 드디어 찾아냈구나라는 기분도 있었지만 상반되는 감정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a profound loss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1: The word profound is a very strong word. It means very deep and powerful. So it is not just like, and here loss can mean like you lose somebody, like someone passes away. It can be that kind of loss.
0: Right, right.
1: But it can also just be like a loss of a part of your life. So when she feels a profound loss, she feels great sadness and grief.
0: Okay. So profound는 가벼운 느낌이 아니네요. 이 profound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deep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Powerful.
0: 심오한, 아주 깊은, 큰 정도의 느낌을 말할 수가 있겠고 여기서 profound loss라고 하는 것은 깊은 상실감, 그런 큰 상실감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왜 친구가 갑자기 평소에 조크만 하던 친구가 아주 멋진 말을 딱 했을 때 Oh, that was profound. That was deep.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1: Okay, yeah, that's right. We use the word profound in that sense. Like, oh, that was a profound thought. That was profound. So it's a big word, but like, wow, that was deep.
0: All right, so deep, profound, 둘 다 뭔가 깊이 있는, 깊은이 되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1: A sister is something really wonderful to have, she said. But all that time, she said, they could have been there for each other.
0: 자매가 있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에요. 겔팅크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나온 그 긴 시간 동안 서로 곁에서 힘이 되어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자, 그렇죠. 물론 좋은 것도 있었지만 But all that time, they could have been there for each other. 뒤에 부분은 사실 they could have been there for each other. 실제로 서로를 위해서 거기 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있지는 못했다. 라는 느낌인데 그 앞부분에 all that time이라는 것은 뭔가 긴 시간 내 느낌이 좀 나오네요.
1: So this is the profound loss. Because all their during their entire lives, during the time that they're growing up, they didn't know each other. They didn't have each other. So that is what it's saying. All that time is the time of their entire lives.
0: Okay. Yeah. 그러니까 서로를 보지 못했던 그 all that time이 되겠네요.
1: Yes.
0: 이 자체가 이미 그 모든 시간 동안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래서 오랜이라는 느낌이 좀 들어갈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at that time이라.

0: 상황은 달라요. At the time은 그냥 단순히 과거에 그 당시에가 right. 되겠고요. 자, 네 번째 파트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For Gelting, finding her sister felt as if a puzzle piece had fallen into place. But she said she also felt a profound loss. A sister is something really wonderful to have, she said. But all that time, she said, they could have been there for each other.
0: 네, 이렇게 오늘의 Deep Dive Daily 모두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의 미션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영어 문장 듣고 뜻을 해석하는 거였죠. 영어 문장은요?
1: How did you two strike up a friendship?
0: 네, 자, 정답은 두 분은 어떻게 친해지게 됐어요? 정도로 해볼 수 있겠네요. 자, TOEIC Speaking 정기시험 응시권은 차은아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1: Oh, congratulations!
0: Alright, 자, 노래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1: Okay, let's listen to Danger Twins with Gotta Be Yourself.

0: 오늘의 Deep Dive Daily 관련해서 하루에 한 문장씩 만나보고 있죠. 우리말 대화 먼저 들어볼까요?어린 시절 친구였던 두 사람이 연락이 끊겼다가 15년 만에 다시 서로를 찾게 됐대.
1: 내가 맞춰볼게. 다시 만나자마자 예전처럼 바로 친해졌다는 얘기지?
0: 아니, 그거보다 더 놀라워. DNA 검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 두 사람이 친자매였던 거지.
1: 세상 참 좁다. 있잖아, 가끔 보면 우리도 좀 닮은 것 같기도 해.
0: 누나? 서울에 어렸을 때 서울...
1: 아니, 나는 전주.
0: 아, 전주예요. 아, 전주셨구나.
1: 전주.
0: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1: 아니야. 누나 아니야.
0: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의 하루 한 문장, 세상 참 좁다 라는 것을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The great expression. What a small world. Yeah, what a small world.
0: What a small world.
1: This expression reminds me of Disneyland.
0: Uh-huh.
1: There's a ride. It's a small world.
0: Oh, okay.
1: It's a world of laughter.

0: Sure, well, yeah.
1: 아니, 왜냐면 우리가 세상이 yeah. 좁다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the world is so small 이라고 할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해도 no. 원어민들 이해하나요?
0: No, but we can say it's a small world. We do actually just say it's a small world.
1: Okay.
0: But if you want more emotion, you say, what a small world.
1: What a small world.
0: Oh, and this expression, what a, like, what a coincidence.
1: Yes.
0: Oh, that's a coincidence. We can use it as a statement that way. But if you say, what a, it makes it a little bit more...
1: 뭔가 감탄하는 느낌이잖아요.
0: Yeah.
1: 어, 우리 사실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0: Yes.
1: What a day.
0: What a day. Again, right? What a small world. What a coincidence.
1: Right, right.
0: We use these expressions a lot to kind of really, you know, emphasize the point that it is indeed a very small world.
1: 결국에는 진짜 세상이 참 좁고 우연히 누군가를 만났을 때 우리가 쓰는 것처럼 그대로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0: Yeah,
1: right.
0: That's right.
1: 자, 추가적으로 표현들이 더 있습니다. 클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린 시절 친구였던 두 사람이 연락이 끊겼다가 15년 만에 다시 서로를 찾았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이거 마유가 얘기한 거네요. 그렇죠? 자, 여기서 연락이 끊긴다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0: Yeah.
1: 자, 사실 연락을 유지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Keep in touch with someone이라는 거 제 생각엔 거의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연락이 끊긴다는 거는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것 같아요. 느낌상.
0: Yeah, that's right. So the expression is to lose touch. So it's interesting this word touch because keep in touch.
1: Right.
0: Are you in touch with that person? We hear a lot in the office,
1: yes,
0: right?
1: Yes.
0: Do you still contact them? But if you lose touch with someone, it means that the connection has been... has been lost, yeah.
1: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 contact, 그러니까 뭔가 연락이 유지가 되는 거는 keep in touch with인데 연락이 끊긴다라고 하면 lose를 쓴다고 했잖아요.
0: Yeah.
1: 그 왠지 lose touch from someone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0: yeah.
1: 이것도 마찬가지로 with를 쓰는 게
0: Absolutely.
1: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0: And so it's interesting. So, you know, what is it? Recently, there are few people that I really would like to contact, but I've lost touch with them, and there's just no way to find them.
1: 아, 요즘에는 근데 SNS나 이런 걸 통해서 가능할 수도 있지만.
0: There is one friend, and I forgot her last name.
1: Okay.
0: That's the problem. I know her first name, but I don't remember her last name.
1: 왜냐하면 다른 성씨를 갖고 이름 같은 사람 너무 많거든요. 나 무슨 말인지 너무 알 것 같아요.
0: Yeah.
1: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성만 알면. 더 큰일 난 거죠, 그렇죠? Okay, so lose touch with라고 얘기를 하면 누군가와 연락이 끊기다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아, 방금 아까 드린 keep in touch with, 누군가와 연락을 계속 유지하다도 같이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만나자마자 예전 그대로 친해졌다는 얘기지?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멈춘 지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라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0: Yeah.
1: 원래 사이가 멈췄다가 만난 게 없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느낌인데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0: Pick up right where you left off. So pick up right where they left off.
1: 그러니까 그들이 떠난 장소부터 다시 픽업을 한다는 얘기는 멈췄던 연락을 다시 시작하거나 다시 친해진다라는 표현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0: Sure.
1: 자, 그럼 영어로 정리한 대화문 들어볼게요. Two childhood friends lost touch, then found each other again 15 years later.
0: And people get to pick out their own groceries instead of taking whatever's left?
2: Well, even crazier, a DNA test revealed they were actually biological sisters.
0: Oh, what a small world. You know, sometimes I think we kind of look alike.
2: Right?
0: Yeah. Okay.
3: 이브닝 스페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N 한국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0: 네, 오늘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두 시간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크리스틴 쌤. 마지막 곡 소개를 해보죠.
1: All right, we're going to wrap up the show with our final song, Fun. The song is Sight Out of the Sun.
0: All right. 자, 저희는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이었고요.
1: All right, and I'm Kristen Cho. And let me make a correction. It's Sight of the Sun.
0: All right. Yes. 자, 우리 이제 마무리를 지도록 하겠습니다.
1: Right.
0: Have a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and thank you, Sam.
1: And we'll see you tomorrow. Bye-bye.
0: Bye.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상의 작은 즐거움 SNS.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습관이 필요한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여러 기기에 접속할 수 있지만 사용 뒤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합니다. 비밀번호 기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둘째, 비행기 탑승권, 집주소가 적힌 우편물, 이력서처럼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은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셋째, 친구 신청이 들어오면 광고나 해킹을 위한 계정은 아닌지 꼼꼼히 살핀 후 받아줍니다. 여러분, SNS 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Are you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1: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0: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1: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2: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1: 프리토킹의 강혜진은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0: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여러분, 9월이 시작됐습니다. 와, 벌써 2026년도 9월이네요. 그러면 이제 3분기가 시작이 된 건가요? It's the third quarter of the year.
1: That's right.
0: 와, 정말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우리는 영어 공부를 계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스타트 잉글리쉬와 함께 2026년을 함께 1, 2분기를 함께 하셨다면 벌써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장 수가 몇 개가 되겠어요. 3, 4분기도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 또 이렇게 많은 영어 표현들을 알고 또 해외에 나가서 또 한국에 있는 외국 친구들과 또 많은 영어 표현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9월 달도 화이팅 하시면서 함께 해주세요. 자, 오늘은 어떤 표현을 배워볼까요?
1: Well, today's expression is, I'll have a large coffee, please.
0: I'll have a large coffee, please. 이죠. 큰 사이즈 커피로 주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우리가 커피숍, 뭐 음료를 시킬 때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보고 있는데요. 그냥 커피를 시키는 것보다 우리가 사이즈도 함께 얘기해 주면 한꺼번에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I'll have a coffee, please. 뿐만이 아니라 coffee라는 단어 앞에 large를 넣어서 큰 사이즈 커피로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우리나라의 큰 사이즈하고요. 미국의 큰 사이즈하고는 좀 다릅니다. 미국의 큰 사이즈는 정말로 커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의 레귤러 사이즈가 우리나라의 큰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별 커피숍 있잖아요. 거기 가시면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그 기본 사이즈 있거든요. 그 기본 사이즈는 미국에 가면 작은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큰 사이즈가 그 나라의 기본 사이즈예요. 그래서 그거 잘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가셔서 커피 시키실 때 조금 참고가 되실 것 같아요. 자, I'll have a large coffee, please. 이 문장 먼저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1: Ready, start!
0: What's today's mission sentence again?
1: I'll have a large coffee, please.
0: I'll have a large coffee, please. 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큰 사이즈 커피로 주세요 이잖아요. 영어는 뭐뭐 주세요라는 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음식이나 음료를 달라고 할 때 뭐뭐로 할게요 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럴 때는 I'll have 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자, 크게 따라해 보세요. I'll have, 네, I will have인데요. I will 부분은 줄여서 I'll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I'll have 뭐뭐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이 뭐뭐 부분에 이제 내가 마시고 싶은 음료를 넣으면 되겠네요. 자, 커피인데 우리가 이제 사이즈까지 말하는 거를 해보자라고 얘기했잖아요. A large coffee. 자, 큰 사이즈 커피 한 잔이라는 의미로 앞에 어가 붙습니다. A large coffee. 만약에 작은 사이즈다. A small coffee라고 하면 되겠고요. 중간 사이즈다라고 할 때는 A medium coffee.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큰 사이즈는 a large coffee. 그래서 I'll have a large coffee라고 말하면 되겠는데 우리가 뭔가를 시킬 때 주문할 때 주세요.

0: large coffee, please.
1: I'll have a large coffee, please.
0: I'll have a large coffee, please.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1: 패턴 practice.
0: 자, 오늘의 패턴은 뭐죠?
1: Well, our sentence was, I'll have a large coffee, please. We're going to change everything after have. So, I'll have 뭐뭐.
0: That's right. 자, I'll have 뭐뭐라고 해서 음식이나 음료를 시킬 때, 주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넣어볼게요. 물론 음식이나 음료를 시킬 때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때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일반적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죠. 그리고 오늘의 미션 문장처럼 아까 작은 사이즈, 뭐 중간 사이즈, 큰 사이즈 이렇게 사이즈를 넣어서도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볼까요? 조그만한 작은 사이즈는
1: small,
0: 중간 사이즈는
1: medium,
0: 큰 사이즈는
1: large.
0: 네, 그래서 이것도 앞에 넣어서 사용해보는 것도 연습해보세요.
1: 중간 사이즈도 regular. 말할 수도 있어요.
0: 아, regular. 네. 우리 R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regular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연습해 볼까요?
1: Okay, let's start by only changing the coffee.
0: Okay.
1: So, I'll have a large coffee, please. Let's change large coffee to small latte. I'll have a small latte, please.
0: I'll have a small latte, please. 자, 일단 latte는 라떼이겠네요. 그렇죠? 발음이 조금 다르네요. 그렇죠? 영어로는 latte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리고 작은 사이즈니까 앞에 small 붙여서 I'll have a small latte, please.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1: Now, when you're ordering at a restaurant, sometimes you want to order an appetizer, something that comes out before the main dish.
0: Oh, appetizer가 이제 전체 요리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메인 요리를 먹기 전에 먹는 요리죠. 어떤 거를 먹을까요?
1: You could say, I'll have the tomato soup to start.
0: Aha, I'll have the tomato soup. 여기까지만 보면 토마토 수프로 할게요 라는 뜻이죠. 자, 여기서 the tomato soup라고 했는데 the라고 한 거는 이 가게에 있는 바로 그 토마토 수프니까 특정 토마토 수프라서 the tomato soup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뒤에 to start라는 게 붙었죠. 먼저로 해석이 됐는데요. 시작으로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일단은 시작하는 걸로 토마토 수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체 요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메인 먹기 전에 제가 토마토 수프를 먹을게요. 이렇게 먼저 먹는 음식을 얘기할 때 그 음식을 얘기하고 to start까지 붙여주는 것도 할 수 있겠죠.
1: Now maybe someone's meal looks really good.
0: 아, 누군가가 시킨 게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죠.
1: But you're not sure what the menu item is. So you can say, I'll have the same as her.
0: 옆 테이블에 어떤 여자분이 시킨 음료, 그 음식이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아, 근데 뭔지는 몰라요. 그럴 때 저도 그녀와 같은 걸로 할게요. I'll have the same as her. 자, I'll have the same까지만 보면 같은 걸로 할게요 라는 말이에요. The same은 바로 같은 그것이요 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as her가 뒤에 붙였죠. as는 비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잖아요. as her는 그녀와 비교했을 때 같은 것, 즉 그녀와 같은 걸로 할게요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I'll have the same as Zach 이렇게 이름을 넣을 수도 있고요. 남자일 때는 as him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네요. Zixim,
1: 네.
0: What can I get for you? 무엇을 드릴까요?
1: I'll have the apple pie to go. 애플 파이 포장해 주세요.
0: 오, 또 좋은 표현이 나왔는데요. I'll have the apple pie. 뭐 여기까지는 쉽네요. 저는 애플 파이로 할게요 라는 말이죠. 근데 뒤에 to go 라는 표현이 붙었어요. 아까는 to start 가 있었잖아요. 시작으로라는 말이라고 했죠?

0: 근데 여기서는 to go 라고 했는데 to go? 요거는 무슨 뜻일까요? 자, 아까 해석이 나왔죠. 포장해 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가져가게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here or to go 라는 말을 이전에도 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드시겠어요? 가져가시겠어요? 라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take out 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take out 이라는 표현은 미국에서 쓰나요?
1: 네.
0: 쓰기도
1: People
0: 하죠.
1: People often get take out.
0: 아, get take out 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기는 하는데요. 여기서 드시겠어요? 아니면 가져가시겠어요? 라고 할 때는 보통은 here or to go. 이렇게
1: right.
0: 보통 쓰지 here or take out. 이렇게는
1: 안 써요.
0: 안 써요. 네. 그렇게는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get take out 이라는 표현으로는 많이 쓴다. 이렇게는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You could also say I'll have a bowl of ramen.
0: A bowl of ramen. 라면은 그 자체를 셀 수 없는데 라면 한 그릇 이렇게는 표현할 수 있겠죠. Mm-hmm. 그래서 a bowl of 라면을 넣어서 I'll have a bowl of ramen.
1: Maybe if you're feeling adventurous or you know that the restaurant is high quality, you might say I'll have the chef's recommendation.
0: 아하, 이 레스토랑이 여긴 믿을만해라고 생각될 때는 셰프 추천 메뉴로 할게요. I'll have the chef's recommendation. 셰프의 추천 메뉴. The chef's recommendation.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우리 하나만 더 해볼까요?
1: Okay. You could say, well, we said I'll have the same as her.
0: Mm-hmm.
1: Another way to say that would be I'll have what she's having.
0: What she's having. 이 표현도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녀가 먹고 있는 그것. 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I'll have 뒤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는 what he's having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I'll have 뭐뭐 같이 연습해봤고요. 오늘은 일부러 우리가 음식과 관련된 혹은 뭐 식당이나 카페에서 쓸 수 있는 걸로 한정해서 이렇게 연습을 해봤습니다. 연습했던 표현들 다시 한번 복습해볼게요.
1: I'll have a small latte, please.
0: I'll have a small latte, please.
1: I'll have the tomato soup to start.
0: I'll have the tomato soup to start.
1: I'll have the same as her.
0: I'll have the same as her.
1: I'll have the apple pie to go.
0: I'll have the apple pie to go.
1: I'll have a bowl of ramen.
0: I'll have a bowl of ramen.
1: I'll have the chef's recommendation.
0: I'll have the chef's recommendation.
1: I'll have what she's having.
0: I'll have what she's having. Good job.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듣고 올게요.
2: 안녕하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3: 안녕하세요. 큰 사이즈 커피로 주세요.
2: 따뜻한 걸로 드릴까요? 아이스로 드릴까요?
3: 아이스로 주세요.
0: 네, 아이스. 맛있죠. 특히 여름에는 아이스고 겨울에도 아이스죠. 자, 처음에 직원이 안녕하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라고 했는데 이 무엇을 드릴까요? 라는 표현은 거의 뭐 굳어진 표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큰 사이즈 커피로 주세요. 여러분,
1: 아하.
0: 이 표현은 알고 계시죠? 따뜻한 걸로 드릴까요? 아이스로 드릴까요? 자, 따뜻한 음료를 보통 앞에는 hot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아이스는 여러분 그냥 아이스라는 표현을 쓸까요? 어떤 표현을 쓸까요? hot은 형용사입니다. 그럼 아이스는 형용사일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아이스로 주세요. 아, 여기서도 아이스 나오네요. 자, 그럼 영어로 전체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4: Hi there. What can I get for you?
5: Good morning. I'll have a large coffee, please.
4: Would you like that hot or iced?
5: Iced, please.
0: 안녕하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4: Hi there. What can I get for you?
1: Hi there. What can I get for you?
0: 안녕하세요.
1: Hi there.
0: 네, hi there라고 했어요. 네, 이건 그냥 hi there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요. 무엇을 드릴까요? 라는 표현은
1: What can I get for you?
0: 네, 이 표현은 그대로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What can I get for you? 자, 이랬더니 안녕하세요. 큰 사이즈 커피를 주세요.
1: Good morning. I'll have a large coffee, please.
2: Good morning. I'll have a large coffee, please.
0: 네, 아침인가 봐요. 그래서 good morning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오늘 배웠던 표현 I'll have a large coffee, please.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뭐 이 표현은 이제 아시죠? 자, 그랬더니 직원이 따뜻한 걸로 드릴까요? 아이스로 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네요.
3: Would you like that hot or iced?
2: Would you like that hot or iced?
0: 자, would you like that hot or iced?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차갑게 드시겠어요? 아니면 따뜻하게 드시겠어요? 라는 질문이죠. 자, 따뜻하게, 뭐 뜨겁게 라는 뜻의 hot, 그리고 차갑게는
2: iced.
0: 자, iced. 뒤에 들으셨죠? I-C-E-D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스 커피라고 하지만 iced coffee라는 거 요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대답은 아이스를 주세요.
1: Iced, please.
2: Iced, please.
0: 네, 그래서 대답도 여전히 iced 이렇게 끝에 D 소리가 T로 들려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는 상황 쭉 봤고요.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2: So let's review the whole dialogue one more time.
3: Hi there. What can I get for you?
1: Good morning. I'll have a large coffee, please.
3: Would you like that hot or iced?
1: Iced, please.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2: I'll have a large coffee, please.
0: 여러분, 어가 잘 안 들리죠? 그 이유는 바로 have a 요 부분이 연음이 돼요. 그래서 have a. 그래서 안 들립니다. 그 부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연습해 주시는 게 좋겠죠. I'll have a 아주 짧게 large coffee please. coffee 발음도 F로 주의해서 연습해 주세요. 같이 해볼까요?
2: I'll have a large coffee please.
0: I'll have a large coffee please.
2: I'll have a large coffee please.
0: I'll have a large coffee please. 잘하셨어요. 원어민처럼 계속 연습하시면 원어민처럼 발음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는 끝났고요. 여러분 복습은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됩니다.
2: Terrific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2: Zach였습니다.
0: Speak now.
2: Start English.

0: 해발 1125m,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 가장 높은 곳엔 아주 특별한 커피가 있습니다. 오로지 사람의 손길로 탄생하는 와레보 마을의 커피입니다. 옅은 초록빛 커피콩들을 골고루 휘저으며 걷다 보면 어느새 타닥타닥 맛있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1: 커피가 좀 까매지기 시작하니까 커피 볶는 향이 아주 향긋합니다.
0: 볶아낸 까만 원두를 절구로 빻고 채 걸으면 고운 커피가루가 됩니다. 여기에 물을 부어 섞기만 하면 와레보 커피 완성! 기다린 보람이 입안 가득 번집니다.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2: 学习汉语一回生，二回熟，三回成朋友。
3: 중국어 공부는 처음에는 서툴지만 두 번째는 익숙해지고 세 번째는 친구가 됩니다. 목금토 오전 5시 20분
2: 星期四五六上午5点20分
3: 홍상욱과
2: 왕도와 함께
3: 중국 중국어를 통해 중국을 만나보세요.
2: 쉽고 확실하게
4: 영어 회화 레벨 2
5: Easy English.

0: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appy September, everyone. This is Juch.
0: 와, 네, 그렇습니다. 드디어 9월 1일, 영영 wow.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9월이 왔습니다.
1: This is my favorite season.
0: Ah.
1: I love the fall season.
0: Oh, okay. Yeah. So are you saying that actually, yeah. officially, September
1: well, we're
0: and
1: officially,
0: means autumn?
1: In my mind, mm. growing up, I think, like, when September comes around, I'm always, like, anxious and, like, excited because 단풍 지역에 살았는데, 단풍 진짜 많은 지역에 살았는데요.
0: 아, 미국에서?
1: 미시간주는 이제 단풍으로 진짜 유명하긴 해요.
0: 지금 이쯤이면 선생님은 yeah. 미국의 yeah. 미시간주에 거의 홍보대사 정도는 되셔야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1: 불러주시면 꼭 하겠습니다.
0: 네.
1: 어린 시절에 아는 게 미시간주밖에 없었기 때문에. But we call it the foliage, right?
0: Right.
1: Foliage.
0: 낙엽, 단풍, 단풍이죠.
1: The autumn foliage is so beautiful.
0: 아, 그러니까 이제 9월이 오면 가을이 시작됐다라고 이제 거의 공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나 보군요.
1: Yes, that's usually around September, middle of September.
0: 아, 그렇죠. Yeah. 사실 우리나라도 뭐 입추 쳐서 지난 지가 오래됐는데
1: 그쵸, yeah.
0: 그때쯤 되면 you can actually feel the change of air. That's really fascinating.
1: The temperature, the air.
0: 그 절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줄을 모르고 어릴 때는 컸어요. But still somehow we had to learn those things.
1: Of course.
0: 뭐 입추가 어떻고 뭐 춘분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 뭐 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와, it makes sense.
1: The changing 정말, of the seasons, right?
0: Changing of the seasons, 그렇습니다.
1: Right.
0: 자, 어쨌든 오늘 그래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9월 1일 화요일 순서로 시작하게 됩니다.
1: Mm-hmm.
0: 함께하고 계신 교재 우리 9월호의 8쪽을 펴시면 되거든요.
1: Okay.
0: 자, 새로운 책, 새로운 가구, 새로운 계절, 새로운 달.
1: We still have time to buy the books at the
0: bookstores,
1: right? I'm
0: sure, yes.
1: Yeah, so if you forgot to buy the books or if you can't find them, you can search them online or go to your nearest bookstore.
0: 아, 네, that's a good idea. Yeah. 자, 이제 보겠습니다.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낯선 곳에서 어떤 장소를 찾아갈 때 누군가에게 물어보면 좋을 때가 또 있잖아요.
1: Mm-hmm.
0: 자, 이렇게 길, 방향을 가리켜서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1: Asking for directions.
0: 아, 길이나 방향을 묻는 거.
1: 그쵸?
0: 물을 때 asking for directions. Mm-hmm. 그러면 길 안내를 해주는 것은?
1: Giving directions.
0: Giving directions.
1: Yes.
0: 그러면 나는 참 길치예요 라고 말할 때 저는 정말 저 정말 길치거든요. 그럴 때 영어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I'm bad with directions.
0: I am bad with directions.
1: Bad with.
0: 아.
1: 근데 진짜 완전 길치예요. Terrible with directions.
0: I am terrible with directions.
1: 보이시면 terrible까지는 아니실 것
0: 아니에요,
1: 같은데.
0: 아니요, 저는 아주 아주 terrible.
1: Really?
0: Unbelievably terrible with directions입니다. 뭐 어쨌든 자 그래서 오늘 이 상황에서는 그 이 주인공이 어디를 찾아가겠다고 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그곳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면 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말로 듣죠. 저기 죄송한데요. 시청에 어떻게 가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1: 아, 네, 그럼요. 두 블럭 정도 쭉 가다가 은행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도세요.
0: 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1: 네, 왼쪽에 큰 유리 건물이 보이는데요.
0: 네.
1: 거기가 시청이에요.
0: 아, 거기가 시청이군요. 아, 이제 잘 알겠어요. 아주 완벽한 그런 안내였어요. 생각보다 쉬울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쭉 가다가 은행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돌고 그러면 왼쪽에 큰 유리로 된 건물이 보일 건데 거기가 바로 시청이다. 아, 뭐 쉬운데요?
1: It's very simple.
0: 이 정도면 찾아갈 만한데요?
1: Usually directions are pretty simple, right?
0: You think so?
1: If you're almost there.
0: If you're almost there.
1: If you're not too far away.
0: 아, yes. 그렇죠. 맞아요. 뭐 복잡하게 가려면 또 한도 없지만 거의 다 왔다 그러면 그럴 수 있겠죠.
1: Right.
0: 자, 먼저 이렇게 모르는 사람을 붙들고 잠깐만 말을 붙여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 Right.
0: 죄송한데요. 시청에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주 공손하고 공손하게 묻는 질문이죠.
1: Sorry, could you tell me how to get to City Hall?
0: Sorry, could you tell me how to get to City Hall?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우리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0: 네.
1: 영어에서는 please, thank you, excuse me 또는 sorry 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0: 네네.
1: 여기서는 왜 미안하다고 했을까요? Sorry, excuse me를 좀 더 공손하게

0: 표현하자면 oh, I'm sorry 를 excuse me랑 같은 맥락에서 씁니다.
1: 아, 그 네. sorry to bother you 뭐 그런 의미인가요?
0: 네. Sorry to bother you.
1: 근데 괜히 내가 뭐 길 모르는 게 뭐 죄야?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sorry라고 묻기가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셨다면 sorry를 너무 남발하는데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게 네. 아니라 이유가 있군요.
0: 그렇죠. 네. 어, 죄송하긴 하죠.
1: 네네.
0: 그렇죠.
1: 뭐 갑자기 가던 사람 붙들고
0: 뭐 할 일 있는 사람이고 가는 길에 잠깐 죄송한데요.
1: 네네네.
0: I'm sorry, but could you tell me how to get to City Hall?
1: 그렇습니다. I'm sorry, but could you tell me how to get to City Hall? 자, 이런 때 시청이 어디예요? 라고 보통 우리말로 우리끼리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어디 뭐 EBS가 어디 있어요? 뭐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0: 그쵸.
1: 그걸 EBS로 가려면 어떻게 가나요? 라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EBS가 어디예요? 라고 많이 묻게 되는데
0: right.
1: 영어로 Where is City Hall? 이렇게는 잘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러면 조금 이렇게 당황할 수 있어요. 어디 있냐고? 이거 뭘 물어보는 거지?
1: 아.
0: Direction을 물어보는 건지
1: 아.
0: 아니면 일반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 건지 This is the best way. Because you are asking for directions.
1: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Right.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어디 있어요? 라고 하는 거하고 어떻게 가는 거예요?가 거의 동일하게
0: 동일하죠.
1: 쓰는 경우가 네. 있는데 뭐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영어로는 분명히 구분이 된다는 거죠.
0: Sure.
1: 이런 Where is City Hall? 그러면, it's across from that big post office. 그러면 post office가 어디 있는데요? Across from City Hall? 이러면 안 되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0: 맞아요.
1: 위치를 물을 때 그거 그 건너편에 있다고 그러면 안 되고 방법을 묻는 거니까. 자, How to get to City Hall? 이 자체만 보고도 City Hall까지 어떻게 갈 수 있는지가 됩니다. How right. to get to City Hall? 그죠?
0: How to get to City Hall.
1: How to get to City Hall.
0: Right.
1: 자, 이걸 알려줄 수 있겠냐 하니까 Could you tell me? How to get to City Hall? 하고 물은 거군요.
0: 이 패턴, could you tell me?
1: 네?
0: Could you tell me? This actually says, please tell me the directions.
1: Please tell me the directions.
0: That's
1: 그렇군요.
0: Right.
1: 여기서는, sorry, could you tell me how to get to City Hall?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0: Right.
1: 자, 그랬더니, 아유, 그럼요. 제가 알려드리고 말고요. 그거 어렵지 않다. 라고 한 다음,
0: mm-hmm.
1: 두 블록 정도를 그냥 쭉 걸어가다가 은행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세요.
0: Sure. Go straight for two blocks and turn right at the bank.
1: Sure. 라고 일단 먼저 얘기한 다음 상대방이 Could you please tell me?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도 내 나름대로 좀 흔쾌히
0: right.
1: 그럼요 라는 말이 절로 나오겠죠.
0: Sure, of
1: sure,
0: course.
1: Sure, of course. 그런 다음 쭉 직진하세요. Go straight. Go straight. 근데 얼만큼이라고 할 때 for two blocks, for five blocks, for three blocks 이런 식으로 얼마만큼이라 말을 해줘야겠네요.
0: Sure. Block. 네. So we're talking about street blocks, right?
1: 네네. 네.
0: So go straight for two blocks.
1: 그런 다음 and?
0: And turn right.
1: Turn right.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돌아가라고. 근데 어디를
0: 어디서?
1: 끼고?
0: At the bank.
1: At the bank.
0: That's
1: 바로
0: right.
1: 이겁니다. At the bank. 그 은행이 하나 나오는데 은행을 끼고 은행이 나오는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라.
0: Turn,
1: 자, 이렇게 말하고 yeah. 있습니다.
0: Turn right at the bank.
1: Turn right at the bank. 이때 at라고 쓴다는 것도 꼭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0: Yes.
1: Turn right 혹은 turn left at 뭐뭐라고 말이죠.
0: Mm-hmm.
1: 자, could you tell me how to? 그다음에 go straight for, 그다음에 turn right at 어디어디까지 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2: Sorry, could you tell me how to get to City Hall?
3: Sure. Go straight for two blocks and turn right at the bank.
1: 네. Could you tell me how to get to City Hall? 했더니, Sure. Go straight for two blocks and turn right at the bank.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Okay, then what?
1: Okay, then what? 그렇죠. 이렇게 많이 묻죠.
0: 이 then what이라는 표현이
1: 네.
0: 그 다음에는 이 맥락이랑 똑같은 뜻이긴 한데
1: 네네.
0: 약간 이게 말투도 중요해요.
1: 아, 네.
0: Then what? 라기보다는
1: 네네.
0: 아주 나이스하게 공손하게 I understand. Okay. Then what?
1: Then what?
0: 그 다음에는요.
1: 아 그렇군요. 네. Then what? 하면 그 다음 빨리빨리 말하쇼. 이런 뜻으로 들리니까 then 맞아요. what? 하고 약간 뭐 어떻게 하는 게 나이스하게 말하는 걸까요?
0: 이게 주로 이제 이 태도에서 다 나오기는 해요. You can just say then what or and then.
1: And then.
0: And then.
1: 그렇죠. And then.
0: 저는 개인적으로 and then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1: 네. And
0: 그 다음에.
1: 그렇죠. 그리고 나서 네. and then 이런 식으로. Okay, then what? 그래,

0: 더니 이 사람은 그러면 당신에서 봤을 때 당신 편에서 왼쪽에 커다란 유리로 만들어진 건물이 보일 겁니다.
1: You'll see a large glass building on your left.
0: You will see a large glass building on your left. 이렇게 되는데요. 자, 보일 겁니다. 건물이 있을 겁니다. 건물이 보일 겁니다. 라고 해서 우리말로도 a big glass building 다음에 이제 will be seen 이렇게 말하기도 뭐하고 will be 뭐 on your left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군요. 근데 여기에서는 일단 you부터 먼저 말하죠. 당신 눈에 보이게 될 거다. You will see 라고 보통은 많이 말합니다.
1: You'll see.
0: You'll see.
1: You'll see.
0: You'll see a large glass building 어느 쪽에? On your left.
1: 네.
0: 네.
1: 위치를 표시하는 전치사가 on이잖아요.
0: 그렇죠.
1: On your right, on your left. 네. You'll see a large glass building on your left.
0: 네. 특히 마주 보고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내 쪽에서 right. 봤을 때 오른쪽인 거하고 상대방이 봤을 때 오른쪽인 거하고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1: Exactly right.
0: 그러니까 on your right, on your left 이렇게 정확히 말해주는 게 좋겠죠.
1: Right.
0: 바로 거기가 시청입니다.
1: That's City Hall.
0: That's City Hall. 바로 그곳이 시청입니다. 네.
1: So City Hall is made of a large glass.
0: 네.
1: It's a glass building.
0: Glass building.
1: That's interesting.
0: 그렇죠. 네, 유리로 만들어진 건물이군요.
1: Right.
0: 자, 여기까지 들어보세요. Okay, then what?
2: You'll see a large glass building on your left. That's City Hall.
0: 네, 그러니까 먼저 go straight for two blocks and turn right at the bank and then you will see a large glass building on your left. 이렇게 말하니 얼마나 쉬워요.
1: Very simple, right?
0: 직진해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right. 하면 되는 거니까.
1: 가끔 이제 학생분들이 이제 시청 관련된 내용을 막 얘기하다 보면
0: 네.
1: 가끔 City Hall 앞에 the를 붙여요.
0: 오.
1: The City Hall.
0: 네, 네, 그러기 쉽죠.
1: 그렇죠. 근데 이거는 this is a proper noun. 시청은 그냥 City Hall.
0: 오.
1: We usually capitalize C, City, and H, Hall.
0: 오.
1: Just City Hall.
0: City Hall.
1: No, the City Hall.
0: 아, 그러면 아 그렇구나. How 네. can I get to City Hall?
1: How can 뭐. I get to City Hall?
0: 근데 우리가 그 영어 회화 이제 이런 교재 네. 무슨 프로그램 보면은 이제 길 묻고 답변하는
1: 아, 그쵸,
0: 그런
1: 그쵸. 예.
0: 상황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왜 시청을 가고 싶어하는지 모르겠는데
1: 맞아 많이 나와요.
0: 다들 시청을 가고 싶어해요. 그러면 또 답하는 사람이 무조건 일단 직진, go 일단. straight, 일단.
1: 아 거기서 이 내용도 거기서 나온 건가요? 아니, 그러면.
0: 근데 아마 시청을 기준으로 또 어딜 찾아갈 게 있겠죠. 서울시청 같은 경우는 there's so many things to watch, so many things to see and
1: so many
0: enjoy.
1: Activities there, right?
0: Activities too. 몰랐는데 저도 I only recently found out. 정말 yeah. 최근에서 이걸 알게 됐어요.
1: Every winter you can do the ice skating event there. They have a lot of interesting, fun cultural
0: right.
1: events there.
0: Oh, I mean in the building too.
1: And in the building as well.
0: Not
1: right.
0: just in the front yard, but in right. the building too. So it's worth, you know, checking out.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1: I think people talk about City Hall a lot outside of Seoul because it's the representative city, representative building
0: Place.
1: Of the
0: uh-huh.
1: city. And also many activities are happening. In and around City Hall.
0: 아 그렇구나. Yeah. 그러니까 시청에서 정말 많은 그런 활동들이 있다 보니까
1: sure,
0: 특히
1: yeah.
0: 이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그런 안내도 많이 이루어지고
1: of course,
0: 있고요.
1: Yeah.
0: You can get many, I mean, great information, a lot
1: That's
0: of
1: right.
0: information there too.
1: Yeah.
0: 자, 제가 한마디면 many informations라고 할 뻔했는데 말씀드리지만 many informations란 말은 에 틀린 영어입니다.
1: 네. Much information.
0: Much information이라고 yeah. 해야 되겠죠.
1: That's right.
0: 네, 자 그렇게 말했더니, 오 완벽해. 나 금방 찾아갈 수 있겠어. 이런 뜻으로.
1: Mm-hmm. Perfect.
0: Perfect라고 말합니다. Perfect.
1: Perfect.
0: 완벽하다라는 말은 여기서 나 금방 뭐 그 잡힌다. 그 yeah. 어디 있는지 위치가 잡힌다는 그런 이해가 된다는 뜻으로 right. 말이겠죠.
1: 너무 좋아요. Perfect.
0: 네. 너무 좋아요.
1: I understood you perfectly.
0: 그거다. Yeah. 정말 저는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1: Yes.
0: Perfect. 그러면서 듣고 보니까 그 정도면 제가 갈만한데요? 라는 뜻으로
1: That sounds easy enough.
0: That sounds easy enough. 라고 yeah. 말해요.
1: Enough 빼도 괜찮은데
0: 네네.
1: 좀 더 이렇게 easy를 강조하기 위해서
0: 그렇죠, 그렇죠.
1: Easy enough.
0: 맞습니다. 네. 그 that sounds easy. 그러면 쉬운 것처럼 들려요. 라는 말인데 that 네. sounds easy enough 하면은 for me to find the place. 라는 말이 되겠죠.
1: 아, 참 어렵지 않네요.
0: 네네.
1: 약간 이런 맥락이죠.
0: 그렇죠.
1: Oh, sounds easy enough.
0: 그 that sounds easy enough. 그 정도면 내가 찾아갈만 하겠는데요. 어려울 게 없겠는데요.
1: Right.
0: 자, 이런 뜻으로 이렇게 뭐 easy enough, 뭐 old enough, 뭐 tall enough, to 뭐뭐뭐.

0: 경우가 생각된 경우가 많아서 예를 들어서 my son is old enough to drive. 그러면 우리 아들은 이제 운전하고 다니기에 충분할 정도로 나이가 들었다.
1: That's right.
0: 네, 뭐 그런 말이 되는 것처럼.
1: He's old enough to drive.
0: 그렇죠. He's old enough to drive.
1: That means he just got his license.
0: 그렇죠. 그렇죠. 그래요?
1: He just got his license.
0: 네. 저기서는 that sounds easy enough. 어떤 말을 듣고 그 정도면 내가 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들립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1: Yes.
0: 자, 이 부분 들어보죠. Perfect. That sounds easy enough. 네, 자, 길 안내하고 또 안내받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체 대화 들어보세요.
2: Sorry, could you tell me how to get to City Hall?
3: Sure. Go straight for 2 blocks and turn right at the bank.
2: Okay, then what?
3: You'll see a large glass building on your left. That's City Hall.
2: Perfect. That sounds easy enough.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자, 같이 말해 볼까요?
1: Let's go.
0: 죄송한데요. 시청에 어떻게 가는지 좀 알려 주실 수 있나요?
2: Sorry, could you tell me how to get to City Hall?
4: Sorry, could you tell me how to get to City Hall?
0: 아유, 그럼요. 두 블럭 정도 쭉 가다가 은행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세요.
2: Sure, go straight for 2 blocks and turn right at the bank.
4: Sure, go straight for 2 blocks and turn right at the bank.
0: 아, 알겠습니다. 그런 다음은요?
2: Okay, then what?
4: Okay, then what?
0: 왼쪽에 큰 유리 건물이 하나 보일 거예요.
2: You'll see a large glass building on your left.
4: You'll see a large glass building on your left.
0: 거기가 바로 시청입니다. That's City Hall.
4: That's City Hall.
0: 아, 그렇군요. 완벽하게 잘 알아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써요.
2: Perfect. That sounds easy enough.
4: Perfect. That sounds easy enough.
0: 여기까지입니다.
1: Great job, everyone.
0: 아, 정말 잘하셨어요. Mm-hmm. 이렇게 큰 소리로 또박또박 같이 따라 말씀하시면서 9월의 문을 활짝 열었으니 여러분의
1: right.
0: 모든 게 다 잘 되실 겁니다.
1: I'm sure everything will work out greatly for you.
0: 네, yeah. 그렇습니다. 자, that sounds easy enough라는 말이 생각이 만약에 안 나신다면 저희 교재 11쪽을 보시면 또 right. 달리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을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요.
1: Yeah.
0: That sounds pretty easy. 그렇게 말씀하셔도 좋겠고 mm-hmm. 이런 경우 있어요. I think I can manage that.
1: I think I can manage that.
0: 네, 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뜻으로 manage라는 동사 써보실 수 있습니다.
1: Perfect.
0: 네,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de.
0: 네, 오디오 어학당 많이 활용해 주세요. Mm-hmm. 영어 배워 쉽고 확실하게
1: Easy English.

0: EBS 캠페인 가족관계.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여러분은 가족과 얼마나 가깝게 지내시나요? 뭘 먹고 다니는지, 애인은 있는지, 가족들은 때로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캐묻습니다. 끊이지 않는 질문에 아예 대화를 시작하길 포기하는 순간도 늘어나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 서로의 삶과 행복을 지키는 일종의 안전거리가 있습니다. 가족이 지나치게 가까워지면 이 선은 사라지게 됩니다. 가족 안에서도 선을 긋고 지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가족들이 배신감, 서운함을 느끼더라도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찬찬히 얘기해 보세요. 말로 바로 하기 어렵다면 글로 정리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워지는 것도 어렵지만 잘 멀어지는 건 더욱 어렵습니다. 때로는 적당한 거리두기가 관계를 지킨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pound, 뜻은 강타하다, 퍼붓다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Heavy rains have pounded Korea's southern regions, triggering at least 125 damage reports in South Jeolla province alone, while setting a new August precipitation record in Mokpo. 여기서 pound라는 표현은 비나 폭풍이 세차게 퍼부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Waves pounded the coast all night. 파도가 밤새 해안을 강타했습니다. 뉴스에서 pound the region, pound the coast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세차게 퍼붓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Pound,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저는 전화 영어를 조금 더 애정하는데 그건 전화라는 매체가 주는 어딘가 낡은 느낌 때문입니다. 오직 목소리만으로 상대를 상상해야 하기에 그 과정에서 특유의 긴장감이 동반되는데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화는 조금 더 미스터리해지죠. 상대를 완전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은 불안감을 야기하기도 하지만 묘한 안정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화 영어를 떠나지 못하는 것인지도요. 잠결에 받은 전화로 하루가 시작되고 덜 깬 목소리로 나눈 대화가 일기의 첫 문장이 되는 나날을 애정하게 된 것입니다. 문보영 시인의 책 아무튼 전화 영어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치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커피 소년이 부른 전화해 줄래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위고에서 펴낸 문보영 시인의 에세이입니다. 아무튼 전화 영어에서 한 부분으로 깔아드렸습니다. 문보영 시인님은 이 독자에게도 이벤트 신청을 받으셨습니다.

따서 불쑥 밤에 딱 전화를 걸어서 다짜고짜 시를 읊어주기도 하는 그런 이벤트를 기획하기도 하는 정말 엉뚱하고 사랑스러운 시인이시죠. 그 시인이 영어 공부를 화상 영어도 있고 전화 영어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찾아봤는데 그래서인지 지금 카페이님들이 문보영 시인님 그립다 반갑다라고 하시는 사연들을 많이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우리 벌써 몇 년이 흘렀죠? 북카페 몽상조상이라는 이름으로 북카페 그 시절에는 금요일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화요일이었나? 아무튼 시요일에 오셔서 북카페에서 서효인 시인과 함께 시 소개를 해주셨던 시인입니다.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잠깐 오실 겁니다. 북카페 오늘 깜짝 손님입니다. 오늘 김소연 시인이 자리를 비우게 되셔서 무리하는 시인들 오늘은 김상혁 시인과 문보영 시인이 함께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문보영 시인님 지금 그리워요 반가워요 하시는 분들 사연으로 많이 환대해 주시길 바랄게요. 9월의 첫날입니다. 9월 1일. 매달 첫날은 정말 좀 잘 보내고 싶은 마음이 두 배가 됩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 9월 좋은 일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길 가다가도 행운의 어떤 소식들을 많이 접하는 그런 날들로 채우시길 바라고요. 박용예님, 가을에 읽을 책을 사러 서점에 갈 예정이라고 하시네요. 적어도 3권 이상 구입할 예정입니다. 북카페에서 소개해준 책도 구입 예정입니다 하셨습니다. 큐레이션이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책도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이 작가도 많고 작품도 많고 책도 많은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나에게 정말 딱 맞는 좀 엄선된 큐레이션이 중요합니다. 북카페가 그런 역할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런 것 같아요. 카페인들 사연 보면 영향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서 뭔가 뿌듯하고 더 동기부여가 되고 그렇습니다. 8745 쓰시는 카페인님, 번쩍 어제부터 비가 제법 내리고 있네요. 비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천기누설을 하나 하시겠다고. 어제가 세상에 제 생일이었지 뭐예요?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반말 축하를 받으라는 다른 카페인님 압박에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와 생일이 같은 유명인으로는 아이브의 장원영이 있습니다. 제가 고작 26살 오빠네요. 뭐 그냥 그렇다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브 장원영님과 같은 날 태어나신 제가 우리 휴대폰 뒷번호만 읽어드리는데 또 동일한 번호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전번과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서 이름을 찾았습니다. 최고훈님이십니다. 여기 지금 보내신 엽서도 뒤에 걸려있죠? 그래서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아니면 이제 8745야 할 뻔했는데 네, 고훈아 생일 축하해. 천기누설 알려줘서 고마워. 우리 북카페에도 이렇게 알려줬으니까 전 세계가 다 아는 그런 비밀이 된 거네. 생일 잘 보냈지? 요즘에는 또 생일 그 앞뒤로 한 며칠쯤은 또 이렇게 좀 그 분위기에 이렇게 훅 흘러서 뭔가 또 세상 모든 것이 다 새삼스럽게 고맙고 감사하고 아름답고 그렇게 느껴지는 그 감각들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그렇게 새 달로 넘어갔으면 좋겠어. 고우나 건강하고 그리고 또 이 운전을 할 때 그 등장하는 그 버스도 사진 딱 이렇게 해가지고 엽서로 만들어줬잖아. 보면서 항상 와 저 버스에 우리 북카페가 흘러나가고 있겠구나라는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반갑고 고마운 마음이었는데 운전할 때 항상 조심조심하고 그리고 그 버스 타는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바란다. 좋은 일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 네, 음악을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아이유의 나의 옛날 이야기, 이문세 이적이 함께한 곡 조조할인 띄워드릴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7292 쓰시는 카페인님 사연 주셨네요. 어제 오늘 사이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지만 9월이라는 이유로 공식 가을 시작처럼 느껴지네요. 북카페 들으며 그 좋은 맘에 가을 닮은 국방색 컬러의 단호박죽 끓여보네요. 껍질을 벗기지 않고 끓이는 건100%제 게으름 때문이지만, 맛만큼은 우리가 아는 그 달콤 고소한 단호박죽 맛이네요. 하셨습니다. 맛있겠어요. 지금 사진도 함께 이렇게 첨부해 주셨는데, 이 새알까지, 새알심까지 빚어서 넣으셨네요. 정말 제대로 만드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단호박죽의 컬러를 국방색이라고 표현하신 것도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게으름이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그 모든 채소의 그 영양분이 껍질에 많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까지 다 먹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이 국방색 단호박죽 너무 좋아 보입니다. 100% 완벽한 음식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주미경님, 병원 신세 지다가 탈출하니 일상이 감사할 뿐이네요. 모두 건강하세요. 하시면서 지금 북카페에 흐르는 음악 하나하나에 마음 실어서 사연 주고 계십니다. 와, 병원에 얼마나 계셨습니까? 지금 탈출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왜 탈출이라는 표현을 쓰실 정도의 마음이 됐을지 감히 좀 짐작을 해보면서 감사한 일상 다 정말 소중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북카페가 또 옆에 매일매일 있어 드릴게요. 이서우님, 출근 전에 도서관에 왔는데 9월에 도서관 행사가 많네요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뭐꼭 통계상 그렇다고는 하지 않지만 또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9월, 10월 특히 이럴 때 특히 9월 더 그런 것 같아요. 이책 행사가 정말 많더라고요. 이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쫙 주변을 둘러보시면 우리 동네에서 이런 행사도 있네 하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옥현님, 오늘은 첫째 이루의 생일, 내일은 둘째 규빈이 생일인데 아들이 개강했다고 어제 자취방으로 가버려서 생일상도 못 차려줬어요. 아침 잘 챙겨 먹었나 모르겠어요. 비 오는 운치 있는 9월의 첫날입니다. 아들들 생일 축하하고 카페인 분들도 행복한 한달 되세요 하셨습니다. 와, 첫째 둘째 그 아들의 생일이 나란히 있다는 것도 참 재미납니다. 와, 재밌는데요. 지금 첫째가 또 1일생, 그리고 둘째가 2일생이 되는 거네요. 이 옥현님 가정의 9월은 굉장히 특별한 달일 것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0786 쓰시는 카페이님, 문보영 시인님 반갑습니다. 하고 잠시 후에 오실 예정이잖아요. 요즘 잠은 잘 주무시나요? 2년 전에 시인님의 일기 딜리버리를 신청했는데 시인님이 아무튼 전화영어를 쓰게 되었다고 해서 책 발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2년 전에 출판한 삶의 반대편에 들판이 있다면의 외전처럼 느끼셨대요. 그리고 수잔과의 케미도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시인님의 좋은 작품 기다리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잠시 후에 오시니까 또 반가우실 것 같습니다. 수잔은 전화영어 선생님입니다.

아, 이또이 삶의 반대편에 들판이 있다면 요것도 가지고 북카페 초대석에 나오신 적이 있죠. 잠시 후 시인들, 무리하는 시인들 코너에서 또 만나실 수 있고요. 이간 카페인 이번 주 주제가 날짜 변경선인데 오늘은 정말 제대로 날짜 변경한 기분이 듭니다. 9월의 첫날이니까 오늘 얘기 바로 만나보시죠.

비행기를 타고 여러 시간대를 가로질러 낯선 나라에 도착하면 우리는 어김없이 지독한 시차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두 발은 분명 새로운 영토에 닿아 걷고 있지만 내 안의 생체 시계는 여전히 출발지의 궤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밤낮이 뒤바뀐 피로감 속에서 억지로 잠을 청하고 무거운 몸을 이끌어 보지만 물리적인 공간의 이동 속도를 우리 몸이 온전히 따라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대적인 적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비단 머나먼 바다를 건널 때만 시차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8월에서 9월로 달력의 날짜 변경선을 훌쩍 넘은 오늘처럼 계절의 장면이 바뀔 때 우리의 마음 역시 시차를 겪곤 하니까요. 작렬했던 태양의 기세가 누그러지고 선선한 가을 바람이 밀고 들어올 때, 텅 비어있던 일상이 새학기의 팽팽한 긴장감으로 빽빽하게 채워질 때, 혹은 익숙했던 궤도를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홀로 던져졌을 때, 우리의 머리는 상황이 변했음을 투명하게 인지하지만 마음은 익숙한 어제의 시간에 닻을 내린 채 자꾸만 서성거리게 됩니다. 억지로 보폭을 넓혀 쾌적하고 씩씩한 척 흉내를 내봐도 마음의 시차가 만들어내는 뭔지 모를 피로감과 고립감은 좀처럼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팍팍한 세상은 늘 우리에게 즉각적인 적응과 맹렬한 속도전을 강요하지만 마음이 다음 페이지로 온전히 건너가는 일은 결코 방 안에 스위치를 켜듯 단숨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시차를 다스리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엇박자로 뛰고 있는 내 안의 낡은 시계를 다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 새로운 계절의 온도에 동화되지 못해 덜컹거리는 나 자신을 향해 너그러운 위로를 건네는 투명한 여백이 필요합니다. 낯선 땅에 도착한 여행자가 그곳의 밤낮에 익숙해지기 위해 며칠 밤의 뒤척임을 기꺼이 감내하듯 우리의 마음도 어제의 궤도에서 서서히 빠져나와 새로운 내일의 리듬에 안착하기까지는 얼마간의 헤매는 시간이 허락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세상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고 해서 조급해하거나 스스로를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엇갈린 시간의 틈새에서 길 잃은 마음을 다정하게 안아주고 가만히 기다려주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보폭은 새로운 9월의 속도와 묵묵하게 맞춰져 있을 테니까요.

윤종신의 9월 띄워드렸습니다. 여행지에서 겪는 물리적인 시차가 있다면, 뭐 출장이든 여행이든 어떤 이유로든 다른 시간대에 도시를 갔다 오면 우리 몸이 알잖아요. 그 시간을 다시 맞추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때, 그리고 계절 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9월, 뭐, 새학기 시작한 경우도 있고, 새로운 일 시작한 경우, 혹은 또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하던 일을 잠시 접으신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또 건강 관리 더 힘써서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 앞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그럴 때, 나 스스로를 믿어주는 사람이 적어도 세상에 한 명은 있어야 되잖아요. 누군가 타인이 그렇게 해주면 너무 좋은데, 기본값으로 그냥 나를 설정해 두는 것이 일단은 안전하다. 내가 나를 다그치기도 하지만, 믿어주는 딱한 사람? 그거? 일단 내가 하자. 기본값으로 나는 나를 믿는다. 깔고 가면 조금 더 안심되지 않나요? 그런 의미에서 천천히 갑시다 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7817 쓰시는 카페이님, 9월의 첫날을 맞아 잠시 쉬고 있던 운동하러 왔습니다. 헬스장에서 듣는 북카페도 꽤 괜찮네요 하셨습니다. 와, 운동하시면서 북카페 들으시는 분들 꽤 많으시죠? 근데 산책하면서 듣는 거하고, 이 조금 빠르게 러닝하면서 듣는 거하고, 또 헬스장에서 듣는 거랑 느낌 좀 다를 것 같은데, 의외로 그 헬스장에서 북카페 들으신다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좀 속도를 높여야 되는 곳이 아닌가요? 이, 좀 이렇게 하나 더, 한 세트 더, 이렇게 응원합니다. 네, 지금 접으려고 하셨죠? 한번 더. 이렇게 더 지금 또 우리 헬스장 멘트로 한번 했습니다. 자, 김윤진님, 비 오는 9월 첫날 블로그에 독후감을 두 편이나 썼어요. 세상 뿌듯합니다. 독후감을 한 편도 아니고 두 편이나 이 속도로 계속 가실 거예요? 윤진님, 하루에 두 편씩? 근데 이 지금 의지가 충만하게 느껴져서 너무 좋습니다. 블로그에 독후감을 쓰기 시작하신 윤진님 응원하고요. 한상현님은 북카페는 참 너그러워요. 항상 천천히 가도 된다고 해주잖아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쵸. 천천히 가도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가끔은 서둘러야 될 때도 있고요. 우리 북카페가

카페인 분들 그 삶의 속도에 그 밀당을 좀 해드릴게요. 네, 필요할 때는 또 서두르라고 하겠습니다. 아, 제가 어제 살짝 또 흘렸잖아요. 2026년 4달 남았다고 달력 지금 4장 하면 끝입니다. 9월은 이미 다 갔어요. 지금 9월 1일이라고 하지만 제 기분은 거의 추석 있잖아요. 연휴 있고 이러면 아 금방 갑니다. 분명히 이제 며칠 후에 제가 10월이라고 할 겁니다. 3장 남았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카페인 분들을 좀 재촉해 드리기도 하니까요. 네, 너무 마음 놓지 마시고. 그러나 오늘은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진수정님, 마음의 시처란 말 와닿네요. 제가 느끼는 이 엇박에 이름 붙여주셔서 감사해요 하셨습니다. 그쵸. 저는 시차라는 표현 되게 좋아하거든요.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해요, 시차가. 그래, 그리고 이런 시차가 너무 없으면 재미없죠. 약간 시차 적응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 그 혼란기도 있는데, 이름 붙여주고, 그것도 즐기거나 다스리거나 하면 되는 거죠. 카페인님들, 아무튼 오늘 카페인님들이 살고 싶은 속도로 오늘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얼스 윈드 앤 파이어의 September, 루더 이모션스의 Best of My Love까지 두곡 듣고 가시죠.

0: 여기 뭔가 달라졌는데?
1: 뭐가 달라요?
2: 좋은 냄새가 나는데요.
1: 상혁씨님 때문인가 보다.
0: 맞아요.
1: 아, 이럴 수가. 무리하시네요.
0: 네. 계속 무리하려고요.
1: 가시죠, 그럼 무리하러.
0: 네.
1: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 시간입니다. 김상혁 시인 그리고 오늘 김소연 시인의 빈자리를 채워주실 너무나 반가운 얼굴이죠. 문보영 시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와, 두 분이 오신 김에 또 자리도 이렇게 살짝 바꿔서 앉으셨습니다, 오늘.
3: 네. 여기가 원래 제가 예전에 앉던 자리여서.
1: 맞아요.
0: 바뀌었어요.
3: 맞아. 선점했습니다.
1: 아, 맞습니다. 우리 카페인님들, 문보영 시인님 오셨습니다. 너무 많이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아, 진짜. 전 지금도 문보영 시인님 처음 여기 북카페에 오셔서 우리 나눴던 그 대화가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제가, 되게 재밌다라고 느꼈던 게 그때 그 안마의자 얘기하시면서
3: 제가요?
1: 도서관에 네. 안마의자가 있어서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좀 한참 걸려서 간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3: 네. 어제도 안마의자 하고 왔어요.
1: 아, 그래요?
3: 네. 지금도?
1: 그런 얘기를

0: 그래서 그 대화가 어떻게
1: 아.
0: 흘러갔냐면 제가 아니 그렇게 안마 의자가 너무너무 그늘 필요하다면 그러면 그냥 아예 뭐 집에 두시는 건 어때요? 했더니 집이 좁다고 하셨던가 뭐 그래서 그냥
1: 돈도 없어.
0: 아예 돈도 없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흘러가서 너무 재미난 대화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제도 하고
1: 아,
0: 오셨군요.
1: 네, 그럼요. 중요합니다. 안마 의자.
0: 네, 도서관에 가서
1: 그 공유오피스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0: 아, 네.
1: 거기에서도 이제 제가 작업실을 선택할 때 안마 의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0: 아,
1: 네. 그러고 이제 거기를 다니게 됐죠.
0: 그렇군요. 사실 뭐 공유 오피스 도서관만 가시는 건 아니고 먼 길을 돌아서 오셨습니다. 그렇죠? 중간에 한번 또 북카페에 나오시기도 하셨지만 아이오와 다녀온 다음에 그다음 또 유학을 가셨잖아요. 네.
1: 제가 얼떨결에 어쩌다 보니 계속 해외 살이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오와의 이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한국
0: 네.
1: 작가로서 다녀온 다음에 너무 영감을 많이 받아서 더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에
0: 맞아요.
1: 아예 이제 유학을 2년 동안 미국으로 다녀왔습니다.
0: 이제 완전히 다 마무리를 짓고 오신 거예요. 왠지
1: 마무리
0: 또 근데
1: 짓고.
0: 내 힘으로 또 훌쩍
1: 아니,
0: 떠나실 수도 있을
1: 그럴
0: 것 같은
1: 수도
0: 에너지.
1: 있어요.
0: 아, 그쵸.
1: 네.
0: 그렇죠?
1: 네.
0: 네.
1: 40 동하면 떠나실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0: 나 얽매이지 않는다.
1: 아, 약간 한발 걸쳐놓고 사는 게 심적으로도 편한 것 같아요. 언제든 떠날 수 있는 마음으로.
0: 그렇군요. 아무튼 좋은 소식도 많았던 문보영 시인 모시고 오늘 이야기 이어갑니다. 오늘 상혁 시인님은 어떠세요? 문보영 시인 오랜만에 또 이렇게 앞에.
2: 아, 저는 되게 연예인 보는 것 같은 그런
1: 에이?
2: 느낌이 있어요.
1: 아니.
2: 왜냐하면은 예전에 이제 같은 학교에 적을 두고 있을 때는 좀 자주 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
1: 그니까요.
2: 뒤로는 뭐 땡스타그램 이런 화면으로만 계속 보게
0: 막
2: 되었고,
0: 행사하시는 막 이런 그런 모습이나.
2: 그리고 이런 어떤 방송을 여기도 나오신 적이 있잖아요.
0: 네.
2: 그때도 이제 저랑은 엇갈려서 아 오셨다더라 이런 얘기만 듣던 어떤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뵈니까. 아, 너무 반갑고, 사인을 받아야 될것
1: 아니,
2: 같은
1: 제가
2: 그런
1: 더.
2: 느낌이
0: 아, 두
2: 있습니다.
0: 분이 같은 작품을 하는 기분이네요. 그쵸? 네. 자, 두 분이 골라오신 작품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상혁 시인이 골라오신 거부터 볼게요.
2: 네, 저는 수 블랙의 남아있는 모든 것이라는 에세이로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요 분은 해부학자이자 법의 인류학자예요.
0: 네.
2: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건 현장을 좀 돌아다니면서 죽음을 많이 관찰한 분이고 여성분인데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아서
0: 네.
2: 그중에서 아버지에 대한 에피소드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0: 그럼 낭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아버지는 매주 리나 할머니를 찾아가셨다. 할머니는 전혀 반응이 없으셨고 아버지를 알아보지도 못했지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이 스코틀랜드 남자는 몇 시간이고 리나 할머니 옆에 앉아 할머니가 쉴 새 없이 손가락을 문지르며 몸을 앞뒤로 흔드는 동안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다. 어느 날 내가 왜 굳이 알아보지도 못하는 분을 매주 찾아가느냐고 여쭙자 아버지는 그분의 어머니를 떠오르게 하는 대답을 해 나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때 들은 대답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다. 우리 이야기를 못 듣는다는 걸 어떻게 알지? 자신의 머릿속에만 갇혀 있어서 그저 대화를 못 하시는 걸 수도 있잖아. 그분이 외롭고 무섭지 않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어? 아버지는 그런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에 계속 리나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고 어머니가 할머니의 상태가 너무 속상해서 참아 볼 수 없다고 결정하셨을 때도 계속 할머니를 보러 가셨다. 나로서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치매가 찾아왔을 때 나는 아버지는 두려움에 떨면서 홀로 머릿속에 갇혀 있는 것이지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지 않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을 때 나는 죽어가는 어머니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에게도 이제 우리는 돌아갈 거라고 하지만 아침에는 돌아올 테니 그때까지 꼭 버티고 계셔달라고 말씀드렸다. 오래된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내 말을 듣는

보는 순간 아버지의 얼굴에는 공포임이 분명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고 아버지의 검은색 눈동자는 그 감정을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었다. 나는 기절할 것만 같았다. 지난 2년 동안 아버지는 자신의 생각을 단 한 번도 드러낸 적이 없었다. 베스가 헉 하고 숨을 들이마셨다. 그에도 할아버지의 표정을 본 것이 분명했다. 내 상상이 아님이 분명했다. 엄마, 엄마는 어디 가면 안 될 것 같아. 베스가 말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리나 할머니에 관한 아버지의 추론이 옳았던 것이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곳에 계셨다. 대화를 할 수 없는, 아니면 스스로 대화를 거부하는 침묵만이 흐르는 아버지의 세계에 갇혀 계신 거였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생기자 아버지는 힘을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구조 신호를 보내셨다. 아버지는 이제 무슨 일이 생길지 알고 있었고 홀로 있고 싶지 않으셨던 것이다.

0: 딘 루이스의 How Do I Say Goodbye 듣고 왔습니다. 밤의 책에서 펴낸 수블랙 산문집, 남아있는 모든 것에 담긴 글 낭독으로 만나셨습니다. 1867 쓰시는 카페이님이 왜 사람은 태어나는 건 알아도 죽는다는 건 종종 까먹을까요? 누군가는 언젠가 다 겪어야 하는 순간인데 실감이 나서 슬프다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1: 네, 이 에세이는 지금 이 내용은요. 아버지가 죽음 앞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셨는지를 내가 보고 그 행동을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자신이 따라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을 혼자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 듣고 있다,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아, 정말 그렇다는 걸 지금 이 수블랙이라는 저자가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깨닫는 것이죠. 아버지가 잠깐 이제 계세요라고 떠나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 내가 죽음이 임박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었고 그때 말을 못하는 상황에서 날 떠나지 말라라는 눈빛을 보내고
0: 그렇죠.
1: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인데 이 수블랙이라는 이 해부학자잖아요. 되게 독특한 게 12살 때부터 5년 동안 정육점에서 스스로 일했어요. 어릴 때부터 죽음을 만지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러니까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켰더니 바로 정육점에 취직해서 5년 동안 계속
0: 5년간?
1: 뼈와 살을 만지면서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이제 죽음과 자기가 대단히 뭔가 좀 친근감을 느낀다라는 걸 알고 진로를 따라서 쭉 이제 법의학자까지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0: 와, 정말 놀랍네요. 삶의 이력이.
2: 그니까요. 그러니까 정육점에서 일을 했다는 게 어떤 육체, 몸이 말하는 언어를 터득하는 데 어떤 계기가 됐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0: 그리고 12살부터 5년이었으면 정말
2: 그니까
0: 인생에서
2: 제일
0: 많은
2: 중요할
0: 것이
2: 때.
0: 새로 형성되는 시기에.
1: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다른 부분에 나온 게 어떤 이 저자의 후회도 나오는데요. 죽음과 관련돼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를 혼자 두었던 걸 되게 후회하는 장면도 있는데 그 장면도 많이 슬프게 좀 와닿았습니다.
0: 이 골라오신 이 부분 중에서 읽어주시는데 이런 부분에 밑줄 긋게 됐어요. 그냥 자신의 머릿속에만 갇혀 있어서 그저 대화를 못 하시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분이 외롭고 무섭지 않다고
2: 그니까.
0: 누가 장담할 수 있어? 근데 이런 부분은, 그쵸. 우리가 놓칠 수도 있고, 안다 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기도
2: 그니까요.
0: 하잖아요.
2: 그래서 그 아버지 태도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보통 상대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은 이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법한데, 이제 아버지는 반대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지라고 질문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딸이 나중에 그 태도를 배우게 되고, 상대방의 내면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다정한 선택을 해버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그런 게좀 필요하네요. 어차피 어떤 게 진실인지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럴 때는 애초에 가장 다정한, 내가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선택을 하라라고 하는 거좀 새기게 되네요.
1: 근데 이걸 통해서 결국 이제 수블랙의 경우에는 아버지 눈빛을 보고 깨달았고 그걸 또 아들이 말을 해줬잖아요. 할아버지 곁을 엄마는 떠나면 안될것 같아. 이렇게 말해주는 장면이 있는데 이런 걸 깨달으면서 이제 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아, 어머니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내가 떠났을 때그 말은 못 하셨지만 내가 떠났을 때그 뒷모습을 보면서 나를 얼마나 잡고 싶어 했을까? 이 후회가 더 사무치는 것 같아요. 이게 밝혀지고 나니까.
0: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이 글을 또쓸수 있었던 것이기도 할것
1: 네,
0: 같고.
1: 맞습니다.
0: 구조신호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신이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구조신호를 보냈다. 이런 것들, 진짜, 아마 많이
1: 그러니까요.
0: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카페인님들.
1: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 아까 다정한 선택이라고 해주셨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런 선택을 안할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읽었으니까 이래야 한다라고 알고 있겠지만 과거로 돌아간다면 저는 아 그냥 혼자 있게 두는 게 맞지 않나? 그 마지막 순간을 혼자 있게
0: 정말.
1: 두는 게더 예의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0: 의외인데요.
1: 네.
2: 이제 바뀌셨나요?
1: 이제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0: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외로움과 슬픔이 들어가니까.
2: 그러니까요.
1: 근데 저와 비슷한 생각으로 수블랙도 어머니를 혼자 남겨뒀더라고요. 그게 예의라고 생각했고 마지막 순간을 혼자 하고 싶지 않을까
0: 슬프다.
1: 돌아보면서 근데 그걸 후회하는 거죠.
0: 그쵸.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네. 미루어 짐작할 뿐인 것인데. 자, 3637 쓰신 카페님 지금 요양원 계신 아빠 생각나고 맞아요. 엄마 임종 지켜드린 게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도 하게 만드는 글이었다라고 하시고요. 최준호 님도 아, 겉으로 소통이 안 된다고 해서 마음속까지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거 그러니까 정말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샤샤 알렉스 슬론의 올더 들으면서 2부로 건너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권계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1: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2: 매일 20분钟
1: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2: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1: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2: 만나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 문보영 시인, 김상혁 시인과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승혁 님이 그 1부에서 우리 수 블랙의 글 읽어주셨는데 들으시면서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요양원에 계셨던

0: 시어머니께서 코로나로 면회가 금지돼서 한참 만에 갔더니 입을 꾹 다무시고 말씀을 안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은 눈물만 흘리시면서 눈빛으로만 신호를 보내시던 기억에 이 상혁신님 낭독 들으면서 울컥하셨다고. 이게 다 우리가 겪었거나 겪고 있거나 겪어야 할
1: 그니까요.
0: 일인 거잖아요.
1: 그래서 뭔가 그 상대방이 듣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지만 일단 그냥 듣고 있다고 믿는 게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훗날에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0: 후회하지 않을
1: 네, 후회하지
0: 정도로.
1: 않기 위해서라도.
0: 네.
2: 저도 신호를 혹시 제가 놓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 자꾸 하게 돼요. 되돌아보게 되고,
0: 그러네요.
2: 네, 어떤 죽음의 장면들이 떠올라서 괴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0: 이 3483 쓰시는 카페인님도 알수 없으니까 가장 다정한 선택을 한다는 게 마음에
2: 네.
0: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그쵸? 자, 이번에는 문보영 시인이 골라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북카페에 또 이렇게 작품 두편 골라오셨는데 고르는 과정은 어떠셨어요?
1: 제가 가장 최근에 읽었던, 재밌게 읽었던 것들 중에서 가져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은을 시인의 회신지연이라는 시집을 좀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EBS에 가져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또
0: 네.
1: 연락을 받아서 후딱 가져왔습니다.
0: 후딱
1: 네.
0: 가져오셨군요. 좋습니다. 오늘 또 자리에 앉자마자 문보영 시인님이 김상혁 시인님한테 매주 이렇게 작품 골라오는 거 정말 대단한
1: 그니까요.
0: 거라고 뭐 이렇게 경탄의 말을 건넸거든요.
2: 아니, 근데 뭐 고운 작가님도 있는데.
0: 아니요, 저는 작품을 골라오는 것은 아니니까.
2: 네.
0: 예.
2: 아, 저는 문장 카페 들을 때마다 매주 놀라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또 시집을 좀 읽어야 되기도 해서
0: 네.
2: 읽는데, 그래도 확실히 방송하면서 한권두권더 읽게 되는 게 있어서 오히려 좋습니다. 더 많이 읽을 수 있어서요.
0: 맞아요. 이게 북카페 게스트분들의 보영 시님도 하셨지만
1: 네.
0: 그 공통적인 얘기예요. 여기 오니까 더 읽게 되더라.
1: 뜻밖의 교양을.
0: 뜻밖의 교양을 쌓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보영 시님이 요거 소개할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하셨는데 그 작품 볼게요. 어떤 거부터 열어볼까요?
1: 나은을 시인의 자가 제기라는 작품 가지고 왔습니다.
0: 네, 좋습니다. 그러면 낭독 통해서 만나보시죠.

작아지기 나하늘 작아지기는 변신술, 둔갑술의 일종으로 통념과 달리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처음 이 주제가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한 마녀가 특정 상황에서 자신의 키가 미세하게 줄어든다는 것을 눈치채면서부터라고 알려져 있다. 책을 읽으면 작아지고 손잡이가 있는 유리컵 속에 들어가도 될 것 같다. 마녀는 일지를 작성했고 작성하는 동안에도 꾸준히 작아져서 13년 차 이후의 기록들은 돋보기나 현미경을 통한 독해가 요구된다. 나는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오래 자야 했다. 일지의 마지막 기록이다. 정확히는 식별 가능한 마지막 기록으로 이 다음에 적힌 글자들은 글자라기보다는 작은 점의 연속처럼 보인다. 실제로 이 시점에 그는 실종되었는데 후학들 역시 행방이 묘연해진 이들이 대다수이므로 작아지기는 오늘날 연구가 권장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무력하게 이 주술에 천부적 재능을 가진 이들이 있는데 이들은 유년기에 꼭 맞는 사이즈를 신어도 신발이 잘 벗겨지곤 했다는 공통된 경험을 공유한다. 꼭 맞는다는 것은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이후의 고통은 고통이라기보다는 작은 점의 연속처럼 보인다. 작은 점, 작은 고통, 작은 슬픔. 작은 내가 작아지면 나의 슬픔도 같이 작아지고 나의 사랑도 같이 작아진다. 사랑은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을 사랑이라고 여긴다. 다시 커지는 법에 관해서는

는 단 한 가지만이 알려져 있다. 타인 한 사람이 함께 작아져 주는 것이다. 이외의 방법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0: 데니 엘프먼의 스토리타임 띄워드렸습니다. 미눔사에서 펴낸 나하늘 시인의 시집 회신지연에 담긴 시 자가지기 낭독으로 만나봤습니다. 와, 너무 재밌습니다.
1: 맞아요.
0: 네.
1: 뭔가 동화나 판타지 설정집을 읽는 것 같았어요. 이 시집 전체가. 자가지기라는 현상이 뭔가 굉장히 진지한 학술적 대상인
0: 네.
1: 것처럼 되게 뻔뻔하게 다루잖아요.
0: 그쵸.
1: 변신술, 둔갑술의 일종이라든가 이 주제가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이런 말투 때문에 논문이나 백과사전을 읽는 느낌이 드는데 다
0: 맞아요.
1: 읽고 나면 약간 내면의 고백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0: 아,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도 또 시가 될수
1: 네.
0: 있구나.
1: 네. 맞아요.
0: 재미있습니다. 네.
1: 이 마지막이 아마 너무 인상적으로 들리셨을 것 같은데요. 타인 한 사람이 함께 작아주는 것 외에는 다시 커지는 방법이 알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이런 어떤 규정 같은 거는 비슷한 규정이 많긴 해요. 뭐 같이 늙어가는 게 사랑이고 같은 방향을 봐야 사랑이고 이런 게 있지만 그렇게 툭 말할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하거든요.
0: 네.
1: 근데 이렇게 멋지고 재밌는 이야기를 통과한 다음에 여기서 타인 한 사람이 함께 작아주는 것이다. 이외의 방법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0: 네.
1: 하니까 아 정말로 아 그렇구나 싶어요.
0: 맞아요. 뭔가 비관적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왜냐면 방법이 달리 없다. 근데 타인 하나가 같이 작아져 주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낙관 같기도 하고, 그렇죠.
1: 따뜻한 결말인 것 같아요.
0: 어떤 느낌으로는 그 이외의 방법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1: 아직.
0: 왠지 자가지기 2 나올 것 같아요.
1: 또 이게 또
0: 그래서
1: 연작이 있거든요.
0: 밝혀졌다.
1: 네.
0: 최근 연구된 결과에 따르면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이럴 수도 있지
1: 아, 그니까요.
0: 않을까.
1: 다음 시집에서.
0: 네,
1: 혹시? 혹시?
0: 그렇다면 뭘또 어떤 방법을
1: 아,
0: 얘기하실지
1: 그러니까요.
0: 궁금하고요.
1: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이야기 자체도 재밌잖아요. 근데
0: 네.
1: 이야기를 끌어가는 중간중간에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게 이 자가지기에 천부적 재능을 가진 이들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들의 유년 생활을 묘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0: 네.
1: 이거를 시인이 어쩌려고 하지 하고 궁금해서 더 들여다보게 됐는데 아, 정말 이렇겠구나 싶었던 게 유년기에 꼭 맞는 사이즈를

0: 신어도 신발이 잘 벗겨지곤 한다. 이거는 정말 너무 재밌는 상상력이라고 생각했어요.
1: 그렇죠. 그리고 맞아. 이것도 재밌잖아요. 그 돋보기나 현미경을 통한 독해가 요구된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적힌 글자들은 글자라기보다는 작은 점이 연속처럼 보이고 또 고통도 그 다음에 고통은 이후의 고통은 고통이라기보다는 작은 점의 연속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고통이든 글자든 다 작은 점의 연속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우리를 되게 아현시계 만드는 그런 효과 있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뭔가 꼭 맞는다는 게 고통을 수반한다는 게 어떤 맞춰진 거 세상이 요구한 크게 나를 맞추는 일에 대한 이야기처럼 네. 들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 고통을 피하는 방법이 신발을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작아져 버리는 거잖아요.
1: 그쵸.
2: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게 버거울 때 그 상황을 바꾸기보다는 원하는 거를 저도 줄이고 뭔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렇게 제하면서 적응해버렸던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슬펐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작아지면 여기서 또 이제 내가 작아지면 나의 슬픔도 작아지고 그런데 사랑도 작아진다고 얘기하잖아요.
1: 그렇죠.
2: 그래서 어떤 방어 기제에 관한 재미난 시, 슬픈 시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 내가 작아지더라도 이것만은 작아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는 것을 또 목록을 정해둘 수도 있겠네요.
2: 그러니까요.
1: 내가 작아지기 시작할 때 그것만은 원 세상에 어디서 이렇게 킵해둘 수 없나 이런 거.
0: 이 이야기의 재밌는 점은 뭐 여러 가지로 읽을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재밌는 것 같은데 꼭 맞을 때 고통이라고 했잖아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이제 그걸로부터 자이든 타이든 벗어나는 방법이 내가 작아지면 어쨌든 고통에선 벗어나잖아요.
1: 그쵸.
0: 근데 고통에서 벗어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랑도 같이 작아지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사랑을 좀 어떤 정도 크기를 확보하려면 고통이 있어야 한다는 또 그런 말처럼 들리기도 해서.
1: 그러네요.
0: 네, 그래서 이런 어떤 회피 아니면 그냥 뭐 이런 삶의 방식이 결국은 사랑도 작아지게 만든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부정적으로 끝내지 않고 아 그러면 같이 작아지는 사람 만나면 되잖아. 이런 시선이 너무 좋습니다.
1: 맞아요. 그리고 타인 한 사람이 함께 작아져 주는 것이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0: 네.
1: 지금 약간 뭐 좀비처럼 우리가 억지로 한 사람을
2: 나도 이렇게 된 김에 너도
1: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이 어투가 그래서 다정함이 유지되는 것 같아요. 누가 기꺼이
2: 중요하네.
1: 나도 함께 작아져 주는 선택을 한다면 가능한 거니까.
0: 네, 그러니까 요 처음에 우리가 시를 읽으면서 어떤 예상했던 것과는 되게 뭐 비슷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많은 메시지를 주면서 마지막에 그러네요. 끝나는 것 같습니다.
1: 시집 전체를 읽어보고 싶어졌습니다.
2: 시집 전체도 굉장히 어떤 이런 다른 세상의 어떤 마법 같은 것들을 얘기하면서 은근슬쩍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떤 방어 기제랄지 작아지고 싶고 사라지고 싶어하는 욕망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재밌게 읽으실 것 같아요.
1: 지금 이승영 님이 그럼 우리들은 때때로 작아지기가 필요한 건가요? 이게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 거죠. 그렇죠?
0: 네.
1: 이게 누군가와 함께 작아질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뭔가를 지키기 위해 내가 고통스러워도 이 위치를 그냥 유지해야 될 수도 있고
0: 네, 그렇죠.
1: 이 크기를 그렇죠. 최준호 님은 문체는 딱딱하고 보고서나 사전 같은데 함께 작아지면 작아진 것들을 볼 수 있다는 내용의 따뜻함이 느껴진다라고 하시면서 어쩐지 오늘은 잘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2: 그러네요.
1: 것들이 주제 같다고 앞서 정말. 우리 만난 두 시가.
0: 네, 압박이 좀 되는데 다음 시가 그럴지.
2: 아니어서.
1: 너무 앞서가지 마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김태호 님이 스토리타임 데니엘 풍헌 음악 가위손 같은데 하셨는데 그거 맞았습니다. 네, 이 아마 예전에 보셨으면 그 꿈처럼 남아있는 어떤 그 OST 가락 제가 가락이란 말 쓰는 것도 저도 참 입에서 안 떨어지는데 그런 게 있었을 텐데 선율이 있었을 텐데 아마 이번 곡도 여기에 딱이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정민아의 작고 작게 띄워드릴게요.

0: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한 시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혁 시인님이 가지고 오신 작품인데요. 상혁 시인님이 갖고 오셨습니다. 상혁 시인님. 이게 참 재밌네요. 네,
1: 이 제목이 현과 혁이거든요. 네. 현이라는 아이와 혁이라는 아이 둘은 쌍둥이이고 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조인호 시집 처음으로 물에 뜨는 시간이 나왔고 그 안에서 한 편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야기로 되어 있는 시라서 조금 긴데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면 낭독 듣고 갈게요.

현과 혁, 조인호. 현과 혁이 고아원에 처음 왔을 때 우리는 모두

그 둘의 얼굴이 똑같아서 놀랐다. 얼굴이 두 개인 신기한 동물. 혀는 어디 갔어? 난 혁인데 혀는 지금 여기에 없어. 혁은 어디 갔어? 난 현인데 혁은 지금 여기에 없어. 고아원에서 그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아이들은 없었다. 우리 모두는 고아원 아이들 중 쌍둥이 형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현과 혁, 둘 중 하나는 언제나 없었기 때문에 그가 둘이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았고 어린 내가 쌍둥이 형제를 목격할 때마다 그 둘은 고아원 뒷산에서 불을 피우고 있었다. 작은 모닥불 앞에 앉은 그 둘의 뒷모습만을 나는 바라볼 수 있었고 이거 먹어봐라. 맛있다, 맛있어. 불에 무언가를 구우며 모닥불 옆에 놓인 형제의 검은 봉지가 죽은 고양이처럼 불을 쬐고 있고 키득키득 그 둘이 웃고 있는 것만 같은 등짝. 사내에게 허리띠로 맞던 두 아이의 등짝. 티셔츠를 걷어 올리면 매 맞은 상처들이 붉은 입술을 우우우 벌리며 이거 먹어봐라. 맛있다, 맛있어. 한꺼번에 짓거려 낼 것 같은 입술들. 불에 댄 입술들. 상처는 쌍둥이 같아서 그 둘의 입술 중 누가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어린 시절 내 기억 속에 그 작은 모닥불과 입술들은 너무 오랜 시간을 침묵했고 흉이 진 자리에 작은 모닥불을 피운 흔적만이 남아있었다. 현과 혁이 몇 살인지 알 수 없었다. 어른들은 그 둘을 얘들아 불렀지만 그 둘은 성장이 멈춘 100년쯤 살아본 아이들 같았고 아니면 서로를 번갈아 살아본 것일지도 몰랐다. 어느 날 다른 고아원의 선생님이 찾아와 둘 중 하나를 데려가고 둘 중 하나가 우리와 함께 남았을 때 현은 어디 갔어? 난 혁인데 현은 지금 여기에 없어. 혁은 어디 갔어? 난 현인데 혁은 지금 여기에 없어. 현과 혁, 둘 중 누가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고아들이 모두 잠든 밤 그 둘은 언제나 고아원 뒷산에서 불을 피우고 있었고 작은 모닥불 앞에 앉은 두 아이의 굽은 등을 멀리서 바라보던 그날 밤 나는 모닥불 가까이 걸어갔고 모닥불이 가까워질 때 두 아이의 등이 가까워질 때 그때마다 잠에서 깼지만 그날 밤은 깨지 않았고 그날 밤 모닥불 앞에 앉은 현과 혁의 얼굴을 처음으로 볼 수 있었다. 그 불이 일그러지며 둘 중 하나의 얼굴을 흉내내고 있었다.

0: 창피해서 펴낸 조인호 시인의 시집 처음으로 물에 뜨는 시간에 담긴 시 현과 혁 낭독으로 만나셨고요. 영화 외출 OST에서 조성우의 기억의 굴레 띄워드렸습니다. 와, 지금 허기윤님이 집 창밖에 해가 나는데 혁 시인님의 이야기에 맞춰 해가 열리는 기분이라고 너무 슬프지 말라고 그러나 봐요.
1: 영험하네요, 저.
0: 그러네요, 진짜. 어떻게 또 해가 맞춰서 움직일 정도로.
2: 그러니까요.
0: 아, 시가 너무 강렬합니다.
1: 네, 이 시집은 이제 15년 만에 나온 시집이에요. 첫 번째 시집 방독면이 나왔고 그 이후에 15년 만에 나온 시집인데 이 해설을 쓴 신영철 평론가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딱 꼽아서 말하고 있는데 15년을 기다려 읽은 조인호의 두 번째 시집은 나를 2000년대 중후반 그 미친 시절로 데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시에 대한 어떤 설명 중에 하나가 도덕주의라는 안전핀마저 뽑아버려 곧 터질 듯이 보이는 용감한 시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도덕주의를 벗어나는 게꼭 옳다는 것이 아니라
0: 네.
1: 그런 것에 훨씬 더덜 신경을 쓰는 어떤 시집이라고 보이고 오늘 읽은 현과 혁은 그래도 좀 짧은 시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께를 보시면
2: 정말
1: 알겠지만
2: 두껍거든요.
1: 역대급 제가
2: 오,
1: 본 모든
2: 그러네.
1: 시집 중에 가장 두꺼운 시집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재밌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길어도 길지 않은 시집이라는 내용 어떤 해설도 들어가 있는데
0: 네.
1: 길지만 길게 읽히지 않는 시집이라는 말처럼 길수록 오히려 더 재밌는 시들을 많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어떠셨나요?
2: 저도 이게 긴 시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게 일단 이야기가 있고, 또이 쌍둥이의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되게 빠르게 몰입해서 읽었던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저 너무 강렬하게 들었습니다. 얼굴이 두 개인 신기한 동물, 이렇게
1: 네,
0: 현과 혁을,
1: 처음에.
0: 그쵸, 묘사하면서 시작이 되는데, 100년을 산것 같기도 하고, 이 아이들은 서로를 번갈아 살아본 것인지도 모른다라는 표현들도 참 인상적이고요.
1: 그리고 중간중간에 구어체, 그러니까 대화들이 나오는데 이
0: 네.
1: 부분을 너무 잘 반복해서 집중하게 만들어요. 이 리듬도 너무 좋고, 현은 어디 갔어? 라고 물으면 고아원 애들이 난 혁인데 현은 지금 여기에 없어. 똑같은 아이한테 혁은 어디 갔어? 라고 물으면 난 현인데 혁은 지금 여기에 없어 라고 대답하는 게 이게 처음에는 장난인가 싶다가도 뒤로 가면 슬프게 느껴져요.
0: 맞아요.
1: 왜냐하면 그 쌍둥이 같은 상처와 그
0: 네.
1: 이미지와 연관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2: 그래서 맨 처음엔 저도 이 대사가 뭔가
0: 네.
2: 어린아이의 천진한 시선처럼 느껴졌는데 점점 뒤로 갈수록 굉장히 쓸쓸해지고 그게 이두 쌍둥이가 같은 상처가 있잖아요.
0: 네.
2: 그래서 결국에 이두 명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이게 누구의 상처인지, 누구의 입술인지, 누가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알수 없다는 거는
0: 그렇죠.
2: 어쩌면 그 둘이 같은 고통을 너무 오래 공유해서 고통의 주인조차 구별할 수 없게 되어 버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 대사도 굉장히 쓸쓸하게 읽히더라고요.
0: 이들이 동시에 거기 있음을 인지하게 될 때는 주로 뒷모습인 거고요.
1: 네, 뒷모습일
0: 그쵸.
1: 때만. 그리고 뒷모습에 어떤 상처가 말하는 듯한 느낌도 있잖아요. 불을
0: 네.
1: 피우면서

0: 이거 먹어봐라 한 사람이 말하면 맛있다 맛있어라는 이렇게 사소하게 넘길 수 있는 대화들도 어쩐지 심오하게 느껴지는
1: 맞아요.
0: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인의 말도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 네. 왜 시를 쓰게 됐는지 궁금해서 이제 시집을 끝까지 읽고 시인의 말까지 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유머러스와 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병실에서 어머니는 내게 말했다. 인호야,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축복하신다는데 나는 둘 다 해당되니 축복이 너무 많다. 그녀의 농담 한마디가 다시 시를 쓰게 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그녀의 바다 앞에 서 있다. 라고 말해요. 병실에 계신 어머니와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다라는 그게 뭐 실제 현실이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1: 네.
0: 이 시인이 생각하는 어떤 이미지는 죽음 앞에서 농담을 하는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로 상징이 되는 바다 앞에서 시를 다시 쓰게 되는 어떤 결심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떤 시 전체의 분위기를 또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더라고요.
1: 지금 신희연님은요. 어떤 등은 굳이 훌쩍거리며 들썩이지 않아도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해줄 때도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그래도 다 닮지 않았으니까 훗날 이 두 아이가 만날 수 있기를 그리고 이제 그들의 등이 과거를 뛰어넘는 다른 얘기를 좀 더 나은 얘기를 들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사연으로 주셨는데 이런 마음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시가 끝났는데 길지 않게 느껴진다는 것이 계속 알고 싶은 거예요. 이 뒷 얘기들을.
0: 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현과역이 또 나오나 했는데 제 이름하고 비슷하기도 하고요.
1: 네.
0: 나오진 않았습니다.
1: 사실 그래서 올라오시는가 했는데.
2: 사심이.
1: 아 사심이? 네, 짧아서라고 네. 당신이 또 소개하시기 위해서.
0: 왜냐하면 너무 전체적으로 시가 긴 시가 많고 그걸 다 읽을 제가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요.
1: 아, 네.
0: 좀 그나마 짧은 걸로 가져오게 됐습니다.
1: 자, 지금 너무 놀란다. 놀라고 있다. 시가 참 대단하다라고 맞아요. 이승영님 얘기하셨고요. 김인혜님은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네,
3: 먹먹해졌어요. 현과 혁이 쌍둥이인데 이름 부르면 한 명은 없고 불에서 맛있다, 맛있어 하는 게 서로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불 앞이 둘의 안식처였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도 이제 등짝만 보인다는 것도 그렇고 근데
1: 네.
3: 그 등은 또 이제 허리띠로 맞은 등 굵은 그렇죠. 상처가 있는 등이잖아요. 그래서 따뜻하게 몸을 녹이는 불과 폭력으로 상처 입은 몸이 이제 한 장면 안에서 같이 있게 되지만
1: 네.
3: 한편으로 두 아이가 서로에게 마련해 준 그 모닥불이 아주 작은 그리고 임시적인 피난처였던 것 같아요.
1: 어떻게 보면 이 둘이라는 면에서 그 아까 작아지는 그 함께 작아지는 그 장면이 전 좀 또 연관돼서 떠오르기도 하는 것 같아요.
0: 그렇게 이어주시니까 또 제 마음도 편해지고
2: 다음 시간
1: 네. 흐름을 지금 계속 네, 네. 생각하고 계셨군요.
0: 그리고 네. 같이 맞아주는 어떻게 보면 같이 항상 피해를 당하고 있는 두 사람이잖아요.
1: 그렇죠. 아는 정말 네, 네. 그 말하지 않아도 아는 수 있는 맞아. 거. 네, 이 시도 참 강렬해서 시집을 펼쳐보고 싶어졌습니다. 15년 만에
0: 네, 성공입니다.
1: 네, 좋습니다. 음악 듣고 오늘의 또 마지막 작품도 열어보겠습니다. 막시밀리언 해커의 The Space That You're In 띄워드릴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 김상혁 시인과 또 문보영 시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민정 님이 쌍둥이와 함께 살고 있어서 그런지 두 배로 슬프다고 하셨습니다. 시를 읽으면 아무래도 그시 자체로도 홀릴 때가 있지만 거기서 뭔가 나의 일상을 건드리는 것을 이렇게 만나면 그러면 더좀훅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1: 네, 쌍둥이 같은 어떤 코드가 시에 나오면 우리는 그냥 자동 연상처럼 아 이거 혹시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둘은 한
0: 그렇죠.
1: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0: 맞아요.
1: 되잖아요. 그렇게 읽어도 사실 재밌는
0: 그렇죠.
1: 시이기도 합니다.
0: 그러네요, 정말. 신수아님, 서로 그리워하는 서로. 이 서로가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위로해주는 마음 오늘 느끼고 계신다고 하셨고요. 김미향님은 시 선택 채택 비하인드 스토리 듣는 거 재밌어요 하셨습니다. 예전에 문보영 시인님은 이제 그래서 이시 코너에 좀 초창기에 또 계셨기 때문에
1: 네.
0: 몽상 조상이라고 제가 네,
2: 조상입니다.
0: 몽상을 즐기는 조상인데 그 몽상 조상으로서 그 작품, 낭독할 작품을 채택할 때 어떤 기준이 그때 가장 신경이 쓰였나요?
2: 저는 오랜만에 제 방에 들어가서
0: 네.
2: 서재를 이렇게 쭉 보면서 고르는 습관이 있어요. 제가 제 방에 잘안 들어가는데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기회가.
0: 책 앞에 서게 하는 거죠?
2: 네,
0: 네,
2: 되게
0: 서가 앞에.
2: 오랜만에.
0: 오, 거기서 딱 느낌이 오는 것들을 이제
2: 네,
0: 골라오신
2: 그런
0: 거고요.
2: 편입니다.
0: 김인혜님, 소개해주신 시집 다 너무 궁금해요. 시집이 오늘 딱 듣고 궁금하다 하면
2: 네.
0: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 다음에는. 네.
2: 꼭 사서.
0: 사서. 한번
1: 네.
0: 서점나들이 해보시면
1: 네.
0: 어떨까. 그쵸? 그리고 누차 강조를 해주셨는데 상혁신님이 아까 읽어주신 조인호 시인의 시집은 지금 골라오신 작품이 가장 짧은 거였고,
2: 네.
0: 아까 스며 얘기를 음악 나가는
2: 들었는데.
0: 사이에 들었는데, 엄청 강렬하고 막그 쇼킹한
1: 네.
0: 느낌의 시들이 많더라고요.
1: 웃다가 울다가 합니다.
0: 예, 네,
1: 네.
0: 그래서 꼭 펼쳐보고 싶어졌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작품도 이제 보겠습니다. 보영 시인님이 골라오셨죠.
2: 네, 박순 시인의 쟤네 말이라는 시입니다.
0: 네, 쟤네 말.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
2: 쟤네 말.
0: 지명처럼 느껴져요.
1: 네,
2: 그니까요,
1: 그러니까요.
2: 그니까요.
0: 네.
2: 스위스 같은 느낌.
0: 제네바 비슷한.
2: 제네바,
1: 네.
2: 저도 그
0: 제네바
2: 생각했어요.
0: 옆에 있는 어디
1: 네, 무슨 마을
0: 약간. 네,
2: 같고.
0: 그럼. 근데
2: 네.
0: 쟤네 말?
2: 실제로
0: 네.
2: 박술 시인이 이제 독일에서
0: 오.
2: 살고 계시고 번역과 창작을 그곳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더
0: 아.
2: 그렇게 읽힐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그럼 어떤 느낌일지 낭독 통해서 만나볼게요.

입안에 침이 고이듯 한국말이 고였다. 지금 입을 열면 모두에게 더러운 것이 튄다. 외국어란 쓰레기를 삼키고서 병에 걸리는 일. 여러 여자를 만나서 너네 나라 말을 짓니겨 발랐다. 나나니 벌처럼 혼자서 집을 짓고 방울뱀처럼 내 가슴을 두드려 보니 한국말로 울기에 좋았다. 사랑이란 나라 말을 몸에서 벗겨내는 일. 삭발을 앞둔 메두사의 심정으로 거울 앞에서 발화를 연습한다. 안녕? 내 이름은 안녕. 이것은 우리말이 아니야. 우리는 모두 쟤네 나라 사람이야. 내 마음도 돌이니?

0: 아침달에서 펴낸 박수신의 시집 오토파일럿에 담긴 시 제네 말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이상은의 지도에 없는 마을 띄워드렸어요. 오늘 선곡 너무 좋아요 하는 사연들이 많은데요. 또 여기 딱 맞는 음악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읽어주신 부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공감이 되잖아요. 첫 부분부터. 아, 모국어라고 하는 게 입안에 침이 고이는 것 같은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요.
1: 저도 이제 해외 사례를 하다가 오다 보니까 이첫 문장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한국어가 입에 침이 고이듯 고였다. 한국어로 너무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니까, 그리고 거기 한국어 화자가
0: 그쵸.
1: 없으니까 혼자 제 말을 계속 삼키는 거예요.
0: 네.
1: 또이 시에서 언어가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몸 안으로 들어오고 몸 밖으로 나가는 물질처럼 그려진다는 게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외국어도 삼키는 쓰레기이고.
0: 그러니까요. 쓰레기를 삼키고서 병에
1: 병에
0: 걸리는
1: 걸리는
0: 일이란.
1: 일이라고.
0: 네. 와.
1: 결국 어느 언어에도 편하게 속하지 못하는 상황? 근데 이게 비단 해외에서 생활을 하는 한국어 화자뿐만 아니라 그냥 한국어를 하는 사람들끼리도 벌어질 수
0: 그렇죠.
1: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좀 와닿던 것
0: 이698 쓰시는 카페이님이요. 말문이 막히는 시네요. 하고
1: 맞아요.
0: 사연 주셨거든요. 독일어 공부해 보신 적 있나요? 이 16개 관사에 다 의미를 실을 수 있는 욕 나오기 어려운 언어라고. 이 박수신님 시가 왜 독일어처럼 들리는지요. 말로 나오지 않아 안에서 힘겨움이 갇히는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1: 그러니까요. 그래서 뭔가 타인의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새로운 집을 짓는 것이기도 한데, 여기서도 배웠다, 익혔다가 아니라 지지기어 발랐다라는 되게 강한 표현이 나오잖아요.
0: 그쵸. 진이게 바르는 거는 정말,
1: 네. 그래서
0: 오.
1: 소통이라는 게 뭔가 매끄러운 지적이고 행복한 과정이라기보다는 뭔가 엄청 육체적인 노동인 것처럼 표현이 된다는 점에서
0: 네.
1: 다시 한번 소통이 뭘까에 대해서 한번
0: 네.
1: 생각해 보게 되네요.
0: 그러네요.
2: 저는 이게 여행을 가서 잠깐 외국어를 하는 것과 거기서 살면서 혹은 공부를 하면서 계속 언어를 부득이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매우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0: 그렇죠.
2: 지금 이 박솔 시인이 말하는 건 후자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압박으로 느껴질 거라는 생각이 너무 들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보영 시인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0: 네.
2: 이 시는 짧고 어떤 분은 뒤가 좀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0: 네.
2: 저는 이게 짧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구멍이 더 많이 보이는 시여서 더 좋기도 했어요. 내 마음을 더 담을 수
1: 맞아, 맞아.
2: 있고, 그리고 아까도 다 말씀해주신 한국말을 못 쓰는 어떤 상황에서 이거를 입안에 침이 고이듯 한국말이 고였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0: 그쵸.
2: 요거는 정말로 거기서 어떻게 보면 좀 한국말을 정말 고여본
1: 고요.
2: 자만이 고여본 자만이 할수 있는 말 아닌가 표현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0: 그리고 이런 부분도 참 인상적인데요. 너의 가슴, 그러니까 내 가슴을 두드려 보니 한국말로
1: 이게
0: 울기에
1: 좋았다.
0: 좋았다. 한국말로 운다라고 하는 것도
1: 그니까요. 그
0: 인상적이었어요.
1: 울음이라는 게 사실은 언어가 없잖아요.
2: 네.
1: 그냥 이렇게 우나 저렇게 우나 언어가 없는 건데 타인의 가슴을 두드려 보고서야 한국어로 울었다고.

0: 했으니 뭔가 입안에 계속 고여있던 모국어가 타인을 만나면서 의미를 지니게 된 걸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1: 그러네요. 그 타인은 또 함께 작아진
2: 아,
1: 타인인가요?
2: 모든 걸 이렇게 꼭 연결하셔야.
1: 아, 연결. 저 일부러 강박을 갖는 건 아닌데요. 그 순간 타인이란 말 듣자마자 또 갑자기 앞서 읽었던 그 기록, 몇 사람만
0: 네.
1: 읽은 것 같은 그 기록이
0: 아,
1: 떠오르면서,
0: 역시
1: 네.
0: 그렇습니다.
1: 불호가 아니고요. 근데 공감 많이 되죠. 이게 진짜 뭐
0: 네.
1: 언어와 언어의 장벽을 떠나서 우리 다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각자의 모국어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진짜 소통
2: 그러니까요.
1: 차원에서. 그랬을 때 누군가의 가슴을 두드려보고 그 앞에서 내 모국어로 울기에 좋아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
2: 그러니까 뭐 장르적으로 고립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냥 어떻게 보면 내 결이 너무 달라서
1: 그쵸.
2: 대중 사이에서 고립감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읽다 보면은 그냥 고립감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 아,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 맞아요.
2: 재미있는 게 방울뱀처럼
1: 네.
2: 나나니 벌처럼 그리고 삭발을 앞둔 메두사의
1: 어우,
2: 심정.
1: 저 이거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메두사가 삭발
0: 어떻게
1: 앞둔
0: 될까요?
1: 심정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너무
2: 그러니까
1: 신기했어요.
2: 뭔가 너무 끔찍하지만 내 능력의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벗겨내야 되는 과정인데 언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1: 네.
2: 언어가 지금 나의 위치 아니면 지금 내 관계들을 만들어주는 아주 결정적인 어떻게 보면 메두사의 머리 같은 것일 텐데 머리칼 같은
1: 그쵸.
2: 그걸 벗겨내는 심정이라는 게 공감이 됐습니다.
0: 맞아요. 그래서 뭔가 그 삭발을 앞둔 메두사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1: 네.
0: 언어를 잃었을 때 저도 한국말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을 때 굉장히 취약한 상태가 되는 것
1: 아,
0: 같아요.
1: 그쵸.
0: 그래서 파티 같은 데 가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1: 아, 저 아직도 기억나요. 그 에세이에서
0: 아,
1: 예, 그 어디 화장실 가서 오래
0: 아, 맞아요.
2: 계시고 막
0: 네.
1: 이랬던 거.
0: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말은 굉장히 기초적인
2: 맞아요.
0: 자기소개밖에 없는데,
1: 그쵸.
0: 그거조차 하고 나면 말이 이제 동나고, 근데 그렇게 언어가 다 동이 났을 때도 누군가에게 정이 생기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통한다는 느낌? 그거는 어떻게 된 일일까? 소통이라는 게 언어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부차적인 것일 수도 있겠네요.
0: 네.
1: 얘기 듣다 보니까. 오늘 우리 이야기 나누는 동안 또 반가운 분의 사연이 왔습니다. 김복희 시인님이 노래도 시도 두분 시인도 고은 작가님도 너무 좋네요. 빗소리랑도 어울려요라고
2: 네, 아, 김복희
1: 이렇게.
2: 시인님도 좋습니다.
1: 아우, 좋아요.
0: 저도
1: 복희
0: 좋아합니다.
1: 시인님. 북카페에서 이렇게 만나서 더 반갑습니다. 오늘 문보영 시인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는데 어떠셨나요?
0: 아, 너무 오랜만에 와서 떨릴 줄 알았는데 되게 집처럼 이
1: 그러게요.
0: 자리를 사수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편안하게 또 스트레스도 풀고 가는 것
1: 스트레스 풀고
0: 같아요. 네.
1: 간다고.
2: 다음에는 자리 바꾸지 말고 한번 해보죠.
1: 네, 다시 요 자리로 한번
2: 네네네.
0: 마치로.
1: 네,
0: 아,
1: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네. 또 뵙기를 기대할게요. 보영
0: 네.
1: 씨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성혁 씨님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끝곡 헨의 그런 날로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 문화유산. 전하, 종묘사직을 보존하시옵소서. 여기서 잠깐. 종묘는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셔놓은 곳이고요. 사직은 토지와 곡식의 신을 말합니다. 오늘은 조선 왕조의 권위와 정통성을 상징하는 종묘를 걸어볼게요. 종묘 안으로 들어서면 돌로 된 쭉 뻗은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길 이름은 삼도, 세 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가운데 길은 혼백이 다니는 신의 길, 오른쪽은 왕의 길, 왼쪽은 세자의 길입니다. 삼도를 따라가면 종묘의 중심 건물, 정전에 닿게 되는데요. 정전에선 100m 달리기가 가능해요. 정전의 길이는 101m, 단일 목조 건축물로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나 종묘의 아름다움은 정전 앞에 펼쳐진 너른 마당, 월대로 인해 완성됩니다. 이른 아침이나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오후 4시쯤 혼자서 월대에 서보세요. 비어있으면서 꽉 차있는 느낌이 주는 가슴 벅참을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주식시장에서요, 가격이 낮을 때 주식을 미리 사두는 걸 저점 매수라고 하거든요. 요즘은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가수나 배우를 남들보다 먼저 알아보고 좋아할 때도 나 저점 매수했어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나 이 사람 잘 될 줄 진짜 알았거든. 먼저 알아봤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도요, 아직 남들은 몰라줘도 내가 먼저 나를 알아봐주면 어떨까? 지금은 조금 부족해 보여도 앞으로 얼마나 더 잘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미래의 나한테 조금 더 기대를 걸어보고 싶은 밤. 정승재의 경청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안녕하세요.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입니다. 9월의 첫날 첫 곡으로 소수빈의 노래 늘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듣고 왔습니다. 저점 매수라고 하죠. 원래는 주식시장에서 쓰는 말인데 요즘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배우나 가수를 남들보다 먼저 좋아하게 된 거죠. 그럴 때 나 저점 매수했어 이런 표현을 쓴다 그러더라고요. 이미 잘된 사람을 보고 야, 이 사람 잘하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참 쉬워요. 근데 아직 눈에 띄는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 잘될 것 같은데 라고 믿어주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바로 오르질 않아요.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느낄 때, 그럴 땐 앞으로의 내 가능성까지 아주 작게 느껴지곤 하죠. 지금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니까요. 여기서 얼마나 더 성장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아직 결과가 안 보인다고 해도 나만큼은 내 가능성을 좀 더 믿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 9월 모의평가라고 했던 얘기는 아니고요. 맞아요. 내일 9월 모의평가 잘 봐야 될 텐데. 김우주님. 생선님 요즘 유독

똑같이 정신없이 바쁜 그냥 화요일이었습니다. 9월도 딴 생각 말고 그저 팍팍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생선님, 바다님들도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누구나 그쵸? 좀 쉴라 그러면 마음이 불안하고 한 게 또 우리나라 민족의 또 특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오늘 경청 초대석 있는 화요일이잖아요.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독보적인 음색을 가진 가수 림킴과 함께 합니다. 림킴 아세요? 여러분 아시죠? 김예림이라는 예전에 이름 썼던 그분. 저는 오늘 8시 30분 지금으로부터 1시간 40분 전에 이분이 김예림이라는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저 너무 좋아했었던 가수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드렸던 말씀이었어요. 저처럼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봐. 질문, 궁금한 것들, 하고 싶은 이야기 많이 보내주시고요. 오늘 초대석에 와주시는 림킴님, 그리고 오늘 정승재의 우수에 찬 눈빛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보이는 라디오 켜놨으니까요. 유튜브와 반디앱에서 마음껏 즐기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질문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무료인 유튜브와 반디앱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지사항 하나 더 있어요. 우리 정승재 경청이 곧 첫 번째 생일을 맞이합니다. 9월 8일이면 제가 경청에서 바다님을 만난 것도 벌써 1년이에요. 이번 1주년은 바다님들이랑 같이 좀 특별하게 남겨보고 싶어서 1주년 축하 엽서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엽서를 어디서 사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우리 작가님이 우체국에 다녀오셨대요. 보이는 라디오 보이시는 분은 요거 엽서예요. 이거 주민해 주세요. 주민. 예, 요거 엽서. 저의 얼굴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잡아 주세요. 요게 470원이에요. 470원을 주면 우체국에서 팔거든요. 여기 뒷면은 비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예쁜 그림도 좋고요. 예쁜 글도 좋고요. 1년 동안 경청 들으면서 기억에 남았던 순간, 저에게 하고 싶은 말 아니면 다른 바다님들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까지 어떤 내용이든 좋습니다. 직접 꾸민 엽서에 바다님들의 마음을 적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DJ로서의 꿈을 간직하고 있었던 중학교 고등학생 시절에 예쁜 엽서전을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디로 보내냐고요? 보내실 곳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한류월드로 281 이렇게고요. EBS 라디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담당자 앞에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엽서는 9월 8일까지 받을 테니까요. 꼭 보내주세요. 저 이거 무덤까지 가져갈 생각이에요. 한 장 한 장 다 모아서 어떻게 꾸밀까, 어떤 액자에다가 모아둘까 지금부터 막 생각 중이거든요. 이거 무덤까지 가져갈 거니까요. 그리고 저의 10주년 기념 골든 마우스 받는 그날 이 예쁜 엽서 1주년 때 받았던 거라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귀찮아서 안 보낼라 그랬는데 이제 좀 슬슬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래 한 곡 듣고요. 바다님들에게 선물을 챙겨드리는 시간, 노래 안 듣고 그냥 곧바로 선물을 챙겨드리고 싶은데요. 장르 불문 생선물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은 자유롭게, 선물은 제 마음을 움직인 바다님께. 매일 다른 주제로 바다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장르 불문 생선물. 앞에서 저점 매수했었잖아요. 그런 이야기, 우리 아직은 알려지지 않은 가수나 배우를 내가 먼저 선점했다 이런 느낌으로 나 저점 매수했어 이런 표현을 쓴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바다님들한테도 남들보다 미리 알아보고 좋아하신 게 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생선

오늘의 주제는 바로 내가 먼저 알아봤다. 가수나 배우도 좋고요, 노래도 좋고 맛집도 좋고요, 물건, 취미, 유행 뭐든 다 좋습니다. 이 가수 뜨기 전에 내가 먼저 좋아했다. 이 맛집 유명해지기 전에 내가 먼저 다녔었다. 이건 나 유행하기 전에 원래 하고 있었는데 요즘 갑자기 유행을 타네. 이렇게 남들은 아직 잘 몰랐을 때도 내가 진작 그 느낌을 알고 좋아했었던 거 지금부터 마음껏 자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감되는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는 선물 챙겨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무료인 반디앱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연 기다리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아일릿의 노래입니다. I will like you.

장르 불문 생선물 지금 들으신 노래는 아일릿의 I Like You였습니다. 노래 듣기 전에 장르 불문 생선물 오늘 생선물의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먼저 알아봤다. 남들은 잘 모를 때도 나는 진작 알고 좋아하고 있었지롱 하는 것들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아직까지 기억나요. 1992년 3월에 저 고1이었거든요. 고1 3월 이제 입학한 그 당시에 양재역에 그 레코드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듣고 제가 어떤 가수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진짜로 그때는 주위에 아무도 몰랐었어요. 거의. 그 가수가 누구게요? 서태지와 아이들. 그때는 태지보이스라고 이렇게 1집 앨범이 나왔었는데 진짜요. 제가 키운 거예요. 그게 꼭 기억이 나고요. 요즘은 홍대 저희 그 사무실 앞에 삼계탕 되게 맛있는 집 있거든요. 그 집에 처음에는 진짜 사람들도 없었는데 저번 주에 갔다가 점심시간에 꽉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한 명 가득히 그 연예인들 그 사인이 쫙 있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갔을 때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정말. 그런 느낌. 야. 우리 바다님들은 어떤 느낌일지 볼까요? 박정민 배우요. 원래 예전부터 좋아했었는데 요즘 너무 핫해져 버렸어요. 오수미 바다님이 보내주셨고요. 4477님, 할머니들이 자주 입으시는 꽃조끼? 유행하기 1년 전에 시장에서 샀다고요. 이거는 이거는 역사가 너무 오래된 거잖아요. 그 조끼는 요즘 유행을 선도하셨다고. 아, 아닌데. 시골에는 항상 그 입고 다니셨는데. 김은수님, 피클볼? 피클볼이 뭐지?

배드민턴도 아닌 것이 탁구도 아닌 것이 테니스도 아닌 것이라고 했는데 뭔진 잘 모르겠는데 찾아보니까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의 장점을 결합해서 만든 구멍 뚫린 플라스틱 공이랑 패드를 이용한 라켓 스포츠라 그러네요. 피클볼. 아직 제가 모르는 거 봐서 탈락! 쟈니님. 저 5세대 걸그룹 리센느를 데뷔 때부터 좋아했고 포토카드도 가지고 있었고 와우. 리센느가 나오는 노래 가사 다 알고 있어서. 근데 요즘 많이 핫해져서 기쁘다고. 쟈니님에게 뭐 드릴까요? 치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92님, 지금은 너무 유명해진 남해 독일 마을. 파독, 광부와 간호사님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 예전에 대략 20년 전 처음 생겨서 유명하지 않을 때부터 좋아했던 곳입니다. 지금은 사람이 너무 많고, 복잡한 관광지가 됐어요. 이렇게 또 남겨주셨네요. 서혜진님은 제가 저점 매수한 거요. DJ 맛집, 성공 맛집, 사연 맛집, 경청이죠. 첫 방송부터 들었답니다. 서혜진님, 양념 치킨 드세요. 치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93님은 BTS 뜰줄 알았어요. 나오자마자. 진짜예요. 친구들이 증인이에요. 5993님, 저거 드릴게요. 햄버거 드릴게요. BTS 얘기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예전에 그 얘기 했었나요? BTS 신인 때, 저의 그, 위너스 클럽이라 그래서, 성적 많이 오르는 학생들 모아서 이렇게 쫙, 이렇게, 콘서트 제가 열어주는 그런 거 했었는데, 그때, 좀 되게 유명한 보이그룹이, 실패한 거예요, 섭외를. 그래서, 어떡하지? 이러는데, BTS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저희가 무대에 설수 있겠냐고. 그래서 제가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입니다. 그래서 이름 듣고 제가 거절했어요. 나 미치겠어요. 제가 그때, 그 신인 때 제가. 얼굴 알고 그랬으면 지금도 친구로 지내고 있을 텐데, 그쵸? 5993님. 승재쌤도 나오시자마자 스타 강사라 될 거라고 알았었다고. 와우, 고맙습니다. BTS 뜰 줄도 알았고 승재쌤도 알았었고 고맙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방송이 끝난 후에 경청 홈페이지에 들러서 게시판을 확인하시고요. 주소와 연락처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듣고 와서 어제 처음 문을 연 코너. 바다님들이 저에게 궁금한 것을 보내주시면 제가 아는 만큼 솔직하게 답변 드리는 산지직송 질문 맛집 함께 보겠습니다. 공부하다가 모르겠는 것, 그것도 좋고요. 제게 평소에 궁금했었던 것도 좋고요. 가벼운 질문, 진지한 질문 다 좋습니다. 샵1045 문자, 유료 문자였죠. 무료인 반디앤 메시지까지. 유튜브 댓글까지 모두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오늘 질문 맛집에는 어떤 메뉴가 들어왔는지 만나보겠습니다. 도경수의 노래, 우리가 몰랐던 것들 듣겠습니다.

으이차, 갓건져 올린 싱싱한 질문을 읽고 산지에서 곧바로 답변을 보내드리는 시간. 바다가 묻고 생선이 답한다. 산지 직송 질문 맛집. 자, 오늘도 질문을 받습니다. 바다님들이 궁금한 걸 보내주면 제가 아는 만큼 바로 답해드립니다. 오늘은 어떤 질문이 도착했는지 만나볼까요? 6362님의 질문입니다. 저 요즘 같은 반에 좋아하는 여자애가 생겼어요. 수업 시간에도 수업하시는 선생님이 아니라 자꾸 제가 좋아하는 친구 얼굴만 보게 되고요. 쉬는 시간에는 어떻게 말을 걸어볼까 고민만 하다가 시간이 다 지나간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집에 와서예요. 공부하려고 책을 펴도 자꾸 그 친구 생각이 나서 집중이 잘 안 돼요. 생선님도 학생 때 짝사랑 해보셨나요? 공부할 때 자꾸 생각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보내주셨네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까지 한 사람만 좋아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와, 지금 몇 년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거의 횟수로 한 8년 되지 않아요? 그죠? 8년 동안 한 명을 좋아했었다니까요.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말에 좋아하는 사람 소개팅했는데 되게 마음에 들어서 좋아한다고 고백했다가 차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좋아한다는 얘기를 아직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처음으로 좋아한다 그랬었는데 차여가지고 내가 진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럼 그 이후로는 어떻게 사람을 만났느냐? 뭐 좋아한다는 얘기 안 해도 뭐 다 오던데요? 죄송합니다. 집중하는 방법이요. 너무 생각이 나서 집중이 안 된다라는 집중하는 방법. 글쎄요. 제일 좋은 방법은 고백을 하는 게 아닐까요? 저처럼 한번 차이고 나면 다시는 그분 생각 안 나거든요. 미련이 남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공부를 위해서라면 고백을 하라. 고백하고 나면 잘 되면 좋고 안 돼도 공부 열심히 할 수 있고 잘 되면 사랑을 열심히 안 되면 공부를 열심히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의 답변 마음에 드셨나요? 이렇게 산지직송 질문 맛집에서는 질문에 따로 정해진 주제가 없습니다. 고민을 빙자한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요. 지금처럼 평상시에 궁금했었던 거, 사소한 궁금증, 고민, 사소한 것도 좋고요. 진지한 것도 좋고요. 제가 아는 만큼 솔직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무료인 반디의 메시지,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경청 초대석 오늘의 주인공 뮤지션 림킴과 함께 할 겁니다. 김영중의 노래 들을까요? 그녀가 웃잖아.

나는 어떤 사람일까? 이런 생각 우리 바다님들도 한 번쯤은 해보셨죠? 오늘 만나볼 이분도요, 오랫동안 그 답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스무 살 때는 나는 대체 어떤 사람이지 고민도 많이 했는데, 여러 시간을 지나온 지금은 이제는 나를 조금 알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나를 알아간 시간들을 이번 새 앨범

0: 의 고스란히 담은 뮤지션 오늘 경청 초대석 림킴님과 함께합니다. 링킴님 경청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처음 뵙겠습니다.
1: 완전 처음이에요.
0: 그렇죠. 그런데 저는 오늘 8시 반 지금으로부터 2시간 전에 알았습니다.
1: 어떤
0: 대본을 보는데
1: 네.
0: 허스키한 목소리의 림킴 그래서 신인인가?
1: 아
0: 싶어서
1: 네.
0: 찾았는데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1: 네.
0: 저 한동안 그때는 거의 요즘 난 얼라이 그거랑 레인이랑
1: 네, 네.
0: 컬러링 진짜 하루 종일 들었던 시절이 있어요. 너무 좋아했어서 엄청난 팬이어서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오늘 이분이 나온다고 김예림님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그랬어요 정말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1: 너무 감사한데요.
0: 진짜 저 완전 팬 정말
1: 너무 감사합니다.
0: 2개월
1: 네, 네.
0: 예. 아니 왜 이름을 바꿔서 저 모르게 만드셨어요? 언제 바꾸셨어요? 아니... 7년 됐다고요 벌써?
1: 맞아요. 사실은 제가 예. 그때도 영어 이름은 림킴을 썼었는데요.
0: 아, 네. 그러셨구나.
1: 뭔가 7년 전에 또 새로운 음악을 하면서 예. 영문 이름을 써보자라고 해서
0: 그래서
1: 이때.
0: 바꾸셨어요.
1: 네네네.
0: 아직 모르는 사람 꽤 있지 않아요?
1: 꽤 있을 거예요.
0: 그쵸?
1: 네네.
0: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놀랐는데요, 정말. 한동안은 저는 얼마 전에는 한번 이렇게 그 플레이리스트 정리하다가
1: 네.
0: 와 이분은 이제 은퇴하셨나? 정말로 그렇게도 생각하면서 옛날에 2개월 노래 너무 좋았었는데 그러면서 온라이트 다시 듣고 네. 그랬었던 게 1년도 안 돼요.
1: 아 정말요?
0: 네. 그랬었다니까요. 저 진짜 몰랐었다니까요. 제가 이 라디오 프로그램 안 했으면 전혀 몰랐을 뻔했었거든요. 그랬습니다 정말.
1: 나오길 잘했네요.
0: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바다님들도 링킴님 이번 앨범 정말 잘 들었다고 6255님 방금도 출연하신 EBS 공감 보고 왔습니다. EBS 공감 얼마 전에 출연하셨어요? 그러면?
1: 네 얼마 전에
0: 그러셨구나,
1: 나왔습니다.
0: 그러셨구나. 그러셨구나. 네. 정말. 아일리님은 링킴님 음악 스타일 너무 좋아한다고 오디션 프로그램 때도 응원했었다고. 저도 그 오디 그때가 그 슈퍼스타가 가장 좀 잘 됐을 때잖아요.
1: 네.
0: 그쵸? 가장 유명했을 때.
1: 네.
0: 저도 그때 너무 즐겁게 보고 그 이번엔 뉴욕으로 향한다 막 이러면서 그렇잖아요. 그쵸?
1: 목소리 똑같으신데요?
0: 맞아요. 그때 난 너무 재밌게 봤었고 노래 너무 잘한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막 그랬었던. 아 정말.
1: 감사합니다.
0: 5630님 제가 고딩 시절 최애로 아꼈던 분 조합이라고 링킴님 정승재님 9524님은 링킴님 밤 11시에 주무신다고 알고 있는데 곧 잘 시간이네요 이렇게 또 남겨주셨네요.
1: 맞아요.
0: 아니 너무 늦은 시간에 이렇게 모시게 돼서 좀 한편으로는 또 죄송스럽고
1: 아유 아닙니다.
0: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스포자 림킴 씨와 정승재 쌤의 만남 8413님이 이렇게 보내셨는데 아, 수학을 좀 싫어하셨구나.
1: 아 어렸을 때 그쵸 고등학교 때쯤에는 예. 조금 포기를 했던 거
0: 뉴욕에서
1: 그 뉴욕을 가기 좀 직전에
0: 네네네 수학을 좀 싫어하셨구나. 수학을 그때도 제가 그때 제가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안 하고 있었어요 잘 모르시죠. 몇 년도였어요 그때가?
1: 내가 한 2012년도
0: 12년이 막장 하고 있었는데.
1: 그래요?
0: 예. 그때 EBS에서도 이 여기서도
1: 아 진짜요?
0: 예예 예. 그때도 저
1: 제가 이미 포기를 했었나 봐요.
0: 포기하셨구나. 포기한 사람들 위한 그 기초 강의도 있었는데
1: 놓쳤네요 제가.
0: 아무튼 우리 링킴님이 13년 만에 정규 앨범 2집을 지난 7월에 발표하셨다고 들었어요.
1: 네 맞아요.
0: 근데 그동안 제가 찾아보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김예림이라고 이러면서 다 찾아봤는데 네. 보니까 1집 앨범 낸 다음에 그 다음에는 계속 싱글 그쵸?
1: 그렇죠.
0: 이런 앨범만 계속 하셨는데 그런 이유가 또 따로 있으셨어요?
1: 제가 한 7년 전에 EP를 마지막으로 그 전 사이? 이제 그 사이엔 계속 싱글만 냈었거든요.
0: 예.
1: 근데 이게 앨범이라는 게 사실은 좀 계속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도 많았고 이게 싱글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때그때의 감정들을 바로바로 표현을 한다면
0: 예.
1: 앨범은 이게 곡수도 많고
0: 맞아.
1: 더 어떻게 보면 이야기가

0: 완성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1: 예.
0: 좀 오랫동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1: 오랫동안 이번 그러면 신규 앨범에 2집 앨범에는 그동안 그 싱글 앨범에서 했었던 거가 수록돼 있는 건 없나요?
0: 없어요.
1: 없고 네,
0: 다 새로운 노래.
1: 네. 그러면 한 얼마 동안 준비하신 거예요?
0: 이거는 사실 준비는 딱 1년이었는데 그 전에 한 2, 3년 정도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1: 어떤 노래를 할까?
0: 네, 네.
1: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0: 그렇죠.
1: 만든 노래가 앨범 제목이 Exit to Nowhere네요.
0: 오, 맞아요.
1: 오.
0: 잘 읽어주셨네.
1: 그러네. Exit to Nowhere? 그러면 아무데도 탈출할 수 없는 건가?
0: 오, 나갈 맞아요, 수 없... 맞아요.
1: 그렇게 해석하면 네. 돼요? 그렇구나.
0: 네.
1: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모아놓은 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0: 네, 네.
1: 그러면 쫙 되돌아봤었던 그런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0: 사실은 그때 저를 처음 보셨던 이제 18, 19부터
1: 그때가 18이에요?
0: 네.
1: 그랬구나.
0: 딱 그때 이제 데뷔를 제 솔로 앨범 처음 나온 게 딱 20살이었거든요.
1: 예.
0: 그래서 딱 그 20살부터 지금까지 벌써 한 13년 정도가 됐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그냥 이렇게 일기처럼 좀 적어봤었어요. 근데 적고 나니까 뭔가 되게 후련한 거예요. 그 감정이 좀 풀리면서
1: 다 생각이 나던가요? 이때는 이랬었고 저때는 저랬었고
0: 그쵸 뭐 세세하게는 생각이 안 나지만 그때 예. 감정들은 좀 기억이 나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그거를 쓰면서 아 이거 앨범으로 써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1: 그래서 20대부터 거의 뭐 그냥 인생을 아주 젊었던 18살부터
0: 네네네.
1: 그쵸 지금까지의 네. 모습을 쫙 만든 노래네요.
0: 네.
1: 그렇죠. 새 앨범 표지를 보니까 유럽 쪽에서 찍으셨나요?
0: 맞아요.
1: 그렇죠. 유럽 네. 어디서 찍으신 거예요?
0: 로마에서 찍었어.
1: 로마.
0: 네.
1: 아, 로마에서 찍으셨구나.
0: 네.
1: 로마는 자주 가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특별히 그곳을 선택한 이유는 약간 고풍스러운 분위기?
0: 그런 것도 있고요.
1: 예.
0: 그때 제가 앨범을 딱 만들기 시작했을 때
1: 예.
0: 로마를 갔었어요, 마침. 그랬는데 로마가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에 문화들도 너무 좋았고
1: 예.
0: 거기에 그런 건축이나 그 장소들이 너무 아름답고
1: 그렇죠. 거기는 완전 그냥 전체가 다 박물관이니까
0: 네. 그래서 그쵸.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1: 예.
0: 사실 거기서 촬영을 하게 될지는 몰랐었어요. 근데 앨범을 만들고 이 그 뮤직비디오 감독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1: 예.
0: 로마에서 찍자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1: 진짜?
0: 약간 되게 소름 돋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1: 네. 그리고 야, 로마에서 찍으면 거기 제가 기억하기로는 차들도 그 시가지 중심부에는 못 들어가고
0: 네.
1: 허락받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거를 다 하신 거예요?
0: 그게
1: 예.
0: 뭐 저도 막 지역마다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한 1000년 된 그 성?
1: 1000년 된 성.
0: 네. 그런 곳을 어떻게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1: 진짜?
0: 네, 거기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됐는데.
1: 그러셨구나.
0: 거기에 이제 막 들어갈 때도 길이 되게 좀 다르고 하긴 하더라고요.
1: 와, 그러면 시가지 쪽이 말고 약간 떨어진 곳에 성이 하나 있는 거고.
0: 네, 네.
1: 그 안에서 전체를 다 찍으신 거예요?
0: 네.
1: 뮤직비디오도 찍고,
0: 네.
1: 스틸 앨범도.
0: 네, 네.
1: 그렇죠.
0: 네.
1: 그러셨구나. 며칠 동안 찍으신 거예요, 그러면? 거의?
0: 이틀 찍었습니다.
1: 금방 또 찍으셨네요?
0: 네.
1: 살짝 찍고 이렇게.
0: 네, 네.
1: 야, 그래도 좀 제작비 꽤 많이 들었을 텐데.
0: 그래도 좀 들었어요.
1: 그러셨구나.
0: 네.
1: 이번에 오랜만에 정규앨범이 나와서 그런지 타이틀곡을 두 곡. 요즘은 두 곡 하는 타이틀곡 많이 있죠? 그쵸?
0: 네, 요즘에는.
1: 여러 곡으로. 그렇죠. 네. 그렇게 많이 하죠.
0: 네.
1: 두 곡이 먼저 Never Gonna Be Alone.
0: 네.
1: 와우. Never Gonna Be Alone 이라는 링킴님이 직접 가사를 쓰셨는데 가사 배경이 결혼식장이라고요?
0: 네, 네.
1: 결혼식장?
0: 네.
1: 결혼 안 하셨?
0: 안 왔습니다.
1: 안 했죠?
0: 네.
1: 깜짝 놀랐네요. 왜 하필이면 결혼식장이에요?
0: 사실은 이게 그 제가 가사를 전체를 다 쓰진 않고 공동으로 작사를 했는데
1: 예.
0: 이 결혼식장이라는 게 좀 그 결혼식장에서 이 장면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 결혼식장에서 그 신부를 보고 또 신랑을 보고 신랑의 가족을 보고 뭐 거기서 연주하는 밴드를 보고 막 이 시선들이 좀 나요.

0: 열이 돼요. 근데 그게 되게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이제 너는 외롭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일 외로운 상황? 근데 그런 경우가 사실 저는 종종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게 결혼식장이란 곳이 너무 따뜻한 장소지만, 거기서 또, 아, 나는 나만 혼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고,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러한 좀 뭐랄까요? 이질적인 감정? 그런 거를 좀 표현을 해보고 싶었던 것
1: 나만 혼자 있는 그 결혼식장에 도착해서 신부 대기실에서 인사하고 잠깐 살짝 뭐 앉았긴 그래서 뒤에서 살짝 서가지고 보고 있는 그런 느낌.
0: 약간 그런 느낌이죠.
1: 아, 맞아. 그런
0: 네.
1: 느낌 좀 있죠. 결혼식장에 가면 그랬구나.
0: 네.
1: 그런 느낌으로 이탈리아의 멋진 분위기와 또 어울리는 Never Gonna Be Alone이라는 곡을 일단 먼저 들어보죠. 노래 들으시는 동안 우리 바다님들은 신곡 감상평도 좀 남겨주시고요. 링킴님에게 궁금한 질문, 하고 싶은 이야기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댓글 반디의 메시지는 무료고요. 샵 1045 문자는 짧으면 50원, 길면 100원이 드는 거 아시죠? 링킴의 노래 Never Gonna Be Alone 듣고 오겠습니다.

림킴의 Never Gonna Be Alone 듣고 오셨습니다. 가사가 어떤 느낌인지 제가 한번

0: 보려고 봤더니 영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는 순간 긁어서 AI한테 보냈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화자는 결혼식장에서 한 여자를 계속 바라보고 있어. 그 여자가 신랑, 신부들러리, 신랑 부모님, 사진사, 웨이터, 밴드 드러머, 요리사, 심지어 온갖 친척과 아이들을 함께 있는 모습을 계속 목격하지 하면서 맨 마지막에 결혼식이라는 공간에서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는 앞으로 결코 혼자가 아닐 거야 라고 말하는 노래라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네. 맞나요?
1: 마지막 줄에 예. You're always gonna be alone 이라는 그 문장이 있는데
0: 이게 후렴구죠. 넌 절대 혼자가 되지 않을 거야.
1: 네, 그게 반복이 되다가 예. 마지막에 예. 그 넌 사실 혼자야 라고 진짜? 하는 그런 문장이 있거든요.
0: 맨 마지막에.
1: 네, 그래서 그게 약간
0: 반전이네요. 진짜 되게 독한 노래네요. 그런 노래. 첫 번째 타이틀곡 같이 한번 듣고 왔습니다. 2019년에 앨범을 발표하신 후에, 그러니까 7년 전에, 그렇죠? 그런 다음에 번아웃이 왔다 그런 네. 얘기를 들었어요.
1: 네.
0: 어떤 얘기예요? 왜요? 왜 갑자기 힘드셨어요?
1: 그때 제가 이제 한창 작업만 하고 아무 활동을 안 했을 때가 있었어요. 예. 그때 아마 은퇴했나라고 생각하셨을
0: 맞아요,
1: 때가
0: 맞아요.
1: 그 시기였던 것
0: 맞아,
1: 같은데
0: 맞아.
1: 이제 그때 제가 한 3년 정도 계속 그냥 작업만 했었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끝내고 나니까 이제 앨범을 다 만들었는데 너무 이렇게 에너지가 다 빠져나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0: 그러니까 결과물이 나오고 나니까 이제 허무하고 막 이런 느낌이었나 보다.
1: 그래서 이거를 앨범을 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0: 정말?
1: 네, 그 정도로 이제 번아웃이 와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이제 조금씩 또 회복이 되면서 앨범을 냈던
0: 마무리를 했던 거예요? 그러셨구나.
1: 네네.
0: 처음 겪는 번아웃이었어요?
1: 네, 그랬던 것 같아요.
0: 저는 번아웃을 한 번도 못 느꼈다고 했는데 한 2년 전 정도에
1: 네.
0: 너무 진짜 세상에 나가기 싫고 세상과 단절하고 싶은 느낌이 좀 들었는데 그런 느낌인가요?
1: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0: 그런 느낌이구나. 네. 그게 그럼 저도 왔었네요. 번아웃이 살짝.
1: 그때 그럼 처음 오셨던 거예요?
0: 예, 처음으로. 너무 괴로웠었던 기억이 아직까지 나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불 속에 침대 바깥을 나가기 싫었어요. 침대 그리고 암막 커튼. 그래서 제가 그때 네. 암막 커튼이라는 그 와중에 네. 암막 커튼이라는 노래를 만들면 너무 멋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 막 그랬었던 기억.
1: 네.
0: 진짜 암막 커튼 안에서만 계속 있었는데 딱 그런 느낌을 느끼셨구나. 9524님이 이번 앨범 진짜 명반이라고 다들 저점 매수하시라고 저점 매수 얘기를 우리가 오프닝에서 했었거든요. 정말 내가 딱 알아보고 야 이거 분명히 잘 될 거야 라고 네. 그런 안목을 갖는 거를
1: 네.
0: 야 이 가수 뜨기 전에 물론 지금은 너무 유명한 가수시지만 이번 앨범을 당연히 저점 매수라고 듣자마자 느꼈대요.
1: 감사한데요.
0: 그렇죠. 네. 6255님은 올해 앨범 엑시트 To Nowhere. 혹시 피지컬 앨범 언제쯤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면 앨범 실물이?
1: 그 CD요?
0: 예.
1: 네, 아직 안 나왔고요.
0: 나오긴 나와요?
1: 네, 곧 나옵니다.
0: 곧 나옵니다. 네. 저도 하나 사겠습니다. 요즘은 어디서 팔아요? 옛날엔 레코드 가게도 있었는데, 그쵸?
1: 그쵸. 요즘에는 그런 웹사이트들 있잖아요. 뭐 티켓도 팔고.
0: 그렇구나.
1: 사실은 오늘
0: 예.
1: 이렇게 밝혀도 될지 모르겠지만
0: 예, 예.
1: 처음 이제 그 홍보반이라고 하죠.
0: 예.
1: 그 CD인데 이제 그 뭐라 해야 되지? 판매할 거 전에
0: 이렇게
1: 처음 나와서 선생님께
0: 진짜요?
1: 지금 처음으로 드릴
0: 정말요?
1: 예정이에요.
0: 너무 영광입니다. 정말.
1: 네.
0: 진짜.
1: 정말 첫 번째로 드리는.
0: 정말요?
1: 네.
0: 어떻게? 거기에 그러면 첫 번째라고 그렇게 사인 이렇게 해가지고 주세요.
1: 쓸까요?
0: 네.
1: 네. 메시지는 적었는데 첫
0: 진짜요?
1: 번째라고 적어드리겠습니다.
0: 첫 번째라고 꼭 써주세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어떡하면 좋아.
1: 아닙니다.
0: 너무 좋고요. 이번에는 앨범 타이틀곡이 두 개라 그랬으니까
1: 네.
0: 두 번째 노래를 들으면서 2부로 건너가면 될 것 같아요.
1: 네.
0: 벌써 볼 얘기도 안 했는데 30분이 벌써 지나가 버렸네요.
1: 네.
0: Never Gonna Be Alone은 들었고요. 또 하나는 Through the Glow라는
1: 맞습니다.
0: 거.

0: 맞습니다.
1: 빛을 통해서 뭐 이런 건가요? 빛을 가로질러 뭐 이런 건가?
0: 네.
1: 빛을 쭉 다 타고 뭐 이런. 네. 그렇죠, 그렇죠.
0: 맞아요.
1: 스루 패스 할 때 스루죠 이게.
0: 아, 맞아요.
1: 맞아요. 근데 이 곡을 윤상님이 피처링을 하셨네요.
0: 네, 윤상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1: 윤상님이 링킴님 음악을 너무 좋아한다고. 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다고요.
0: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가 사실 윤상 선배님 노래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고 하다 보니까.
1: 예.
0: 저를 알 거라고 또 생각을 못 했었고 했는데.
1: 예.
0: 처음 연락을 드렸는데 너무 잘 듣고 있다라고 하면서 흔쾌히 오케이를 해주셔가지고.
1: 진짜로?
0: 네, 깜짝 놀랐었죠.
1: 근데 이 노래를 왜, 가장 멋진 노래라서 가장 마지막에 수록을 한 건가요?
0: 그렇다기보다는. 예. 이제 다 다른 노래들도 좋았지만.
1: 예.
0: 스토리가 있었는데.
1: 스토리 흐름이구나.
0: 네, 스토리 흐름에 따라서 또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1: 아우,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윤상 선배님이랑 윤상님이랑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이분이 피처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어렸을 때 그 느낌? 항상 들었었던 그 느낌?
0: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이게 스토리상 제가 어떻게 보면 출구를 찾아 나가는 그런 스토리인데 이게 빛의 통로로 가는.
1: 그치, 그치.
0: 그 마지막 곡에서.
1: 예.
0: 누군가 나를 맞이해 줬으면 좋겠다. 근데 정말 인생을 다 겪으시고 어떻게 보면 정말 인생의 선배님 같은 분이 저를 맞이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그 따뜻한 그 느낌을 원했던 것 같아요.
1: 그 빛에서 이제 딱 윤상님이 딱 서 있는 거네요.
0: 에이.
1: 그러면서 그쪽으로 쫙 가는.
0: 그렇죠.
1: 와우, 그런 느낌의 노래.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요. 끝곡으로 들으면서 저희는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윤상님이 피처링 하셨다는 그 노래, 링킴의 노래 Through the Grove 듣겠습니다.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천재 과학자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바로 상대성 이론을 만든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수학과 과학의 천재성을 보였지만 학교 생활에는 잘 적응하지 못했는데요. 대신 늘 책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200년 동안 출간된 무수히 많은 물리학 책을

0: 차례차례 읽어나갔고 인문고전에도 심취해서 독서 모임을 만들 정도였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책을 읽다 보니 자신만의 독서법을 가지게 됐는데요. 걸러읽기 독서법입니다. 책의 모든 부분을 다 읽으려고 하기보다는 유익한 부분은 취하고 무관한 내용은 빠르게 걸러읽는 것. 아인슈타인은 이런 생산적인 독서를 통해 나에게 필요한 지식을 식별해내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는데요. 이것은 기존의 물리학 이론에서 모순을 발견하고 새로운 이론으로 발전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궁금한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딱 필요한 독서법 아닐까요?
1: 제임 선생님, My mind went blank라고 하는 문장, 과연 무슨 뜻일까요?
2: Blank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니까 If you say that your mind went blank, you're saying that what you were about to do or say, your thoughts just disappeared.
1: 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이럴 때 쓰는 말이군요.
2: Exactly.
1: 자, 두 번만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2: My mind went blank. My mind went blank.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에서는 이러한 표현들을 매일매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이 트이는 영어에서 함께하세요.
2: Join us every day.
3: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모닝 스페셜 최수진입니다.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2부 시작했고요. 화요일에 경청 초대석, 나를 알아갔던 시간을 고스란히 담은 음악으로 돌아온 뮤지션입니다. 림킴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아까 1부 마지막 곡으로 윤상님이 피처링한 림킴의 노래 Through the Glow 들었는데, 그 노래 나올 때 우리 파다님들이 노래 너무 좋다고, 림킴님 목소리 참 매력 있다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남겨주셨네요. 저는 또 들었던 생각이, 다음 음원에서 피처링을 할 그 기회가 있으면 네.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참 좋지 않을까. 역시 비웃으시는군요.
2: 아닙니다. 생각이 있으신 거죠.
1: 저 완전 생각이 있죠, 그럼요.
2: 아, 진짜요? 네. 그러면 제가
1: 그냥
2: 마땅한 곡이 있으면
1: 마땅한 곡이 네. 저 그래 그렇게 좀 요즘 기계 많이 좋아져서 그래도
2: 아유, 그 자연스러운 목소리도 너무 좋으신데요.
1: 아 진짜요? 네. 진짜요? 그래서 마땅한 노래 있으면, 그렇죠?
2: 네, 그럼요.
1: 그래서 제가 또 피처링 딱 들어가는 거죠. 뭐.
2: 오, 제가 연락
1: 진짜 꼭 연락드려요.
2: 네네네. 그럴게요.
1: 진짜로요. 네. 진짜로. 저 엄청 팬이란 말이에요. 미국으로 청소년 때 유학을 가셨어요.
2: 맞습니다.
1: 그 이유는 뭐예요? 부모님 따라서 가신 건가요?
2: 네. 이때는 사실 다 같이 이민을 가게 됐었어요. 네.
1: 아 진짜 부모님이랑.
2: 네.
1: 아, 그러셨구나. 그쵸. 그러다가 슈퍼스타 K3에 참가를 하게 된 게 18살이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죠.
2: 네, 그때쯤이었어요.
1: 그 전부터 가수의 꿈이 있으셨던 거예요?
2: 네, 제가 중학교 때 캐나다에 잠깐 1년 동안 그 유학을 갔었는데
1: 예.
2: 그때부터 조금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 가수가 되고 싶다라는 그 꿈을 가진 게.

0: 네, 그래서 조금씩 그 꿈을 키워 오다가 이제 혼자서 뭔가 연습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제가 부끄러움이 좀 많아서 누군가한테 막 얘기를 하고, 아, 막나 가수 될 거야, 막 이런 성격이 좀 못됐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도, 아, 이게 뭔가 얘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고,
1: 부모님한테는 얘기했고.
0: 이제 얘기를 진로로 말씀을 드렸을 때 약간 좀 긴가민가 하셨거든요.
1: 부모님이 노래를 음악 좀 하세요?
0: 아니요.
1: 그러면 노래 하라고 시켜봤겠다.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기 때문에 노래 잘한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0: 어렸을 때도 전혀 안 했죠, 사실.
1: 그러면 깜짝 놀라셨겠네요, 부모님은.
0: 에,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이어서.
1: 그럼 노래를 스스로가 잘한다는 걸 어떻게 느꼈어요?
0: 그래서
1: 흥얼거리다가?
0: 그때
1: 듣기 좋은데? 막 이렇게?
0: 아니요.
1: 너무 신기하다.
0: 아,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중학교 때 캐나다에 있었는데, 캐나다에서는 이제 애들이 막 되게 노래하고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1: 맞아요.
0: 저도 이제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노래를 하다 보니까,
1: 애들이 너 잘한다. 네가 그럼 이 노래는 네가 하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0: 에,
1: 됐구나.
0: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자신감이 생기고, 내가 잘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1: 그러면 가수 한번 해볼까? 이런.
0: 에, 그런 생각하게 됐어요.
1: 그때쯤에 보통 흔히 얘기하는 파는 가수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0: 하는
1: 막
0: 가수.
1: 그쵸?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이 가수 너무 좋아하다가 자연스럽게 성대모사처럼 모창도 하게 되고 막 그런 모티브가 됐었던 가수가 있나요?
0: 그때 딱 그런 가수는 없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 캐나다에서 라디오를 많이 들었는데, 라디오랑 막 MTV 이런 게 되게 유행했을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막 그때 처음 듣는 팝송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1: 이런 거
0: 네.
1: 부르면 되게 좋겠다.
0: 네네네.
1: 그때도 팝송이 좀 지금처럼 아주 빠른 느낌보다는 약간 좀 발라드 느낌이 더 많이 나는 그런 느낌이었겠네요.
0: 발라드들도 있고, 막 댄스 음악들도
1: 그런
0: 있고,
1: 것도 하고 막 그러셨어요?
0: 네. 되게
1: 그러셨구나.
0: 다양했었던 것
1: 와, 그렇게 하다가 오디션 나간다는 얘기는 그러면 부모님께 얘기하고 나간 거예요?
0: 말씀은 드렸죠.
1: 말씀을 드리고
0: 네네.
1: 그 합격하기 전에.
0: 네. 처음 나간다고 했을 때.
1: 그런 다음에 딱 나가가지고
0: 네.
1: 합격을 하신 거잖아요.
0: 네.
1: 그 용기는 어디서 났어요, 그러면?
0: 사실은 그 용기가 제 생각엔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제가 갑자기 이민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아, 이제는 이거 아니면은 기회가 없겠다라는 어떤 절박함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1: 그거를 어디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뉴욕에서 한다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0: 그거를 이제 제가 가수의 꿈이 있으니까, 그 슈스케가 뭐 원투도 있었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알고
1: 알고
0: 있었어요. 그래서
1: 있었고.
0: 그 기사를 제가 봤던 것 같아요. 네.
1: 그거 보고 작정하고, 이게 나한테 엄청난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용기를 그러면 내신 거네요.
0: 맞아요.
1: 그때 2개월이라는 게 2개월 동안 맞춰봐서 2개월이에요?
0: 안지 2개월.
1: 안지 2개월. 그때 대윤 씨랑.
0: 네, 대윤 씨랑.
1: 맞아요.
0: 맞아요.
1: 그걸 어떻게, 그러면 그때가 참여하게 됐었던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갔었던 게 2개월째예요?
0: 아니요, 그냥 실제로 안지 2개월.
1: 안지
0: 네,
1: 2개월. 그러니까 2개월
0: 안지가.
1: 된 다음에 곧바로 나간 거잖아요.
0: 예.
1: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음악 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0: 아니, 같은 학교였어요.
1: 그런데 그거 이그 음악 학교는 아니었잖아요.
0: 그냥 일반
1: 일반
0: 학교였어요.
1: 학교였잖아요. 일반 고등학교.
0: 네.
1: 그런데 어떻게 음악을 할줄 안다라는 걸 어떻게 아는 거예요?
0: 아, 그 친구는 이제 그 동네에 산지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친구들이 되게 많았고, 저는 이제 막 새로 전학 간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막 워낙 뭐 기타도 잘 치고, 이제 음악을 하고 있다는 거는 제가 많은 친구들한테 들었던 그런 상태였죠.
1: 그랬구나.
0: 네.
1: 그래서 알게 돼가지고
0: 네.
1: 결성을 한 다음에 2개월이라는 이름으로 나가가지고 된 거네요.
0: 네.
1: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엄청난 기회였다라는 생각이 되겠네요. 그때 안 나갔으면 지금 제 생각에는 가수를 하고 있었겠지만 그래도 데뷔가 그렇게 일찍 데뷔는 못했을 거
0: 그쵸,
1: 아니에요.
0: 그쵸.
1: 그쵸?
0: 네.
1: 엄청난 저거였다. 꿈꾸거나 이런 적은 없으세요?
0: 어떤 꿈이요?
1: 저는 인터넷 강의 시작하기 전에 아주 용한 꿈을 한번
0: 오, 어떤
1: 꿨었거든요.
0: 꿈을 꾸셨어요?
1: 대통령 꿈. 대통령이
0: 에? 에.
1: 저한테 막 와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갑자기 막 빨간색, 파란색 막 이렇게 막 그 막 그 경찰차 그 나오는 그 뭐라 그래요? 이거 삐뽀삐뽀하는
0: 응급차?
1: 예, 그런 느낌으로 대통령 차도 막 그런 거 달잖아요. 뭐냐 싶었더니 대통령이 딱 내리고.

0: 다음 날 인터넷 강의 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데뷔하라고.
1: 와.
0: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죠? 네. 그런 것처럼 그런 꿈.
1: 완전 예지몽이네요.
0: 그렇죠. 그런 꿈 꾼 적 없으세요?
1: 아, 그런 꿈은 없었던
0: 것 같아요. 인생을 바꾼 터닝 포인트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1: 네, 네.
0: 그렇죠.
1: 그러게요. 그때 그런 꿈까지는 저는 기억이 안 나네요.
0: 그런 꿈은 네. 꾸지 않았었지만,
1: 네.
0: 그냥 용기를 내고,
1: 네.
0: 오디션을 봤는데,
1: 네.
0: 너무 잘 풀렸고, 그래서 계속 활동을 하다가 번아웃이 왔고,
1: 네.
0: 그때 이름을 영어 이름으로 바꾸고,
1: 네.
0: 그래서 저는 은퇴했다고 생각했고. 그러다가 2집 앨범을 냈고 이렇게 경청에서 만나게 됐고
1: 네.
0: 아 그렇게 된 거였군요.
1: 스토리가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0: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홍보용 CD를 저는 받게 될 거고
1: 네.
0: 그것도 첫 번째로 그렇죠?
1: 맞아요.
0: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다 정말. 청소년 얘기 시절 청소년 시절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청소년 그 시절에 어떤 음악을 들었는지 네. 캐나다에서 라디오도 듣고 하면서 네. 여러 가지 노래를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들었었던 추천곡이 네. 있을까요?
1: 맞아요. 일단 첫 번째로 코린 베일의 Put Your Records On이라는 노래를
0: 예.
1: 많이 들었는데
0: 예.
1: 이거는 제가 또 사연이 있는데
0: 예.
1: 초등학교 6학년 때
0: 예.
1: 그때 이제 싸이월드가 좀 유행을 했을
0: 맞아요,
1: 때였어요.
0: 맞아요.
1: 그때 이제 그 음악
0: 까는 거 BGM 음악, BGM
1: 예,
0: 같은 거
1: 거기서 이벤트를 했는데
0: 예.
1: 이분의 그 첫 앨범이 이제 나왔던 때였어요. 그래서 감상평을 적어주면 앨범을 추첨해서 보내주겠다. 그렇게 이벤트가 있어서 이걸 너무 받고 싶은 거예요.
0: 예예예. 예, 예.
1: 그래서 제가 감상평을 적었어요. 싸이월드 그 이벤트에.
0: 정말.
1: 그래서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갑자기 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들을 진짜 많이 들었던 기억이.
0: 그렇지. 네. 보통 테이프 있던 시절에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들으셨겠네요. 네. 어떻게 읽어요? 코린
1: 베일리 레.
0: 코린 네. 베일리 레라고 읽어요?
1: 네네.
0: 코린 베일리 레 Put Your Records On.
1: 네.
0: Put Your Records를 put on 하라는 얘기예요?
1: 네, 그 노래를 틀으라는 거죠.
0: 노래를 틀으라는 turn on이 아니라 put on 쓰는 거예요?
1: 그렇죠.
0: 원래 네. 그렇게 써요?
1: 네,
0: put
1: 네,
0: on.
1: 네,
0: 그렇구나. 저는 진짜 아는 게 하나도 없네요.
1: 아,
0: 또요.
1: 아, 그리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 그 롤러코스터의 습관이라는
0: 롤러코스터의
1: 노래도.
0: 습관. 네. 이거는 요즘 노래일 거 아니에요?
1: 요거요? 네. 아니요. 요것도 조금 오래됐어요.
0: 아, 좀 오래됐네.
1: 네.
0: 이 노래도 담긴 사연이 있나요?
1: 요거는 이제 한 고등학교 때쯤
0: 예.
1: 제가 슈스케 준비할 때쯤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0: 아.
1: 그때는 또 되게 이제 한국 음악도 많이 들었을 때였는데 한국 그 이 롤러코스터 밴드 자체를 일단 너무 좋아했었고 이 그 조합이 너무 신선했어요. 이게 혼성 그룹? 이었는데 이상수님
0: 예.
1: 그리고 조원선님이랑 그 히치하이커 지금 히치하이커
0: 예. 네,
1: 진우님이 이렇게 같이 하는 밴드였는데 지금
0: 예.
1: 생각해봐도 어떻게 이런 밴드 조합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네, 되게 사운드도 그렇고 노래들도 너무 좋아가지고
0: 한참 들으셨구나 이것도
1: 네네.
0: 정말 테이프가 늘어지게 들은 링킴님의 학창시절 즐겨 듣던 추천곡 두 개 얼른 들어보죠. 코린 베일리 레 Put Your Records On 롤러코스터의 습관 두 곡 듣겠습니다.

0: 코린 베일리의 푸처 레커전 롤러코스터의 습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링킴님이 학창시절에 즐겨 들었던 노래 두 곡인데 김민정님이 저도 푸처 레커전 좋아했다 그러고 지금도 너무 좋아하고 처음에 듣고 너무 좋아서 또 듣고 했었던 기억이 난다 그러네요. 그러면 나이대가 되게 비슷하신가 보다.
1: 그런가 봐요.
0: 그렇죠. 구호이사님도 커버를 해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링킴이. 저도 이 노래 들으면서 되게 음색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했었거든요.
1: 네, 이때 사실은 예. 그 진로로 그 음악을 생각하면서 예. 제일 많이 연습을 또 많이 했던
0: 이거를 예. 와 그러시구나. 그러면 나중에 공연하실 때 이것도 중간에 한번 넣어보는 것도 괜찮겠다. 오. 저 어렸을 때 음악 하고 싶을 때 불렀었던 노래인데요. 이름 다음에 갑자기 너무 재밌겠다.
1: 네.
0: 야. 롤러코스터의 습관은 1999년에 나온 노래네요. 야 이거 진짜 오래됐구나.
1: 네.
0: 링키님이 1994년생이니까 네. 한국 나이로 한 6살 정도에.
1: 그쵸.
0: 그쵸. 네. 그때 나왔었던 노래네요. 네. 그랬네.
1: 저는 근데 고등학교 때 처음 알게 됐는데.
0: 아, 네. 이 노래를.
1: 네.
0: 그래서 고등학교 때 먼 곳에서.
1: 네.
0: 그러면 한국에 완전 오신 건 언제예요? 그때 슈퍼스타 네. K 끝나고 곧바로 이제 완전히 정착을 하러 오신 거예요?
1: 네, 그거를 오면서 그냥 바로 정착을 하게 됐죠.
0: 원래는 거기서 계속 있으실 생각이었었던 거네요, 그러면?
1: 그렇죠, 이민을 갔으니까.
0: 그러니까. 그러면 전공은 뭘 할 생각이었어요?
1: 음악을 할 생각이긴 했던 것 같아요.
0: 아, 음악을 할 생각이긴 했었고. 그러면 음악 활동은 미국에서 하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하고 싶었어요?
1: 사실은 한국에서 하고 싶긴 했죠, 그때는.
0: 네. 그러면 정말 너무 좋은 기회였었겠다.
1: 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했던 것 같아요.
0: 얼마나 떨렸어요, 정말.
1: 그래서 사실은 그 예. 방송에 나왔던 예선 전에 예. 제작진분들이 처음 보는 예선이 있는데
0: 그쵸.
1: 이제 그때 너무 떨어가지고
0: 마이크 안 대고 그냥 생소리로 하는 거?
1: 네, 그때 이제 망했다라고 생각을 사실 했었는데 어떻게
0: 근데 연락이 왔구나.
1: 네, 그래서 기적처럼 또
0: 그때 어떤 노래 불렀는지 기억나세요? 제작진 앞에서 네. 불렀던 거.
1: 아, 그때 아마 그 방송 예선이랑 같은 곡을 불렀을 거예요.
0: 네. 그러셨구나.
1: 네, 네.
0: 그래서 방송까지 하고 와, 네. 일이 너무 지금 잘 풀리잖아요.
1: 아유, 아닙니다.
0: 얼마나 좋아요, 정말. 목소리를 빼놓을 수 없어요. 우리 링킴님 하면 어쩜 네. 저런 목소리가 나오지라는 느낌. 그리고 왠지 모르게 신비한 느낌이 나요.
1: 그래요.
0: 예.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여기에도 제가 아까 어떤 부탁을 드렸었지? 저거 그 피처링 얘기했을 네. 때 다 받아주시는 걸 보고 여기 댓글에도 천사야.

0: 천사 님께님은 다 받아줘, 다 받아줘 뭐 이런 얘기 남기시는 거 보면 네. 원래 성격이 어떠세요? 지금 딱 이 모습이에요?
1: 그쵸 막
0: 조용할 것 같고
1: 네.
0: 친구들이 야 떡볶이 먹자 그럼 좋아 그러다가 아니다 오늘은 그냥 순댓국 먹자 그럼 그것도 좋아 이럴 것 같은데 지금?
1: 아 그렇진 않고요.
0: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1: 네,
0: 자기 주장이 확실한 편이에요?
1: 그런 편인 것 같아요.
0: MBTI가 네. 어떻게 돼요?
1: 제가 ENTP.
0: E라고요?
1: 의외로,
0: 진짜로 네. E예요?
1: 굉장히 의외지만.
0: 진짜로?
1: 네.
0: 그러면 지금의 모습은 약간 I스러운데 아니에요?
1: 근데
0: E예요?
1: 사실 E랑 I는 거의 반반이긴 합니다.
0: 반반. 네. N은요? N 세죠?
1: N은 세죠.
0: N 세죠. 네. 저도 E랑 I랑 거의 반반인데 E고 네. N 엄청 세거든요.
1: 어떻게 되세요?
0: ENFJ.
1: 아, ENFJ.
0: 예. ENFJ인데 ENTP가 두 번 나오면 ENFJ가 한 다섯 번 나와요. 그래서 나왔던 건 지금까지 딱 두 개밖에 없어. ENFJ, ENTP.
1: 오.
0: 근데 ENFJ가 훨씬 많이 나오긴 하고 네. N만 압도고요. E랑 FJ는 51,
1: 거의
0: 51, 52 정도 나오니까.
1: 그렇군요.
0: 그러면 링킴님은 압도적인 거는 N이고.
1: 네. TP도 사실 압도예요.
0: TP도. E만 가운데고
1: 네.
0: T시구나.
1: 네.
0: 사람 공감할지 모르고 계획 세울지 모르고 즉흥적이고 나 그냥 오늘 공연 좀 할까 막 이런 느낌. 그럼 버스킹도 해보셨어요?
1: 버스킹 한 번도 안 해봤어요.
0: 그건 한 번도 안 해보셨고 네. 버스킹 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1: 기회가 된다면 해보고 싶기는 한데
0: 저런 것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
1: 네.
0: 그 저런 그 예전에 비긴 어게인처럼 그런 프로그램도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1: 네, 비긴 어게인은 한 두 번 정도 나갔었어요.
0: 나갔었어요?
1: 네.
0: 나갔었구나. 죄송해요. 팬이라는 사람이. 맨날 수학 문제 풀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저 진짜 음악인이 어떻게 맨날 수학만 풀어. 비긴 어게인 나가셨구나. 얼마나 좋아. 저 오늘 집에 가서 그거 영상 다시 한번 딱 보고 그렇게 다시 공부하고 막 그럴게요. 실제 성격은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게 자기 주장 강하고 티적이고 공감 못하고 이런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쉴 때는 뭐 하세요?
1: 쉴 때요?
0: 예.
1: 여행 가는 거 좋아해요.
0: 어디로?
1: 어디든 다 새로운 것도 많이 가고요.
0: 혼자도 가세요?
1: 혼자도 가요.
0: 여행 가서 하는 일은 뭐예요? 그러니까 쉬는 편이세요? 하루 종일 호텔이나 뭐 숙소에 있으세요? 아니면 막 돌아다니세요? 아니면 섞으세요?
1: 거의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0: 돌아다녀요?
1: 네.
0: 돌아다니면서 뭘 하세요? 사진을 찍으세요? 그냥 음악 들으면서 막 다니세요?
1: 구경을 많이 하죠. 아무래도.
0: 구경. 네. 시장 좋아하시고.
1: 시장은
0: 또 안 좋아하시고.
1: 시장은 뭐 괜찮다.
0: 어떤 구경? 그러면 돌아다니는 네. 예를 들어 로마야.
1: 네.
0: 로마예요. 오늘 네. 딱 이렇게 딱 왔어요.
1: 네.
0: 그러면 로마의 트레비 분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판테온 막 이게 네. 다 돌아다니세요 이렇게?
1: 그렇긴 한데 이제 주로 저는 맛집 같은 것도 너무 좋아하고요.
0: 맛집 좋아하시고. 네. 맛집에서 먹어보려고 얼마 동안 기다려본 적 있다?
1: 한 시간? 네.
0: 최근에는 어디였어요 맛집이?
1: 한 시간 기다린 게요?
0: 예.
1: 잘 있진 않고요, 한 시간.
0: 잘 있진 않고.
1: 네네. 진짜 가끔.
0: 진짜 가끔. 네. 한 시간 정도는 기다릴만 해요. 너무 맛있어요.
1: 진짜 맛있으면.
0: 진짜 맛있으면. 그때가 네. 어떤 음식이었어요?
1: 저는 근데 주로 일식 아니면 양식 둘 중에.
0: 일식 아니면 양식. 일식 아니면 양식 중에서 정말 맛있었다고? 기다렸던 데는 양식이었었던 것 같다.
1: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파스타도 팔고 막 이런 네. 데였죠.
1: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해가지고.
0: 내일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이게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잖아요.
1: 네.
0: 고3 학생들 제일 중요한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를 보는 날이거든요. 우리 9391님이 긴장 상태인 고3입니다. 경청에 나오는 링킴님 얘기 들으면서 마음 다 잡고 있다 그러는데 링킴님은 고3을 한국에서 보내진 않았으니까
1: 고3을 네. 다시 보냈어요. 한국 그 오디션 보고
0: 와서?
1: 네.
0: 모의고사도 봤어요 그러면?
1: 봤어요.
0: 진짜? 모의고사 잘 봤어요?
1: 아니요.
0: 모의고사 못 봤어요? 전날 그러면 좀 떨렸어요?

0: 스트레스 좀 받고 그랬어요?
1: 좀 받기는 받는데 네. 막 되게 잘 준비했던 것 같지는 않고
0: 잘 준비하진 않았어요.
1: 네네.
0: 그러면 지금 고3 수험생인 바다님들 우리는 청취자분들을 바다님이라 그러거든요.
1: 네.
0: 어떤 위로의 한마디 아니면 응원의 한마디를 해줄 게 있으실까요? 긴장을 푸는 방법 본인만의 노하우 뭐 이런 거?
1: 근데 저도 고등학교 들어와서 이런 모의고사를 여러 번 봤었던 것 같은데
0: 예.
1: 그때마다 이제 성적이 안 좋을 때도 많았었거든요.
0: 예.
1: 근데 아 뭔가 이게 끝이 아니다.
0: 아 이게 끝이 아니다.
1: 나한테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혹은 뭔가 다른 길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거가 막 너무 뭐랄까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그 생각이 되게 위안이 좀 되더라고요. 물론 잘 봐야겠지만. 이게 진짜 모든 거 인생을 좌우한다고
0: 생각할 필요는 없다.
1: 네.
0: 맞아요. 그건 진짜 맞는 말이에요.
1: 네.
0: 그런데 5등급 나오고 이거 끝이 아니야. 또 6등급 나오고 또 이러면 또 안 되는 거고. 그렇죠?
1: 네.
0: 그러면 안 되고 최선은 다해야 되겠지만.
1: 그럼요.
0: 아니,
1: 그럼요.
0: 근데 저도 항상 하는 얘기라서
1: 네.
0: 그 수능이 인생을 결정짓지는 않아요. 절대로 안 그래요.
1: 그렇죠.
0: 수능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 사는 태도인 것 같은데
1: 네.
0: 어떤 태도로 사느냐가 모든 걸 결정하지 절대 수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물론 수능에 따라서 인생이 많이 갈리긴 하지만 그게 완전히 좋고 나쁘고를 결정짓는 건 분명히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시간이 한참 얘기 나누고 싶은데 거의 다 됐어요. 11시 반이 넘어가고 있어서
1: 네.
0: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1: 네.
0: 제가 첫 오프닝 할 때 요 코너 경청 초대석 링킴님 소개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오랫동안 그 답을 찾아왔다고 하고 이제는 조금 알 것 같다라고 하네요. 제가 그랬거든요.
1: 네.
0: 어떤 사람이에요?
1: 저요? 저는 뭔가 되게 겉은 굉장히 차분해 보이지만 속에는 되게 수많은 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꺼내면서 앨범과 음악으로 저의 감정을 표출을 하는 것 같아요.
0: 아...
1: 네.
0: 생각에 엄청 많은 생각, 인생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사회 현상 뭐 이런 정치 막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참 생각하고 막 그러시는 편이세요?
1: 그럴 때도 있죠.
0: 그렇구나.
1: 네.
0: 그러면서 간직했었던 이야기를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음악으로 표현하는 사람이다.
1: 네.
0: 이게 지금까지 김예림이라는 사람을 발견한
1: 네.
0: 모습인 거네요.
1: 네.
0: 그렇게 되었구나. 앞으로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랄까를 마지막 질문이라고 할까요?
1: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제가 이렇게 혼자 가지고 있던 것을 뭔가 표현을 해왔다면
0: 예.
1: 앞으로는 더 사람들과 소통을 더 많이 하고 싶은 면도 있는 것 같아요.
0: 사람들과?
1: 네. 뭔가 그동안은 좀 혼자서
0: 막 생각하고
1: 네.
0: 고민하고 했었지만
1: 네.
0: 이제 사람들과도 여러 가지 좀 이렇게
1: 나누고 싶고 네. 음악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께 위로가 됐으면 좋겠기도 하고요.
0: 예.
1: 네. 그런 마음이 드네요.
0: 그러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려면 팬미팅도 좀 하시고요.
1: 오, 할 거예요.
0: 언제 하세요? 지금 9월이에요. 9월 1일. 아직까지 네. 결정은 안 하셨구나. P니까. 제이라면 네. 다 결정을 하셨을 텐데.
1: 아, 그렇죠. P라서.
0: 팬미팅 할 거예요, 정말?
1: 아마도 네 하게 될 것 같아요.
0: 팬미팅도 하고 네. 공연도 하시나요?
1: 공연도 지금 계획 중입니다.
0: 아 계획 중이세요?
1: 네.
0: 공연도 계획 중이고 팬미팅도 하고 아 진짜 좀 생각이 바뀌셨네요.
1: 네.
0: 사람들과 소통 좀 많이 하고
1: 네.
0: 그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네요.
1: 네, 네.
0: 그럼 경청이 오늘 출연해 주신 것도 그런 일환인가요?
1: 그럼요.
0: 그러구나. 이제 본격적인 소통을 준비하고 계신 린님과 함께 했었던 행복한 한 시간이었습니다.
1: 네.
0: 와, 링킴 보내드리면서 링킴님의 새 앨범 수록곡 21, 21이잖아요.
1: 네.
0: 이게 어떤 곡이에요?
1: 이게 어떻게 보면 21살의 이야기를 담은 그런...
0: 그러면 앞부분에 있겠네.
1: 앞부분이죠.
0: 그쵸, 그쵸.
1: 네.
0: 앞부분에 수록되어 있는 21살 때 링킴의 모습을 담은 노래예요?
1: 네. 그때 사랑 이야기.
0: 그때 사랑을 하셨구나. 어떡하면 좋아.

0: 아우, 걔는 지금 뭐 하고 살까? 마지막으로 우리 바다님들께 인사 나누면서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1: 네,
0: 예,
1: 너무
0: 그러셨으면
1: 좋죠.
0: 좋겠습니다.
1: 네, 바다님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내일 또 중요한 모의고사도 다
0: 맞아요.
1: 너무 잘 보셨으면 좋겠고,
0: 네.
1: 저도 다음에 꼭 다시 놀러 오겠습니다.
0: 아이고,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링킴님 보내드리면서 노래 두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새 앨범 수록곡 링킴의 21,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이야기 속 함께 나누면 좋은 양질의 재료만 엄선해 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으로 잘 버무려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봐요.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 정전이 되자 보인 LA의 은하수입니다. 정전이 되니까 은하수가 보였나 봐요. 1994년 1월 미국 LA 근처에 큰 지진이 났어요. 도시 곳곳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을 했고요. 가로등도 꺼지고 건물 불빛도 꺼지면서 도시의 불빛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 희뿌연 빛의 띠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하늘에 이상한 게 나타났어요 라고 여기저기 문의 전화까지 했다.

라고 합니다. 근데 글쎄 그게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은하수였다고 하네요. 평생 밝은 도심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은하수를 제대로 본 적도 없었던 사람들이 처음 보는 밤하늘의 모습에 깜짝 놀랐었던 거죠. 사실 은하수는 늘그 자리에 있었을 거잖아요. 도시의 불빛에 가려서 안 보였었던 것. 우리가 매일 올려다보는 밤하늘에도 도시의 불빛 때문에 가려져서 보지 못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언젠가 진짜 은하수를 보게 된다면, 와, 우리는 바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생각의 재료에 이어서 5존의 우리 사이 은하수를 만들어 크리스티나 페리의 A Thousand Years 듣고 왔습니다. 정승재의 경청 9월 1일 9월의 첫날 화요일이었죠.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내일은 9월 모의고사 울고 있는 우리 바다님들이 너무 많아요. 김주영 구모 우우우우 구모 유유유유 이런 바다님들이 방송 내내 너무 많으셨다라는 거 울지 마시고요. 씩씩하게 잘 보고 오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 많이 틀리고요. 수능 때 다 맞으면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편하게 보고 오십시오. 안보나님 오늘도 잘 쉬다 갑니다. 경청해 보낼 엽서 꾸미면서 들으셨다고 고맙습니다. 시간이 휙 가네요. 별빛 가득한 평안한 밤 되세요. 이렇게 클로징 멘트처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인사드리기 전에 공지 하나 하죠. 매주 목요일에 해정승재 크로스 윤혜정 선생님이랑 제가 여러분의 고민 상담을 전화 연결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또 저랑 혜정 쌤이 상담해 드릴 테니까 전화 연결 부담 갖지 마시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별그램에 올라와져 있거든요. 전화 연결 참여하는 방법 확인하고 전화 연결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곡은 태연의 노래 그대라는 시입니다. 오늘 바다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코잘 자요.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EBS 북카페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때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이브닝 스페셜의 마스터 유진.
2: And I'm Kristen.

아일랜드와 영국의 청소년들은 지금 신종 도시괴담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모자를 쓴 고양이 남자가 밤거리와 주택가를 배회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으로 접한 후부터죠. 한 소셜네트워크에 유저가 올린 영상이 이 집단 공포증의 발단인데요. 영화 Cat in the Hat의 한 장면에 음산한 음악을 덧붙인 영상을 업로드했답니다. 모자 쓴 고양이 남자의 영상은 일주일 만에 44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이 비슷한 모습의 고양이 귀신이 아일랜드와 영국 도시를 배회하는 영상이 무더기로 업로드되기 시작했습니다. 영화 속 한 장면은 누군가에게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청소년 유저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공식 성명을 내기에 이르렀죠. 고양이 귀신의 영상은 AI로 제작된 가짜이며 누구의 집 마당도 염탐하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이 실체가 없었던 도시 괴담이 신기술을 동원해 공동체의 현실과 정보 판별 능력을 교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9월 1일 화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오늘 첫 곡 아일랜드의 싱어와 송라이터 호지어의 Someone New였습니다. 서양에서는 닥터 수스의 Cat in the Hat, 아이들이 사랑하는 동화의 캐릭터죠. 닥터 수스의 또 유명한 캐릭터 중에 그린치도 있는데, 그린치는 오늘 소식 과 부합하는 그런 무서움이 있다 해도 Cat in the Hat도 원래 그렇게 무서운 캐릭터였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봤을 때 와 얼마나 공포에 떨까 이렇게 AI로 생성된 영상이 몇 가지를 봤더니 주거 침입까지는 아니더라도 집 앞에서 이렇게 물끄러미 집 안을 들여다본다거나 이렇게 여기저기 그 일상적인 공간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예 뜬금없기도 하지만 공포심을 유발하려는 그런 예 영상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현실 감각이 좀 아직 뚜렷하지 않은 그런 어린 세대에게는 엄청난 공포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 시대마다 10년 단위 정도일까요? 아니면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행운의 편지 받는 게 그렇게 공포스러웠거든요. 네, 이걸 준 사람이 밉기도 하지만 이걸 다 필사해가지고 뭐 몇 명에게 보내지 않으면 엄청난 불운이 온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게 저는 기억할 수 있는 최초의 도시괴담 민담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요. 서른 넘어서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는 또 매저 영상이란 게또 있었죠. 여러분들 아실라나 모르겠네. 이 두더지가 막 수백 마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괴담이 생성돼서 그 커뮤니티 안에서 진지하게 그게 공유되는 그런 상황들은 뭐 그닥 뭐 제재가 필요하거나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왜냐하면 그런 걸 바탕으로 영화가 뭐 창작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뭐 오늘 5775님께서 고등학교 시절 오늘처럼 비가 많이 내리는 날 교실에서 갑자기 컴컴해지면서 한 친구가 비명을 지르고 나니까 도미노처럼 이 비명의 물결이 일었다. 우는 친구도 있었다. 이런 기억이 생각나신다고 한 것처럼 이 매스 히스테리아 뭐 이런 게 번진다면 뭐 제재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김정환님께서 우리로 치면은 홍콩 할매 귀신쯤 될라나요? 그 유명한 홍콩 할매 디테일은 좀 모릅니다. 근데 홍콩 할매는 약간 희화된 약간 캐릭터라서 저에게는 공포고 이런 건 약간 어린 친구들이 좀 식겁하는 그런 주제인 것 같긴 하네요. 아무튼 오늘의 첫 소식이었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죠. 유료 문자 샵 1045 또는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죠.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십시오. 색다르게 독일 팝두 곡입니다. 올해 발표된 독일의 싱어송라이터 미하엘 슐터가 부르는 5am 새벽 5시, 오전 5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팝록 밴드의 2005년 발표곡이네요. Wir sind Helden. 그들이 부르는 Von hier an blind. 이제부턴 앞을 볼수 없다. 두곡 이어서 듣고 오죠.

독일 밴드 Wir sind Helden의 Von hier an blind, 이제부터는 앞을 볼 수 없다 들으셨고요. 먼저 들으신 곡도 역시 독일 아티스트 미하엘 슐터의 5am 이었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인 9월 1일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즌부터 함께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계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음악의 키워드 시작합니다.

오는 9월 5일 푸에르토리코의 아주 특별한 대학교가 완공됩니다. 푸에르토리코가 탄생시킨 이 음악 장르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고 보존하며 홍보하기 위해 설립된 대학교, 바로

Universidad del Pireo입니다. 이 음악 분야의 메가스타 위신이 참여한 프로젝트이기도 한데요. 눈치채셨나요? 레게통 대학교입니다. 2000년 이후 이 글로벌 팝 음악의 가장 강력한 축으로 자리 잡은 레게통이 결국 여기까지 온 셈인가요? 레게통 이 단어가 처음 생겨나고 대중의 사랑을 받은 건 1990년대 중반에 푸에르토리코 그 중에서도 빈민가와 언더그라운드 클럽가였습니다. 당시 이곳에선 자메이카의 댄스홀 리듬에 스페인어 랩을 얹은 음악이 유행했다죠. 참고로 댄스홀 리듬은 고전 레게의 느긋한 리듬을 드럼머신, 신터사이저 같은 전자악기를 이용해서 클럽에서 춤추기 좋게 빠르게 변형한 비트를 뜻합니다. 이 스타일은 당시에는 엘 언더그라운드 또는 카리브 해변의 흥겨운 리듬이라는 뜻의 리트모 플라예로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1994년 푸에르토리코의 래퍼 데디 앵키가 랩을 하던 도중에 레게라는 단어에 스페인어 전미사인 톤을 붙여 레게톤이라고 말하면서 장르 이름을 확립하는 데 기여했답니다. 그 궤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세기 초 파나마 운하 건설을 위해 이주한 자메이카 후손들이 1980년대 바나마에서 자메이카 레게 댄스홀에 스페인어를 얹은 스페인어 레게, 레게 엔 에스파뇨를 탄생시켰답니다. 이후 미국의 힙합 문화와 함께 푸에르토리코로 흘러들어가 융합되었고 현세기 가장 강력한 글로벌 팝이 된 결과가 바로 레게톤입니다.

레게톤을 들으며 레게를 바로 떠올리긴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레게톤이 독자적인 스타일을 갖고 있다는 거겠죠. 레게의 비트가 약박의 강세를 주는 느긋한 싱코페이션이라면 레게톤은 강렬한 4분의 4박자 비트를 내세웁니다. 이를 특별히 댐보우 비트라고 하는데요. 레게보다 훨씬 빠르고 역동적입니다. 춤추기 위한 비트로 자메이카 댄스홀에서 탄생한 기원 때문이죠. 언어적인 면에서 레게톤은 흑인 영어의 뿌리를 둔 자메이카의 토스팅 또는 미국 뉴욕 힙합의 랩과 달리 스페인어 라임을 사용합니다. 여기에 봄바, 플레나 같은 푸에르토리코의 전통 음악 스타일 그리고 살사, 메렝게 같은 라틴 카리브 리듬을 디지털 샘플링과 결합시켜 라틴 아메리카 특유의 유연한 육체성을 전면에 드러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계 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 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카리브 지역의 디아스포라, 그리고 파나마의 스페인어 레게, 여기에 미국의 힙합 문화까지. 이 요소들이 푸엘토리코라는 용광로를 거쳐 완성된 후에 21세기 글로벌 팝의 가장 강력한 음악 스타일 중 하나가 된 레게톤 만나봤고요. 두 곡 듣고 왔죠. 두 아티스트 모두 이 레게톤의 개척자로 꼽히는 주요 인물들인데요. 데디 앵키의 두 프린시페, 너의 왕자 먼저 들었습니다. 피처링 자이언 앤 레녹스였습니다. 얼핏 듣기에 벌스 부분엔 랩이 막 집중적으로 벌어지고, 근데 노래 보컬 멜로디가 후렴구에는 이렇게 또 풀어주고, 뭐 이런 좀 로맨틱 계열이라고 하는 이런 형식이 2000년 초반부터 좀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네요. 두 번째 곡은 이 실제로 레게톤에 대해서 이게 좀 마초적인 장르야라는 비판도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그 틈바구니에서 여성 아티스트로 또 레게톤의 초기 개척자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인물이죠. 아이비 퀸, 기에로 바일라라, 난 춤이나 추고 싶은 거야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여성 주도권, 그러니까 춤은 결국 뭐 플러스 알파다, 이런 공식을 정면으로 무너뜨린, 내가 원하는 건 내가 결정한다, 뭐 이런 뉘앙스라고 하네요. 노은영 청취자께서 줌바를 가르치는 강사라고 하시면서 레게톤, 살사, 뎀바오, 메렝게 등등 라틴 음악 많이 듣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와, 귀로 듣고 몸으로 이 리듬을 타신다면 이거 진정한 전문가 아니신가 싶은데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옹이킨유키님께서 운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이거 BPM이 너무 빨라가지고, 그리고 이 엇박이 이거 잘 타야지. 아무튼 운동은 잘 되겠네요. 세계음악 키워드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1970년대에 발표된 프랑스 팝 두 곡입니다. 일레테 윤화가 부르는 J'ai encore rêve d'elle, 또 그녀의 꿈을 꾸었어, 그리고 니콜 리우의 Je suis, 나는, 두 곡 이어서 듣고요. 세 음행 전환 노래 이어갑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이탈리아의 프랑코 바티아토가 부르는 라쿠라, 치유입니다. 싱어송라이터, 영화감독, 화가로 이탈리아에서 명망 높은 바티아토가 1996년에 발표한 자작곡이죠.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다는데요. 이 노랫말 대상은 부모만이 아니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연인, 형제, 나아가 우리와 우리 내면의 자아에 바치겠다라고 말한 거죠. 그러면서 이 노랫말이 역전된 기도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곡은 1996년 이탈리아 음악상이 수여하는 올해의 노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을 건강 염려증으로부터 지켜줄게요. 오늘부터 품게 될 불안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줄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불평등과 기만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줄게요. 당신의 천성이 반복해서 저지를 실패로부터 당신을 지켜줄게요. 당신의 슬픔과 요동치는 감정으로부터, 당신의 강박적인 집착으로부터 당신을 건져줄게요. 나는 테네시의 들판을 헤매고 있었어요. 내가 어쩌다 그곳까지 흘러갔는지 나도 알 수 없었어요. 당신은 내게 줄 하얀 꽃 한 송이도 없는 건가요? 나의 꿈은 독수리보다 더 빨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난 무엇보다 침묵과 인내를 당신에게 줄 거예요. 우리 함께 세계의 근원에 이르는 길을 걸어가요. 사랑의 향기에 몸이 취하면 8월의 잔잔한 바다조차 우리의 감각을 잠재우지 못할 거예요. 당신의 머리카락을 한편의 노래처럼 엮어줄게요. 나는 세상의 법칙을 알고 있으니 당신에게도 알려줄게요. 당신이 늙지 않도록 중력의 흐름을, 공간과 빛을 뛰어넘어 볼게요. 그러면 당신은 모든 병에서 치유될 거예요. 당신은 특별한 존재이기에 나는 당신을 보호하려 해요.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인 새음행전환 노래 이탈리아의 프랑코 바티아토의 1996년 곡 라쿠라 치유였습니다. 역전된 기도니까 메시아의 해야 할 일들 목록쯤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이번에는 바티아토의 듀엣곡입니다. 알리체와 함께 부르는 이 트레니디 토세우르의 기차들 듣고 오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알리치에 그리고 프랑코 바티아토의 듀엣 이트레니 디 도세우르의 기차들이었습니다. 이제 1부는 마무리해도 될 것 같고요. 제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면서 아무튼 오늘 2부 순서가 월간 재즈 피플의 김광현 편집장과 함께하는 김광현의 재즈 노트입니다. 개편은 됐지만 저희 세 명의 기존의 훌륭한 패널들 그대로 함께 합니다. 기쁜 소식 전해드렸고요. 2부 가기 전 듣는 노래는 1960년대 미국 그룹 The Brothers Four의 인기곡 Greenfields의 재해석인데요. 카보베르데 모르나의 여왕 세자리아 에보라가 해석한 Jardín Prometido 약속의 정원 함께 듣고요. 2부로 이어갑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오늘 2부 첫 곡은 기타 연주곡이었죠. 미국의 기타리스트 송라이터 산타나의 1976년 아미고스 음반에 최초로 수록된 유로파 부제는 Earth Cry Heaven's Smile 함께 들어봤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이제 바로 신청곡 없이요. 오늘의 2부 순서 월간 재즈 피플 김광현 편집장의 시간이죠. 오늘 시즌 개편 첫 시간으로 재즈 노트 시작합니다. 그가 사랑을 바치는 대상은 재즈입니다. 고고하게 살아남을 재즈의 미래를 확신하는 월간 재즈피플 편집장 김광현의 재즈노트 시작합니다. 편집장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김광현입니다.
0: 이제 가을 개편 이게 쓱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제가 아까 일부 끝자락에 네. 개편 이후에도 훌륭한 패널들 패널님들과 함께합니다라고 소식을 전했는데 그때 밖에서 듣고 들어오셔서 어, 개편하셨어요. 그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갔는데요. 네. 역시 또 개편과 함께 소감 한 말씀 또 네. 여쭤봐야죠. 네.
1: 뭐 개편한지 모르고 살아남은 게 잘 된 거겠죠. 네. 또 가을에 또 겨울에 같이 재즈 소개해드릴 수 있게 돼서 제가 더 좋고요. 여러분들 낮 시간 그리고 밤 시간 한 번 더 재즈 가까워하는 시간 계속 이어가 응원해 주시면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야말로 또 훌륭한 패널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늘 고맙고 그렇습니다. 그나저나 밤 시간도 염두에 두신다는 말씀을 하셔서 네. 아 그렇구나. 혹시 생방송 선곡을 하시면서도 우리 심야 재방송을 염두에 살짝 두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1: 물론 이제 네. 낮 생방을 먼저 우선하긴 네. 하는데요. 네, 재즈라는 음악이 약간 리듬감이 있더라도 네. 밤에 들어도 조금 어울리긴 합니다.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너무 막 쾌활한 음악을 선곡하다 보면 이거를 나중에 밤에 들을 때 어떠실까라는 생각은 네. 간혹 하는데요. 약간 뭐 그래도 좋은 게 또 네. 재즈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0: 음악여행님께서 청취자 음악여행님께서 안녕하세요. 김광현 편집장님 코너 오래 진행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코너입니다. 이렇게 인사 올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최영경 청취자께서

0: 글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써니 연주곡들을 오늘 가져오셨네요. 밥보다 듀오 재즈 드디어 나온 것 축하드립니다라고 벌써 알고 제가
1: 네.
0: 요 멘트 끝나고 소개를 할까?

0: 뭐 이것저것 예. 떠들썩하게 일단 진행해 보고 있는데요. 예. 뭐 몇 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예. 마감이 늦어지는 바람에 예, 이제야 됐는데요. 뭐 어쨌든 학기로 본다면 이제 가을 개편 예. 2학기 시작할 즈음에 나올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바쁘다 듀오 재즈 부제는 재즈 듀오의 모든 것 악기 소리에
0: 귀 기울이다.
1: 귀 기울이다.
0: 네.
1: 지난 시간에도 그 한창 마감 하시는 중이라고 약간 힌트를 주시긴 했는데 또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또 내셨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할게요. 실물로 또 보면 네. 또 느낌이 또 다르겠죠. 오늘 말씀 최영경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니 네. 시리즈로 또 준비해 주셨는데 네. 그보다 먼저 제가 장난스럽게 질문 하나 드리려고 네. 저 일부에서 도시괴담에 관련한 소식을 네. 전했는데 그 재밌는 은근히 재밌으신 우리 편집장님께서는 재밌는 도시괴담 그런 거
0: 뭐 재즈 쪽에는 뭐 괴담이라기보다는 이제 뭐랄까 이제 잘못한 일들 아티스트들이 이제 약물에 중독되고 술에 빠져 살고 가정생활 내팽겨치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1: 예.
0: 예, 특히 예전에는 근데 이제 그걸 괴담이라고 하긴 그렇고 예. 어떤 아티스트의 인생사니까요.
1: 예.
0: 근데 그거 외에 뭐 괴담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존 콜트레인 같은 경우가 이제 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신격화돼서 존 콜트레인을 믿는 교회가 이제 미국에 있기는 합니다.
1: 예, 예, 예.
0: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재즈를 잘 모르시는 분들, 뭐 이런 걸 모르신 분들에게는 괴담으로
1: 수준으로
0: 받아들일 좀, 수 예. 있겠죠. 근데 지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고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1: 신도들이 열심히 있다고 합니다. 섬기고 있다.
0: 예. 안에서 존 콜트레인 음악이 나오고 사진도 걸려져 있고요. 특히 러브 슈프림과 같이 약간 즉흥 연주 한 10분 20분 동안 즉흥 연주가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신과 약간 신과 하나가 되는 걸로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쨌든 뭐 괴담 수준의 이야기 드릴 수 있겠죠.
1: 세인트 존이라고
0: 네,
1: 이렇게 또
0: 네네.
1: 예. 와, 색소폰을 딱 왼손에 거머 주시고 와, 이게 실제로
0: 네.
1: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0: 네.
1: 탐방 기사 같은 거 한번.
0: 예, 네, 아직 저도 이제 가보지 못하고 이렇게 네.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하면은 사진들이 나오거든요.
1: 네.
0: 뭐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또 콜트레인의 후반기 임펄스에서 나온 프리재즈 연주를 들으면은 뭔가 어딘가의 종교와 나와 자아가 하나가 되는 약간 그런 순간을 네.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1: 네. 초월적인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교회 예배. 가보고 싶긴 한데
0: 맞습니다.
1: 좀 무서울 것 같기도 한데 자 오늘 소니 중심으로 선곡해 주셨는데 어떻게 이
0: 네.
1: 테마 이름이 뭐예요?
0: 네 지난번 이제 소니 이름을 갖고 있는 연주자를 들으면서 아 소니 이름을 가진 색소폰 연주자가 아니면 재즈 연주자가 많구나 이렇게 네.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름을 소니를 달고 있는 갖고 있는 그래서 My name is Sony.
1: My name is Sony.
0: 예 네, 그렇게. 손흥민이 나온 건 아니고요. 네, 소니라는 이름을 가진 재즈 연주자. 악기는 조금 다양하게 있습니다.
1: 네네.
0: 이제 색소폰과 그다음에 피아니스트 있고요.
1: 네.
0: 조금 더 찾아보면은 이제 아방가르드나 프리재즈 쪽에 또 기타리스트도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재즈 팬들이 많이 알고 있는 대표 연주자
1: 네네.
0: 네 분을 골랐습니다.
1: 알겠습니다. My name is Sony. 청취자 요청도 있었는데. 아, 제가 요청했나요? 어쨌든 친절하게 받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첫 아티스트부터 그럼 소개해 주십시오.
0: 네, 소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아티스트 바로 소니 롤린스가 아닐까 합니다. 올 5월에 향년 9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굉장히 장수했고 세상 떠나기 몇 해 전까지 물론 이제 말년에는 뭐 활동을 못했지만 80대 후반까지 재즈 페스티벌에 나가서 공연을 할 정도로 노익장을 과시했죠. 진짜 살아있는 전설이었는데요. 올해 그의 부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50년대부터 뭐 너무나 많은 명연들 색소폰 콜로서스부터 해서 프리스티지, 블루노트, 그다음에 RCA 뭐 여러 레이블에서 걸작들을 많이 냈습니다. 특히 이

0: 2000년대 90년대 말, 특히 2000년대 들어오고 나서 9.11 테러가 난 다음에 그 현장이 그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언제나 2000년대 9.11 테러 이후에는 자신의 공연 때마다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가 생존해 있었고 그 사고가 난 다음에 자신의 아파트에서 걸어 내려와서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학교에 공연인데 그 다음 날인가요? 다다음 날에도 현장에 대학교에 가서 공연을 했다. 그래서 거기에 그들에게 위로될 수 있는 건 재즈밖에 없었다.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을 살아 있으면서 재즈 팬들, 재즈 연주자들에게 남겨주었던 진정한 거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 이분은 그러고 보니까 비밥 시대부터
0: 그렇죠.
1: 그
0: 예.
1: 모든
0: 과정이
1: 스타일의
0: 있었죠.
1: 변천사를 다그 직접 주도하고 경험하신 분
0: 맞습니다. 예.
1: 몇
0: 잘.
1: 안 되는 사람일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그러면서 올해까지 생존해 있었으니까요. 그 재즈의 모든 역사의 한 획을 같이 그었던 뭐 찰리 파커, 버드 파월, 델레너스 몽크, 마일 데이비스 수많은 연주자들 옆에서 연주하면서 또 본인의 리더작도 발표했던 아티스트가 바로 이 소니 롤린스입니다. 뉴욕 태생이고요. 그리고 또 뉴욕에서 태어났고 세상을 떠난 진정한 뉴요커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소니 롤린스입니다.
1: 그 아티스트의 음악성이나 뭐 이런 것도 사람들의 관심 부분이지만 그 성격이나 뭐 퍼스널리티 같은 것들도 뭐 인터뷰나 이런 자료를 통해서 잘 알려지는 편인가요? 재즈
0: 소니
1: 아티스트.
0: 롤린스는 비교적 많이 인터뷰를 한 편입니다.
1: 그렇구나.
0: 그래서 연대별로 이렇게 검색하시면 젊은 시절부터 그 나이가 들면은 그 지금은 이제 검은 젊은 시절에 50, 60년대에는 검은 머리지만 나이가 들면 완전히 백발이 됩니다. 근데 또 머리는 빠지지 않으셔서요. 장발인데 하얀 머리를 그야말로
1: 수치 많으셔서.
0: 뭐 어떻게 보면 괴담 아까 얘기하셨지만 약간 그런 존재로까지 신격화되어 있는 존재로까지 느껴질 정도로 그러면서 언제나 자신의 이야기들을 자신과 같이 했던 거장들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들을 선각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해
1: 그러네요.
0: 주셨던 바로 그 아티스트 소니 롤린스입니다.
1: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 같다. 이런 인물들이 사라지, 뭐 세상을 떠날 때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 사람, 이분은 그 얘기가 좀 정말
0: 그렇죠.
1: 더
0: 예.
1: 다가오네요.
0: 그 다행히 책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소니 롤린스에 관련된 평전이나 자신의 뭐 인터뷰를 녹취한 거래. 한국에는 아직 번역된 책은 없지만 미국의 그 서점에 가니까 소니 롤린스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찾아보시면은 원서에서 소니 롤린스의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 있습니다.
1: 오늘은 어떤 곡 고르셨나요?
0: 예, 그의 전성기 시절이죠. 물론 뭐 평생이 다 전성기였지만 59년에 발표한 소니 롤린스 앤더 컨템포러리 리더스라는 음반인데요. 이 컨템포러리가 레이블
1: 레이블.
0: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거기에 자신의 이제 뭐 본인 이제 리더니까요. 본인과 함께 또 같이 이제 젊은 리더로 평가받았었던 햄프턴 휴스라는 피아니스트, 루이 비네거 베이스 연주자, 셜리맨 드러머, 그다음에 기타의 바니케슬이 같이 연주합니다. 이 당시 이 관악 연주자들이 기타리스트하고 이렇게 협연하는 게 많지 않았는데요. 소니 롤린스는 비교적 일찍 기타리스트와 연주를 한 편이고요. 이 바니카슬 이후에 60년대에는 재즈 기타의 거장이죠. 지몰. 지모를 이렇게 자신의
1: 포함시키는
0: 밴드로 하고 피아노를 빼고
1: 피아노와 기타를 이곡 같은 경우는
0: 이때는 같이
1: 동시에
0: 하고요.
1: 운영하고
0: 예.
1: 있네요.
0: 그리고 이제 60년대는 아예 기타를 빼고 기타와 함께
1: 피아노 빼고 기타와
0: 네.
1: 함께.
0: 기타와 지몰과 연주한 것도 명반으로 남아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My Name is Sonny 테마로 선곡하신 첫 곡입니다. Sonny Rollins의 The Song Is You 듣고 오죠.

0: 제롬 칸 오스카 해머스타인 작곡의 The Song Is You. 오늘은 써니 롤린스의 1959년 음반 버전으로 오늘 김광현의 재즈 노트 첫 곡으로 잘 들어봤습니다. My name is Sonny. Sonny라는 이름의 재즈 명인들의 음악 골라오셨는데요. 첫 곡 잘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아티스트, 두 번째 써니 소개해 주시죠.
1: 예, 피아니스트 소니 클락입니다. 네. 아, 소니 롤린스도 블루노트 레코드에서 활동을 했죠. 특히 빌리지 뱅가드 라이브 같은 경우는 그 뉴욕의 재즈 클럽 빌리지 뱅가드의 첫 번째 라이브 앨범의 주인공이 바로 소니 롤린스였는데요. 그 블루노트를 또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바로 소니 클락 빠질 수 없습니다. 아, 50년대, 60년대 초반까지 예, 블루노트의 거의 하우스 피아니스트라고 할 정도로 다른 관악 연주자, 그 다음에 다른 뭐 드러머 연주자의 피아니스트가 필요하면 소니 클락이 연주할 정도로 블루노트에서 많은 녹음을 남겼습니다. 물론 자신의 리더작도 연주를 했는데요. 그중에 블루노트를 대표하는 그리고 50년대 후반 음반을 대표하는 쿨 스트러팅이라는 음반이 있습니다. 뭐 아마 이 곡을 그러니까 앨범 타이틀이고요. 그 똑같은 타이틀 곡이 있습니다. 쿨 스트러팅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앞에 선율을 들으면 많이 익숙하신 곡이죠. 예전에 지금은 이제 없어진 이정식 선배가 그 DJ했던 영시 재즈
0: 아, 예.
1: 오프닝 시그널이었죠. 여러 재즈에 관련된 행사할 때 앞에 자주 나오는
0: 그렇습니까?
1: 곡입니다. 아. 익숙한 선율을 갖고 있고 네. 특히 이제 피아노, 베이스, 드럼에 관악기가 둘 들어간 이제 트럼펫과 색스폰 네. 전형적인 이제 모던 재즈의 편성이죠.
0: 네.
1: 그 연주로 익숙한 멜로디와 솔로를 다 들을 수 있는 명연이 아닐까 합니다. 이제 느슨한 템포의 익숙한 멜로디 그리고 또 이 앨범이 이 소니 클락의 대표작 그리고 재즈의 대표작이 됐던 거는 그 앨범 자켓이죠. 커버 이렇게 뉴욕의 번화한 거리를 거니는 여성의 약간 이제 다리 사진이 클로즈업 되어 있죠.
0: 쿨 스트러팅 하고 있는
1: 그렇죠.
0: 모던 여성의 이미지.
1: 맞습니다. 예. 예. 자신만만하게 걷다라는 뭐 예. 뜻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뭐 여러 가지 예. 상징적인
0: 네.
1: 뉴욕의 그 당시의 사진 그다음에 재즈가 갖고 있는 이미지 그런 것들을 다 이 걸음걸이에서 알 수 있는데요. 또 이 걸음걸이 여성이 바로 이 블루노트 레이블의 아내 루스 라이언이라는 여성분이거든요.
0: 아.
1: 그러니까 레이블 사장의 사모님이신.
0: 사모님이신.
1: 네,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인데요. 여기는 이제 다리만 나오지만 다른 자켓에서는 얼굴이 나온 아, 커버도 그래요?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루노트의 여러 가지 것들, 특히 이제 이 그 저는 이제 이 자켓을 볼 때마다 저 글자가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
0: 아, 이 글꼴
1: 네, 글자 폰트도
0: 네네.
1: 그렇고 글의 그 위치,
0: 네네네.
1: 글자도 자신만만하게 위아래로 그러니까 글만 보더라도 이 앨범이 갖고 있는 운율이나 리듬감을 표현한 게 아닐까 합니다. 그 앨범 이름을 앞에다가 네. 노란색으로 하고 아티스트를 화이트로 하고 사진은 흑백으로 처리하고 그래서 여기는 컬러는 노란색밖에 없어요.
0: 네네네.
1: 그게 아주 굉장히 인상적으로 이 58년작인데요.
0: 네.
1: 이미 이렇게 아주 디자인적으로 지금 봐도 촌스럽지 않은 너무나 세련된 작업들을 이뤄냈습니다.
0: 김광현 편집장님의 콜렉션에도 이게 있나요?
1: 있죠.
0: 아,
1: 네,
0: 아, 당연히,
1: 당연히 있습니다. 네.
0: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소니 클락의 58년 발표곡 쿨 스트라튼 듣고 오죠.

0: 하드바 피아노의 명인으로 꼽히는 소니 클락의 1958년도 쿨 스트라틴 음반에서 쿨 스트라틴 듣고 왔습니다. 블루스 잘 들어봤고요. 콩콩님께서 1950년대 뉴욕을 상상하며 라고 또 글 올려주셨고요. 이게 무슨 음이죠? 첫 소니
1: 소니
0: 소니
1: 네, 첫 번째 소니 소니 롤린스
0: 네, 소니 롤린스는 따숩고 두 번째 소니는 쿨한 그런 감각 충전을 돕는 연주다라고 또 이렇게 멋지게 감상평을 올려주셨습니다. 역시 소니표 연주는 밑뜻이군요. 유영주님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My name is Sony 이제 세 번째 소니 소개해 주시죠.
1: 예, 지난번 방송 때 소니 크리스가 이제 발단이 돼서 소니 연주를 고르게 되는데요. 이 소니 크리스와 함께 같이 얘기되는 또 소니 이름을 가진 색스폰 연주자가 있습니다.
0: 네.
1: 첫 번째로 따숩게 연주했던 소니 롤린스.

0: 는 약간 뭐랄까 이거 원탑 같은 느낌이 있죠. 아, 이제 주변과 비교 대상이 없는
1: 네.
0: 가장 뛰어난 연주자가 소니 로린스라면은
1: 네.
0: 뭐 등수를 나누는 건 의미가 없겠지만 약간 이제 지명도 차원에서 약간 반걸음 뒤에 있는 아티스트가 지난번 소개해드린 소니 크리스와 또한 명의 소니 스틱이라는 아티스트입니다.
1: 네.
0: 아, 지금 세 번째 소니, 바로 소니 스틱이 연주자인데요. 50년대, 60년대에 활약을 했습니다. 아, 80년대 조금 이른 나이, 환갑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아,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다작을 했었던, 그래서 음반이 꽤 많이 남아
1: 100장
0: 있습니다.
1: 넘는 리더작 이렇게 써 있네요.
0: 예,
1: 와.
0: 100장,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1: 네.
0: 그러니까 82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살아있는 나이로 친다면 생존했던 활동 기간으로 본다면 굉장히 다작을 한 거죠.
1: 그러니까요.
0: 1년에도 여러 장 음반을 냈으니까요. 레이블 바꿔가면서 활동을 했는데요. 특히 활동 기간이 모던 재즈 전성기였기 때문에요. 주변에 동료들과 함께 아주 많은 스탠다드 곡집 그리고 자작곡도 이렇게 연주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56년 약간 이제 초기 전성기 시절이 되겠죠. 소니 스틱 플레이스라는 음반에서 하나 골랐는데요. The Nearness of You라는 아주 로맨틱한 발라드 스탠다드죠.
1: 네.
0: 이 곡을 빠르게도 연주하고 느리게도 연주하네요. 소니 스틱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소니 스틱을 얘기할 때는 그 소프라노, 알토, 테너, 바리톤, 색소폰이 네 가지 성부가 있는데요. 주로 이제 하나만 연주하는데요. 이 소니 스틱은 알토와 테너를 다 같이 연주하는. 예전 한번 말씀드렸지만 원래 알토 연주자였다가요. 찰리 파커를 보고 넘을 수 없는 벽을 느낀 다음에 이제 테너로 전향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나중에는 알토도 불고 또 말년에는 소프라노까지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개의 악기 성부를 다 구사했는데요. 오늘 들으실 곡은 알토
1: 알토
0: 연주가
1: 연주로
0: 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소니 스틱의 The Nearness of You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화요일 2부 코너 월간 재즈 피플의 김광현 편집장과 함께하는 재즈 노트입니다. 오늘은 My Name is Sonny. Sonny라는 이름을 가진 재즈 명인들의 연주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 연주 알토 색스폰의 Sonny Stitt였죠. The Nearness of You 1956년 Sonny Stitt Plays 음반에서 골라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소니 만나볼까요?
1: 네, 색스폰 연주자입니다. 색스폰 연주자가 뭐 압도적으로 소니 이름을 가진 사람이
0: 맞네요.
1: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소니 롤린스, 소니 크리스, 소니 스티 그리고 오늘 마지막은 소니 포춘이라는
0: 본명이 맞나요?
1: 뭐 활동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0: 활동명 예명이겠지만 어쨌든
1: 소니 포춘이라는 뭐 음악처럼 들으면은 활기차고 희망적이고 뭐 그런 것들 행운도 느껴지는 아주 그 경쾌한 연주를 들려주는 필라델피아 출신의 색스폰 연주자입니다. 아, 물론 활동 기간은 모던 재즈에 있지만 그렇게 이제 모던 재즈에서 연주한 사람이 70년대 80년대 됐다고 해서 갑자기 컨템포러리 그리고 재즈 퓨전 스타일로 확 넘어가지 않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소니 포춘은 70년대 중반부터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데이브 코즈나 데이비 샌본 같이 약간 그런 재즈 퓨전 스타일의 연주를 받아들여서 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70년대 후반 블루노트에서도 색깔이 좀 변하거든요. 그래서 블루노트에서 그런 연주를 했었던 색스폰 연주자 바로 이 소니 포춘이고요. 블루노트에서 약간 생소한 음악의 색스폰 연주가 나오면은 그거는 이제 소니 포춘이 연주한 컨템포러리 음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게 블루노트 색깔은 아닌 건가요?
1: 아니었죠. 아. 그러니까 블루노트가 70년대 중후반 그리고 80년대 중반까지 약간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네. 뭐 블루노트뿐 아니라 재즈사적으로도 약간 어두운 시기죠. 네네. R&B, 디스코, 소울, 뭐 하드라고 너무 인기가 있을 때니까 그리고 블루노트 레이블도 몇 번의 경영

0: 악화로 이제 인수합병이 되는 그
1: 네네.
0: 어두운 시기인데요. 그때 이제 블루노트가 뭐 어쨌든 모색을 해야 되니까요. 그때 이제 그런 힙합이나 아니면 힙합까지는 아니고 약간 R&B나 소울 음악 연주자들을 데리고 와서
1: 네.
0: 소울 재즈를 보여줄 때거든요. 그때 이제 소니 포춘이 그런 음악을 여기서 보여주었는데요. 그가 79년에 발표한 음반에서 하나 듣겠는데요. 여기에는 다양한 연주자들이 등장합니다. 이제 79년 음반이니까요.
1: 네네.
0: 레리 고메스의 기타 그리고
1: 네.
0: 레리 윌리스 컨템포러리에서 아주 뛰어난 건반주자죠.
1: 키보드.
0: 작곡도 많이 했고요.
1: 네.
0: 그리고 베이스에는 마크 이건. 마크 이건은 실은 팻 메스니랑도 같이 했었던
1: 맞아요.
0: 베이스
1: 예.
0: 연주자죠.
1: 세션으로도 이력이 아주 그냥
0: 많죠. 화려합니다.
1: 엄청나더라고요.
0: 예. 그리고 또 다른 아주 전문 세션, 스튜디오 세션 드러머죠. 스티브 조던 드럼을 연주하고요. 다양한 라틴 타악기들도 여기서 협연이 되고 있습니다.
1: 오늘 My Name is Sonny 마무리까지 잘 듣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도 그때 흥미로운 기획으로
0: 네.
1: 또 나와주시기 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0: 네,
1: 아,
0: 감사합니다.
1: 그리고 다시 한번 바쁘다 듀오 재즈
0: 네.
1: 축하드립니다.
0: 네.
1: 다음 시간 기대할게요.
0: 네.
1: 소니 포춘의 조지아나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EBS 캠페인 가족관계.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여러분은 가족과 얼마나 가깝게 지내시나요? 뭘 먹고 다니는지, 애인은 있는지, 가족들은 때로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캐묻습니다. 끊이지 않는 질문에 아예 대화를 시작하길 포기하는 순간도 늘어나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 서로의 삶과 행복을 지키는 일종의 안전거리가 있습니다. 가족이 지나치게 가까워지면 이 선은 사라지게 됩니다. 가족 안에서도 선을 긋고 지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가족들이 배신감, 서운함을 느끼더라도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찬찬히 얘기해 보세요. 말로 바로 하기 어렵다면 글로 정리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워지는 것도 어렵지만 잘 멀어지는 건 더욱 어렵습니다. 때로는 적당한 거리두기가 관계를 지킨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0: Are you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1: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0: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1: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2: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1: 프리토킹의 강혜진은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0: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3: (목소리)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0: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초급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야사시이 니혼고 쇼타 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기노노 사이슈카이 미타.
0: 어제 최종에 봤어? 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그룹 동사의 과거형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그룹 동사의 과거형을 살펴볼게요.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까요? 어째서 왜?
1: 난데? 난데?
0: 난데? 라는 표현입니다. 낭 무엇이란 뜻이죠? 그럼 이때 대는 뭘까요? 여러분, 이 대는요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유, 원인을 나타내요. 그래서 난데 직역하면 뭐 때문에?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어째서 왜? 라는 의미로 사용되죠. 선생님, 이 난데 말고도 우리가 어째서 왜? 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표현이 있죠?
1: 도시대 도시대
0: 다음 단어 볼게요. 최종의 마지막에
1: 사이슈카이, 사이슈카이,
0: 사이슈카이, 최종회라고 하는 한자어음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사이슈카이. 그럼 첫회는 일본어로 뭐라고 해요?
1: 쇼카이, 쇼카이,
0: 쇼카이라고 합니다. 처음 초라고 하는 한자를 사용하고요. 횟수 회를 써서 쇼카이라고 읽습니다. 도중,
1: 도중, 도중,
0: 도중. 도중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습니다. 덧주. 깜짝 놀람.
1: 빅그리. 빅그리.
0: 빅그리. 깜짝 놀람이란 뜻인데요. 깜짝 놀라다는요.
1: 빅그리 스르.
0: 빅그리 스르라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깜짝 놀라게 하는 도깨비 상자 혹시 보신 적 있을까요? 뚜껑 열면 뭔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깜짝 놀라는 그런 상자. 일본어로 뭐라고 하게요?
1: 빅그리 복스.
0: 빅그리 복스라고 합니다. 빅그리, 깜짝 놀란 복스. 상자잖아요? 그래서 빅그리 복스. 다음 단어 볼게요. 도망치다.
1: 니게르. 니게르.
0: 니게르. 도망치다란 의미의 2그룹 동사입니다. 선생님, 도망 한자어거든요.
1: 도보스르.
0: 도보스르, 도망치다 라는 의미 나타낼 수 있고요. 다음 단어 볼까요? 돕다, 구하다.
1: 다스케르, 다스케르,
0: 다스케르, 돕다, 구하다 라는 뜻이고요. 마찬가지로 2그룹 동사가 되겠습니다. 목숨을 구하다.
1: 이노치오 다스케르, 이노치오 다스케르.
0: 목숨은 일본어로 이노치라고 하는데요. 이노치오 다스케르라고 하면 목숨을 구하다, 목숨을 살리다 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어요. 사실은
1: 지츠와, 지츠와,
0: 지츠와 라고 합니다. 사실 할 때 그 실이라고 하는 한자를 음으로 읽으면 지츠거든요. 그래서 지츠와, 실은 사실은 이란 의미 나타내고요. 마지막 단어입니다. 역시
1: 야빠리, 야빠리,
0: 야빠리. 역시란 뜻이에요. 원래는 야하리인데요. 회화체에서 강조할 때는 야빠리의 형태로 많이 사용된답니다.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2그룹 동사의 과거형을 배워볼게요. 과거 완료를 나타낸 조동사 뭐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타라고 했는데요. 이 조동사 타는 2그룹 동사에 연결할 때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됩니다. 이 조동사 타는요. 동사에 접속할 때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여러분, 우리 8월에 배웠던 것처럼 접속조사 태도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는 것이 원칙이었던 거 기억하고 계신가요? 1그룹 동사만 예외로 음편현상이 일어나고요. 접속조사 태 그리고 조동사 타 원래는 모두 동사 마스형에 연결해야 한답니다. 단어 싹트기에 나온 2그룹 동사로 우리 연습해 볼게요. 일어나다.
1: 오키르. 오키르.
0: 오키르. 일어나다란 의미의 2그룹 동사입니다. 우리 타 연결해 볼게요. 일어났다.
1: 오키타. 오키타.
0: 오키타. 일어났다란 의미예요. 조동사 타는 원래 어디에 연결한다고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한다고요. 오키르, 2그룹 동사. 2그룹 동사의 동사 마스형은요? 어미 르만 떼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오키르에서 르 떼버리면 오키, 여기에 뭘 붙여요? 과거를 나타내는 타 연결합니다. 그래서 오키타, 일어났다. 하나 더 연습해 볼까요? 깜빡하다.
1: 와스레르, 와스레르,
0: 와스레르. 깜빡하다란 의미의 이그룹 동사. 마찬가지로 조동사 타 연결해 볼까요? 깜빡했다.
1: 와스레타, 와스레타,
0: 와스레타. 깜빡했다란 의미예요. 조동사 타는 원래 동사 마스형이 연결해야 합니다. 1그룹 동사만 예외적으로 음편현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2그룹 동사에 연결할 때는 동사 마스형이 연결합니다. 2그룹 동사의 동사 마스형은요. 어미 르만 떼버리면 돼요. 와스레르 2그룹 동사고요. 어미 르 떼버렸어요. 뭐만 남았어요? 와스레. 이 뒤에 과거를 나타낸 조동사 타 연결합니다. 그래서 와스레타, 깜빡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볼게요. 대화를 나누고 있네요. 이른 시간에 눈을 뜬 동생에게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1: なんでこんなに早く起きたの? なんでこんなに早く起きたの?
0: 난데 왜 こんなに 이렇게 하야쿠 일찍 오키타노 일어났어? 라는 표현입니다. 오키르 일어나다, 오키타 일어났다. 뒤에 노는요 물음 질문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키타노 그랬더니 오늘 아침 당번이거든.
1: 今日朝の当番なんだ今日朝の当番なんだ
0: 今日오늘朝の当番なんだ 아사노 토반, 아침 당번이라는 의미고요. 뒤에 난다가 있어요. 여러분, 노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회화체에서는 보통 은다라는 의미로요. 설명할 때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명사에 연결할 때는 나니나니 나노다. 회화체에서는 명사 뒤에 난다 이렇게 되면 되죠. 그래서 아사노 토반 난다. 아침 당번이거든 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 대화문 한번 볼까요? 가방을 뒤적이며 당황하는 친구에게 왜 그래?
1: どうしたの? どうしたの?
0: どうしたの? 왜 그래? どうした? 라고만 해도 되고요. 뒤에 노 연결해서 どうしたの?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어쩌지? 스마트폰 깜빡했어.
1: どうしよう? 스마호 忘れた. どうしよう? 스마호 忘れた.
0: どうしよう? 어쩌지? 여러분, 이번 시간에 도시오 하나의 표현으로 암기합시다. 어쩌지? 라는 표현이고요. 스마호, 스마트폰, 와스레타, 깜빡했어 라는 표현이에요. 와스레르, 깜빡하다, 과거형, 타 연결하고 싶어요. 그래서 와스레타, 깜빡했어 라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동학기 꿀팁 살펴볼게요.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 동사의 보통체, 과거형을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 앞서 배운 명사와 형용사의 보통체 과거형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명사부터 볼게요. 회사원이다.
1: 가이샤인다.
0: 가이샤인다. 회사원이었다.
1: 가이샤인다다.
0: 가이샤인다다. 다는 이다. 낫다. 뭐뭐 이었다. 이번에는 이 형용사 볼게요. 덥다.
1: 아츠이.
0: 아츠이. 더웠다.
1: 아츠카타.
0: 아츠카타. 이 형용사의 과거형은요. 어미 이를 까따로 바꾸면 됩니다. 이번에는 나형용사 볼게요. 친절하다.
1: 신세츠다.
0: 신세츠다. 친절했다.
1: 신세츠다다.
0: 신세츠다다. 나형용사의 경우에 다를 다따로 바꾸면 되는데요. 뭐랑 똑같아요? 그렇죠. 명사랑 나형용사는 다, 뭐뭐 이다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과거형도 다따로 동일합니다. 오늘의 문장학장.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그룹 동사에 과거를 나타내는 조동사 타를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초밥을 먹다.
1: 오스시오 타베르.
0: 오스시오 타베르. 타베르 이그룹 동사입니다. 점심에 초밥을 먹었다. 타 한번 연결해 볼까요?
1: 오히르니 오스시오 타베타.
0: 오히르니 점심에 오스시오 타베타. 초밥을 먹었다. 타베르, 먹다. 이그룹 동사고요. 과거를 나타낸 조동사 타 연결하고 싶어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되겠네요. 타베르, 동사 마스형은 어미 르만 떼버리면 돼요. 탑에 뒤에 타 연결해서 탑했다, 먹었다가 되었네요. 점심에 먹은 초밥은 맛있었다.
1: お昼に食べたお寿司は美味しかった。
0: 점심에 먹은 초밥은 오이시갔다, 맛있었다 라는 표현이에요. 오히르니 타베타, 점심에 먹었다 이렇게 문을 마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일본어의 동사는요, 명사를 수식할 때 보통형이면 돼요. 그래서 오히르니 타베타 보통형, 이 형태로 뒤에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거죠. 오히르니 타베타 오스시와, 점심에 먹은 초밥은 오이시갔다. 오이시, 맛있다, 이형용사. 이형용사의 과거형은요, 어미이를 까따로 바꾸면 된다고 했습니다. 점심에 먹은 초밥은 신선하고 맛있었다.
1: 오히르니 타베타 오스시와 신센데 오이시갔다.
0: 신센다, 신선하다. 나형용사 문 연결할 때는요, 다를 대로 바꾸면 되죠. 오이시갔다. 점심에 먹은 초밥은 신선하고 아주 맛있었어요.
1: お昼に食べたお寿司は新鮮で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
0: 아주 맛있었어요. 일본어로요. 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게요.

0: 그게 기노와 어제는 스카레테테, 피곤해서 원래는 스카레테 이때인데요. 테 이르 형태의 이는요. 회화체에서 종종 생략되곤 해요. 더츠데 도중에 냈다 잤어. 내르 자다. 마찬가지로 이 그룹 동사 과거를 나타내고 싶어요. 동사 마스형에 타 연결합니다. 그래서 내르가 냈다가 되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それが昨日は疲れてて途中で寝た。
0: 이어서 보면요.
1: 寝たの？ラストはどんでん返しでびっくりだったよ。
0: 에? 냈다노? 아니, 잤다고? 라고 하는 표현이죠. 냈다? 잤어? 뒤에 노 연결해서 질문, 의문을 조금 더 강조해서 나타낼 수 있어요. 라스트와 마지막은 넌덴가이시데, 넌덴가이시 반전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넌덴가이시데 반전이어서 이때 되는 이유원이 나타냅니다. 비끄리다따요. 깜짝 놀랐어. 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寝たの？ラストはどんでん返しでびっくりだったよ。
0: 이어서 보면요.
1: 気になる。
0: 에? 기니나루. 궁금하다. 기니나루. 궁금하다. 라는 표현인데요. 일상생활에서 아주 많이 사용돼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気になる。
0: 이어서 보면요.
1: 彼女はヤクザから逃げたんだけど、それをある人が助けたの。実はその人が。
0: 彼女は 그녀는 야쿠자한테서 니겠단다께도 니게르 도망치다. 이 그룹 동사네요. 타 연결하고 싶어요. 동사 마스형에 타 연결해서 니겠다, 도망치다. 니겠단다께도 니겠단다. 도망쳤다. 문이 끝난 형태 뒤에 케도 연결해서 뭐뭐인데라는 의미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니겠단다께도 도망쳤는데 소레오 그걸 아르히토가 어떤 사람이 다스케타노, 다스케르 도와주다. 마찬가지로 이 그룹 동사 타 연결하고 싶어요. 르떼 버리고 타 연결해서 다스케타. 뒤에 노가 붙었네요. 이 노는요, 문말에서 질문 의문뿐만 아니라 설명을 강조할 때도 나타낼 수 있어요. 지즈와 실은 소노이토가 그 사람이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彼女はヤクザから逃げたんだけど、それをある人が助けたの。実はその人が、
0: 이어서 보면요.
1: やっぱりいい。後で見るから。
0: 역시 됐어. 아또 데 미를 까라. 나중에 볼 거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やっぱりいい。後で見るから。
0: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徹夜, 昨日の最終回 見た?
3: それが昨日は疲れてて途中で寝た。
2: ええー、寝たの?ラストはどんでん返しでびっくりだったよ。
3: 気になる。
2: 彼女はヤクザから逃げたんだけど、それをある人が助けたの。実はその人が。
3: やっぱりいい。後で見るから。
0: 지금 들은 이 대화문 세번 이상 반복해서 듣고 따라해 보세요. 말하기 실력이 금방 좋아질 거예요. EBS 오디오 악당 생생 대화문 초급 일본어에서 이 대화문만 따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가타카나 조각 모음 필수 외래어를 익혀볼까요?
1: 보이, 보이.
0: boy, 소년, 남자아이고요.
1: 가르, 가르.
0: girl, 소녀, 여자아이입니다.
1: 키츠, 키츠.
0: kids, 어린이, 키즈인데요.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1: 보이, 그리고 가르라고 할때 중간에 자음이 들어가는 점에 주의해 주세요.
0: 랜덤 박스지시 본고장은? 우리나라에서 본고장은 어떤 사물이나 활동이 처음 시작되거나 가장 크게 발전하고 유명한 곳을 의미하는데요. 일본어로는 뭐라고 하죠?
1: 네, 일본에서는 특히 음식이나 예술 분야에서 전통의 맛과 분위기를 오로지 간직한 것을 간주할 때는 혼바라는 말을 주로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혼바노 아지, 본고장의 맛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혼바는 대상이 가진 진짜 원조의 깊이와 전통성을 표현할 때 어울리는 말입니다.
0: 그렇군요. 어떤 대상의 발상지, 근원지라는 역사적 기원 자체를 강조할 때는 뭐라고 하죠?

0: 하쇼노치 라고 합니다.
1: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어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今週もお疲れ様でした。

0: 만년설로 새하얀 산봉우리와 싱그러운 초록빛 초원. 그 사이로 빨간 증기기관차 한 대가 힘찬 기적을 울리며 지나갑니다. 대자연을 만끽하려는 여행자들로 오늘도 만실.
1: From Berlin.
2: Berlin.
0: 100년의 세월을 달려온 알프스행 기차죠. 깊숙이 철길을 따라 달리다 보면 흥겨운 멜로디가 객차 안에 울려 퍼지는데요. 아코디언 연주자의 깜짝 공연에 열차 안은 금세 작은 공연장으로 변합니다. 그렇게 도착한 독일의 가장 높은 산, 바이에른 알프스. 바람을 맞으며 오른 산 중턱에선 경쾌한 요들 버스킹이 여행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 쌓인 골짜기 사이사이에서 만나는 뜻밖의 멜로디. 알프스 여행을 완성하는 또 하나의 선물 아닐까요?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3: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4: EBS 초급 중국어!
3: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5: 大家好,我是王老师.
3: 복습 많이
5: 살 길이다.
3: 드디어 이번 달 첫 복습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면 보시고요. 책 보지 마세요. 저 혼자 교재 볼 거예요. 12페이지 복습해야 할 거예요. 나 내일 모임에 참가할 수 없게 되었어. 여러분, 나 내일 모임에 참가할 수 없게 되었어. 말씀하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5: 我明天不能参加聚会了.
3: 오, 조금 빠르게 해볼까요? 배운 거니까. 시작.
5: 我明天不能参加聚会了.
3: 그렇죠. 지금 우리 왕 선생님 발음 들으시고 아 맞다 맞다 그랬었지라고 하시면 복습이 잘 안 돼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어 배웠나요?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아, 안 돼요. 배운 건 무조건 소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 하루 종일 바빴지.
5: 今天忙了一天吧.
3: 바쁜 하루였다. 忙了一天. 요거는 통째로 사자성어처럼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두 문장이 여유 있게 복습이 잘 돼 있으면 오늘 2강 나 사진 한 장만 찍어줘.
5: 帮我拍张照吧.
3: 요 발음이 더 잘 들릴 거예요. 12여 분 후에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오만 이치라이 카인샤. 와 단어가 많은데요. 괜찮아 할 수 있습니다. 풍경.
5: 풍경.
3: 풍경. 삼성의 마지막 글자면 올리지 않고 반삼성어로 발음하시려고 노력하세요. 괜찮아요. 풍경 해도 괜찮습니다. 예뻐.
5: 漂亮.
3: 漂亮. 남자한테 이거 쓰면 어때요, 선생님?
5: 小男孩可以吧.
3: 아, 어린아이에게 괜찮다.
5: 네.
3: 오, 좋습니다. 어린 남자애한테 괜찮대요. 저 같은 남자한테 쓰면 뭔가 옷은 괜찮죠. 옷은 漂亮.
5: 衣服很漂亮.
3: 외모를 보고 좋은데?
5: 선생님? 很漂亮. 글쎄요.
3: 저 말고요. 어쨌든 남자한테 칭찬 한번 해주시죠. 남자는?
5: 帅.
3: 이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帅. S-H-U-A-I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도와주다란 말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대신이란 말도 있어요.
5: 빵.
3: 만약에 A 빵 B 하고 마침표잖아요. 그럼 A가 B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A 빵 B 또 동사가 나오고 블라블라.
5: 음흠.
3: A가 B 대신이란 말로 해석이 많이 됩니다.
5: 맞아요.
3: 예문 들어드릴게요. 내가 네 대신 사다 줄게. 하나, 둘, 셋.
5: 我帮你买.
3: 그렇죠. 하고 계시죠? 내가 네 대신 찍어줄게.
5: 我帮你拍.
3: 그렇죠. 도끼 찍다 말고요. 사진 찍다. 영화 찍다. 오, 파이. 이거 기억하시고요. 해볼까요, 그럼? 영화를 찍다.
5: 拍电影.
3: 영화를 띠엔잉이라고 합니다. 오, 사진 한 장 할 때 장.
5: 장.
3: 와, 비슷하죠? 한 번 더.
5: 장.
3: 근데 확실한 건 우리 한글, 한국어에 있는

0: 그 장은 아닌 것 같아요. 짱, 좀 끈덕지게 발음하시면서 두 장.
1: 량장
0: 사진을 중국어로
1: 짜오
0: 뭐 혹은 짜오피엔이라고도 합니다. 짜오피엔, PIAN 검색해 보세요. 짜오피엔 줄여서
1: 짜오.
0: 그럼 사진을 찍다는 뭐예요? 동사가 먼저 와야죠. 하나, 둘, 셋.
1: 파이짜오.
0: 좋습니다.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 이 노래 아세요? 선생님 아십니까?
1: 我听你唱过.
0: 제가 부르는 거 들어보셨나요?
1: 네.
0: 아이고, 제가 벌써 이렇게 됐군요. 어쨌든 이걸 이 노래 아시면 저랑 같은 세대. 자, 서다의 뜻이 있습니다.
1: 짠.
0: 네, 이 짠이 명사로 쓰이면 스테이션, 역이란 말도 있죠.
1: 是다, 车站, 汽车站, 火车站.
0: 어, 마지막 했던 거 배운 겁니다. 기차역.
1: 火车站.
0: 그렇습니다. 도착하다란 말로도 쓰이는데 오늘은 도착하다가 아니라 뭐뭐까지로 쓰이나 봐요.
1: 到.
0: 잠시 후에 본문을 볼게요.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到, 뭐뭐까지 이렇게 암기하시면 잘 못 사용합니다. 본문 통해서 함께 볼게요. 아직 보지 마시고요, 본문. 자, 그다음 한 나무 한 그루 포기.
1: 크.
0: 이게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외국인이 한국어로 나무 한 그루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1: 음흠.
0: 어렵죠. 그럼 한 그루.
1: 이 크.
0: 숫자 1은 일성이에요. 하지만 뒤에 일성이 오면 사성으로 바뀌어요. 이 크 아닙니다. 이 크. 한 번 더.
1: 이 크.
0: 택견 같기도 하고 이 크. 이 크. 좋아요. 나무.
1: 수.
0: 그럼 우리 청취자분들이 하세요. 나무 한 그루. 하나, 둘, 셋.
1: 一棵树.
0: 아이고, 수 먼저 하신 분들 계시네요. 우린 나무 한 그루니까. 아닙니다. 중국 숫자가 먼저 와야죠. 숫자.
1: 我们是数量词放在前边.
0: 숫자, 양사, 명사. 네,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사가 바로 이 단위예요. 네, 그루. 좋습니다. 아래.
1: 下面.
0: 한 번 더.
1: 下面.
0: 이 미엔을 경성으로 해서 下面 어때요?
1: 可以的.
0: 괜찮습니다. 아니면 이 미엔 대신에 BIAN 검색해 보세요. 해서
1: 下边.
0: 오, 下边. 요것도 비엔을 경성으로 해서 下边. 노루 많이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1: 这样.
0: 이렇게 저렇게 할 때 这样. 그 유튜버 쯔양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这样. 네. 오, 괜찮아.
1: 行.
0: 뭐 비슷한 말로 하오도 있죠.
1: 하오, 하오다.
0: 내일까지 돈 갚아도 될까요? 돈, 하오하오, 싱싱싱 이렇게 쓸 수
1: 있습니다.
0: 不行. 안 된대요. 돈은 갚아야죠, 그때.
1: 네.
0: 不行. 웃다.
1: 笑.
0: 오호, 한 번 더.
1: 笑.
0: 좋습니다. 본문 안 보셨죠? 사랑의 잔소리 계속됩니다. 보지 마시고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我们 이치라이 팅이샤.
2: 第二课，帮我拍张照吧。这里的风景真漂亮，帮我拍张照吧。好啊，站到那棵树下面。这样行吗？行，笑一笑。一、二、三。这里的风景真漂亮。 帮我拍张照吧。好啊，站到那棵树下面。这样行吗？行，笑一笑。一、二、三。
0: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의 풍경이 정말 아름답다. 이게 직역입니다.
1: 这里的风景真漂亮.
0: 这里的 여기를 중국어로
1: 这里.
0: 这里 혹은 얼화만 집어넣어서
1: 这儿.
0: 这儿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나를 도와서 사진 한 장 찍어봐. 찍어줘. 한 장은 정말 여기서 정말 한 장이 아니라 우리도 선생님 오늘 끝나고 소주 한 잔? 할 때 그 한 잔. 그런
1: 没错,
0: 느낌이죠.
1: 是的,
0: 그렇죠.
1: 是的.
0: 없어도 돼요. 이 짱이 여러분 한 장 할 때. 근데 말만 나지 않아요. 안 쓰면. 그래서 보통 씁니다. 이렇게 숫자를 빼면서까지 짱 양산을 살리네요. 나 대신이란 말로 해석이 많이 되겠네요. 문맥상. 네가 빠진 거죠. 맨 앞에 네 빵워의 줄임말입니다. 가시죠.
1: 빵워 팔장 照吧.
0: 한 번 더.
1: 帮我拍张照吧.
0: 아, 뭔가 관심법으로 보입니다. 많은 초급자분들께서 빵워 올릴 것 같아요.

0: 같아요. 알아듣죠. 하지만 뒤에가 일성이잖아요. 빵워 올라가면 안 돼요. 빵워 파이 요런 발음이 디테일한 발음 차이가 이제 중급인가 초급인가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올라갈 수 있습니다. 빵워 아니에요? 다시 한번
1: 빵워.
0: 좋아요. 알겠어.
1: 하와.
0: 혹은 더만 집어넣어서 how the 아니면 둘 다 빼고 그냥 how 괜찮죠? 그리고 단어장에 있었던 싱 해도 좋습니다. 와우 서다.
1: 짠.
0: 오늘은 이게 지하철역이 아니고 문맥상 바로 서다란 동사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라디오 들으시기 전에 어디 어디에 서다 어디 어디에 서서 해봐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짠을 먼저 쓰면서 할 수 있었을까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기서 따오는 도착하다가 아니라 바로 동사 뒤에 따오를 써서 어디 어디 에로 쓰이는 거죠.
1: 그렇죠.
0: 어디에 서는지 볼까요? 아하 저 나무 아래 서봐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하네요.
1: 站到那棵树下面.
0: 한 번 더.
1: 站到那棵树下面.
0: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어디 어디에니까 이제 짠짜이 오 짜이도 괜찮아요.
1: 这里是可以的.
0: 맞습니다. 站在那棵树 해도 괜찮습니다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아, 이 따오를 이렇게 쓸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막 내가 오늘 사용해야지라기보단 오늘 이 문장을 보시고 해석만 가능해도 성공 이렇게 목표를 낮추시면 더 즐겁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하면 되니?
1: 这样行吗?
0: How로 바꿔보세요.
1: 这样好吗?
0: 그렇죠. 这样 이렇게 할 때 그 这样입니다. 오, 좋아.
1: 好.
0: 혹은 行 다 됩니다, 여러분. 웃어봐.
1: 笑一笑.
0: 한 글자 동사 사이에 숫자를 집어넣으면요. 한번 뭐뭐 해봐, 잠깐 뭐뭐 해봐. 같은 말로 그냥 笑笑 해도 괜찮습니다. 보다를 가지고 해볼까요? 잠깐 보자. 看看 같은 말.
1: 看一看.
0: 그 문장 구조죠. 중첩이에요. 동사 중첩 기억하시고요. 두 글자 동사일 때는 이렇게 못해요. 잠깐만 쉬자 할 때는 그냥 A, B, A, B 골로 쉬어시, 쉬어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시다.
0: 하나, 둘, 셋.
1: 이, 알, 산.
0: 아, 우리 초급 청취자분들 이제 이, 알, 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정확히 우리 왕 선생님처럼 이, 알, 산 확실하게 발음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훨씬 더 잘 들릴 거예요. 오만 이치 라이 팅이샤.
2: 这里的风景真漂亮，帮我拍张照吧。好啊，站到那棵树下面。这样行吗？行，笑一笑。一、二、三。这里的风景真漂亮，帮我拍张照吧。好啊。 站到那棵树下面。这样行吗？行，笑一笑。一、二、三。
0: EBS 초급 중국어. 초급 중국어를 열심히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중국 여행 가셨습니까? 그럼 사진을 찍고 싶은데 옆에 있는 중국인에게 부탁을 하고 싶어요. 사진 한 장만 좀 찍어주시겠어요? 자, 하나, 둘, 셋.
1: 帮我拍张照吧.
0: 오, 근데 여기서 부탁하는 거니까 발을 쓰는 것보다 조금 더 매끄럽게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사진 한 장만 찍어줄 수 있나요?
1: 能帮我拍张照吗?
0: 아, 부드럽네요. 할 수 있다, 能을 집어넣어서. 할 수 있다. 한 번 다시 들어볼게요.
1: 能帮我拍张照吗?
0: 이렇게 말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선생님. 만약에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발을 쓰면서 말하면 약간 명령 느낌이 날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본문은 아는 사람끼리니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중국에서 사용하셨으면 꼭 게시판에 자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빵 말씀드렸죠? 도와주다란 말도 있지만 대신이란 말도 있습니다. 어퍼 포인트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대신 커피 사다 줄게. 하나, 둘, 셋.
1: 我帮你买咖啡.
0: 카페이 아니고 카페이도 아니고 커피 다시
1: 카페이
0: 카페이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가 이성입니다. 니 올라가야죠. 니 마이 마이는 조금 더 올라가면 안 돼요. 뒤에가 일성이니까 니 마이 카페이 이런 발음 디테일 기억하시고요. 내 대신 문 좀 열어줘. 그러니까 좀 내 대신 문 좀 열어줘. 이게 딱딱하잖아요 한국어로는. 그러니까 내 대신이 빠지는 거예요. 문 열어줘 좀.
1: 帮我开门吧.
0: 문 열다.
1: 开门.
0: 문 닫다. 하나, 둘, 셋.
1: 관문.
0: 영업 종료도 의미합니다. G-U-A-N 검색해보세요. 관문. 좋습니다. 사진을 찍다. 손바닥으로

0: 치다, 두드리다 다 됩니다.
1: 파이.
0: 나 영상 찍는 거 좋아해.
1: 我喜欢拍视频.
0: 이번엔 그로 바꿔볼게요. 그는 영상 찍는 거 좋아해.
1: 他喜欢拍视频.
0: 영상을.
1: 视频.
0: 좋습니다. 视频 기억하시고요. 선생님이 내 어깨를 토닥여 주셨다. 와, 오늘 배운 문장 중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있어요. 좋아요. 들어볼게요.
1: 老师拍了拍我的肩膀.
0: 拍了拍, A 了 A 이렇게 말해도 약간 잠깐 뭐뭐 했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1: 是的.
0: 너무 어려우시면 그냥 파일러만 해도 괜찮습니다. 파일을 한 번만 써도 괜찮아요. 라오시 파일러만 해볼까요?
1: 라오시 파일러我的肩膀.
0: 어깨를?
1: 肩膀.
0: 좋습니다. 肩膀 모르신 분들 꼭 체크하시고요. 우리 19페이지 고수가 되는 지름길에서 한번 또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이치라이 카인샤. 본문 설명드릴 때 기억나십니까? 잠깐만, 잠깐만 이거 좀 봐봐, 봐봐.
1: 看一看.
0: 看一看. 숫자 1을 빼고?
1: 看看.
0: 동사 한 글자를 두 번 쓰실 때는 두 번째 동사는 경성이에요. 看看 이게 아니라 看看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是的.
0: 혹은 이렇게 두 글자 동사일 때는 가운데 숫자 1을 못 넣는다. 이것도 필기하시고요. 너 이 노래 좀 들어봐.
1: 你听听这首歌.歌
0: 이게 노래고요. show가 노래의 양사입니다. 노래 한 곡 할 때 곡이라 보시면 됩니다. 팅팅 혹은 숫자를 집어넣어서
1: 팅이팅.
0: 그렇죠. 너 이 책 좀 봐봐.
1: 你看看这本书.
0: 말 그대로 똑같잖아요. 우리도 봐봐. 봐봐 두 번 쓰잖아요.
1: 네.
0: 그런 느낌이죠. 칸칸 혹은 숫자를 집어넣어서
1: 你看一看这本书.
0: 당연히 일상생활에서는 압도적으로 그냥 칸칸만 쓰겠네요.
1: 没错.
0: 네, 그렇습니다. 맛보다.
1: 장.
0: 잠깐 맛 좀 볼까? 그 악당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맛 좀 봐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맛 좀 잠깐 볼까?
1: 장창.
0: 장이 장 다 됩니다. 너 이 요리 맛 좀 봐봐.
1: 你尝尝这个菜.
0: 요리가 뭐죠?
1: 菜.
0: 중국 요리.
1: 중국菜.
0: 그렇죠. 그러면 나 이제 준비 좀 하러 갈게. 그러면.
1: 나.
0: 그렇죠. 준비하다. 준비하지 마시고 UN 사이에 으어 들어가야 돼요. 준. 들어볼게요.
1: 준비.
0: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1: 나我现在去准备准备.
0: 준비 좀 하러 갈게 라고 돼 있죠. 우리는. 하지만 중국은 사건이 일어나는 순서대로 말합니다. 밥 먹으러 가자. 보통 취를 먼저 씁니다. 취吃饭 그 문장 구조죠.
1: 是的,按照发生的顺序.
0: 아, 발생하는 순서에 따라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밥 먹으러 가자라고 할 때 취를 먼저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잠깐 좀 쉬세요.
1: 老师,您休息休息吧.
0: 맨 뒤에 바 안 써도 돼요. 그냥 休息休息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休息,休息, 돼요 안 돼요?
1: 不可以.
0: 아, 안 됩니다. 두 글자 사이에는 못 들어와요. 표현 한 걸음 더해서 또 어떤 단어를 배울까요?
1: 好的,一起进入深化练习.
0: 도와주다, 대신하다 한 글자.
1: 빵.
0: 근데 진짜 도와주다밖에 안 되는 단어가 있어요. 혹은 명사로서 도움이란 말도 있습니다.
1: 빵주.
0: 그렇죠. 요게 패턴이에요. A, 또에 B, 요. 땡땡 너 빵주 하면은 A가 B한테 땡땡의 도움이 됐다. 그 땡땡은 보통 很大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턴을 잡으세요. A 또에 B 요很大的 빵주. A가 B한테 엄청난 도움이 됐다. 이런 패턴이죠. 예문 갑니다.
1: 他对我有很大的 빵주.
0: A 또에 B 요很大的 빵주.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또에 전치사입니다. 맞아요가 아니라 뭐뭐에 대해서 뭐뭐에게 이런 뜻입니다. 나 음악 좀 듣고 싶어.
1: 我想听听音乐.
0: 오, 인유에 기억하시고요. 남동생이 내 대신 책을 사다 주었다.
1: 弟弟帮我买了书.
0: 러를 맨 뒤에 넣어서 买书了 상관없습니다. 친구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
1: 朋友 正在录视频.
0: 루가 녹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찍다가 파일을 배웠죠? 녹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자에는 진행형이에요. 정자에 한번 들어볼까요, 발음?
1: 정자에.
0: 그렇죠. 선생님이 우리로 하여금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네.
1: 老师让我们多看看书.
0: 多는 많다가 아니라 많이 이렇게 쓰입니다.

0: 뭐뭐로 하여 금을 외우시면은요, 우리가 예문 또 준비해 오겠습니다.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帮我拍张照吧.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근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0: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사람 작가 김중혁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왜 책을 좋아하고 왜 글을 쓰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책이란 제게 스페이스 타임머신입니다. 아름답고 비밀스러운 표지를 넘기면 언제나 머나먼 우주를 항해하게 되거든요. 그 우주는 저자의 과거이기도 하고 읽는 저의 현재이기도 하고 또 세상에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상상하고 예감하는 미래이기도 합니다. 저는 늘 새로운 놀라움, 깊은 깨달음을 안고 현실로 돌아오죠. 그러니 여러분도 이 타임머신을 타는 재미, 책을 펼쳐 미지의 시공간을 넘나드는 기쁨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2: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입이 되는 영어의 이연석,
3: 그리고 저는 제니퍼 클라이드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응 시만점 강사 김대길입니다. 오늘은 9월 2일 수요일 파트 4의 날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건강관리 잘하세요. 이제 뭐 저도 비타민이다 뭐다 이런 거 알아서 다 챙겨 먹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시험 때 아 뭐 아프다 이런 거는 이제 뭐 아플 수 있죠. 그렇지만은 어쩔 수 없이 또 진짜 그 피곤하고 이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할 거는 다 해보세요. 여러분 요새 환절기인데 이번 일요일에 토익 시험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 거기에 최적화시켜서 관리를 하시고 선택과 집중. 아 이번 주에는 좀 토익 얘기만 하세요. 그리고 이제 다른 모임이나 이런 건 좀 줄이시고 하나에 집중하시면 좋은 성과가 나와요. 근데 이거저거 다 하면서 좋은 성과가 나오기를 바라시면 안 돼요. 알았죠? 아 우리 17쪽 문제에 집중해 봅시다. 71에서 76 함께 듣습니다.
1: Question 71 through 73. Refer to the following broadcast.
2: On this morning's edition of Civic Update, we're taking a look at the newly approved urban development plan released by the Harbor City Council. One of the most significant features of the plan is the renovation of the city's main river bridges. The purpose of the project is to make the Arts District easier to reach and encourage more visitors and business activity in the area. After the break, I'll be joined by Layla Mensa, Director of the City's Public Works Bureau, to discuss the project timeline and whether traffic patterns will change during construction. Stay with us.
1: Number 71. What is the main topic of the broadcast? Number 72. According to the speaker, what will be improved? Number 73. Who is Layla Mensa? Questions 74 through 76 refer to the following advertisement.
3: Would you like to learn how to invest wisely in the stock market? Join us at MarketWise Academy, where we help beginners understand practical strategies for building a strong investment portfolio. For those who are interested, our online workshop on stock investing will be held this Thursday evening. You can sign up through our website. And while you're there, be sure to subscribe to our new monthly market bulletin, which covers industry trends and promising investment opportunities. The first 150 subscribers get complimentary downloads.

0: downloadable materials, including a portfolio planning worksheet. Your path to smarter investing begins with us.
1: Number 74. What does the speaker invite listeners to learn about? Number 75. What event is scheduled for Thursday? Number 76. According to the speaker, how can some listeners receive free materials?
2: "잘 들어보셨나요? 애청자 사연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부터 토익킹을 듣게 된 45살 직장인 토익 천하 통일입니다. 20대 때 선생님 수업 듣고 EBS로 열심히 공부했던 때가 기억납니다. 그리고 요번에 시험을 쳤더니 최근에 6월에 시험을 봤는데 720이 나와서 순간 오기가 생겼습니다. 현역 때는 850점대였습니다. 이번에 900 이상 받겠다는 목표로 매일 5시 40분부터 열심히 듣고 계십니다. 역시 응원드리고요. 이렇게 뭐 또 저에게 또 사연도 보내주신 김재인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공부에 나가는데요. 나는 이 글에서 하나 딱 느껴지는 게 오기가 생겨서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너무 여러분 귀하게 크셔가지고 상처받고 약간 좀 오기도 생기고 이래야 이 좀 더 막 독하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이 성적 나올 때 탁 그 즐거움, 그 쾌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간의 상처받음, 그 아픔 이런 거를 승화시켜서 오기가 생겨서 900점 이상 김재인님 만점 받으시기를 응원드리겠어요. 자, 그러면 71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방송의 주제는 뭐냐? 그러면 이제 메인 토픽만 밑줄 긋고요. 이건 앞부분에 답을 주겠다 예상하고 들으시면 돼요. 72번은 무엇이 개선될까? What will be improved? 여기까지 밑줄 긋으면 돼요. 스피커는 밑줄 긋을 필요가 없다고 했죠. 왜냐하면 파트 4 화자는 어차피 한 명이에요. 그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73번, 릴리아 맨사는 누구냐? 이렇게 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맨사 밑줄 그어두시면 되고 본문을 같이 보시죠. On this morning's edition of Civic Update, Civic Update의 오늘 아침판에서 We are taking a look at the newly approved urban development plan. 우리는 새로 승인된 도시개발 계획에 대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계획안은 released by Harbor City Council. Harbor City Council, 시의회가 발표한 계획이죠. 여러분, 그 Civic Update 이렇게 하면은 물론 이게 시랑 관련된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토목공학 이거랑 관련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제 고유명사로 나왔네요. One of the most significant features of the plan, 그 계획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is the renovation of the city's main river bridges. 이 도시의 주요한 강 다리의 레노베이션 작업입니다. 자, 이 정도 들어보시면 이 다리 보수 작업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이게 도시개발 계획이 주제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71번 주제는 첫 부분에 나왔죠. B, a city development plan. 도시개발 계획이라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리를 이제 보수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72번의 정답은 A번, the city's main bridges. 그렇죠. 도시 주요 교량들, 다리들. 이게 바로 이제 개선이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방금 읽은 문장에서 그래요. 또 이게 아까 여러분에게 들렸죠. The purpose of the project,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is to make the arts district, 그 예술 지역을 easier to reach, 도달하기 쉽게 만들고 and encourage more visitors and business activity in the area. 이 지역에 더 많은 방문객과 어떤 사업 활동을 권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After the break, 휴식 시간이 끝난 후, I will be joined by Lilia Mensa. Mensa와 함께 할 거예요. 그럼 이 Mensa 하면 귀를 쫑긋 세워야죠. 아까 세 번째 질문, 이 사람 누구냐 그랬죠? 나오네요. Director of the City's Public Works Bureau.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 공공사업국 국장인 Lilia Mensa와 함께 한대요.

0: 그럼 이 사람 공무원이죠. 네,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73번 정답은 D죠, D. A city official. A city official에서 D번이 여기서 정답으로 풀립니다. 뒤에 뭐 한두 문장 남았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계속 읽어보죠. To discuss the project timeline, 이 프로젝트의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분과 함께 할 것이고, and whether traffic patterns, 이 교통 패턴이 will change during construction, 이 건설 작업 중에 바뀔지 여부도 알아보기 위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Stay with us. 우리와 계속 함께하세요. Stay tuned. 방송 다른데 채널 돌리지 말고 계속 고정하세요. 이럴 때 Stay tuned 이런 표현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71에서 73 다시 한번 듣습니다.
1: On this morning's edition of Civic Update, we're taking a look at the newly approved urban development plan released by the Harbor City Council. One of the most significant features of the plan is the renovation of the city's main river bridges. The purpose of the project is to make the Arts District easier to reach and encourage more visitors and business activity in the area. After the break, I'll be joined by Leila Mensa, Director of the City's Public Works Bureau, to discuss the project timeline and whether traffic patterns will change during construction. Stay with us.

EBS 김대균 토익킹 파트 4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에 그 트렌드 아시죠? 토익 공부하려면 이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근데 다행히 우리가 이제 최신 경향을 가장 많이 다루는 교재죠. 그러니까 과월호라고 해도 최신 문제예요. 그러니까 최근 2, 3년 문제는 이 다른 어떤 교재보다 그 최신 경향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과월호 한 1년치 이 정도는 이제 쭉 보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구독하시면 문제를 그냥 이런 마음 없어요. 오늘 한 판 풀어보자 해서 이제 한 권 끝내고 이 정도 하는 것을 그냥 뭐 이 정도는 해야 돼 마음을 그렇게 가져주셔야 돼요. 이게 한 권 갖고 한 달 내내 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또 복습이나 예습할 때 한 번에 하루에 한 권 끝내는 거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알았죠? 연습량이 그만큼 중요해요. 요즘에 이제 고득점자들이 많거든요. 그 학생들이 그 정도 연습을 해요. 저 정도 나도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도전해 보십시오. 74번입니다. 이 화자는 청자들이 결국 그 무엇에 대해서 알도록 초청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뭘 알도록 초청하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화자는 밑줄 그을 필요 없고 listeners to learn about what 이 정도가 키워드가 되겠어요. 키워드 밑줄은 중요하니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75번은 목요일에 어떤 일이 예정돼 있냐. 그럼 what event Thursday 이렇게 밑줄을 그어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76번 화자에 따르면 몇몇 청자들이 어떻게 무료 자료를 받을 수 있냐. How receive free materials 이 정도가 이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밑줄을 그어두세요. 저도 연필을 2B 연필로 두 개 이상 아주 길게 깎아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제 연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끼지 마요. 여러분 연필 한 자루 그거보다 두세 자루 가져가세요. 그리고 좋은 거 쓰시고 지우개도 좋은 거 쓰시고 이런 건 아끼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Would you like to learn 배우고 싶어요? How to invest wisely in the stock market? 주식시장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현명하게 투자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요? 이게 주식 투자에 관련된 것이구나. 그러면은 74번 정답이 C죠. Stock investing. 주식 투자 이렇게 된 거예요. 스탁도 주식이에요. 여러분 그 shareholder, stockholder가 같은 말이죠. 주주 이런 말로. 그래서 같이 스탁 이나 쉐어를 그렇게 활용해서 의미를 새길 줄도 아셔야 돼요. 그 다음 join us at MarketWise Academy에 함께 하십시오. Where 이곳에서 we help beginners 우리는 초보자들이 understand practical strategies 실용적인 전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For building a strong investment portfolio 강력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0: 잡기 위한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실용적인 전략을 이해하는 데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For those who are interested, 관심 있는 사람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Our This Here Mind에 답준다 이런 말씀 드렸죠. Our online workshop on stock investing. 주식 투자에 관한 우리 온라인 워크숍이 will be held this Thursday evening, 이번 목요일 저녁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목요일 저녁에 어떤 세미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75번 정답은 B번입니다. An online investment workshop. 이 워크숍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B고요. A번 조심하세요. 이거는 리더십 세미나는 전혀 상관없어요. 이게 주식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B번이 확실한 정답입니다. 정답은 boy, B번입니다. 계속 본문을 보시죠. 본문을 보시면 You can sign up. 당신은 등록하실 수 있어요. Through our website를 통해서. And while you are there, 웹사이트에 있는 동안 Be sure to subscribe to our new monthly market bulletin. 우리의 월 market bulletin, 이 그 게시판을 구독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Which covers industry trends. 이게 업계의 어떤 트렌드를 다루어주고요. And promising investment opportunities. 장래가 촉망되는 투자 기회도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The first 150 subscribers, 첫 150명의 구독자는 Get complimentary downloadable materials,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는 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는 Including a portfolio planning worksheet, 이 포트폴리오 기획 워크시트도 포함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독자 첫 선착순 150명에게 이런 혜택을 준대요. 그러면 76번 어떻게 하면 돼요? 구독하면 되죠. 그래서 C번 by subscribing to a newsletter. 바로 C번이 여기서 정답이 됩니다. 이제 뭐 한 문장 남았죠? 이거는 뭐 시험장에서는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쭉 이어나가면 되는 건데 마지막 문장 같이 보시죠. Your path to smarter investing. 보다 더 현명한 투자에 대한 당신의 길은 begins with us. 우리와 함께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죠.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74에서 76 다시 한번 듣습니다.
1: Would you like to learn how to invest wisely in the stock market? Join us at MarketWise Academy, where we help beginners understand practical strategies for building a strong investment portfolio. For those who are interested, our online workshop on stock investing will be held this Thursday evening. You can sign up through our website, and while you're there, be sure to subscribe to our new monthly market bulletin, which covers industry trends and promising investment opportunities. The first 150 subscribers get complimentary downloadable materials, including a portfolio planning worksheet. Your path to smarter investing begins with us.
0: 예, 블리트는 보통 게시판일 때도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는 월간 시장 소식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구독해달라고 하는 그런 문맥으로 파악하시면 돼요.

EBS 김대균 토익킹 홈페이지 게시판 우리 200단어 표현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86번 할 차례입니다. 딱 나오네요. 스톡홀더즈도 있고 또 스테이크홀더즈 이런 것들도 이제 쓰일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shareholders, stockholders는 주주 이런 거고요. stakeholders 하면은 요거는 또 이해 관계자들 이런 단어로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아까 나왔던 stockholders, shareholders 언급드린 거 있죠? 예, 그거랑 또 구분해 보세요. We create value for our stakeholders. 우리는 우리의 이해 관계자들을 위한 가치를 창출합니다. 이게 때로는 이게 또 주주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해 관계자들로 토익에 출제된 바 있습니다. Continuous growth and innovation.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 Success requires continuous growth and innovation.

이노베이션, 성공은 계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야 성공합니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success는 셀 수 없는 명사로 관사가 필요 없다. 그것까지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0: Are you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1: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0: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1: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2: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1: 프리토킹의 강혜진은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0: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3: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세계 음악 기행의 이승열입니다.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Welcome back to Easy Writing.
1: Yes.
0: So 선생님, yesterday we took a look at a dialogue from a hair salon.
1: 네, 그렇죠. 미용실에서 100% 써먹는 대화를 해봤는데요.
0: 네.
1: 중요한 건 여자 편이었고요.
0: Yes.
1: 어제는 part 1이었으니까 이번에 part 2 해봐야 됩니다. 뭔가 꾸안꾸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0: 네네.
1: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끝내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0: 아하.
1: 뭔가 더 다양한 얘기를 미용실에서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페이지 넘버는 14 되겠습니다.
0: 좋아요. Here is part 2 of 100% practical hair salon conversation for women.
1: 영어 버전 들어볼게요.
0: Let's take a listen. Exactly. I wanted to look like I woke up pretty, not like I spent hours trying.
2: Say less. For the bangs, do you want them above your eyebrows?
0: Around my eyes, please. I also want to dye it dark brown.
2: You might want to go with ash brown.
0: It'd be nice if you could trim the split ends as well. And here are today's fabulous sentences in Korean.
1: 네, 오늘의 도전 문장 우리말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가 미용사고요. 세네아 쌤이 손님입니다.
0: 네, 바로 그거예요. 여러 시간 공들여 꾸민 게 아니라 본래 예쁜 것처럼 보이면 좋겠어요.
1: 아, 느낌 왔어요. 앞머리는 눈썹 위로 잘라드려요?
0: 눈 정도 길이로요. 짙은 갈색으로 염색도 하고 싶어요.
1: 애쉬 브라운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0: 끝이 갈라진 머리도 좀 다듬어 주시면 좋겠어요.
1: 와, 할 말을 다 하시는
0: 네.
1: 분입니다. 보통 남자는 그게 잘 안 되는데
0: yes.
1: 자, 지금 제가 진짜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part 1하고 2에 정말 넣을 수 있는 표현은 다 한번 넣어보자라고
0: 네네.
1: 했는데 그래도 이런 말을 은근히 미용실에서 많이 쓰죠. 그렇죠?
0: 맞아요.
1: 뭐 염색 관련해서라든가 아니면 뭐 앞머리 길이도 좀 얘기를 해야 되고요. 아,
0: 네.
1: 복잡하네요. 머리 길르면요.
0: 선생님이 이번 거 욕심을 많이 내신 것 같아요.
1: 많이 냈습니다. 마치 처음 미용실에 온 것처럼요.
0: Yes, this woman is getting the full package.
1: 돈이 많이 나오겠네요.
0: 네. 네.
1: 자, 핵심 표현으로 잡아볼 것은요. 세 번째 문장에 짙은 갈색으로 염색도 하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요. 자, 어떤 색으로 뭔가를 염색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쓸까요?
0: 영어로는 dye 명사 그 다음에 색이 나오면 돼요.
1: 음흠.
0: 그리고 참고로 dye는 dye입니다.
1: 아, 그렇죠. dye가 아닙니다. 좀 놀라운 것은 아, 무슨 색으로 이런 게 있으니까 아, 뭔가 전치사 있을 것 같아 생각이 들지만
0: 네.
1: 그냥 dye something 어떤 색 그대로 가버리면 되는 거죠.
0: 그렇죠?
1: 네네. 오케이.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I dyed my hair 이러면 내가 직접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미용실에서 했다면 I got my hair dyed 라고 하는 게 원래는 정석이지만
0: 네네.
1: 사람들이 솔직히 귀찮기 때문에
0: 네.
1: 그냥 미용실 가서 했어도 I dyed my hair 쓰죠. 그렇죠?
0: 맞아요.
1: Right.
0: 네네.
1: 자, 그리고 사실은 hair 말고도 원하면은 다른 것도 염색할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가방이라든가 이런 것도 염색이 가능한 가방도 있잖아요.
0: Yes. Right. 그리고 요즘에 남자들은 모르겠지만 여자들은 눈썹도 염색 많이 해요.
1: 아, 눈썹도 yeah. 같죠.
0: They dye their eyebrows as well.
1: Nice.
0: 네.
1: 자, 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리나는 그녀의 머리를 금발로 염색했어. 어울릴 것 같아요. 은근히.
0: 자, 하고 싶어요.
1: 세리나는 그녀의 머리를 염색했어.
0: Serena dyed her hair
1: 금발로
0: blonde. Serena dyed her hair blonde. 네, 금발은 옐로 아닙니다. 블론드라고 표현하셔야 돼요.
1: 너무 노란색이죠. 그렇죠?
0: 네.
1: 개나리색이죠.
0: 네.
1: 자, 두 번째는 마유는 그의 머리를 초록색으로 염색할까 생각 중이야.
0: 은근히 어울릴 것 같아요.
1: 이게 뭔가 줬을 때는 뭔가 칭찬 같았는데
0: 네네네.
1: 받으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마유는 생각 중이야.
0: Mayu is thinking
1: 그의 머리를 염색하는 걸
0: of dyeing his hair
1: 초록색으로
0: green. Mayu is thinking of dyeing his hair green.
1: 네.
0: 선생님, are you going through a midlife crisis?
1: 그런가 봐요. 다 해보고 싶어요, 막.
0: 네.
1: 자, 세 번째입니다. 너 왜 머리를 Burgundy 색으로 염색을 했어. 자, 왜 넌 너의 머리를 염색했니?
0: Why did you dye your hair?
1: Burgundy로.
0: Burgundy. Why did you dye your hair burgundy?
1: 근데 꼭 이런 친구가 있어요. Uh-huh. 다 했는데 네. 왜 그랬냐?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0: I know.
1: 멀리하세요.
0: 네. 네네. 아 그리고 참고로 dye 대신 color도 많이 쓰기는
1: yes.
0: 해요.
1: Yes.
0: 뭐 I colored my hair blonde.
1: Uh-huh.
0: I colored my hair yesterday.
1: Oh, okay. Mm-hmm. So, 둘 다 염색한다는 느낌?
0: Yeah.
1: 자, 그렇다면 핵심 단어로 넘어갈게요.
0: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1: 네, 오늘의 핵심 단어 여섯 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깨어나다, 깨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쓸까요?
0: Wake up. Mm-hmm. 연결하면서 wake up.
1: Wake up. 어 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예쁜 상태로 깨어난 것처럼 보이고 싶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게 돼서 wake up은 깨어나다가 되겠습니다.
0: 네.
1: 자 다음은요. 아 이해했어요. 혹은 아 느낌 왔어요.
0: 네네. 이거는 say less. 뭔가 칭찬을 막 많이 받을 때 이런 말도 하거든요. Say more.
1: 어, say more.
0: Tell me more.
1: 아,
0: 뭐 이렇게요.
1: 반대네요.
0: 네네. 근데 이거는 아 이미 이해했으니까 더 이상 말 안 해도 돼. Say less.
1: 덜 얘기를 해라.
0: 네.
1: 아예 말하지 않아도 된다.
0: 네네.
1: 나 다 느낌 왔다.
0: 맞아요. 네.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1: 오케이. 자 다음은요. 눈썹은 영어로 뭐라고 하죠?
0: Eyebrow.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눈썹이 두 개니까
1: 네.
0: eyebrows라고 많이 쓰죠.
1: 대부분 그렇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1: 어, 몰랐어요.
0: 네네. 네.
1: eyebrows, brow가 아니라 brow라고
0: yes.
1: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거는 근데 위에 눈썹을 얘기를 하잖아요.
0: 네.
1: 그럼 속눈썹은 뭐라고 할까요?
0: 아, eyelashes라고 합니다.
1: 그것도 대부분은 이제... 복수로 써야 되겠죠?
0: 그렇죠.
1: Eyelashes,
0: 네네네.
1: Right?
0: 그 okay. 하나 이상으로 대부분
1: okay, I just wanted to make sure that... Okay.
0: Yes.
1: 자, 다음은요. 다듬다 어떻게 하죠?
0: Trim. 어, 이거 너무 중요한 단어죠. 왜냐면
1: yes.
0: 대부분 미용실 갈 때 we get a trim.
1: 아하. 이거는 저번에 배웠던 big chop이랑 반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0: 네, 맞아요.
1: Right?
0: 그래서 go for a big chop 대신 get a trim.
1: Get a trim. 그럼 다듬다,
0: 네.
1: 다듬음을 받는다 되겠고요. 자, 다음은요. 갈라진, 머리가 상한.
0: 그럴 때는 split.
1: Mm-hmm.
0: split.
1: split.
0: 네. 물론 뭐 damaged 이것도 써도 돼요.
1: 어, okay.
0: 이거는 샴푸 같은 데서 많이 볼 수 있어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네.
1: 아니 보면 진짜 머리끝이 실제로 갈라지죠. 그렇죠?
0: Yeah.
1: 저 예전에 한번 그런 적 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uh-huh. 머리가 엄청 상해서 머리 기르는 스타일도 아니었는데 그 끝이 이렇게 스플릿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나오는 단어가 끝부분이라는 거죠. 바로
0: 네. end라고 그렇죠. 합니다. end. 그래서 보통 이거를 split

0: ends라고 표현해요.
1: 갈라진 끝부분을 표현할 때 뭐 I got split ends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네요.
0: 샴푸 광고 같은데 많이 들을 수 있는 표현이에요.
1: Yes, yes. 자, 그렇다면 주요 표현으로 넘어갈게요.
0: Here we go. 네, Here today's key expressions.
1: 네, 오늘의 주요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상대방에게 자, 뭐뭐 하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뭐뭐 하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0: You might want to 동사원형. You might want to do something.
1: 네. 그러니까 내가 뭘 원한다라고 하면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뭘 원한다라고 하는 건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0: 네.
1: 그래서 아마 원할 것 같다라는 정도의 느낌이기 때문에 그게 좀 부드럽게 추천할 때 많이 쓰게 되죠.
0: 맞아요. Right? 그래서 뭐 you should 보다는 훨씬 더 가볍게 상대방 의견을 존중하면서
1: 추천하는 거죠.
0: You might want to.
1: I want to do something. Yeah. 뭐 기분 나쁘지 않게 하면서.
0: 네네.
1: You might want to lose some, 뭐, you know, weight. 뭐 이러면서.
0: Okay.
1: 자, 해보겠습니다. 너 그거 보내기 전에 너 메시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야. 왜냐면 사람들이 메시지 실수 많이 하거든. 이러면서. 자, 넌 너의 메시지를 재확인하는 걸 원할지도 몰라.
0: You might want to double check your message.
1: 그걸 보내기 전에.
0: Before sending it. You might want to double check your message before sending it.
1: 네.
0: Because it's an important one.
1: Yes. 오, 큰일 날 뻔했어. 다른 사람한테 보낼 뻔했다.
0: Oh, no.
1: 자, 두 번째는요. 그죠. 친구가 살이 찌는 게 보인 거예요. 그랬을 때 너무 대놓고 디렉트하게 얘기하는 건 그렇잖아요.
0: 네.
1: 그래서 너 저기 너의 건강을 위해서 설탕을 좀 줄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0: 네.
1: 자, 넌 설탕을 줄이는 걸 원할지도 몰라.
0: You might want to cut back on sugar.
1: 너의 건강을 위해.
0: For your health. You might want to cut back on sugar for your health.
1: 네.
0: 오, 저희가 얼마 전에 배웠던 cut back on 나왔네요.
1: 뭔가를 줄인다는 느낌이죠. 네. 자, 다음은요. 뭔가로 하다. 뭔가로 선택하다.
0: Go with 명사. Go with something.
1: 네. 이 go with something 한다는 것은 사실 선택 할 것이 몇 가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옵션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 중에서 나 이걸로 하겠어. 요거 여러 개 다 괜찮은데 나 이걸로 얘랑 같이 갈래? 이런 느낌. 그래서 우리가 뭐 색이 여러 개의 옷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 골라서 나 이걸로 할래? 이런 느낌이 될 수가 있겠죠.
0: 네.
1: 참고로 비슷하게는 go for가 있는데요. 그것도 선택한다는 거는 마찬가지지만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없어도 아 이게 내가 진짜 끌려. 나 이걸로 무조건 할 거야 라는 느낌을 강조해 줍니다.
0: 아하, 약간 뉘앙스 차이는 있네요.
1: 자, 한번 해볼게요. 나 있잖아. 치즈버거나 먹을 것 같네. 이런 느낌. 뭐 치즈버거도 있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0: Regular hamburger,
1: right. chicken burger. 이 중에서 나는 얘랑 함께 갈래라는 느낌.
0: 네.
1: So 난 생각해.
0: I think
1: 내가 갈 거라고.
0: I will go
1: 그 cheeseburger와
0: with the cheeseburger. I think I will go with the cheeseburger.
1: 자, 다음은요. 아, 내가 너라면 나는 그 핑크색으로 된 거 그거 할 것 같아. 자, 내가 너라면
0: If I were you
1: 난 그 핑크로 된 것과 갈 거야.
0: I would go with the pink one. If I were you, I would go with the pink one.
1: 네. 자, 세 번째 주요 표현입니다. 동사원형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뭐뭐 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0: It'd be nice if you could 동사원형. It'd be nice if you could do something.
1: 네. 그래서 굉장히 예의 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가네요.
0: 맞아요. 그렇죠? 누구한테 요청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너무 좋죠.
1: 네. 그러니까 물론 can you, could you 이렇게 해도 됩니다. 하지만 조금 지루해요. 그렇죠? 새로운 표현이죠.
0: 네.
1: So it'd be nice if you could. 이것도 안 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요. 원어민들이 입에 달고 삽니다.
0: Yeah.
1: 자, 한번 해볼게요. 저한테 좀 할인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좋을 거예요.
0: It'd be nice.
1: 당신이 저에게 할인을 줄 수 있다면.
0: If you could give me a discount. It'd be nice if you could give me a discount.
1: 네. 두 번째는요. 네가 나 사업 새로 했잖아. 이러면서 내 사업에 대해서 좀 소문 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자, 좋을 거야.
0: It'd be nice.
1: 네가 소문을 내줄 수 있다면.
0: If you could spread the word.
1: 내 사업에 대해.
0: About my business. It'd be nice if you could spread the word about my business.
1: 네. So spread the word라고 하는 것 자체가 소문을 내다라는 덩어리 표현입니다.
0: 네.
1: Alright. 자, 오늘의 어순

0: 명작 가볼게요.
1: Let's go. 알라이트 에브리원, 조인 어스 온 페이지 17. Let's start writing.
0: 네, 오늘의 어순 명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0: 보니까 spend trying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Spend hours trying. So 시간을 뭐 하며 보내다. 우리 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trying 하면서 일어난 게 아니라 그냥 일어났는데 예쁘다.
1: 맞아요. Spend hours ing 기억하면 되겠네요.
0: 오케이, 자 미용사가 느낌 왔어요. 앞머리는 눈썹 위로 잘라드려요. 자, 덜 말하세요.
1: Say less.
0: 그 앞머리에 대해서는
1: For the bangs.
0: 당신은 그것들을 원하나요?
1: Do you want them?
0: 당신의 눈썹들 위로
1: Above your eyebrows? Say less. For the bangs, do you want them above your eyebrows?
0: 뭔가 되게 전문가 같아요. 그리고 왠지 say less 할 때 입술을 딱 이렇게 손가락으로 막을 것 같아요. Hey. 자, 다음 손님이요. 눈 정도 길이로요. 짙은 갈색으로 염색도 하고 싶어요. 자, 제 눈들 주위에요, 제발.
1: Around my eyes, please.
0: 전 또한 그걸 염색하고 싶어요.
1: I also want to dye it.
0: 어두운 갈색으로.
1: Dark brown. Around my eyes, please. I also want to dye it dark brown.
0: 네.
1: It은 그러면 hair를 뜻하는 거죠?
0: 그렇죠. 그래서 dye, 그 다음에 머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색이 나왔습니다. Dark brown.
1: 네.
0: 오케이. 자, 다음은요. 미용사가 ash brown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자, 당신은 가고 싶을지도 몰라요.
1: You might want to go
0: ash brown과
1: with ash brown. You might want to go with ash brown.
0: Ash brown. 이 액센트는 어느 나라일까요?
1: I'm not sure. It's a mystery.
0: 아무튼 중요한 거는 professional이다. 느낌이
1: yes.
0: 옵니다.
1: Someone from Europe.
0: Right, right.
1: Yes.
0: 근데 이제 상대방이 자기는 dark brown 하고 싶었다고 했는데 내가 갑자기 ash brown 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you might want to 네. 이렇게 갔고요. 자,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끝이 갈라진 머리도 좀 다듬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좋을 거예요.
1: It'd be nice.
0: 당신이 다듬을 수 있다면
1: if you could trim
0: 그 갈라진 끝들 또한
1: the split ends as well. It'd be nice if you could trim the split ends as well.
0: 네, 이것도 참 좋을 텐데요. 부탁드려요. So could you 와 비슷하게 될 수 있겠죠?
1: What a lovely and polite conversation.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to the dialogue. Exactly. I want it to look like I woke up pretty, not like I spent hours trying.
2: Say less. For the bangs, do you want them above your eyebrows?
1: Around my eyes, please. I also want to dye it dark brown.
2: You might want to go with ash brown.
1: It'd be nice if you could trim the split ends as well. And here's today's review.
0: 이해했어요. 느낌 왔어요.
1: Say less.
0: 눈썹.
1: Eyebrow.
0: 다듬다.
1: Trim.
0: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명사를 색으로 염색하다.
1: Dye. 명사. 색.
0: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동사 원형하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1: You might want to 동사 원형. That's all.
3: Mondays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Writing.
0: Easy Writing 퀴즈 드릴게요.
1: 좋아요.
0: 우산 하나 챙겨가는 것도 괜찮을 거야. 좀 추천하는 느낌?
1: 네?
0: 우선 하나 챙겨가는 것도 괜찮을 거야.
1: 네, 오늘 배우신 주요 표현 동사 원형 하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You might want to 동사 원형 사용하시면 됩니다.
0: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Easy Writing 게시판에 오셔서 많이 도전해 주시고요. Easy Writing 교재와 함께 방금 들으신 방송 오디오 악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1: And don't forget, if you haven't already, be sure to pick up the Easy Writing book, which is in bookstores right now.
0: 네, 지금 9월호 정말 practical한 내용,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많이 담아놨으니까요. 같이 트레이닝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1: Yes. All right.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and we'll see you back here tomorrow. Bye for now.
0: Bye.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0: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1: 귀가 트이는 영어.
2: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once again on 귀가 트이는 영어. We are here to help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3: I'm Peter Bint, and we do that through a wide variety of news topics. We're doing different countries this week to kick off September in the new book. Moving on to Japan, I think we've talked about many places suffering from over-tourism. Mm. This seems to be Japan's response, making it more expensive to come. Mm.
2: 일본에 그 휴가나 뭐 일 때문에 다녀오신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3: 그렇죠. 요즘 자주 가셔도 그렇죠. 엔이 너무 약하니까.
2: 엔저 때문에 네. 많은 그 관광객들도 가기도 하고. 자, 일본이 이제 그 이렇게 엔화 약세와 지속되는 이제 관광 수요 폭증 때문에 최근에 50년 만에 처음으로 그 비자 수수료 발급 비용이라고 하죠. 그것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고 출국세도 현행의 3배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대요. 출국세를 그 departure tax라고 하거든요.
3: 그렇죠. 네, it's quite a big move. Like you said, the first time in 50 years in terms of visa fees and tripling departure tax, that's going to increase the burden on tourists.
2: 그렇죠.
3: But will it be enough? That's the big question.
2: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세수를 이제 추가 징수해서 관광객 증가로 인해서 그 인프라의 부담이 많이 갈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충당하는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입국자 관리에 필요한 어떤 행정 비용에 이제 충당할 계획인데 지금 피터 쌤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렇다고 뭐 관광객들이 일본 안 갈 거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대체적인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돈을 좀 더 내야겠지만
3: 그렇죠.
2: 일본의 그 먹방 찍으러 간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음식이 정말 먹어보면 와 일본은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가본 사람은 네. 없다고 할 정도로 미식 문화가 발전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 때문에 가잖아요.
3: Yeah, so maybe they'll just be able to make some more money to hopefully take good care of areas that have too many tourists. That could be the upside at least.
2: 그렇죠. 일단은 뭐 일본 관광 자체가 때문에 뭐 크게 위축되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것은 일본 정부의 최근에 중요한 행보 중에 하나다라고 오늘 기사로 우리가 만나볼 예정입니다.
3: Page 14 in the book for part 1.
4: Japan dramatically increases visa fees and departure taxes.
5: Tokyo recently took the decision to dramatically hike up its entry visa fees for the first time in nearly 50 years. This massive price adjustment stems from ongoing currency depreciation and an intense post-pandemic uptick in tourism. According to financial experts, the policy also reflects mounting domestic political anxiety regarding over-immigration.
2: 자, 볼게요. 핵심 단어를 지금 골라보자면 entry visa fees가 맞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비자 발급 수수료 그거를 이제 올린다는 얘기고 엔화 약세 얘기 나오네요. currency depreciation 자 평가 절하라는 단어 나왔습니다. 자 한 문장씩 그러면 잘라서 볼게요.
3: Tokyo recently took the decision to dramatically hike up its entry visa fees for the first time in nearly 50 years. To hike up something means to increase it suddenly, and usually that's a price.
2: 인상하다 쪽에 동사를 뭘 썼나 잘 들어보니까 결국엔 하이캅을 썼네요. 이번에 등산하듯이 산 올라가듯이
3: 그렇죠.
2: 인상시키다. Push up 비슷해요.

0: 동사로 mm-hmm. push up, hike up 하면 모두 올리다라는 얘기인데 it's entry visa fees 그랬으니까 비자는 입국할 때 필요한 거잖아요. 출국할 때 필요한 게 아니라
1: 네.
0: 그래서 입국할 때 필요한 비자 발급 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했는데 dramatically는요 조금이 아니라 대폭 인상하기로 한 겁니다. 자 그런 결정을 50년 만에 처음 했다는 얘기예요. For the first time in nearly 50 years.
1: Okay. Yeah, and dramatically means a lot, right? Mm-hmm. Once again, so here we go. Tokyo recently took the decision to dramatically hike up its entry visa fees for the first time in nearly 50 years. This massive price adjustment stems from ongoing currency depreciation and an intense post-pandemic uptick in tourism.
0: Uptick이란 단어 들어오셨죠? 이것도 상승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많이 쓰입니다.
1: Yeah,
0: 명사 형태로.
1: A noticeable increase, right?
0: 맞아요. 그래서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그 관광 수요의 어떤 폭증과 더불어서 currency depreciation, appreciation 이제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depreciation은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지속적인 엔화 약세로부터 이제 기인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은 정책 변화들이. Price adjustment?
1: Yeah, that means to change the price. Here we're talking about the hike up in prices, but it can mean to make them lower as well.
0: 맞아요. 어떤 가격상의 어떤 조정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비자 수수료 인상을 말하겠죠. 근데 여기서도 큰 폭이라는 의미로 massive를 썼네요.
1: 그렇죠. This massive price adjustment stems from ongoing currency depreciation and an intense post-pandemic uptick in tourism.
0: Okay.
1: According to financial experts, the policy also reflects mounting domestic political anxiety regarding over-immigration.
0: 이민 얘기가 나오네요. 이건 무슨 말인가요?
1: Yeah, so whenever you over something, you do too much of it, right? So because of too much immigration, this decision has been made as well. Maybe because you kind of associate tourists, foreigners, all the same, right?
0: 아 그러니까 이제 과잉 관광만 문제가 아니라 과잉 이민 혹은 과도한 이민도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정치권의 어떤 우려도 작용을 했다라는 얘기네요, 이것에.
1: 그렇죠.
0: 어허. So the policy also reflects mounting domestic political anxiety 하면 정치권 내 좀 증가하고 있는 어떤 우려에 대해서 이것도 반영이 돼 있다는 얘기죠. 뭐에 관련해서 regarding over immigration. 우리가 over tourism 이 아니라 over immigration. 이건 이민이죠, 아예. 이주에 사는 거.
1: 네. Yeah, absolutely. According to financial experts, the policy also reflects mounting domestic political anxiety regarding over-immigration. Yeah, to remember mount, just think of a mountain, right? It's building up the reasons for something to the size of a mountain.
0: Mounting 하면 그래서 여기선 점층하고 있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그런 걸 의미할 때 쓰는 형용사입니다. Mounting anxiety. 좋습니다. All right.
1: Here's part two.
2: Alongside higher entry costs, the government intends to triple the standard departure tax levied on outgoing travelers. Analysts explained that these combined measures help offset the heavy infrastructural burdens brought about by vacationers. The extra revenue should easily cover the soaring administrative expenses required to manage incoming visitor flows effectively.
0: 자, 출국세 얘기가 나오죠. 우리 공항에서 많이 보는 단어잖아요. Departure.
1: 그렇죠.
0: 나간다. 출국 가다. 뭐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단어죠.
1: Yeah.
0: 빨리 집에 가거나 아니면 빨리 여행지 가는 거니까.
1: It's a hopeful sign, isn't it? Alongside higher entry costs, the government intends to triple the standard departure tax levied on outgoing travelers.
0: Okay. 자, 이와 같은 이제 입국 비용 인상과 더불어 입국 비용은 아까 이제 비자 발급 비용을 말하는 거죠.
1: Mm-hmm.
0: 그걸 entry costs라고 본 거고. 자, 일본 정부는 the government intends to triple the standard departure tax. 출국세를 세 배 올릴 것으로 일단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 출국세는요.
1: Levied on outgoing travelers, right? To levy as a verb means to impose, right? A cost on someone, right?
0: 그렇죠. 나가는이잖아요. 즉 일본에 방문을 했다가 다시 출국하는 그런 여행객들에게 부과되는 levy, L-E-V-Y는 부과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과되는 그런 출국세를 말하는 거죠. 주로 아마

0: 그 공항세 형태로 이제 그 징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1: 그렇죠.
0: 우리가 따로 내는 게 아니라
1: 네, 맞아요.
0: 그래서 비행기표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1: Yeah, I think so. You'll notice it in that cost, right? It's just hidden in there. And levy also by itself can mean some kind of tax or extra cost as a noun as well, right? So remember that. Alongside higher entry costs, the government intends to triple the standard departure tax levied on outgoing travellers. Analysts explain that these combined measures help offset the heavy infrastructural burdens brought about by vacationers. Vacationer, right? We put er on the end to mean a person. So people on holiday are often called vacationers.
0: 그렇죠. 뭔가 휴가를 즐기고 있는 휴가객이라고 하듯이 우리도
1: 네.
0: honeymooner 하면 신혼여행을 즐기고 있는 그쵸. 부부들을 말하겠죠.
1: 네.
0: 예를 붙였으니까. 자, 그래서 these combined measures 이와 같이 이제 입국 비용이라든가 출국세 이와 같은 것을 모두 인상시키는 이 조치들은 help offset the heavy infrastructural burdens brought about by vacationers. 휴가 여행객들이 이제 유발하는 이제 인프라 자체에 오는 부담을 좀 offset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Yeah, to balance out, right?
0: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상쇄는 저쪽에 어떤 효과가 있을 때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쪽에 뭔가 논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상쇄되는 거니까.
1: 그렇죠.
0: Even out 하게끔.
1: Yeah, so you got to think about the extra airport staff, the city cleaners and things like this. It's all costs for the country. So this is helping to balance it, right?
0: 그렇죠.
1: Analysts explain that these combined measures help offset the heavy infrastructural burdens brought about by vacationers. If you bring something about, that phrasal verb just means to cause,
0: 그쵸.
1: right?
0: 유발한다는 얘기죠. Okay.
1: The extra revenue should easily cover the soaring administrative expenses required to manage incoming visitor flows effectively.
0: Outgoing의 반대 단어가 나왔네요. Incoming. 이건 입국하는 을 말하는 거고요.
1: 그렇죠.
0: 그래서 manage incoming visitor flows effectively 그랬으니까 이 이제 입국에 이제 필요한 비자 발급 수수료라든가 출국세를 올리게 되면은 세수가 당연히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extra revenue는 추가 세수를 말하는 거고 그걸 이용해서 should easily cover the soaring administrative expenses.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많아지니까 그 직원들도 더 많이 필요하고 행정 비용이 많이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1: 네.
0: 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 행정 비용을 cover 충당하는데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추가 세수가요.
1: Yeah, and that's all required to manage these incoming visitor flows, right? You could say visitor numbers as well. It just means the distribution and movement of all those tourists.
0: 맞아요. 그래서 이제 유입되는 그 입국자를 이제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소요되는 그런 행정 비용들을 말하겠죠. 자, 그걸 충분히 잘 이제 충당하고 남을 거라는 얘기. 오케이?
1: The extra revenue should easily cover the soaring administrative expenses required to manage incoming visitor flows effectively. Here's part three.
2: International travel specialists believe these steep price increases will probably not deter passionate globetrotters from visiting. A study confirmed that the Asian country retains an enduring global appeal due to its excellent local cuisine. Policymakers firmly believe that the added revenue will successfully promote more sustainable tourism practices.
0: 자, steep price increases, 뭐 대폭 요금 인상 같은 단어들. 그다음 맨 마지막에 나온 단어가 아마 중요한 단어인 것 같은데 sustainable tourism practices. 이거 저기 유럽 과잉 관광 때도 많이 나왔던 단어지 않습니까? 지속 가능한 관광 정책들을 말합니다.
1: 그렇죠.
0: 자, 볼게요.
1: International travel specialists believe these steep price increases will probably not deter passionate globetrotters from visiting.
0: 자, 이 부분을 듣고 지금 deter 같은 단어라든가 globetrotters 이런 게 조금 어려워요.
1: Yeah, to deter means to discourage someone, to put them off something. No, no, no, you don't want to do that.
0: 억제하다, 못하게 하다가 deter고
1: 네.
0: 위축시키다.
1: 그렇죠.
0: Globetrotters는 뭐예요?
1: Yeah, think of planet Earth. We call it the globe, right? To trot means of a horse, to like walk around. So a globetrotter is someone who goes around planet Earth like a traveler, a tourist.
0: 아, 글로벌 뚜벅이?
1: 아, 네,
0: 약간
1: 그쵸.
0: 뚜벅이네요.
1: 그렇죠.
0: 네, 트롯 자체가 이제 말이 뚜벅뚜벅 걷는
1: 그쵸.
0: 것처럼
1: 네. 뚜벅이 때문에. 귀엽네요, 한국말로.
0: 글로벌 뚜벅이. 여행객들을 말하는 단어예요.
1: 그렇죠. 네, 네.
0: Travelers 또 쓰기 그러니까 바꿔본 것 같은데. 열정을 갖고 있는 여행에 정말 열정을 갖고 있는 여행족들에게 이제 이

0: 이런 요금의 대폭 인상이 이제 여행 계획을 좀 위축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보는 거예요.
1: Yeah, we'll probably not do that, right? International travel specialists believe the steep price increases will probably not deter passionate globetrotters from visiting.
0: 왜냐면 전체 여행 비용 중에 이 수수료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진 않기 때문에
1: 맞아요.
0: 이게 좀 올라간다 해서 그렇다면 다못 가겠다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 대체적인 어떤 예상이라는 얘기입니다.
1: Yeah, it's hard to see that effect. A study confirmed that the Asian country retains an enduring global appeal due to its excellent local cuisine.
0: 자, 일본하면 또 아주 뛰어난 미식 문화와 음식 문화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excellent local cuisine이라고 하잖아요. cuisine은 정통 요리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 일본이라는 국가가 전 세계에서 상당히 큰 어떤 관광지로서의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음식 문화란 얘기예요.
1: Yeah, and it retains this. It keeps this, right? It's had it for a long while,
0: 그렇죠.
1: hasn't it?
0: 일본 다녀오신 분들은 다 공감할 거예요.
1: 그렇죠.
0: 정말 맛있게 많이 먹고 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니까. 오케이.
1: A study confirmed that the Asian country retains an enduring global appeal due to its excellent local cuisine. Policymakers firmly believe that the added revenue will successfully promote more sustainable tourism practices.
0: 자, 늘어난 세수 얘기 또 나오죠. 이런 추가 세수 자체가 will successfully promote more sustainable tourism practices. 지속 가능한 관광 정책들을 앞으로 더 추진할 수 있게끔 해줄 예정이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1: Yeah, and this is what policymakers, people who are creating these things, maybe in the government, that's what they hope and they think will happen.
0: 그렇죠. 이런 정책을 만든 사람들, 우리 정책 이반자라는 말을 하잖아요.
1: 네.
0: 정책을 이제 만든 이반자들은 이런 세수를 통해서 앞으로 더 지속 가능하게 일본의 관광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 Policymakers firmly believe that the added revenue will successfully promote more sustainable tourism practices. We'll listen to parts 1, 2, and 3 all in one go. Try out the multiple choice comprehension questions, but as you listen, fill in the blanks on page 18.
2: japan dramatically increases visa fees and departure taxes.
3: Tokyo recently took the decision to dramatically hike up its entry visa fees for the first time in nearly 50 years. This massive price adjustment stems from ongoing currency depreciation and an intense post-pandemic uptick in tourism. According to financial experts, the policy also reflects mounting domestic political anxiety regarding over-immigration. Alongside higher entry costs, the government intends to triple the standard departure tax levied on outgoing travelers. Analysts explained that these combined measures help offset the heavy infrastructural burdens brought about by vacationers. The extra revenue should easily cover the soaring administrative expenses required to manage incoming visitor flows effectively. International travel specialists believe these steep price increases will probably not deter passionate globetrotters from visiting. A study confirmed that the Asian country retains an enduring global appeal due to its excellent local cuisine. Policymakers firmly believe that the added revenue will successfully promote more sustainable tourism practices.
0: 자, 저희 기티형 책은 월간지로 출간이 되고 있습니다. 매월 20일경에 그 다음 달 책이 출간이 되고요. 얼마 되면 이북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 구독해서 집으로 받아보실 수도 있고요. 우리 책도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
1: And to listen again to previous editions of 귀가티는 영어, you can utilize the EBS audio archdung platform. Just make sure you subscribe there. We'll be back tomorrow talking about the US, so tune in at the same time. It's been your daily dose of English listening skills on EBS FM. Great job, everyone. Goodbye.
0: Have a great day, everyone.

프랑스 작가 르클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무트로 돌아올 나를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뭇,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Welcome aboard.
1: 입이 트이는 영어.
0: Hello and welcome to all of our listeners.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right here on 입이 트이는 영어. I'm Jennifer Clyde.
2: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입이 트이는 영어 이현석입니다. I guess we should say our listeners all over the world.
0: Yeah.
2: Perhaps.
0: 맞아요. 네.
2: 외국에서 우리 입태영 공부하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리고 오늘 사연도 호주에 맞아요. 계신 분이 보내주셨죠?
2: 호주로 이민을 가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처음에 그 도착해서의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0: 맞아요.
2: 많이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떤 상황이었을지.
0: Yeah. So it's already been about 10 years since our listener has moved to Australia. So I guess, yeah, she has experienced some difficulties in the very beginning.
2: 처음엔 이제 내가 영어를 그래도 못하는 편은 아니다. 외국 계열 회사를 다니셨대요. 그러니까 영어 좀 하는데 그래서 갔는데 반도 안 들려.
0: 맞아요.
2: Oh my 그게 goodness. 이제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현지에 갔을 때 이제 그 상황이 그랬다니고 그래서 영어 공포증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 이거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0: 네. 네.
2: 처음에 갔을 때. 자, 그런데 절대 포기하지 않고 대학원도 다니고 거기서 매일 EBS 우리 입채영, 기채영도 함께 꾸준히 공부하신 결과 영어가 많이 늘었다라고 해주셨고요.
0: 예.
2: 지금은 이제 호주의 한 큰 회사 본사에 근무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멋지십니다.
0: 네.
2: 오늘 사연 주인공 소개해드릴게요.
0: 네, 우리 멋진 청취자분 소개해드릴게요. 남경애 청취자님의 사연입니다.
2: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0: Yes, thank you. And let's begin by listening.
3: Challenges in life. I am an 입태영 listener in my mid-50s. After working in Korea for 15 years, I quit my job 10 years ago and immigrated to Australia for my children's education. I had worked for a foreign company for many years, so I thought my English was pretty good. But after I moved to Australia, I realized it was a completely different story. I honestly couldn't understand even half of everyday conversations or TV programs. I kept losing confidence and developed a fear of English. But I didn't give up. I went to graduate school and kept studying with 입태영 and 귀태영 via EBS Bandy every day. Now, my English has noticeably improved. These days, I work at the headquarters of an asset management company in Australia. Before every meeting, I always think about how I can speak more confidently. Whenever I think of my children writing, "We're proud of you, Mom," in a birthday card, it gives me the strength to keep going. Tomorrow, I'll give it my best again.
2: 저는 50대 중반의 입태영 청취자입니다.
0: I'm an 입태영 listener in my mid-50s.
2: 한국에서 15년 정도 일을 하다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한 10년 전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호주로 이민을 왔습니다.
0: After working in Korea for 15 years, I quit my job 10 years ago and immigrated to Australia for my children's education.
2: 그렇죠. 자, 회사를 그만뒀다. I quit my job 10년 전에 10 years ago. 자, 그리고 이민을 왔다 해주셨으니까 and immigrated.

0: it. 자, 전치사는 to Australia, 뭘 위해서, for my children's education. 자, 외국계 회사에 오래 일을 해서요, 영어를 좀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이게 막상 이민을 와보니까 많이 달랐습니다.
1: 네, 두 개 문장으로 드릴게요. The first one, I had worked for a foreign company for many years, so I thought my English was pretty good. So I thought my English was pretty good. 저 영어 그래도 꽤 한다고 생각했었어요.
0: 왜냐면 업무를 영어로 하시니까 이메일 영어로 쓰고 대화도 영어로 하고 그러실 테니까 뭐 영어야 뭐 업무상에도 쓴다 이렇게 자신감이 있으셨는데
1: But after I moved to Australia, 호주로 이렇게 이민 온 후에 I realized 제가 깨닫게 됐어요. It was a completely different story. 뭔가 좀 정반대였다. 나의 착각이었다라고 표현할 때 something was a completely different story. 이 표현 쓰시면 참 좋아요.
0: 그렇죠. 내 머릿속에 있었던 스토리는 이거예요. 근데 상대방 이야기나 어떤 상황의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다른 세상 이야기다라고 우리도 하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영어에서 story를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말에 완전히 딴판이었다.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였다. 라는 말을 할 때 쓰는 이 문장 상당히 유용합니다. 통한 게 1번으로 외워버릴게요. It was.
1: It was a completely different story.
0: 야, 거기 가보니까 완전히 기대하고는 뭐 아예 다르더라고. 이런 때 쓰시면 돼요. 갈게요. 다시 한번.
1: It was a completely different story.
0: 아, it was a completely different story. 그대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1: It was a completely different story.
0: 좋습니다. 자, 일상 대화나 TV 시청 등 모든 걸 솔직히 50%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1: I honestly couldn't understand even half of everyday conversations or TV programs.
0: 저도 미국에 갔을 때 뭐 영어가 안 들리는 이슈도 있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처음에 TV 보고 그럴 때도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절반 정도라면 이제 좀 당황을 많이 하셨겠죠. 그래서 I honestly couldn't understand even half of everyday conversations or TV programs. 자, 일상 대화든 TV에 나오는 얘기든 절반 정도가 안 들리더라고. 혹은 이해가 안 되더라. 들려도 이해가 안 되더라. 자, 자꾸 자신감을 잃으면서 영어 공포증이 생기기 시작하더군요.
1: I kept losing confidence and developed a fear of English.
0: 그렇죠. Lose confidence, 이 호응관계 잘 챙기시고요.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면서 심지어 뭐마저? Fear, 공포증까지 생겼다. Developed a fear of English. 자,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대학원 공부도 했고요. 매일 EBS 반디로 우리 입티영, 기티영 들으면서 꾸준히 공부를 한 결과 지금은 영어가 많이 늘었습니다.
1: But I didn't give up.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I went to graduate school and kept studying with 입티영 and 기티영 via EBS 반디 every day.
0: 그렇죠. 지금은 이제 반디가 있어서 세상 어디에 가도 들을 수 있는데 예전에 저 이보영 선생님 방송 정말 90년대 말에 들을 때만 해도 그때 유학 간 못 들었거든요. 너무 듣고 싶었는데.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어디 계시든 들을 수 있는 게 너무 좋네요.
1: 네, 그리고 마지막 문장. Now my English has noticeably improved.
0: 눈에 띄게 좋아졌다. Now my English has noticeably improved. 눈에 띄게 좋아졌다. 그렇죠? 자, 지금은 호주의 한 자산운용사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 These days, I work at the headquarters of an asset management company in Australia. So I work at the headquarters라고 했으니까 본사를 headquarters라고 하죠.
0: 그렇죠. 이 quarter가 4분의 1인데 quarters에서 S를 붙이면 이건 4분의 1의 뜻이 아니라 아예 뜻이 달라져요. S가 들어간 단어이죠. 거처란 뜻이에요. 거처나 어떤 주둔지 이런 뜻인데 거기 헤드가 붙으면 중심 거처, 즉 회사의 본사를 이렇게 부르고 줄여서 HQ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quarters 자체가 뭐 이렇게 공간을 얘기할 때 쓰잖아요. Living quarters. 라고 하면
1: 그렇죠.
0: 여기가 생활 공간이야.
1: Yeah.
0: 뭐 어디 이제 숙소 같은데 그럴 때 쓰는 말이 quarters입니다. S가 붙으면 아예 다른 뜻이 되고 헤드가 붙으면 본사. So these days I work at the headquarters of an asset management company. 자산운용사죠. In Australia. 자, 미팅 때마다 어떻게 하면 더 자신감 있게 말할까 늘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 Before every meeting, I always think about how I can speak more confidently.

0: 아, 지금도 어떤 말을 어떤 표현을 써서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들어가시는군요.
1: Yeah.
0: 좋죠. Uh-huh. 네. 우리 입장도 항상 그 고민이잖아요.
1: 네네네.
0: 여러분이 해주신 이 사연 속의 글귀를 어떻게 말로 더 표현할 수 있을까. 자, 우리 아이들이 생일 카드에 엄마 자랑스러워요라고 써준 것을 떠올리며 계속 저는 버텨낼 힘을 얻습니다.
2: Whenever I think of my children writing, "We're proud of you, Mom," in a birthday card, it gives me the strength to keep going.
0: 그렇죠. 가족들의 응원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혹은 그것이 고맙고 지키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게 되는 것 같고.
2: Yeah, the acknowledgement I think is 맞아요. so powerful.
0: 맞아요.
2: Right.
0: 특히 고마워요.
2: Yeah.
0: 덕분에 우리가 편하게 이렇게 살아요.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아, 더 열심히 살게 되죠. 자, 그래서 그 말을 이제 어떻게 해주셨냐면 계속 버티림을 얻는다. 영어로 It gives me.
2: It gives me the strength to keep going.
0: Keep going은 계속 간다는 얘기잖아요.
1: 그렇죠. 포기하지 네. 않고 그렇죠. 그냥 계속 달리다. 네. 잘할 수 있도록.
0: 그렇죠. 오늘 통한 게 2번 이걸로 갈게요. 갑니다.
2: Okay. It gives me the strength to keep going.
0: 내가 계속 버티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한 번 더.
2: It gives me the strength to keep going.
0: 그렇죠. 오늘 이 문장 너무 좋네요. 내일도 다시 화이팅을 다짐합니다.
2: Tomorrow, I'll give it my best again.
0: 그렇죠.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I'll give it my best 혹은 I'll give it my all 이라고 돼요. 그렇죠? 네, 모든 걸 쏟아붓겠다 내일. 자, 이걸 화이팅의 의미로 드렸습니다. Again 붙여서요. 자, tomorrow 한 번 더요.
2: Tomorrow, I'll give it my best again.
0: Okay.
2: Okay, let's listen one more time.
3: Challenges in life. I am an Ip-Tiong listener in my mid-50s. After working in Korea for 15 years, I quit my job 10 years ago and immigrated to Australia for my children's education. I had worked for a foreign company for many years, so I thought my English was pretty good. But after I moved to Australia, I realized it was a completely different story. I honestly couldn't understand even half of everyday conversations or TV programs. I kept losing confidence and developed a fear of English. But I didn't give up. I went to graduate school and kept studying with Ip-Tiong and Gwi-Tiong via EBS Bandy every day. Now, my English has noticeably improved. These days, I work at the headquarters of an asset management company in Australia. Before every meeting, I always think about how I can speak more confidently. Whenever I think of my children writing, "We're proud of you, Mom," in a birthday card, it gives me the strength to keep going. Tomorrow, I'll give it my best again.
0: 자, 우리 입지영 책은 월간지로 출간이 되고 있습니다. 매달 20일경에 책 나오고요. 월말에는 이북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 구독해서 받아보실 수도 있고. 자, 우리 9월호 책 16페이지 볼게요. 자, 패턴 첫 번째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그럴 때 많이 쓰는 표현 For one's child 혹은 children's education.
2: I immigrated to Australia for my child's education.
0: 그렇죠.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이민을 왔다는 얘기고요. 자, 우리 아이 교육을 위해서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했다. 자, moved 해볼게요, 이번에는.
2: We moved to a new neighborhood for our child's education.
0: 그렇죠. 자,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한다.
2: Parents sacrifice a lot for their children's education.
0: 이럴 땐 복수형으로 children's 해주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뭐에 대한 공포감이 생기다? develop 동사 동그라미 잘 쳐놓으시고 어떤 감정이 생기다 쪽에서 많이 씁니다. develop a fear of
2: I developed a fear of English.
0: 영어에 대한 공포증이 생겼다. One more time.
2: I developed a fear of English.
0: 나 어렸을 때 바닷물에서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좀 공포증이 생겼다.
2: I developed a fear of the ocean when I was young.
0: 저도 그랬던 기억이 나요.
2: 파도, nearly drowned. 네,
0: yeah.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그랬는데 좀 이렇게 다쳤어요. 긁혀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파도가 이렇게 힘이 세구나.
1: So 이러네. do you currently do you now have a fear of water?
0: 그렇진 않죠. 근데 바닷물에 잘 안 들어가죠. 구경만 하는 것 같아요. 수영장에 들어가도. 어쨌든 I developed a fear of the ocean

0: when I was young. 그렇죠? 예, 그렇게 쓸 수도 있고. 자, 내가 어쩌다 좁은 공간에 대한 공포증이 생겼는지 잘 모르겠다.
1: I don't know how I developed a fear of tight spaces.
0: 아, 그 폐쇄 공포증.
1: This is what I would say. Yeah.
0: 어, 아버님 좀 있으시구나.
1: 어렸을 때는 없었거든요.
0: 어.
1: But one day, I don't know. I don't know how I developed a fear of tight spaces.
0: 아, 그 클라우스트로포비아.
1: 맞아요.
0: 폐쇄 공포증이 좀 있으시구나.
1: Uh-huh.
0: 어, 몰랐네요. 어. 엘리베이터 괜찮아요?
1: 엘리베이터까지는 괜찮아요.
0: 계단 이용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아니, 괜찮아요.
0: 알겠습니다.
1: It's not that bad.
0: Okay. So I don't know how I developed a fear of tight spaces. 라고 하면 뭐 좁은 공간에 대한 그런 공포증 언제 생겼는지 모르겠다. Okay. 자, 최선을 다하다. Give it one's best 혹은 best 자리에 all 넣으셔도 돼요.
1: Tomorrow, I'll give it my best again.
0: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좀 역부족이었다.
1: I gave it my best, but it wasn't enough.
0: 나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만족한다. 후회 없다.
1: I gave it my best, so I'm satisfied.
0: 좋습니다. Give it my best. 잘 써보시기 바랍니다. Good job, everyone.
1: Dialogue practice.
2: Isn't it hard working in Australia?
3: It was at first. I couldn't understand even half of what people were saying.
2: Don't you work at the headquarters of a big company now?
3: I just kept studying consistently.
2: That's really impressive.
3: My kids say that they are proud of me. That gave me the strength to keep going.
1: The man asks, isn't it hard working in Australia? 호주에서 일하기 힘들지 않아? Woman says, it was at first. 처음에는 그랬지.
0: 그쵸.
1: I couldn't understand even half of what people were saying. 우리 오늘 나왔던 내용 똑같이 그쵸. 또 나왔네요.
0: 심지어 절반도 이해가 안 가더라. What people were saying. 그러면 사람들이 하는 말의 절반도 이해가 안 되더라. 자, I couldn't understand even half. 힘주고 of what people were saying. Okay.
1: 네. 남자가 근데 지금은 그 큰 회사 본사에서 일하지 않아? 라고 물었죠. Don't you work at the headquarters of a big company now? 하니까 I just kept studying consistently. 맞다라고 하면서 꾸준히 공부를 했지라는 말을 하죠. Okay. And then she says, my kids say that they are proud of me. 우리 애들이 엄마가 자랑스럽다고 얘기를 해. That gave me the strength to keep going. 그리고 그 말 덕분에 아이들이 해준 그 말로 좀 버틸 수 있는 힘을 얻었다.
0: 네.
1: Yeah.
0: Give somebody the strength to keep going. 아까 우리가 그 통한 기본장으로 외웠었던 keep going의 연장선상이에요. It gives me the strength to keep going 대신에 that gave me the strength to keep going.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외워두면 몇 가지를 좀 변형해서 쓰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이제 교재를 정말 더 활용을 잘할 수 있게 좀 도와드릴까 하는데 Vocabulary Tips에 보면 이 foreign이란 단어가 외국이란 뜻도 있지만 약간 좀 낯선의 의미도 있죠.
1: Yeah.
0: 네. So, it felt a bit foreign to me at first 하면
1: Unfamiliar, strange.
0: 좀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1: Yeah. 네,
0: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어가 다이어 기반이기 때문에 그날 나온 단어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렇게 추가로 설명을 드리는 코너를 제가 거의 10년째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섯 개 영자 꼭 손으로 한번 해보시고 사진 찍어서 AI한테 피드백을 달라고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4번과 5번에 별표 칠게요.
1: Alright, and that is all for today, everyone. Have a wonderful day. We'll see you again tomorrow.
0: Have a great day, everyone.
1: Bye-bye.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흘리는 개인정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첫째, 집 열쇠 대신 도어락을 쓴다면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꿔주세요. 자주 누르는 번호는 닳거나 지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둘째, 택배 상자를 버릴 때 개인정보가 담긴 송장은 반드시 떼고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셋째, 거리에서 서명운동이나 설문조사에 참가할 때, 또 경품 이벤트에 응모할 때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만큼만 적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영어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wonderful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자, 이번 주에는 우리가 카페나 아니면 음료수를 시키거나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울 표현은 뭐 카페? 카페 같은 데서 자리를 찾다가 여기 사람이 자리를 차지한 건가 아닌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Mm-hmm.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What is today's expression?
1: It is this seat taken?
0: Is this seat taken? 이 자리 사용 중인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마 여기 혹시 자리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말인 것 같은데 딱 그 표현이 영어로는 Is this seat taken?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리 하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겠죠. 그렇죠? 여러 개의 자리는 아니고 자리 하나에 대해서 물어볼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앉고 싶은데 누가 이 자리를 이미 차지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를 때 물어보시면 되는 그런 질문이에요. Is this seat taken? 자, 이제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 질문에 대한 어떻게 이 질문이 나온 건지 한번 먼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1: Is this seat taken?
0: Is this seat taken? 자, 어떻게 해서 이 문장이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이 자리 사용 중인가요? 라는 질문이죠. 자, 이 자리가 이미 사용 중이냐? 그럼 이 자리가 주어가 될 텐데 그러면 이 자리가 어떤 상태인 건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상태를 물어볼 때는 우리가 어떤 동사를 쓰나요? 바로 비동사를 쓰죠. 사람이건 사물이건 어떤 상태를 물어볼 때는 무조건 비동사를 쓴다. 상태 이외 거는 그 나머지 동사를 쓰시면 되고요. 상태일 때는 비동사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질문을 할 때는 보통 동사를 먼저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어디, 언제 요런 거 빼고는 대부분 동사가 많이 먼저 옵니다. 그래서 상태를 물어볼 때는 비동사고 자리는 3인칭이니까 is가 먼저 오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물의 상태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is. 근데 어떤 사람인데 내가 아니고 당신이 아니고 제 3자일 때도 is라는 거 요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 사물 다 is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뭐인가요? is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오는 게 이 자리이겠죠. 그래서 이 자리는 this seat라고 하시면 돼요. seat는 자리 어떤 공간의 자리를 뜻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카페나 식당 혹은 영화관 등의 좌석을 말할 때도 seat라고 합니다. 기차의 좌석도 seat라고 할 수 있고요. 버스의 좌석도 seat라고 할 수 있어요.

0: 근데 이 좌석, 이 자리 특정 좌석이니까 this seat라고 할 수 있겠죠. Is this seat? Is this seat? 다음에 이제 차지된, 뭐 사용 중인이란 단어가 오면 되는데 거기에 오는 단어가 taken입니다. Taken 하면 생각나는 영화가 있네요. 그렇죠? 우리 아까 잭쌤이 잠시 뭐라고 하죠? 그 대사 따라하는 거? 네, 뭐 그걸 잠깐 하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아빠 역할을 하시긴 했는데 Taken처럼. 자, is this seat taken? 거기서도 딸이 그 영화에서도 딸을 누가 납치해 가잖아요. 데려갔잖아요. Taken, 차지해버렸잖아요. 그 딸을 데려가서. 네, 근데 그런 것도 Taken이지만 가져간 것도 데려간 것도 이 자리를 차지한 것도 사용 중인 것도 Taken이라는 표현을 써요. So, is this seat taken? 이라고 하면 이 자리 사용 중인가요? 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장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1: Is this seat taken?
0: Is this seat taken?
1: Is this seat taken?
0: Is this seat taken? 네,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네요.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문장 기억하면서 패턴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1: 패턴 practice.
0: 자, 오늘의 패턴은 아주 간단하네요.
1: Our sentence was, is this seat taken? We're going to change the word seat. So, is this 뭐뭐 taken?
0: 네, 오늘의 패턴, is this 뭐뭐 taken인데요. seat 대신에 다른 걸 넣어서 뭐뭐가 사용 중인가요? 라는 질문이 되는 거죠. 좌석 대신에 다른 것들을 넣어서 그걸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비어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의 형태가 되겠네요.
1: Well, here's another common situation. If you ask, is this seat taken? It means you want to sit there.
0: Right.
1: But maybe you just want to take the chair.
0: Ah.
1: So then you would say, is this chair taken?
0: Aha.
1: Maybe you have five people and the other table has only two people. So you need to borrow a chair.
0: 그렇군요. Is this seat taken? 이라고 하면 그 자리에 앉고 싶은 경우인데 만약에 그 의자를 가져가고 싶은 경우도 있겠죠. 왜냐하면 다섯 명인데 지금 네 개의 의자밖에 없는 거죠. 내 테이블에. 그래서 이 의자를 지금 사용 중이신가요? 아니면 이거 가져갈게요 라는 의미로 Is this chair taken? chair라는 말을 써도 되겠죠. chair가 의자니까요. Is this chair taken?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1: You could also say, is this parking space taken?
0: Parking space라고 하면 주차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지정 주차 공간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뭐 아닌 경우도 있는데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차 공간 사용 중인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주차 공간을 사용 중인 건가요? 내가 지금 여기에 주차를 해도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Is this parking space taken?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1: Here's a very general one that works in many situations like at the beach or at the park or at the swimming pool. You could say, is this spot taken?
0: 아, 굉장히 general, 큰 범위를 쓸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이죠. 이 자리 사용 중인가요? 라는 질문으로 이 공간이 약간 사용 중인가요?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seat 대신에 spot이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 전체 지역, 아까 말씀하신 뭐 해변이라든지 수영장에서 어떠한 자리, 큰 개념의 자리를 얘기할 때 spot이라는 spot라는 요 표현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방금 말한 주차 공간도 spot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큰 개념일 때 spot을 사용하셔도 돼요.
1: Is this locker taken? 이 사물함 사용 중인가요?
0: No, you can use it. 아니요, 사용하시면 돼요. 네, locker, 사물함이죠. So locker라고는 영어로는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우리가 gym 같은 데 가면, 운동하는 데 가면 locker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locker 같은 경우는 학교에도 미국에는 굉장히 많아요. 사물함이. 그래서 locker. Is this locker taken? 이 사물함 사용 중인가요?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1: Here's a fun one for people that like outdoor sports. Mm-hmm.

0: Is this kayak taken?
1: 아, 카약을 카약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도 뭐 카약을 아무 데서나 다 뭐 빌려 갈 수 있어요. 뭐 다 쓰세요라고 했는데 이거 지금 누가 사용 중인지 아닌지 모를 때 is this kayak taken? 뭐 is this canoe taken?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할 때 쓰는 그런 것들 뭐 is this surfboard taken? 뭐 이런 식으로 다 사용할 수 있겠죠.
0: Here's one for when you're shopping for clothes.
1: Ooh.
0: Is this fitting room taken?
1: 아, 옷을 쇼핑할 때 우리가 피팅룸에 가서 옷을 입어보는데 특히 피팅룸 같은 경우는 비어 있어도 누군가가 지금 사용 중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피팅룸 사용 중인가요? Is this fitting room taken?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0: Well, you might also ask when you're interviewing, is this position taken?
1: 아, position. Position이라고 하면 어떤 직업 중에서도 어떤 자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 이미 누군가가 채워졌나요? 라는 의미로 이미 고용이 됐나요? Is this position taken?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0: Is this time slot taken?
1: Time slot이라고 하면 이 시간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어요. 저 3시 예약하고 싶은데 이 3시, 요 시간대, time slot. 이 시간대가 이미 누구가 뭐 예약을 했나요? Is this time slot taken?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패턴은 생각보다도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So, is this 뭐뭐 taken? 이 패턴 많이 연습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연습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0: Is this chair taken?
1: Is this chair taken?
0: Is this parking space taken?
1: Is this parking space taken?
0: Is this spot taken?
1: Is this spot taken?
0: Is this locker taken?
1: Is this locker taken?
0: Is this kayak taken?
1: Is this kayak taken?
0: Is this fitting room taken?
1: Is this fitting room taken?
0: Is this position taken?
1: Is this position taken?
0: Is this time slot taken?
1: Is this time slot taken? 네,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Is this 뭐뭐 taken? 이라는 표현 같이 연습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볼게요.
2: 실례합니다. 이 자리 누가 사용 중인가요?
3: 아니요, 비어 있어요. 앉으세요.
2: 감사합니다. 맞은편 자리에도 누가 앉나요?
3: 아니요, 다 비어 있어요.
1: 네, 뭐 다 앉을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실례합니다. 이 자리 누가 사용 중인가요? 라고 처음에 물어봤는데 여러분, 실례합니다요. 뭐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 자리 누가 사용 중인가요는 이제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니요, 비어 있어요. 자, 비어 있다. Empty를 써야 할까요? Empty?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앉으세요. Sit down? 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너무 직접적으로 네. 앉아 뭐 이렇게 들리는데.
0: Maybe have a seat?
1: 그게 좀 더 공손하게 들리네요. 감사합니다. 맞은편 자리에도 누가 앉나요? 일단 뭐 감사합니다는 아실 것 같고 맞은편 자리. 맞은편 자리? 이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Opposite seat? 맞은편 자리? 누가 앉나요? 한번 질문으로 생각해 보시고요. 아니요. 다 비어 있어요. 다 비어 있다. All is empty? 자, 비어있다, empty 쓰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영어로 듣고 오겠습니다.
4: Excuse me, is this seat taken?
5: No, it's free. Go ahead.
4: Thank you. Is anyone sitting across from you?
5: Nope, all yours.
1: empty가 안 나온 것 같네요. 자, 일단 처음부터 들어볼게요. 실례합니다. 이 자리 누가 사용 중인가요?
4: Excuse me, is this seat taken?
0: Excuse me, is this seat taken?
1: 자, 실례합니다는
0: Excuse me.
1: 네, excuse me.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이 자리 누가 사용 중인가요? 뭐 이 표현이 이제

0: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Is this seat taken?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아니요, 비어 있어요. 앉으세요.
1: No, it's free. Go ahead.
2: No, it's free. Go ahead.

0: 여기서는 그래서 비어 있는 사용 가능한 at 뜻으로 여기서는 free가 사용이 됐습니다. It's empty라고 하면 말이 될까요? Zach Sam?
1: 아니에요.
0: 네, 여기서는 말이 안 돼요. Empty 같은 경우는요, 안에 공간이 있는데 그 안에 공간이 비어 있는이라는 의미지, 이렇게 자리가 비어 있을 때는 empty라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자리가 비어 있다라고 할 때는 free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 요거 기억해 주세요. 자, 앉으세요라는 말은 또 어떻게 했나요?
1: Go ahead.
0: sit down이라고 안 했네요. 그쵸?
1: 네, you could say have a seat, but go ahead is very like
0: 하세요.
1: encouraging and
0: 맞아요,
1: polite.
0: 맞아요. sit down이라고 하면 앉아. 약간 좀 강요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대신에 have a seat라고 하면 좀
1: 네,
0: 공손하게,
1: 뭐 앉으세요.
0: 네, 앉으세요. 라는 말인데, go ahead라고 하면 하려던 거 하세요라는 느낌으로, go ahead. 네, 물론이죠. 하세요. 앉으세요. 라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말했더니, 감사합니다. 맞은편 자리에도 누가 앉나요? 라고 질문했죠.
2: Thank you. Is anyone sitting across from you?
1: Thank you. Is anyone sitting across from you?
0: 뭐, 감사합니다는 thank you고요. 맞은편 자리에도 누가 앉나요? 라는 표현은?
1: Is anyone sitting across from you?
0: 자, is anyone sitting across from you? 라고 질문했네요. 그쵸? 자, sit across from you. 요 부분을 보면, across라는 게 맞은편에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cross from you는 당신의 맞은편에 라는 의미가 되고요. sit across from you는 그래서 당신의 맞은편에 앉다라는 뜻이겠죠? Is anyone sitting across from you? 지금 당신 맞은편에 누가 앉고 있는 건가요? 누가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자, 대답은요? 아니요, 다 비어 있어요.
3: Nope, all yours.
1: Nope, all yours.
0: Free가 안 나왔네요, 여기서는. 그쵸?
1: Mm-hmm.
0: Nope, 아니요, 라고 하면서 All yours 라고 했는데, 이거는 다 당신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다 당신이 써도 돼요. 라는 의미로 다 비어 있다. 라는 뜻의 표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화 내용 쭉 봤고요. 다시 한번더 들어볼까요?
2: Excuse me, is this seat taken?
3: No, it's free. Go ahead.
2: Thank you. Is anyone sitting across from you?
3: Nope, all yours.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오늘의 문장에서요. This 하고 seat의 마지막 S와 첫 번째 S는요. 마치 하나처럼 발음해서 this seat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돼요. 연습해 볼까요?
1: Is this seat taken?
0: Is this seat taken?
1: Is this seat taken?
0: Is this seat taken? 잘하셨어요. 연습 많이 해주시고요. 복습은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됩니다.
1: Wonderful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1: Zach이었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0: English.
1: English.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여러분, 아침에 주로 뭐 하세요?
2: 저는 제일 먼저 DM과 메일을 확인해요.
3: 저는 매일 아침 등산을 합니다.
4: 우리 아기 맘마부터 만들죠.
3: 지하철 타고 출근해요.
1: 각자의 아침이 다 달라도 오전 8시엔 모닝 스페셜을 듣습니다. 세대를 넘는 아침의 시작. EBS FM 모닝 스페셜.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쉽고 확실하게
2: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1: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2: Hello everyone. This is Juch.
1: 우리가 영어로 이제 외국인과 이야기를 주고받게 될 때 가장 네. 조금 움찔하게 되는 경우 중에 하나가 내가 어렵게 사실 문장을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내가 그러면 이제 온갖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그쵸. 발음이 나쁜가? 단어를 잘못 말했나? 혹은 내가 무슨 실수를 저질렀나? 실례했나?
2: 왜 이해 못하고 있지?
1: 그렇죠. 또 상대도
2: 똑바로 눈을, 얘기한 것 같은데.
1: 또 눈을 또 많이 들여다보고 There's a lot of eye contact there.
2: 그러니까,
1: 그걸 생각하면 자꾸 이렇게 저는 좀 그랬어요. 여러분 어떠실지 몰라도 조금 움츠려드는 느낌을 가졌는데
2: 자신감이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1: 많이 떨어져요. 네네. 자 그럴 때 외국인도 마찬가지예요.
2: Of course.
1: 한국말로 말할 때나 이럴 때.
2: Of course. 저도 가끔 이런 걸 이제 self-conscious.
1: 괜히 자의식도 있어서.
2: I get a little bit self-conscious. 무슨 말을 던졌는데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뭘까?
1: 네.
2: 내가 잘못했을까? 발음이 이상한가? 제가 가끔 혀가 꼬이거든요.
1: 다 자주 꼬여요. 맞아요. 꼬여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또 반대로 상대방의 말을 내가 잘 한 번에 못 알아들었을 때가 있어요. 아주 맨날 일어나는 일이죠. It happens all the time.
2: 이상해서 진짜 많이 쓰는 표현이 바로 이건 것 같아요.
1: 뭐예요, 선생님?
2: Could you say that one more time?
1: Could you say that one more time?
2: I'm sorry. Could you say that one more time?
1: Could you say that one more time? 자, one more time. 한 번만 더.
2: Baby, 이게, one more time.
1: 그렇죠. 해달라는. 그럴 때 쓰는 말이 one more time이죠.
2: 그쵸.
1: So, could you say that one more time? 역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could you tell me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could you say that one more time. Could right. you로 시작하면 웬만하면 상대방이 of course 하고
2: of course.
1: 얘기해 줄 것 같아요.
2: That's right. That's right.
1: 네, 예쁘게 말했으니까.
2: Right.
1: 자, 오늘 어떻게 could you say that one more time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우리말로 들어보세요. "저기 죄송한데 한 번만 좀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3: 아, 물론이죠. 3번 출구로 나가서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가세요.
1: 아, 3번 출구요? 네. 아이고, 아까 제가 잘못 간 것 같네요.
3: 아이, 괜찮아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거거든요.
1: 아유, 감사합니다.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는 곳이니까 당신만 그런 거 아니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건가 봐요.
2: So this happens often.
1: This happens often.
2: People get confused often.
1: People get confused often 혹은 yeah. often.
2: That's right.
1: 네, 사람들이 자주 혼란을 겪는다라고 하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고. 아, 걱정이라기보다 너무 당황스러울 건 없다 이런
2: 거죠.
1: 뜻이겠죠.
2: 네네.
1: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죄송한데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2: Sorry, could you say that one more time?
1: Sorry, could you say that one more time?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말을 천천히 하면은 상대방도 같이 천천히 하는 경향이 좀 있고요.
2: 맞아요.
1: 그죠?
2: Yeah.
1: 뭐 vice versa겠지만 상대방도 말을 천천히 하면 나도 천천히 하게 되고 괜히 조금 빨리 당황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다 꼬이는 거예요.
2: 그렇죠.
1: 빨리 이제 유창하게 말을 빨리 하고 I just want to get this over with. 빨리 이 상황을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근데 그러다 보면은 실수하기가 쉽거든요.
2: 특별히 무대 앞에서 이제 무대 위에서 빨리 끝내고 싶은데 네네. 말이 빨리 나오는데 혀가 꼬이고 네. 이런 경우가 많죠.
1: 혀가 꼬인다는 게 영어로 뭘까요, 선생님?
2: Get tongue tied.
1: 그렇습니다. I get tongue tied all the time.
2: 이 묶는 게 tie잖아요.
1: 네.
2: 혀가 이렇게 묶였어요. 끈처럼. You get tongue tied. So your speech becomes funny. You sound funny. You start saying things people cannot understand.
1: Right. 그렇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막 하기 시작하고 그 gibberish 하는 경우도 있죠.
2: Like 네. gibberish.
1: 네.
2: Like,
1: 네.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하는 아무 말 대잔치.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만 더 말해달라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더

0: 편안하게 네. 쓰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1: 이 상황을 보니까 네네. 처음부터 Could you say that one more time?으로 시작했잖아요.
0: 네네.
1: So I think, I mean, you can tell this local person mm-hmm. already gave the directions,
0: right.
1: but Grace couldn't understand.
0: Uh-huh.
1: So, oh, I'm sorry. Can you say that one more time?
0: 그렇죠. Yeah. 그러니까 한 번에 잘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말해달라. Could you say that one more time?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1: Yes.
0: 자, 그랬더니 이렇게 공손하게 물으니까 Of course. 또 어제 대화 같은 경우라면 Sure. 라고 했겠는데
1: right.
0: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3번 출구로 나가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마 지하철역 부근이나 이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죠?
1: I think it's a subway station.
0: Subway station.
1: That's right.
0: 자, 그래서 3번 출구로 나가서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가시라고 말하는 거죠.
1: Of course.
0: 네.
1: Take exit 3 and walk toward the bus stop.
0: Take exit 3 and walk toward the bus stop. 자, 그러니까 동사가 두 개가 나옵니다. 출구로 나가셔서 나가라라는 말이 나올 것이고요. 그럼 어느 쪽으로 걸어가시라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1: right.
0: 하나는 take가 나오고 하나는 walk toward가 되는 거예요.
1: Right.
0: 네, 하나도 뭐 어려운 단어는 사실은
1: sure.
0: 없습니다. 자, 이렇게 출구, 몇 번 출구로 나가세요라고 할 때 꼭 우리는 get out라든지
1: right.
0: go out라는 말을 쓸 것 같은데 이렇게 no. take라고도 하는군요.
1: Go out is okay.
0: 네.
1: Go out of exit 3 or get out of exit 3.
0: Uh-huh.
1: 가장 간단한 표현은 take.
0: 어.
1: Take exit 3.
0: Take exit 3.
1: Take exit 3.
0: 아, 보통 우리가 take라고 하면 I take the bus to go to work.
1: That's right.
0: 뭐 이렇게 말한다든지.
1: I take the subway.
0: 그렇죠. I take the subway.
1: Right.
0: 그러니까 어떤 교통수단을 탄다, 이용한다라고 할 때 take를 많이 쓰잖아요.
1: Right.
0: 근데 그런 그럼 맨날 나오는 예가 버스, 지하철, 택시 뭐 이런 말만 take를 많이 예문을 쓰는데
1: right.
0: 이렇게 take exit 3도 쓴다는 겁니다.
1: That's right.
0: 네.
1: Yeah.
0: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길로 가다라고 할 때 take를 써서 출구, 통로, 도로, 거리 등등에서 take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1: 여기 출구란 단어가 이제 exit인데
0: 네.
1: 두 가지 발음이 있긴 있어요.
0: 네.
1: Some people just say exit.
0: Exit.
1: Z 발음이 exit. Uh-huh. Exit 3.
0: Exit 3.
1: I personally like exit 3.
0: Exit 3.
1: X. So I think they're both fine.
0: 아, 그러니까 exit, exit.
1: That's right.
0: 저는 한국에 많은 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엑시트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1: 아, 엑시트.
0: 응, 엑시트 해야 된다고.
1: 그쵸,
0: 그러니까
1: 그쵸.
0: 이제 사업체를 이제 팔고
1: 넘기는 거죠.
0: 넘기는 거라는
1: 네,
0: 거죠.
1: 네,
0: 그래서
1: 네.
0: 이제 그리고 이제 턴다는 말을 흔히 하기도 하는데 그 엑시트가 그런 뜻인 줄 정말 저는 전혀 몰랐어요.
1: 그렇죠. 해외에서도 그 표현을 똑같이 쓰기 때문에
0: 네.
1: 여기서 똑같이 적용하는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1: You exit your business that you started.
0: 아, I see.
1: You sold it to someone.
0: 그럼 exit your business
1: That's
0: to
1: right.
0: start something else.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1: 그냥 간단하게 내가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가치가 팍팍 뭐 10배로 올라갔어. 엑시트 한다는 거는 누가 이 비즈니스를 이제 사는 거죠.
0: 네.
1: So you're basically selling your business to somebody else.
0: 나는 그리고 그걸 탈출하는 건가요?
1: 그리고 나는 다른 사업부터 시작하겠죠.
0: 아, 그렇죠. 그러니까 나간다는 뜻이겠죠.
1: 나가는 거죠.
0: 네. 네, 그래서 take exit 3, exit 혹은 exit 지금 이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1: Right.
0: 자, 3번 출구라고 할 때 number 3 exit 이렇게 말해도 알아는 들을 것 같습니다만은 좀 더 자연스럽게 한다면 그냥 exit 3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Yes.
0: 네.
1: Right.
0: 자, take exit 3 그리고 어느 쪽을 향해서 걸어가세요라고 해서요.
1: Walk
0: toward the bus stop. 자, 버스 right. 정류장 쪽을 향해서 걸어가라고 합니다.
1: When somebody says toward, in the direction of, in the direction of, walk toward the bus stop, walk in the direction of the bus stop.
0: 아, 그렇죠. Yeah. 그쪽을 향하여 간다. Yeah. Toward가 되겠군요. 자,
1: right.
0: 두 개의 동사가 나왔습니다. Take, 그 다음에 walk,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들어보세요.
2: Sorry, could you say that one more time?
3: Of course. Take exit 3 and walk toward the bus stop.
0: 네. 자, 이렇게 take라는 말이 꼭 take the bus, take the subway 뿐만 아니라 take exit 할 때도 쓰인다는 거 아시겠죠?
1: That's right.
0: 자, exit 3라고 했더니 이분이 아까는 엉뚱한 출구를 나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 3번 출구요. 아까 제가 잘못 나간 것 같네요.
1: 아, exit 3. I think I went the wrong way earlier.
0: 네. 아, exit 3까지 이제 말한 다음 제 생각에 I think I went 내가 갔던

0: 것 같습니다. I think I went 어디로? The wrong way. 엉뚱하게 잘못된 길로. 언제? Earlier. 조금 전에 이렇게 말하는군요.
1: That's right.
0: 네.
1: So she's reminded. 아, 좀 전에 엑시트리 지나간던데.
0: 네.
1: I think I went the wrong way earlier.
0: 그렇습니다. I think I went the wrong way earlier. The wrong way. 잘못된 방향, 잘못된 길. The wrong way. 이 wrong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1: Yeah, we use it in many situations that is not right.
0: 아, 그렇죠.
1: 또는 틀린. But it's the wrong way. Generally, when you're driving, we use the word wrong a lot. You're driving the wrong way.
0: Oh.
1: You gave me the wrong directions.
0: Oh. We're on the wrong highway.
1: The wrong highway.
0: 네.
1: We're supposed to be on highway 1.
0: 그렇죠.
1: But we are on highway 2.
0: 그렇죠.
1: Wrong highway.
0: Wrong highway. Yeah. 그런 경우 있죠. I think I'm in the wrong bus.
1: All the time. All the time for me.
0: 예전에 어느 유명한 배우께서 난 농담으로 지어낸 말이 아닐까 싶지만 비행기를 타고 he's already in the plane. It's already flying somewhere.
1: Okay.
0: 가고 있는데 이거 시드니 가는 거 맞죠? 그랬더니 아니요 LA 가는 건데요 라고 했다고
1: That's almost impossible these
0: 그렇죠.
1: days.
0: 그렇죠. 아주 예지견 얘기긴 한데 I'm in the wrong plane. 이렇게 생각을 했었대요.
1: That's right.
0: 자 여기서는 I think I went the wrong way earlier. 자 earlier 좀 전에 라는 말을 참 많이 하게 되잖아요. 아까
1: right.
0: 라고 할 때 earlier를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들어보죠.
2: Ah, exit 3. I think I went the wrong way earlier.
0: I think I went the wrong way earlier. 자, 그랬더니 아유, 뭐 괜찮아요. 바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거든요.
1: Oh, don't worry. A lot of people get confused there.
0: Don't worry. A lot of people get confused there. 자, 일단 don't worry 하면은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되긴 하는데
1: sure.
0: 여기서는 그렇죠. 뭐 서모 그렇다고 이분이 뭐 막 걱정을 하겠어요. 근데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신경 쓸 거 없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1: 그냥 it's okay라는 네.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It's okay.
0: It's okay.
1: It's not a big problem.
0: It's not a big problem. 문제 될 거 없고 뭐 그 큰일 벌어진 거 아니라고. Don't worry를 그런 뜻으로 쓰게 됩니다.
1: Yes.
0: Don't worry. 그러면서 그 말을 하는 근거는 워낙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혼동을 하더라고요.
1: 아주 헷갈리는 지역인 것 같아요. 그렇죠?
0: 그렇죠. 네. 그걸 영어로
1: A lot of people get confused there.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서 사람들이 자주 헷갈려 한다라는 뜻으로 말하는데 이때 영어로는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러더라. 라는 식으로 a lot of people 그다음에 get confused there 이렇게 말합니다. 흔히 우리말로 많이들 그래요 라는 말이죠.
1: 헷갈리는 곳이에요.
0: 네,
1: 많이들
0: 그렇죠.
1: 그래요.
0: 많이들
1: 진짜.
0: 그래요. A lot of people 그래서 a lot of people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A lot of people get confused there. Get confused. 헷갈려하고 혼란스러워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1: 더 짧은 표현은
0: 네.
1: It's a confusing area. 그렇죠.
0: 그것도 어려운데. It's a confusing area.
1: Confusing area.
0: Oh.
1: It's the same meaning as people get confused
0: right.
1: easily there.
0: 그렇죠.
1: Easily.
0: 워낙이 쉽게 a lot of people get confused easily there. Yeah, 이렇게 말할
1: right.
0: 수 있는 것을 it's a confusing area.
1: It's a confusing
0: 말한다고?
1: area. 서울시에도 약간 그런 confusing한 지하철들 진짜 많아요. There's so many exits.
0: 그렇죠.
1: Right?
0: Yeah. 그 교대역 같은 경우.
1: 교대역도 그렇고. 네. 뭐 동대문도 그렇고.
0: 그렇죠. 그렇죠.
1: Many line 뭐 1호선 뭐 5호선 3호선 막 겹치는 데도 있잖아요.
0: 네, 맞아요.
1: So like 15 exits.
0: 저 아까 서울역에서 이렇게 지하철 갈아타고 왔거든요. 서울역에서 GTX 타는 데를 찾으려고 얼마나 가운데 서 가지고 I was looking like this way and that way. Finally I had to ask someone.
1: 아.
0: 네.
1: It's 그렇죠? a confusing area.
0: It's a very very confusing area. 아주 헷갈리게 만드는 곳이라고 할 땐 it's a confusing area라고 하고 사람들이 헷갈려 한다 하면은 a lot of people get confused there라고 네. 하게 되고요.
1: I'm confused.
0: 그러니까.
1: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0: 네, 맞아요. 네. confuse가 아주 confusing word예요.
1: 그러네요.
0: 그렇죠?
1: 그 단어 자체가.
0: 네, 단어가 이래요.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단어가 문제예요. 자,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됐어요.
1: Thanks. I appreciate your patience.
0: 네, 여기서는요. 이렇게 그 아주 차근차근 인내심을 가지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다는 뜻으로 I appreciate your patience라고 말합니다.
1: I appreciate. I thank you so much

0: for your patience.
1: 그렇죠. 네. 그냥 thank you 혹은 thanks만 해도 아예 아무 말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그런 표현이 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을 때 또 그게 더 좋긴 하거든요. I appreciate your patience. 당신이 보여준 인내심과 참을성. 그걸 your patience 라고 말하게 됩니다. Yeah. 당신의 patience에 대해서 특히 내가 그 쉬운 거 아닌데 고맙다라고 해서 I appreciate your patience라고 한 거죠.
0: That's right.
1: 네, 여기까지 들어보죠.
2: Don't worry. A lot of people get confused there.
3: Thanks. I appreciate your patience.
1: 네, 그렇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뭐뭐 하고는 해요 라고 할 때 a lot of people get confused there, 혼동하고는 해요가 있지만 사람들이 거기서 쇼핑하러 많이들 가더라고요. 이렇게 yeah. 말한다면 a lot of people go shopping there 이렇게 말할 수도
0: yeah,
1: 있죠.
0: A lot of people go shopping there.
1: 네, 그렇죠. Yeah. 많은 사람들이 거기 쇼핑하러들 가요. 뭐 이렇게.
0: A lot of people go... hang out there.
1: 그렇죠.
0: Yeah.
1: 맞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시간 보내려고 그 뭐 많이들 가요. 인기 yeah. 있다. 뭐 이런 뜻으로도 쓸 수가 있겠군요.
0: Nice air conditioning. Yeah.
1: 아. 네, 그렇습니다. 맞아. 그게 최고다. 네. 전체 대화 듣습니다.
3: Sorry. Could you say that one more time?
2: Of course. Take exit 3 and walk toward the bus stop.
3: Ah, exit 3. I think I went the wrong way earlier.
2: Don't worry. A lot of people get confused there.
3: Thanks. I appreciate your patience.
1: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0: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1: 자, 같이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0: Let's go.
1: 죄송한데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3: Sorry, could you say that one more time?
0: Sorry, could you say that one more time?
1: 아유, 물론이죠.
3: Of course.
0: Of course.
1: 3번 출구로 나가서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가세요.
3: Take exit 3 and walk toward the bus stop.
0: Take exit 3 and walk toward the bus stop.
1: 아, 3번 출구요.
3: Oh, exit 3.
0: Ah, oh, exit 3.
1: 아까 제가 잘못 간 것 같네요.
3: I think I went the wrong way earlier.
0: I think I went the wrong way earlier.
1: 아유, 괜찮아요. 거기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해요.
3: Don't worry. A lot of people get confused there.
0: Don't worry. A lot of people get confused there.
1: 아유, 고맙습니다. 아주 그냥 인내심을 가지고 또박또박 설명해 주셔서요.
3: Thanks. I appreciate your patience.
0: Thanks. I appreciate your patience.
1: 여기까지입니다.
0: Good job, everyone.
1: 선생님, 그렇다면 네. 내가 친구하고 통화하다가 출구를 잘못 나왔어.
0: Oh, I came out the wrong exit.
1: I came out the wrong exit.
0: Or I took the wrong exit.
1: 그렇죠. I took the wrong exit.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어요.
0: All the time.
1: 아까도 get out 해서 I got out of the wrong exit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0: I got out of the wrong exit.
1: 네.
0: Yes.
1: 자, 정리할게요. I yeah. took the wrong exit. I came out of the wrong exit.
0: That's right.
1: I got out of the wrong exit.
0: Same, same, same.
1: 네, 보너스 익스프레션으로 알려드렸습니다.
0: That's right.
1: 네,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0: And this was Juge.
1: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Easy English.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법정에 선 판관이 아니라 피고인처럼 책을 읽어야 한다. 소설가 버지니아 울프의 말입니다. 피고인처럼 책을 읽는다. 왠지 벌써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일까요? 법정에서 판사는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냉철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에 비해 피고인은 판사의 날카로운 눈초리를 이겨내며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야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판사를 설득하고 결백을 입증할 수 있을지 식은땀을 흘리며 골몰할 겁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책도 이렇게 능동적으로 읽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책에 적힌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열심히 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작가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 요리조리 궁리하면서 읽는 것. 훨씬 독창적인 독서를 할 수 있는 방법 아닐까요? 작가 버지니아 울프의 독서법이었습니다.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expose, 뜻은 노출시키다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A global temperature increase of 1.5 degrees Celsius will likely expose about 290 million elderly individuals, or 22% of the world's senior population, to intolerable, dangerous heat levels for at least 1 month every year. 여기서 expose라는 표현은 위험하거나 해로운 환경에 노출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The workers were exposed to toxic chemicals. 근로자들은 유해 화학 물질에 노출되었습니다. 뉴스에서 exposed to radiation, exposed to risk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위험한 것에 노출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expose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0: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뜻인데 이제 제주 방언으로는 폭삭 속았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뜻으로 영어 문장을 한번 보내주세요. 사실은 이제 수고하셨습니다도 영어로 바꾸기 힘든데
1: yes.
0: 이제 뭐 제주 방언이라는 거를 우리가 살릴 수는 없을 수도 있고 좀 쉽진 않아요. 영어로 바꿀 때.
1: Yeah.
0: 근데 뭐 최대한 한번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드라마 제목은 그때 When Life Gives You Tangerines 였잖아요. Yeah. 요거는 정말 저는 너무나 천재적인
1: yeah.
0: 번역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컨텍스트상 그 드라마 자체가 이제 제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까 감귤을 뜻하는 tangerine 그 다음에 이제 인생에 대한 얘기니까
1: right.
0: When life gives you lemons 대신에 mm-hmm. When life gives you tangerines 그게 정말 고생을 한 인생을 얘기하고 있어서
1: right.
0: 제목을 그렇게 붙인 것 같은데
1: great job. Yeah.
0: 너무나 멋진 번역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한테 아 폭삭 수고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When life gives you tangerines 하지는
1: yeah.
0: 않죠. 누군가한테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1: Right.
0: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직접 말을 한다라고 mm-hmm. 했을 때는 뭐라고 하면 좋을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Yeah.
0: And if you're from a different region, let us know how you say this
1: yeah.
0: in your area.
1: Because in, you know, when you speak English, this is yeah. not something that you would normally say. You would say it in a different way.
0: Yeah, exactly.
1: Yeah.
0: The culture is different.
1: Yeah.
0: yeah, but in Korea, we always say 수고하셨습니다 or 고생하셨습니다 at the end of any work
1: mm-hmm.
0: or even maybe at school,
1: yeah.
0: I guess, from like university onwards,
1: it's
0: you might say
1: like
0: this.
1: It's kind of like a thank you.
0: It is, yeah.
1: Thank you and goodbye.
0: Yeah, so I'm sure the different regions in Korea,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they all have different ways of maybe saying this.
1: Mm-hmm.
0: So let me know what that is
1: yeah.
0: in your region as well. And yeah, send in your English sentences. 지금 바로 영어로 문장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그리고 무료인 EBS 반디 앱과 유튜브 EBS 라디오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연도 기다릴게요. 질문도 있으시면은 중간중간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거 역시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모한 문장은 선물도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도전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모닝 헤드라인즈 시작합니다.
2: The government has unveiled a record budget for 2027 worth 820 trillion won, up nearly 13% from this year in what would be the biggest year-on-year increase of all time if it gains approval from the National Assembly.
0: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820조 원 규모로 책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약 13% 늘어난 사상 최대치로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전년 대비 증가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게 됩니다.
2: Korea's national health expenditure has reached a historic high of almost 225 trillion won, accounting for 8.4% of the nation's gross domestic product.
0: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가 225조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국내 총생산 GDP의 8.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2: Nepal has requested urgent financial assistance from the United Nations Special Fund for Climate Disaster Recovery, putting the cost of rebuilding after last week's catastrophic glacial collapse at $5 billion, or roughly 10% of the country's GDP.
0: 네팔 정부가 UN의 기후 재난 특별기금에 긴급 재정 지원을 요청하면서 지난주 빙하 붕괴로 발생한 대홍수에 따른 복구 비용을 네팔 국내 총생산의 약 10%에 달하는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8천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2: Lionel Messi has announced his retirement from international football at the age of 39, concluding a legendary 20-year career with Argentina as the nation's all-time leading scorer and most capped player.
0: Lionel Messi가 39세의 나이로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0: 이로써 그는 아르헨티나 축구 국가대표팀 역대 최다 득점자이자 최다 출전 선수로 20년에 걸친 전설적인 경력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1: A new clinical study finds that jogging at a pace as slow as walking for just 10 minutes can significantly boost brain activity, improve mood, and sharpen cognitive performance.
0: 걷는 것과 비슷한 느린 속도로 단 10분간 달리는 것만으로도 뇌 활동이 활발해지고 기분과 사고력이 개선될 수 있다는 새로운 임상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2: 5 headlines this morning.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ose one by one.
1: The government has unveiled a record budget for 2027 worth 820 trillion won, up nearly 13% from this year in what would be the biggest year-on-year increase of all time if it gains approval from the National Assembly.
0: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820조 원 규모로 책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약 13% 늘어난 사상 최대치로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전년 대비 증가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게 됩니다.
2: Let's talk about the budget.
1: Yep. So it's a record 820 trillion won, which is approximately 598 billion US dollars budget for 2027. It's a 12.8% increase from this year and the largest year-on-year increase on record if it is approved by the National Assembly. So the cabinet approved this budget plan on Tuesday with total government revenue projected to rise 30.4% to 880.8 trillion won. Of course, this has been driven largely by the global semiconductor boom.
2: Right.
1: The national tax revenue is expected to reach about 584.4 trillion won as corporate and income tax receipts increase amid the semiconductor supercycle. And the spending increase would mark the first double-digit year-on-year rise since the 2009 global financial crisis.
0: 자, 그래서 2027년에 예산안이 대략 821조 원 가까이로 지금 그렇게 이제 책정이 됐고요. 아직은 국회에서 통과되진 않았지만 통과가 된다 그러면은 이 증가율이 12.8%인가요?
1: Yes.
0: 거의 13%입니다.
1: Yep.
0: 그러다 보니까 증가율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예산 자체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1: Mm-hmm.
2: Okay, let's have a look at year-on-year increase.
1: Right, so year-on-year increase, there are hyphens in between year-on-year, and you might have seen it as YOY as well. And this measures how much a specific metric has grown compared to the same or the exact same period from the previous year.
0: Exactly. Year-on-year increase라고 하면은 1년 전에 비해 얼만큼 늘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year on year는 하나로 묶어서 가운데 hyphen을 넣어가지고요. year on year. 우리가 이제 year over year라는 표현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Year on year increase. 전년 대비 증가율을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네요.
2: The thing I love about the number trillion is that in Korean we have a number or a word that is the exact equivalent.
1: That's right.
2: Unlike all of the other numbers.
1: Yeah, we don't have to think about it.
0: No, exactly. 그래서 저는 이 조라는 숫자를 매우 좋아합니다.
1: Yeah.
0: 왜냐하면 영어에는 똑 떨어지는 trillion이 있거든요. 나머지 숫자들은 영어에서는 다 세 자릿수 단위로 단어가 있기 때문에 thousand, million, billion, trillion.
1: Yeah.
0: 그래서 trillion이 되어서야 비로소 우리말과 똑 떨어지죠.
1: 네, yes.
0: 우리는 이제 네 자릿수, 그러니까 공이 네 개 있을 때마다, 네 자릿수가 아니라 네, 공이 네 개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제 단어가 또 있잖아요. 만, 억, 조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를 좋아합니다. 예, 좀 덜 헷갈리잖아요. 해석할 때. 자, gaining approval 한번 볼까요?
1: Yes, to gain approval, it means to successfully obtain official permission, consent, or a favorable judgment from someone in an authority or a group. So when you gain official permission, that's like getting the formal go-ahead for a plan or right. a project or a budget from a manager or, mm. or a board, or in this case, a governing body.
0: Mm. Gain approval. 자, approval은 동의인데.

0: 1970년 제주도에 이제 최초로 외국인 해녀가 생겨서 이렇게 한번 접어봤습니다. 8419님이 매일 아침 라디오 진행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하셨습니다. You're most welcome. It's my pleasure.
1: And we thank you for listening.
0: Yes, indeed. 자, 그리고 오늘 무모한 문장 관련해서는 장효진님은 강원도에서 욕받네 이렇게 합니다. 근데 2270님이 부산에서도 어른들께서 욕받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어릴 때는 주변에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 표현 쓰시는 분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아, 그럼 젊은 부산 시민분들은 또 이렇게 잘안 쓰시나 봐요. 그럴 수 있죠. 점점 더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일반적인 표현들을 지역 상관없이 젊은 층들 많이 쓰니까. 박선영님, 전라도에서 애썼다, 욕받다라고 합니다. 네. 대부분 보니까 욕받다라는
1: It's a
0: 표현은
1: national expression.
0: 강원도에서도 부산에서도 전라도에서도 이렇게 두루두루 쓰는군요. 네. 그다음에 최순희님은 내 고향 강원도 삼척에서는 수고하셨어요를 아이고 쏘갔소 라고 한다고. 요거는 제주도 방언이랑 비슷한데요.
1: I've never heard of this one.
0: 왜냐면 이제 속았수다 해서 속았다. 요게 이제 수고했다라는 뜻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강원도도 비슷하네요. 그래서 쏘갔소. 이렇게 하면은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런 의미인가 봅니다. 네, 좋아요. 여러분, 오늘 요거를 영어로 바꿔 주시는 거예요. 폭삭 쏘갔수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거를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EBS 반디 앱과 유튜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Let's listen to a song. This is Randy Newman, We Belong Together.

0: this works.
1: Yeah, definitely. Mm-hmm. Commitment는 무언가에 내가 온 힘을 다해서 헌신을 하고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또 남녀관계에 있어서 왜 서양에서는 사실 이제 정말 한 사람만 만나기 전에 여러 사람을 먼저 만나잖아요. Yeah. 그래서 이제 그 committed relationship이 됐다라고 하면은 나는 이 사람만 만나.
0: Yep.
1: 그래서 정말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귄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I'm in a committed relationship 말고 I'm in a casual relationship 라고 하면은 뭐 이 사람이랑도 저녁 먹고 데이트하고 이 사람이랑 영화 보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어서 이제 그런 의미의 commitment 정말 누구 한 사람한테 충성심을 가지고 한다도 그 의미가 있습니다.
0: Yeah. Yeah, you're dating seriously.
1: Yes. 자, 김화영님은요, you really worked your butt off today.
0: Yeah, yeah.
1: Yeah, you
0: did.
1: Yeah.
0: You did.
1: Very American. 선생님이 읽어주시겠어요?
0: You really worked your butt off today.
1: 맞아요. 왜냐면 영국에서는 사실 butt라는 말을 안 쓰거든요. bum이라고 많이 하는데 또 그렇다고 you worked your bum off 이런 표현도 안 쓰는데 미국에서는 you worked your butt off.
0: Oh, I worked my butt off today. Yes.
1: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0: Yes.
1: 그렇지만 이제 뭐 좀 캐주얼하게 친구들끼리 쓰면은 좋겠고
0: That means you had a really hard day.
1: 맞아요, 맞아요. Yeah. 네. 좋습니다. 자, 9257님 Thank you for giving it your all.
0: Yeah, I think this
1: works.
0: This
1: is good.
0: Yeah.
1: Give something your all.
0: Yeah.
1: Again, it's being committed, trying very hard.
0: Yeah.
1: 자, 7906님 You went above and beyond throughout the year.
0: Yeah.
1: 오, 1년 내내 정말 해야 될 요 할당량 그냥 이상해 무언가를 했다는 뜻이거든요. You went above and beyond 그러면은 원래 주어진 일이 뭐 이렇게 10만큼이었는데 12, 13, 14만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와, you really went above and beyond throughout the year. 1년 내내 그랬다.
0: Yes.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0: Yeah.
1: 자, 요 반대 개념으로는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던 표현인데 do the bare minimum. 정말 내가 10을 하라고 상사가 직원에게 시켰어요. 그러면 정말 겨우 딱 10까지만 절대로 11까지 가지 않아. 이러면 just doing the bare minimum. 이런 느낌도
0: yeah.
1: 같이 알아두시면 재밌으니까
0: yes, yes.
1: 참고하시면 되겠고.
0: And there are different types of people.
1: Yes,
0: yes.
1: Exactly. 자, 2119님은요, you've been through a lot.
0: You've been through a lot. This can be used, I think this needs a little more context.
1: Yeah. Because this can mean that you suffered, like literally.
0: Yeah.
1: 그러니까 you've been through a lot 그러면 진짜 어떤 마음고생을 했다든지 정말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이렇게 위로의 말로 yeah. 쓸 수 있는 거예요.
0: This is kind of like, 아이고 힘들었구나.
1: Kind of 그리고 like, oh. 어떻게 이 어려운 거를 yeah. 이겨냈니?
0: Yeah.
1: 아, 참, 그 이 험난한 그런 여정을 네가 잘 이겨냈구나. 뭐 이런 느낌. 아니면은
0: yeah.
1: 정말 뭐 안 좋은 일을 겪었다든지
0: yeah.
1: 이럴 때 진짜 어떻게 이렇게 버텨냈어? 이건 진짜 고생이에요. 그러니까
0: yeah.
1: 우리가 그냥 일 끝나고 나서 고생하셨습니다.
0: 예. Yes.
1: 요 고생이 아니라
0: right.
1: 진짜 고생.
0: Right.
1: 그럴 때는 you've been through a lot.
0: So this expression would be used when you're offering like your sympathies. You're
1: 맞아요.
0: you know you're being empathetic towards someone who has been through a lot.
1: Exactly. 그래서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문화적인 차이만 살짝 언급을 드리자면은 영어권 국가에서는 무언가 끝나고 나서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문화가 별로 없어요.
0: Mm-hmm.
1: 그 대신에 이제 일 끝났으니까 나 집에 갈게. Mm-hmm. 아니면 뭐 고마워.
0: Yeah. See you tomorrow.
1: 맞아요. 근데
0: yeah.
1: 상사가 밑에 직원한테는 good job 이렇게 할 수
0: yes.
1: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신입사원이 다른 이제 선배들한테 good job 이렇게는 잘 안
0: yes.
1: 하죠. 그건 좀 이상해요.
0: Yeah.
1: 그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0: Yeah.
1: 자, 선물 받으실 두 분이에요. Karen?
0: Mm-hmm. I want to pick 1082 who explained to us the Jeju culture.
1: 좋아요. 네, 1082님께 반찬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And I'm gonna pick 2119님, 우리가 방금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0: yes.
1: 있게끔 예, 이렇게 물꼬를 터주셨어요. 그래서 2119님, you've been through a lot 써주셨는데 아로마 디퓨저 보내드리겠습니다. Karen, what would you say?
0: Well, a mind's not really 폭삭 속았수다, but it has more.

0: for context. So I yep. said, you really put Jeju and Haenyeo on the map.
1: 오, 이거는 Kylie Jenner한테 하기 딱 좋은 말이네요. Mm-hmm. You really put Jeju and Haenyeo on the map. 널리 알렸다. Mm-hmm. 네. 자, 저는 그냥 일반적인 문장으로 뭐, We did it. Great job, everyone.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Okay, well, that's it for the first hour. Here's Toto with Hold the Line. See you in part two.

번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프랑스 작가 르클레지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낮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